0: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던 이란 지하미사일 기지 상당수가 복구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CNN은 현지 시간 30일 위성사진 자체 분석 결과 지하미사일 시설 터널 입구 69개 중 50개가 다시 개방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쟁 기간 이란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지하기지로 연결되는 도로를 폭격하고 터널 입구를 매몰시키는 작전을 구사했습니다. 서울 도심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6월 한 달 광화문 광장, 서울숲, 한강공원 등 38개 구역에서 집중 단속을 벌여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남해안과 제주에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 20에서 60mm, 많은 곳 80mm 이상입니다. 제주는 30에서 6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 대구 32도 등 27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0.7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9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월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김윤중입니다.

0: 새로운 날 6월이 열렸습니다. 6월은 여름이 시작되는 달에 또 의미 있는 날도 많아요. 내일모레 3일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일이고 6일 현충일, 19일 단오, 21일 하지, 25일 6.25 전쟁일. 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열정과 보람으로 채워갈 날이 30일이나 주어졌다는 사실.
1: 네, 새로운 달 6월 힘차게 한번 출발을 해보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더위가 너무 서둘러 찾아온 것 같아요. 6월을 뭐 보통 여름의 시작으로 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한여름은 아닌데 어제는요 폭염 기준인 33도를 넘은 지역이 여러 곳이었고 오늘도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지역이 전국에 많습니다. 주말 사이에 강릉에서는 올해 첫 열대야도 기록했답니다. 아, 열대야는 정말 너무 힘든데. 이 작년보다 19일이나 빠른 기록이래요. 이번 6월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낼 길을 서둘러서 모색해야겠습니다.

0: 있습니다.
1: 당당이님들은 오늘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제 생각에는 모레 수요일이 지방선거일이고 휴일이기도 해서 오늘은 평소 월요일보다 일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 있었던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0: 선거일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이 사전투표율을 높인 배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우리 동네 가서 슬리퍼 네. 신고 편하게 갔다가 어우 줄을 한참 섰어요.
1: 아 저도 처음으로 했는데
0: 예.
1: 저희는 줄을 별로 안 섰습니다. 어, 점심시간 후에 그때 가니까 아주 좀 한가하더라고요. 네.
0: 네. 자 이제 수요일에 투표하실 분들은 오늘 내일 사이에 후보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겠네요. 6월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출발하시죠.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월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올품, 우리 ENL 하루틴,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휴원스 글로벌, 저축은행 중앙회, 도드람 한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슬림웨이 다이어트,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브람산마 의자, 성원 에드피아, 금호타이어, 비토스와 함께합니다.
2: 으라차차차! 예. 새로운 한 주도 차근차근 기지개부터 챙겨주세요. 양손 높이 올리고 발끝까지 몸을 길게 길게 쭉쭉 늘려주시면서 어깨는 또 으쓱 으쓱 목도 크게 한 바퀴 돌리면서 네. 자, 좌우 위아래 고개를 등 뒤까지 돌리면서 목 옆선도 풀어주시고요.
1: 자, 그리고 미리미리 주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월요일마다 계속되는 행운 추첨 오늘도 가져왔습니다. 여성시대표 행운 선물. 오늘은요, 200만 원 상당의 매트리스, 숙면을 부르는 매트리스를 단 한 분께 드리겠습니다. 숫자 0부터 9 사이에 마음에 드는 숫자 2개, 아무거나 느낌 가는 대로 골라서 문자 또는 미니로 보내주세요.
2: 추천 번호만 보냈다고 끝이 아니죠. 방송 마치기 전까지 여성시대 쭉 애청하시다가 마지막에 저희가 드리는 전화까지 받아주셔야 합니다. 받아서 보내주신 행운 번호 정확히 답하시면 선물이 확정되는 거예요. 200만 원 상당의 매트리스에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1: 자, 참여 번호는 문자 샵8001 우물정 8001번입니다. 단문은 50원, 길게 보내시면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시면 무료예요. 1, 2부에 문자 미니 소개된 분들께는 시원한 아이스 커피 두 잔씩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드릴게요.
2: 네. 자, 오늘의 첫 문자네요. 3464님. 오, 안녕하세요. 저는 43살 아저씨입니다. 오늘 뜻깊은 날이라서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드디어 오늘이 금주 시작한 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1: 우와, 와. 대단하십니다.
2: 대단하시다. 주위에서 격려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셨는데 이렇게 1주년이 되니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문자 보내요. 와이프,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1: 야, 금주한 지 1주년.
2: 네.
1: 야, 축하하는 마음으로 오늘 축하주를 한 잔.
2: 아유, 왜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깨지는 거야, 안 돼.
1: 야, 대단하십니다, 근데.
2: 근데 1년 이렇게 하신 거 정말 대단하니까. 그러니까. 이 기세를 몰아서 쭉 가시죠, 가시면 정말. 되는 거죠.
1: 그래, 네. 우리 3464님의 문자를 보니까 우리가 꼭 술이 아니더라도

0: 일반 저 주변 사람들과 또 나의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네.
0: 뭐 음료를 통해서건 차를 마시건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는데 오, 대단하십니다. 정말. 저희가 아이스 커피 두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2: 아유, 좋아요.
0: 네.
2: 첫 사연 갑니다. 서울 강남구 자곡로에서 임정학님 주신 사연. 새벽 5시. 아직 도시가 완전히 눈을 뜨기 전 도넛 가게에 불이 먼저 켜진다. 유리문 안쪽에서 반죽 냄새와 기름의 열기가 서서히 퍼지고 그 중심에 도넛을 굽는 아르바이트 청년이 있다. 그는 늘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앞치마끈을 단단히 묶은 채 하루를 시작한다.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지만 누구보다 늦게 이름이 불리는 자리. 그럼에도 그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동작으로 반죽을 만지고 기름 앞에 선다. 도넛은 생각보다 섬세하다. 반죽의 온도가 조금만 달라도 기름에 담그는 시간이 몇 초만 어긋나도 모양과 맛이 달라진다. 청년은 타이머를 믿기보다 눈과 손의 감각을 믿는다. 반죽이 기름 위로 떠오르는 순간 색이 황금빛으로 바뀌는 찰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그는 늘 기름을 바라본다. 반복된 노동 속에서 생긴 작은 집중은 그의 하루를 단단하게 만든다. 누군가는 단순한 아르바이트라 말하겠지만 그에게 도넛은 매번 처음처럼 조심스러운 대상이다. 아침 7시가 지나면 손님들이 하나 둘 들어온다. 출근길 직장인, 교복 입은 학생, 유모차를 끄는 부모. 그들은 계산대 앞에서 메뉴를 고르고 유리 진열장 너머에 도넛을 바라본다. 청년은 그 시선을 안다. 막 나온 도넛이 가장 먼저 사라진다는 것도, 따뜻함이 사람의 마음을 조금 느슨하게 만든다는 것도. 그는 도넛을 트레이에 옮기며 생각한다. 이 작은 동그라미 하나가 누군가의 아침을 조금은 부드럽게 만들기를. 쉬는 시간 그는 매장 뒤편에서 뜨거운 커피를 홀짝이며 손을 살펴본다. 기름 냄새가 밴 손, 굳은 살이 잡힌 손. 이 손으로 그는 등록금의 일부를 벌고 생활비를 마련하고 아직 모양을 알 수 없는 미래를 조금씩 밀어올린다. 화려하지 않지만 분명한 하루의 증거가 그의 손에 남아있다. 가끔은 손님들의 무심한 말에 마음이 상하기도 한다.
0: 이거 방금 나온 거 맞아요?
2: 그 질문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 웃음 뒤에는 보이지 않는 시간과 노력이 있다. 그러나 그는 곧 마음을 다잡는다. 도넛은 말을 하지 않지만 맛으로 대답한다는 것을 그는 안다. 잘 구워진 도넛은 어떤 설명보다 정확하다. 퇴근 무렵 매장은 다시 평온해진다. 남은 도넛의 개수를 세고 기계를 닫고 바닥을 정리한다. 그는 잠시 진열장을 바라본다. 비어있는 칸들이 오늘 하루의 결과처럼 느껴진다. 누군가의 손에 건네졌을 도넛들, 웃음과 함께 사라졌을 순간들, 그 모든 것이 그의 하루를 증명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몸에 밴 기름 냄새는 쉽게 빠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그 냄새를 싫어하지 않는다. 그것은 성실의 냄새이자 오늘을 살아냈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도넛을 굽는 아르바이트 청년의 하루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이어진다. 내일도 새벽에 불은 다시 켜질 것이고 그는 또다시 기름 앞에 설 것이다. 누군가의 평범한 아침을 위해 자신의 조금은 특별한 하루를 시작하면서.
0: 와, 갓 구워낸 도넛의 향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예.
0: 야, 그거 정말 그래요. 참을 수 없는 유혹인데.
2: 그렇죠.
0: 말이죠. 빵 냄새가 더불어서. 근데 굉장히 거기도 많은 기술들을 요하네요.
2: 그렇죠.
0: 시간도 정확해야 되고.
2: 그렇죠.
0: 온도도 맞춰야 되고. 예, 그 모양까지 딱 만들어내려면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닌 것 같습니다.
2: 그래요, 진짜.
0: 아, 지금 옆에 커피는 있는데 도넛이 없네.
2: 예. 양손에 떡은 불가능해요. 한 손에 쥔 걸로 만족하세요.
0: 그러게요.
2: 도넛도 한 손에 쥐고 커피도 한 손에 쥐고. 그럼
0: 지금
2: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0: 진짜 행복하시겠다. 와, 도넛도 그렇고 이제 그 옆에 항상 함께 파는 꽈배기라든지.
2: 아, 꽈배기도 좋죠.
0: 예, 뭐 찹쌀 도넛도 맛있고.
2: 찹쌀 도넛도. 또 생도넛도 괜찮고.
0: 네. 네.

0: 송종헌님이요. 아, 다이어트 때문에 두 달 전에 도넛을 끊었는데 생각 많이 나시겠어요.
1: 그러시겠다.
0: 예, 진짜 이렇게 맛있는 도넛을 위해서 매일 이렇게 이른 시간에
1: 그렇죠. 새벽부터 출근해서 아침에 단단히 이렇게 쪼매고 그리고 기름 앞에 서서.
0: 아, 기름 앞에 서면 참 이제. 이 여름에 많이 더우실 텐데.
1: 왜 아니에요. 네.
0: 그래도 맛있는 도넛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리고 도넛이 진짜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잘 팔려나갈 수 있죠. 네. 아침 식사 대신으로 도넛과 커피. 그 미국 사람들의 기본.
0: 맞아요.
1: 아침인데. 네.
0: 이렇게 떠오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잖아요.
1: 그래요. 네. 달달한 걸 파니까 사람들이 그 행복해 하시는 표정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물론 뭐 힘든 손님도 있으시겠지만
0: 이거 진짜 막 갓 나온 거 맞아요?
1: 잠이 들 깬 거야 그분은. 무슨 뭐 임정학 씨한테 시비 거는 게 아니라
0: 맞아요.
1: 그냥 잠이 들 깼어.
0: 네.
1: 좀 더 잤으면 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0: 네. 이른 아침을 잘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이른 아침을. 자, 이어지는 사연은요. 강원도 춘천시 후성로의 김학자님이십니다.
1: 아유, 이렇게 좋은 사람이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어요?
0: 어머니, 저 앞집 사람이에요.
1: 아유, 맞아 맞아, 앞집 사람이지. 언제부터 거기 살았소?
0: 35년째 어머니네 앞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저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앞집 어머니와 함께 아파트 일곱 바퀴를 돕니다. 어머니가 넘어질 새라 손을 꼭 잡고 걷다 보면 반바퀴쯤 돌았을 때 어머니는 또다시 걸음을 멈추고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물으십니다.
1: 아, 이렇게 좋은 사람이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어요?
0: 그러면 저는 처음인 듯 다시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 저 앞집 사람이에요.
1: 아유, 맞아 맞아. 앞집 사람이지. 언제부터 거기 살았소?
0: 35년째 어머니네 앞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대화를 7번, 8번쯤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정해진 산책 시간이 끝이 납니다. 저는 강원도 춘천에 살고 있는 6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매일 새벽 5시면 늘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2시간 정도 묵상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침 7시 10분쯤 됩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사는 아파트 12층으로 올라가 앞집 벨을 누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아파트 산책을 나섭니다. 1시간가량 함께 걷고 나면 어느새 아침 8시. 그때부터 저는 출근 준비를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앞집에 사시는 어머니는 참 조용하고 온화한 분이셨습니다. 웃음도 늘 배시시 지으시던 분이었죠. 가끔 간식거리를 나누어 주시려고 벨을 누르실 때면 혹시 제가 쉬고 있었을까 봐 얼른 먹거리만 건네주시고는 당신이 먼저 문을 당겨 닫고 들어가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서 살아오신 어머니께서 요즘 치매를 앓으며 서서히 기억을 잃어가고 계십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고여 시야가 흐려집니다. 친정 어머니께서는 87에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1년 남짓 저희 집에서 지내셨습니다. 정신은 또렷하셔서 제가 어릴 적엔 미처 듣지 못했던 옛날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셨지만 결국 모진 아픔을 견디지 못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앞집 어머니는 정신이 병들고 친정 어머니는 몸이 병드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 또한 어느 것 하나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앞집 어머니와 함께 걸을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한 달이라도, 몇 년이라도 더 길어지길 말입니다. 아파트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면 저는 일부러 어머니께 층수를 눌러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내가 그것도 모를까 봐 하시는 표정으로 검지손가락을 들어 12층 버튼을 꼭 누르십니다. 그리고는 나 잘했지? 하듯 저를 빤히 바라보십니다. 그럴 때 저는 일부러 더 호들갑스럽게 칭찬을 해드립니다. 아우, 맞았어요, 어머니. 정말 잘하시네요.

0: 앞집 어머니의 연세는 80대 중반, 저 또한 60대 중반. 우리 둘 다 인생의 노을 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푸른 나뭇가지의 반짝임을 바라보며 함께 걷습니다. 아유, 하루 저 앞집 사시는 어머님이, 그러니까 어머님이라 부르는 그 어르신께서 지금 치매 걸리셨나봐요. 네.
1: 근데 아침 산책을 함께 하시는군요.
0: 그런가봐요.
1: 참.
0: 그래도 매번 이렇게 좋은 사람이 어디서 왔지라는 질문을 네, 또 매번 그러니까. 따뜻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1: 네.
0: 몸이 아파서 먼저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도 떠올리시면서
1: 네.
0: 산책길을 그래도 항상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여름날에 네. 가을 동행 이렇게 제목이 붙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요즘 아침 산책하기도 좋죠.
0: 네, 맞아요.
1: 아침엔 조금 산들산들 바람이 불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매일 똑같은 아침 산책을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는 분이세요, 이분이.
0: 또 산책로에 이렇게 나무도 좀 우거져 있으면 확실히
1: 좋죠.
0: 나뭇잎들이 햇빛을 가려주니까 걷기 참 좋죠. 예.
1: 도넛 가게 사장님 사연도 그렇고 또 앞집, 바로 앞집 이웃사촌과 아침 산책하시는 사연도 그렇고.
0: 이 아침에
1: 네.
0: 뭔가 늘 함께 마주치고 인사 나누고 또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행복한 일일 것 같습니다.
1: 아, 그럼요. 네.
0: 아침을 누르며 함께하는 사람이 내 옆에는 또 누구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이죠. 네. 정말 몇 년째 쭉 함께 오시는 분들의 노래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1: 네네.
0: 네. 더블 V 송은이와 김숙이 함께하는 노래 삼덕
1: 네.
0: 듣겠습니다.

0: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1: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프로랄 프로렌 최고 90% 5,000원부터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2: 보고 즐기고 맛보는 유기농 축제 2026 제4회 유기농 데이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행사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학중앙공원에서 열립니다. 전남 광주 친환경 농업 생산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신선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체험 부스와 유기농 먹거리, 초청 가수 공연, 가족이 함께하는 유기농 장학 퀴즈까지. 건강한 먹거리와 즐거움이 가득한 축제 2026 제4회 유기농 데이 6월 13일 토요일 남학중앙공원에서 만나요.
3: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4: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3: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5: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3: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6: 어르신들께서 종종 말씀하십니다. 세상 참 좋아졌다. 네, 예전 분들은 불 떼서 밥하랴, 개울가에 가서 빨래하랴,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요? 산업이 다양하지 않던 시절 뜨거운 태양 아래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세상이 발전하면서 의식주, 많은 분야에서 우리는 조상님들보다 또 윗세대분들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편히 살고 있습니다. 환자가 된 가족을 간호하는 일도 그래요. 오늘부터 비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전면적으로 허용된답니다.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예전대로 4개 병동에서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운영된답니다. 가족이 입원하면 보호자가 병실에서 살다시피 돌보기도 하고 때로는 간병인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생겨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간병하니 보호자가 병원에 묶이지 않아도 되고 간병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환자도 보호자도 환영에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할 때 환자가 하루에 10만 8천 원씩 간병비를 줄일 수 있다고 집계했습니다. 앞으로 가족 구성원 수는 줄고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 만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질 게 확실합니다.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된다는 소식도 반갑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 사회가 보답해야 하는 건 당연해서 그동안 6개월을 인정했고 올 1월부터는 최장 12개월로 인정기간을 늘렸고 내년부터는 전체 군 복무기간이 인정된답니다. 다만 바람직하지 않은 일로 병적이 제적이 되면 이런 국민연금 군 크레딧은 적용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마음 써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제적 계층 격차를 줄여나가는 일이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십니다. 그저께 국가데이터처에서 가계 동향 조사를 내놓았는데 올 1분기 소득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6.59배를 기록했대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보면 상위 20%가 월 1237만 원을 벌 때 하위 20%는 월 117만 원을 벌어서 그만큼 소득 불평등이 심했답니다. 마침 오늘은 의병의 날입니다. 조상들이 생명 바쳐 지킨 우리나라. 경제적 박탈감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돈이 돈을 버는 구조 속에서 어느 계층을 어떻게 받쳐주면서 사회 갈등을 줄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가. 더 깊은 고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조용필의 노래, 바람의 노래. 아, 이렇게 되는구나. 예, 조용필님의 바람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1: 공구 이사님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틀어주셔서 감사해요. 전 아직도 살아가는 방법도 잘 모르겠어요.
0: 그러게, 바람의 노래라는 가사도 그렇고 참 듣다 보면 네. 우리 인생이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것일까?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세상은 정말 점점 뭐 기술은 빨라지고 네. 네, 뭐 속도도 빨라지고 너무 편리해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게 근데 점점 나아지는 쪽으로 가는 거겠죠?
1: 그러겠죠. 그렇게 믿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 나아지고 어떤 면에서는 또 뭔가를 잃어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면 진짜 박탈감, 상대적으로 박탈감. 옛날에는 우리 다 못 살았으니까 그런 게 없었어요. 다 비슷비슷했어요.
0: 그렇군요.
1: 그렇죠. 아파트가 뭐. 생기기 전에 예. 서울에 아파트가 아. 생기기 전에 다 비슷비슷한 집에서 비슷비슷하게 살았죠.
0: 이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뭐 이제 상위와 하위 소득의 격차가
1: 너무 차이가 나죠. 이렇게 벌어지니까. 차이가 날 수가 없어.
0: 그래서 뭐 경제적 박탈감, 뭐 상대적 박탈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 고주연님의 저는 문자를 보고 한참을 웃었네. 초등학생 아들이 어디에서 배워왔는지 상대적 박탈감 얘기를 하네요. 엄마, 내가 너무 공부를 잘하면 다른 애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말도 안 되는 걸로 공부를 안 하겠다는 이유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 박탈감 하니 갑자기 생각나서 보네요.
1: 아유, 그런 말은 진짜 어디서 배웠는지.
0: 그러니까. 참. 아유, 참 성격 참 좋다. 유쾌하고. 우리 초등학생 아들.
1: 다른 친구들이 내 친구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 안 되니까.
0: 내가 너무 공부를 잘하면 안 될 것 같다.
1: 그렇지.
0: 참 이렇게 배려심도 깊고 말이죠.
1: 아이고.
0: 자, 이어지는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한지성님이십니다. 저는 28에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25. 연애 시절 우리는 서로를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아마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결혼식 전에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 결혼 생활은 동네에서 가장 저렴한 월세방으로 시작했습니다. 급여가 적었기에 여러 회사에 원서를 넣어 면접을 보았고 당시 다니던 직장보다 급여가 더 많은 곳에서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니던 직장을 미리 그만두었습니다. 그 즈음 아들이 태어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조금은 숨통이 트이겠구나. 그런데 합격한 회사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정이 생겨 채용을 취소해야 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전 직장을 이미 그만둔 상태여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분유값, 기저귀값에 생활비도 필요한데 앞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당장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입사 지원을 해도 연락이 없고 그러다가 급하게 들어간 곳이 영업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은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기본급 겨우 몇십만 원밖에 받을 수 없었습니다. 출퇴근 기름값과 점심값을 빼고 남는 돈으로 생활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일을 그만둘 순 없었습니다. 그 적은 돈으로라도 아이를 키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25살 아내는 그 젊은 나이에 가난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지만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고 저를 원망하는 말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아내가 더 많은 것들을 견디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기가 감기에 걸려 소아과에 갔는데 가슴에 청진기를 대본 의사가 심장 박동이 일정치 않다며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소견서를 써줬습니다. 큰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 아기는 선천성 심장병으로 심방중격결손이라는 병명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아기까지 아프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이기에 아내 앞에서 태어난 척하며 아내를 달래주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이가 또래와 조금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말이 늦었고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선천성 심장병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큰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아이는 선천성 심장병은 물론이고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던 날 제 마음속에 떠오른 물음표가 있습니다. 왜 나와 같이 아플까? 왜 나처럼 아플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앞에서 오토바이에 치여 뇌를 크게 다치는 바람에 세 차례 큰 수술을 했고 평생 그 후유증을 안고 살았습니다. 아픈 건 나 하나로 끝나면 되는데 왜 내 아이까지 같은 길을 걷게 될까?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저렸습니다. 어느 겨울 아이의 심장 진료를 받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갈 수 없어 유모차를 꺼냈습니다. 그 유모차는 새로 산 것이 아니라 사촌 형네가 쓰던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계단에 버리려고 내놓은 것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때 우리 형편에는 유모차를 새로 살 생각은 처음부터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고 그날은 바람이 몹시도 차가웠습니다. 아기가 이렇게 찬 바람을 맞으면 감기에 걸릴 것 같아 유모차에 씌우는 비닐 커버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살 돈이 없었습니다. 집안을 뒤지다가 투명한 비닐을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혼수로 해온 이불이 들어있던 포장용 비닐이었습니다. 나는 그 비닐을 꺼내 유모차 위에 덮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여기저기 묶어서 고정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유모차 옆에서 아기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유모차 손잡이를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흔한 유모차 비닐 커버 살 돈이 없어 이불 커버를 유모차에 씌웠더니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한 번씩 쳐다봤습니다. 나는 모른 척했습니다. 아이만 바람을 덜 맞으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그 비닐이 아이의 바람을 막아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젊은 날의 고뇌를 덮어주고 있었다는 것을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기는 어느새 훌쩍 자랐고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아이는 자신의 속도로 세상을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으로 국립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0: 지금은 대학교 2학년이 돼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폐 특성 때문에 일반 기업 취업은 쉽지 않을 것 같아 장애인 전용으로 공무원 시험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그때보다 훨씬 넉넉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생활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 유모차 위에 이불 포장용 비닐을 덮어 찬바람을 막아주던 그 겨울, 그날이 떠오릅니다. 돌아보면 그 겨울은 가난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나의 젊은 날이었습니다. 월세방, 전기장판 위에서 아내와 아기와 함께 체온으로 겨울을 버티던 그 시절이 지금은 무척이나 그립습니다. 그때 우리는 돈은 없었지만 서로의 온기로 겨울을 버텼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겨울이 바로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날들이었습니다.
1: 자, 네, 참.
0: 이렇게 글로, 사연으로 이 긴 세월을 한 번에 건너 뛰어주셨기에 지금은 뭐 삶의 여유도 좀 생기셨고
1: 네.
0: 그때 아이였던 그 아들은 이제는 커서 정말 대학교에 다니고
1: 네.
0: 예, 자격증을 준비하고 그간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참 부더니도 참 싸우셨을까요? 그죠?
1: 어쨌든 어떻게 하든 간에 아이 찬바람은 막아줘야 되니까 뭐 감기 걸리면 또 큰일이 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약하니까. 그렇죠.
0: 네. 해서 그 이불 커버를 유모차에 씌워서 그 찬바람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든 막으면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럼요. 네. 네. 아빠로서. 멋있는 아빠죠. 최선을 다해 어쨌든 방법을 찾으셨으니까 요새는 유모차에 붙여서 나옵니다.
0: 맞아요.
1: 아주 뭐 멋있는 비닐 그 탄탄한 게 지퍼로 이렇게 다 열고 닫고 하게끔 말이죠.
0: 하나의 세트처럼 아마 이렇게 나올
1: 그렇게 나올 거예요. 네. 예.
0: 근데 지금 그래도 이만큼 단단해지셨기에 그때 그래도 우리의 온기로 가장 따뜻했던 시절이다.
1: 그러게.
0: 라고
1: 그렇게 예. 말씀하시고 쓸 수 있는 수 거죠, 편지를.
0: 참 다행입니다. 예. 정말 따뜻하고 단단한 가족이시네요. 앞으로도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1: 이정님님, 엄마 아빠의 정성으로 아이가 참 잘 자랐네요. 유모차에 만들어 붙인 비닐은 그야말로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알아봐 주시니까.
0: 그렇게 이게 참 별말 아닌 것 같아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1: 그렇지.
0: 예. 네. 몸소 실천하신 것 같아요.
1: 네.
0: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9: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8: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9: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에어렉스
10: 슬림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1: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제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1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1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13: 혹시 TVX 멤버십?
1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1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0: 알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여성시대에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2: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 자동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2: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2: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1: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2: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2: 키노피 7cm 운동화 타린로즈에서 신발 교환권,
1: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2: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임정학님과 김학자님께는 홈스토랑 꾸러미를, 한지성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려요.
1: 오늘 일터에서 주신 새싹 문자가 많습니다.
2: 오, 반가워요.
1: 예, 0242님 처음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7년째 송파에서 오리집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코로나 때 가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잘 버티고 또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듣고 있고요. 문자 보내는 건 처음인데 읽혀진다면 같이 식당을 운영해준 저희 집사람 구문수 사랑한다고 꼭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2: 네.
1: 예, 구문수님. 예, 옆에 계신 분이
2: 사랑한다고.
1: 사랑한대요. 예, 아주 안 써 있는 줄 알고. 그죠? 맞죠? 예. 네. 사랑한대요.
2: 사랑한대요.
1: 예.
2: 야, 코로나 때 시작하셨으니 얼마나 고달프셨을까.
1: 그러게요.
2: 시작 때 순풍에 돛달고 쭉 진짜 오픈빨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없이 가셨을 테니까 얼마나 고달프셨을까. 네, 대단하십니다.
1: 부부가 함께 잘 또 운영하고 계신다니까.
2: 그렇죠.
1: 정말 대단하죠. 오리고기가 몸에 얼마나 좋은데요.
2: 그렇죠.
1: 예.
2: 1843님 새싹 문자입니다. 반갑습니다. 30년 짬밥의 나름 베테랑 조선맨입니다. 야간 작업 끝내고 퇴근하며 문자 보냅니다.
1: 오.
2: 현장에서 노동한답니다. 그러셨어.
1: 예. 네. 오,
2: 야, 이 배 좀 봐.
1: 엄청 큰 배 사진을.
2: 그러니까.
1: 야.
2: 이 조선업이 또 우리나라가 세계 뭐.
1: 그럼요. 알아주죠.
2: 네. 맷지에 안에 들어가죠.
1: 맞습니다.
2: 엄청나네.
1: 야, 이렇게 커다란 선박을 직접 만드시는.
2: 거기 사람이 있으면 사람 진짜 조그맣게 보인다.
1: 예, 우리 베테랑 조선맨 수고하셨습니다. 푹 쉬시기 바랍니다. 자, 3335님 저는 오늘이 분식과 카페, 분식앤카페 오픈한 지 1주년 아주 특별한 날이라 문자를 보내봅니다. 행운번호 21번. 네. 해주셨어요.
2: 오늘 행운 선물 200만 원 상당의 매트리스를 나누는 날이거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행운 숫자 문자와 미니로 보내주시네. 또 계속 받겠습니다. 보내주시고요. 방송 마칠 때쯤 저희가 추첨해요. 문자는 샵8001.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들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1: 네. 자, 이어지는 3, 4부에서는요. 백인에게 묻습니다. 우리 당당이 분들과 머리를 맞대서 예, 하나의 문제를 좀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희 뉴스까지 듣고 10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5: 무릎 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

0: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10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지난주보다 소폭 올라 출발한 뒤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는 9포인트 약 0.11% 오른 8,485.67로 출발한 뒤 장 초반 8,600선을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50% 넘게 급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은 5월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하고 지난달 수출액은 87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2%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기록한 861억 달러를 넘어선 사상 최대 규모로 석 달 연속 800억 달러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둔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어젯밤 10시 10분쯤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남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70대 여성을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여성도 몸싸움 과정에서 머리를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부부가 다투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구매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 지난 3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종전 양해각서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을 열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겠지만 확보해야 할 보장은 이란의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합의 지연 배경이 핵무기 관련 요구 조건 강화라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원하는 것을 얻고 있다면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

0: 못하면 다른 방식으로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 조건으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 고농축 우라늄 확보, 핵 보유 금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논의를 하려 한 것은 47년 만에 처음이라며 금기시 되던 주제지만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처음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금 봉쇄,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 봉쇄가 이란을 협상장으로 이끄는 데 주요 역할을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에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 20에서 60mm, 많은 곳 80mm 이상입니다. 제주는 30에서 60, 많은 곳 150mm 이상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등 27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김나진입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온난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올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까 걱정이 앞섰는데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폭염이 와도 밖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달업과 건설 노동자가 대표적인데요. 덥다고 일을 쉬면 생계를 이을 수 없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일터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들이 기후보험 제도를 운영 중이죠. 극한 폭염이 발생했을 때 소득의 일부를 지원해서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돕는 겁니다. 개인이 감당하기엔 버거운 기후위기, 사회가 부담을 나눠들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5: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6: 희은씨, 저도 같이 가요.
7: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섬입니다.
5: 우리 딸 자랑 좀 해도 될까요?
7: 아우, 마음껏 하셔야죠. 오늘 음성편지 일준이가 모십니다.
8: 안녕하세요. 제 딸 자랑 좀 하려고요. 올해 졸업하고 간호사 자격증 따고 올 3월 초에 원하던 병원 취업했어요. 2개월 수술기간 이번 주에 끝나면 다음 주부터 정신가도사 선생님이 됩니다. 중환자실에서 3교대 근무하며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고 힘이 들어 빠질 살도 없는데 빠졌다고 하니까 눈물이 나네요. 혼자 자취하며 잠도 대충, 밥도 대충. 빠른 취업에 마냥 기뻐하고 행복하지 않고 너무 안쓰럽기만 합니다. 그래도 지난 날엔 부족한 공부하며 착실히 잘 다니고 있는 딸을 보면 언제 이렇게 컸나 대견스럽고 고마워요. 이제 막중한 책임감에 긴장되고 떨리고 하겠지만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너는 이미 충분히 빛나고 소중한 존재니까 엄마는 언제나 너의 모든 걸 응원해. 잘할 수 있을 거야. 공주야, 사랑해.

0: 네, 이인서음님이 남겨주신 음성편지에 이어서 김건모의 사랑해 장미숙님의 신청곡인데 또 딱 맞아서 저희가 함께 듣고 왔습니다.
1: 네.
0: 마지막에 공주야 사랑해 해주셨는데 네. 우리 공주님의 성함이 김민주라고 합니다.
1: 아 그래요.
0: 저희가 따로 여쭤봤어요.
1: 네네. 우리
0: 김민주 간호사 선생님.
1: 네.
0: 예, 응원합니다.
1: 자, 음성을 남겨주신 이인섭님께는 여성시대표 쌀에 간장 액젓까지 묶어서 세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열린사삼 참여번호 02789-1004, 02789-1004번입니다. 자, 우리 공주님 환영하고요. 왕자님도 환영합니다. 예, 우리 사모님도 환영하고.
1: 네, 그럼요.
0: 우리 사장님들도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중요한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 자녀, 혹은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준비 중인 남편, 긴 병치레를 끝내고 다시 사회로 나가는 친구까지 6월을 맞아서 행운을 빌어주고 싶은 사람에게 진심이 담긴 음성편지 한번 보내보세요.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사연의 주인공과 함께 쓰실 수 있게 선물도 원 플러스 원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1: 와, 좋다.
0: 네.
1: 네, 잠시 후 3, 4부에서는 당당인님들의 문자와 미니로 수다 떨 수 있는 시간 여성시대 백인에게 묻습니다가 이어집니다.
0: 여성시대 3, 4부는 KB국민은행,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고향가구 박람회, 유니베라, 청원아이스, 데이팩, 안 터지는 맥스부탄, 노무법인폐, 롯데렌탈, 모빌코리아 윤활유, 백조싱크와 함께합니다.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이 다섯 도둑놈을 비판한 김지아 씨 오적으로 56년 전에 강제 폐간된 대한민국 대표 잡지 사상계 2026년에 신오적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간 사상계가 찾은 신오적, 새로운 다섯 도둑놈들 어떤 놈들인지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2: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3: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써. 잠시 따 데이팩
5: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써.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이런 고민 나만 하는 걸까요?
7: 한 사람의 고민에 백 사람의 생각을 더합니다.
6: 여성시대 백인에게 묻습니다. 인생에는 딱 떨어지는 정답이 없죠. 수학 문제처럼 공식이 있거나 영어 단어처럼 많이 외운다고 술술 풀리는 게 아니고요. 국어 논술처럼 누가 더 잘 썼는지 점수를 매기기도 애매합니다.
7: 아유, 그러니 뭐 어떡하겠어요. 나랑 최대한 비슷한 취향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 소위 결이 맞는 사람들하고 야, 너라면 어땠을 것 같아? 나라면 이랬을 것 같아. 이렇게 인생의 시뮬레이션을 함께 돌려보는 거죠. 최대한 성의껏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말해주는 사람의 이야기만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6: 자, 여기 그렇게 모인 백인의 내 편이 있습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월요일이지만 여성시대 식구니까 또 우리 당당이니까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챙기고 응원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얻고 지혜와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7: 지난주에는 진로 고민을 주신 분이 계셨죠. 17년 다니던 직장을 상사와의 트러블로 그만뒀는데 안정적인 회사로 다시 돌아갈까? 아니면 이왕 그만둔 거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자유롭게 살아볼까?
6: 우리 당당이 박미경 님이 주신 고민이었잖아요. 네, 근데 방송을 듣고 답장을 또 주셨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인생의 큰 갈림길에서 혼자 고민하다가 오랜 시간 위로가 되어준 여성시대의 문을 두드렸는데 무엇이든 신중하게 마음 써서 해주시는 당당이님들 조언에 참 많이 울컥하기도 하고 머리가 맑아지기도 했습니다. 제 인생의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스스로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말씀, 냉철하고 현실적인 조언들 감사했습니다.
7: 네. 선택은 결국은 박미경 님이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지만 그래도 여성시대 당당히 여러분들이 바쁜 월요일 아침부터 박미경 님을 위해서 마음을 내주고 시간을 내주셨다는 거에 용기와 힘을 얻으셨으면 더 좋겠어요.
6: 네. 오늘도 그런 특별한 응원과 조언, 지혜를 구하고 싶다고 여성시대 홈페이지 백인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사연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직접 본인의 목소리로 음성을 받아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8: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30년 차 되었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남편은 흔히 말하는 자린코비인데요. 처음에는 전략하는 습관이라고 생각하고 알뜰한 건 가정에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좋다고 생각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전략은 점점 제 삶을 조여오는 끈이 되어버렸습니다. 30년 전 결혼하고 남편과 저는 둘 다 맞벌이를 했고 그 당시는

0: 저도 일반 회사에서 정규직 일을 해서 급여가 둘이 다 해서 200만 원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살림은 제가 맡아서 관리했는데 처음 2, 3년은 아이가 없다 보니 저축이 좀 되었는데 3년이 지나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제가 프리랜서로 아이를 돌보며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직종을 옮겼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 급여가 들쑥날쑥하고 아이한테 나가는 지출도 커지고 해서 저축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이 적금 통장 확인하더니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없으니까 당황했는지 이래선 안 된다면서 이제부터는 본인이 다 관리하겠다고 해서 남편 수입, 제 수입 모두 남편이 관리를 하게 됐어요. 그때가 이제 한 20년 정도 된것 같고요. 이후 집안의 모든 지출은 남편의 확인을 다 거치게 됐고, 현재 기준으로는 현금 50만 원과 생활비 카드로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마음 편하게 쓰지는 못해요. 생필품 하나를 사도, 옷한 벌을 사도 왜 필요하냐, 다른 걸로 대체 안 되냐는 질문이 먼저 돌아옵니다. 저도 일을 하고 있고 30년 넘게 아이들 키우고 집안 살림을 책임져 왔는데 정작 제 마음대로 사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특히 옷한벌 사는 게늘 마음에 걸립니다. 필요한 옷이 생겨도 굳이 지금 사야 하냐는 말을 들을까 봐 미루고 또 미루게 돼요. 결국 계절이 지나버리고 훈옷을 입게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 집에서 내 마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제 자신이 서글퍼져요. 저도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아온 지금 저는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남편을 변하게 할수 있을까요?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나는 이렇게 못 살아. 예, 이것이
2: 아,
1: 우리
2: 진짜?
1: 당당히 분들께 묻기도 전에,
2: 아.
1: 어우, 야, 저는 이렇게 못 삽니다.
2: 아니, 그러니까 당당히 분 중에서
1: 예.
2: 남편이 이분하고 좀 결이 비슷한 분이 계시면 사연 많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가라앉고 슬플 때더 슬픈 사연을 들으면 조금 위로가 되거든요.
1: 아,
2: 네,
1: 오히려.
2: 저는 막 내가 슬프고 가라앉아 있는데 너무 신나고 막 너무 기쁜 일 투성이인 친구 얘기를 들으면 그게 하나도 위로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집 남편 좀 얘기 좀 들어보시오. 우리 남편은 이래요.
1: 뭐 우리 아내는 이렇게 뭐
2: 네.
1: 왜냐면 제 주변에도 용돈 받아 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2: 네.
1: 근데 당시에 그러니까 30년 전 얘기잖아. 신혼 때 서로의 그 상황을 확인하고 야, 지금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야겠다라고 으쌰으쌰 할수 있는데 이게 30년 후에도 지금 계속 이렇게 옥죄면 아, 물론 제 의견이 너무 좀 앞섰는데
2: 예,
1: 일단 우리 당당히 조선자님이 남겨주신 사연이
2: 예,
1: 이랬습니다.
2: 그래요.
1: 일단 뭐 경제권의 문제부터.
2: 경제권의 문제지만 이게 이제 뭐 하여튼 유태인들 얘기로 뭐 돈으로 목을 졸라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런 책도 나왔어.
1: 예.
2: 그 얼마나 이 사람들이 현명하게 하여튼 지혜를 짜내서 지출을 상관하고 관리하는가 뭐 이런 얘기였는데요. 경제적으로.
1: 예.
2: 그런데 이게 돈을 받아서 그 한도 내에서 하고 또 이분도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지금 돈을 버시는데 자기 관리비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1: 아유, 그럼요. 당연히요.
2: 네.
1: 예, 당연히 그렇죠. 이게 지금 막 뭐랄까요? 삶을 살아가는 의욕이나 왜
2: 그런 게
1: 그런 게
2: 없지.
1: 없잖아요,
2: 없어요.
1: 지금.
2: 삭막하네. 조선자님은 이제 신혼 초에는 아내가 그동안 관리를 직접 하셨는데
1: 본인이 이제
2: 중간에
1: 하시다가
2: 이제 애 기르면서 정규직에서 프리랜서로 좀 자유로운 일을 택하면서 남편이 통장 잔고를 본후 이래 살면 안 된다 해서 가져간 거예요, 경제권을. 그러니까
1: 예.
2: 20년 됐죠, 지금 이렇게.
1: 네. 그러니까 뭐
2: 근데
1: 초창기에야 남편분이 워낙에 꼼꼼하고 알뜰하니까 좋아.
2: 고맙지.
1: 우리 집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은
2: 그렇지.
1: 졸라매자
2: 네.
1: 할수 있는데 지금도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이 아이도 좀 어느 정도 컸을 테고
2: 그렇죠.
1: 여전히 분유값, 기저귀값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20년이면 성인 다 됐겠네.
2: 애들 다 키웠죠. 네. 어느 정도 키우셨을 거야.
1: 그런데도 지금 와서도 뭐 하나 살 때마다 남편 눈치를 보게 된다.
2: 아, 슬퍼요. 그건 서글프죠.
1: 아, 이거 좀 서글프.
2: 단돈 뭐 머리핀을 하나 사더라도 네. 내가 마음에 드는 거를 이렇게 마음대로 고르면서

0: 하나 살까 아니야 두 개 살까 뭐 이러는 거 하고 그 피는 왜 샀는데 어 대체할 게 그래 없더나 어 꼭 그래 사야 되겠나 뭐 이러면은 와 이거 꼭 필요해 이거 왜 샀냐 하면 정말 이게 삶을 지출을 검사받으면서 사는 꼴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왜 경상도 사투리를 쓰니?
1: 남편분이 경상도란 되고. 얘기는 없었습니다만.
0: 뭐 내가 왠지 길을. 그러고 싶었어요.
1: 자, 이렇게 뭐 하나 살 때마다 남편 눈치를 보게 되는 우리 조선자님의 사연이었습니다.
0: 이 집에 내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 기분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다는 건 이건 굉장히 지금 우울해. 가라앉아 있어요.
1: 예. 자, 만약에 여러분이 조선자님이라면, 예, 이거 그래도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바뀌어야 하나? 예, 우리 가정 경제를 위해 바뀌어야 하나? 아니면 남편이 바꿔야 되나? 남편을 좀 바꿔볼까? 바꾼다면 어떻게 하면 바뀌게 될까, 우리 남편?
0: 어떻게 바뀔까? 네.
1: 자, 노래 듣고 올 동안 여러분들의 뭐 경험담 혹은 이제 조언, 문자 또는 미니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자는 #800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더 들고요. 미니는 무료예요. 소개된 분들께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1: 이 노래 들으면 그래도 마음만큼은 참 예,
0: 날아가야지.
1: 돈 안 들고 네. 시원해지죠.
0: 네.
1: 변진섭의 새들처럼.

0: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1: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폴로랄프로렌 최고 90%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2: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4: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3: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5: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3: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월요일 아침 여성시대 오늘은 당당히 조선자님이 백인에게 물어오셨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빼앗긴 경제권, 사사건건 남편의 허락을 맡고 써야 하는 상황에서 서글퍼진 나의 마음, 이 존재감이 사라지는 기분 어떻게 하면 바뀔까? 남편을 변하게 할 수 있을까?
1: 남편을 변하게 할 방법 과연 있을까? 어떤 전략과 대화가 먹힐지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 문자나 미니로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또 남편 입장에서 공감하시는 분들은요, 남편을 대변해 주시는 것도 환영을 합니다. 샵 8001,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맛있는 저희가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 텐데
1: 네.
0: 확실히 공감 문자가 많이 도착을
1: 그렇죠?
0: 하고 있습니다.
1: 더한 남편도 많으시네요.
0: 진짜?
1: 네.
0: 오, 7044님. 어쩜 우리 집 얘기 같습니다. 저도 88년도 농촌으로 시집을 와서 눈만 뜨면 밭에서 둘이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짬뽕이 먹고 싶다고 사달라 해도 집에서 밥 먹으면 되지 하고 안 사줍니다. 정말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같이 일하고 같이 돈 버는데 왜 저만 유유.
1: 야, 그거 짬뽕 하나 사주면 뭐.
0: 그러니까.
1: 집이 무너지나 경제가 어떻게 무너지나 그건 아니지.
0: 어떻게 매번 집밥만 먹냐고요.
1: 그러게.
0: 예.
1: 6698님 그런 짠돌이 남편 여기도 있어요. 우리 삼남매. 자기 친구들은 모두 해외여행 많이 다닌다면서 애들이 비행기 타고 싶다고 남편 앞에서 PPT를 만들어 여행을 왜 가야 하는지를 발표했네요.
0: 여행을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아니라 왜 가야 하는지를.
1: 그것조차 안 보내주니까.
0: 아니 근데 아끼는 거 좋죠.
1: 근데 아 그럼요.
0: 이렇게 아껴서 가족끼리 행복한 시간 만들려고 아끼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아끼는 목표가 무엇인가.
0: 근데 그것조차도 아껴버리면 네. 우리는 왜 돈을 모아야 하는 겁니까?
1: 맞아.
0: 아 김영혜님, 저도 돈을 남편이 경제권을 쥐고 반찬 사거나 생활용품 사면 25,300원 나왔으니까 딱 25,300원 통장으로 쏴주고 그래요. 그래서 매번 살 때마다 치사하게 딱 맞춰서 주니까.

0: 가 어찌나 열받고 치사스러운지 진짜 그래서 더럽게 치사해서 돈 벌러 나가요. 이 치사라는 표현이 몇 번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죠? 예, 야 그 300원 몇백 원까지를 그냥 똑같이 그냥 해서
1: 아니 생활용품에 거야. 자기는 그 집에서 생활 안 하나?
0: 그러니까
1: 야
0: 와 대단하시네요.
1: 자 그래서 더럽고 치사해서 돈 벌러 나가면 그 돈 번 거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0: 이거는 좀
1: 비자금
0: 내 용돈으로 해야지.
1: 내 용돈 해야지.
0: 예.
1: 야 이거 참 대단하다. 4363님 저랑 똑같은 삶을 살고 계시네요. 저도 남편이 경제권을 갖고 있는데 시장 갈 때 돈 받아서 가고 마트 갈 때마다 카드 받아서 영수증까지 다 챙깁니다. 정말 숨이 턱턱 막히죠. 저도 맞벌이 했었는데 새 집을 사고는 이 집에 네가 한 게 뭐 있냐 하더라고요. 근데 안 바뀌어요. 자식 때문에 참고 산 게 지금 39년째입니다.
0: 어머. 아니 막
1: 아니 아내가 집에서 살림 살고 애들을 다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뭘 했냐라고 할 정도면
0: 그것도 대단한데 심지어 맞벌이도 하셨었는데 도대체 무슨 보탬이 됐냐? 한 게 뭐 있냐라고
1: 야,
0: 하시는 말씀.
1: 서운하지. 정말 서운하지.
0: 이거는 좀
1: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살림만 살아도 남편 수입의 50%는 아내 몫이에요.
0: 오죽하면은 고용노동부가 어디선가 그 가사노동의
1: 네.
0: 그 임금.
1: 네네.
0: 예, 그걸 계산을 했잖아요, 그죠?
1: 네,
0: 예.
1: 맞아. 얼마나 우습게 보고 다들 그랬으면.
0: 이 가사노동을 임금으로 치면 얼마다? 얼마 정도의 수준이다.
1: 그래.
0: 이게 딱 나왔었는데. 525님 50대 중반 갱상도 남편입니다. 명퇴하고 5년 넘게 제가 관리하고 있네요. 예, 와이프가 머리가 아프대서 큰 지출이면 상의를 해서 하지만 또 뭐 아니면 자유롭게 해야죠. 참고로 우리 와이프는 철 따라 옷이 느는 것 같아요. 이것도 무슨 말씀?
1: 아 옷을 철 따라 딱딱 새 옷을 사신다는 말씀이지.
0: 그러니까 우리 봐봐 아까 경상도 사투리로 괜히 이렇게 하셨더니 경상도 남편이 바로 말씀해 주시잖아.
1: 맞죠.
0: 예. 그래도 우리는 좀 자유롭게 하는 편이다. 상의해서.
1: 큰 거는 상의하지만 나머지는 뭐 하여튼 옷을 사거나 이런 건 아내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게 해야죠. 그러셨잖아.
0: 자유롭게 해야죠라고 딱 말씀해. 그러니까.
1: 자유롭게 해야죠.
0: 그래서 그렇지. 지켜봤더니 우리 와이프는 철 따라 옷이 좀 느네.
1: 아 그래요.
0: 이건 또 언제 샀지?
1: 이거 몸보다 거다.
0: 그럴 수 있죠.
1: 9806님 예. 남편을 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신우 형님 남편이 비슷한데 신우 형님은 당신이 알바하시면서 알바비는 들쑥날쑥하니 거기서 조금씩 남겨서 형님 비상금을 만들어 쓰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들 만나면 통 크게 쏘십니다.
0: 음흠.
1: 남편님의 마음이 바뀌셔야 합니다. 조금씩 삥땅을 치십시오.
0: 그러니까 실은
1: 아, 쓰신 대로 제가 읽었어요. 삥땅을 쳐라 조금씩.
0: 네, 이 비상금의 소중함, 그죠? 예. 아니 지금 또 프리랜서로 또 어쨌든 일도 하고 계시니까 조금씩 이렇게 좀 비상금을 만들어 두시면
1: 아까 사연자님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조금씩 어쨌든. 본인을 위한 여유자금을 만들어라.
0: 왜냐하면 그 이유는 남편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0: 의견 때문에
1: 다 일일이 뭐 2830원 뭐 이런 식으로 보고하고 결제받는 삶에서 이제 조금씩 여유돈을 좀 챙겨보자.
0: 그렇죠. 구멍은 다 있습니다.
1: 예,
0: 비상금 조금씩 만들어보시는 게 어떨지. 이미란님 남편을 관리해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차라리 남편이 돈 관리하는 걸로 위로하세요. 남편의 돈까지 관리해야 한다면 스트레스가 더더 높아지실 거예요. 하긴 또 그렇죠. 예, 아내분들이
1: 그러면 오히려 더 일일이 더 가계부를 보자 하면서 영수증 모아놓은 거 있나 하면서
0: 그렇죠. 또 이제 남편인데 이제 밖에서 돈 줄줄 세는 남편들도 꽤 많을 테니
1: 아, 그렇죠.
0: 아내분들이
1: 맞아.
0: 꽉 쥐고 이제 돈 관리에 남편 관리까지 하려면 또 그것도 스트레스일 수 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긴 한데.
1: 6285님 우리 동서 집하고 비슷한데요. 동서는 매달 용돈 40만 원 받고 생활비 따로 이렇게 하던데요. 사연자분도 용돈 협의 한번 해보세요.
0: 이것도 방법이죠.
1: 그렇지.
0: 예,
1: 내
0: 예.
1: 용돈도 챙겨달라.
0: 아, 근데 아까 용돈 말씀이 있으신
1: 아니 현찰 50만 원
0: 그게
1: 받고
0: 그냥?
1: 생활비 카드 이렇게 쓰신다고 그랬거든요. 네. 껌.

0: 껌껌이 결제를 받으신다 그랬잖아 조선자님. 껌껌이.
1: 그건 용돈이 아니지.
0: 그렇지. 그러면 그거 내가 뭐 용돈이 없는 거지.
1: 껌껌이 결제를 받는 게 무슨 용돈?
0: 현찰 50만 원도 뭐 껌껌이 결제를 받으면.
1: 그러니까 이건 껌껌이 결제를 좀 없애볼까요? 생활비야 당연히 뭐 같이 쓰는 거니까 그건 어떻게 그 썼는지 항목을 확인할 필요는 있겠지만 나의 용돈까지도 굳이.
0: 아 근데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해? 좀 친정 나들이를 하시든가 뭐 정말 어디 자유 여행을 한번 가서 바다 앞에서라도 속 좀 확 트이게. 예. 좀 이 남편하고 대화가 과연 가능할까요?
1: 요거를 확실하는 그럼 저기가 문서 처리로 저희가 해가지고 우리 여성시대에서 물어봤더니 대다수의 분들이 이건 어느 정도 좀 자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쓰는 용돈만큼은 결제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그죠?
0: 예. 찾아오는 거 아니야? 방송국으로?
1: 그러면 우리 박정원 PD가 상대해 줄 거예요.
0: 그럼요. 또박또박. 예, 예.
1: 그럼요.
0: 단호하게. 예. 단칼에.
1: 저희는 퇴근해서 여기 MBC 없을 수 있는데.
0: 그렇지. 조용히 항상... 단호한 사람이 있습니다.
1: 우리 제작진들.
0: 저희 제작진 중에.
1: 어쨌든 대다수의 우리 당당이 분들이 이건 좀 너무 숨통이.
0: 너무하지. 예. 이러고 왜 살아. 이거 그게 된다. 뭐야.
1: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분과 용돈만큼은 좀 그래도 내 안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예. 요거 좀. 이건 다. 이걸 상의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그렇잖아.
0: 그렇지.
1: 예.
0: 근데 남편의 입장도 물론 있겠죠. 있을 것 같긴 한데.
1: 아니야.
0: 그래도
1: 그
0: 너무
1: 입장은 좀 너무 왜골수일 것 같아.
0: 그래.
1: 저희 생각은 그래요.
0: 노래 한 곡 듣고 올 동안 여러분들 계속 의견 문자와 미니를 이용해서 보내주십시오.
1: 네.
0: 문자는 #800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1: 6921님의 신청곡이에요. 거북이의 빙고!

0: 아, 노래는 참 시원하다.
1: 네.
0: 예. 자, 우리 당당이 조선자님이 백인에게 지혜를 구해 오셨습니다. 사사건건 남편에게 결제를 받아서 사는 결혼 생활. 내가 사라지는 기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주셨는데요. 좀 더 여러분들의 문자 보겠습니다. 0429님, 저희는 작은 빵집을 운영하는데 모든 경제권을 와이프가 가지고 모임비, 담뱃값 모든 걸 통제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어느 순간 서글픈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 쇼핑할 때 조금씩 부풀려서 얘기하고 비자금 만들고 어느 날 술 마시고 품위 유지비를 달라고 말하니까 다음 날 통장으로 30만 원 보냈어요. 품위 유지비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1: 이분은 또 이제 아내가 다 관리를 하면서 담뱃값까지도 통제를 하시는군요.
0: 네.
1: 근데 보세요. 이분도 서글픈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는 거 아닙니까?
0: 나의 모든 그 소비 생활에 그 결제가 필요하다.
1: 그래, 자유가 없는 그 서글픔. 그죠?
0: 네, 네.
1: 이 집에 과연 내 마음이라는 게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는 기분.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눈치 보며 사는 내 자신이 슬픈.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0: 그쵸?
1: 이렇게
0: X의
1: 되면
0: 문제가 아닌 거죠.
1: 네.
0: 그죠?
1: 네. 네.
0: 단돈 뭐 몇십만 원, 몇만 원이라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 자유. 네.
1: 조정혜님, 프리랜서로 일하시고 받은 급여에서 한 달 용돈 제하고 남편에게 주세요. 설득할 필요 없어요. 사연자님에게도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면 한 달 용돈 빼고 또 남편에게 왜 줘요? 그냥 프리랜서로 일하시고 받은 급여는 내 걸로 하세요. 그동안 뭐 집 마련까지도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왔는데 결국엔 남편도 뭔가 절약해서 살림을 더 알뜰하게 해보겠다. 이런 건 내가 더 잘한다. 예. 당신보다. 뭐 이런 독선적인 그 생각 때문에 경제권을 이렇게 꽉 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용돈을 좀 달라.
0: 예예.
1: 아니면 내가 일한 봉급은 내 통장으로 옮겨가겠다.
0: 아니 뭐 이렇게 일정 금액을 서로 생활비 항목으로 따로 이렇게 공동으로 내고 그 다음에 남는 그 나의 급여는 좀 내가 용돈으로 쓰겠다.
1: 남는 급여가 아니라 급여 전부.
0: 전부다요?
1: 그리고 생활비는 남편이 돼야지. 그동안 아내가 그렇게 애 키우고 그래서 집도 마련하고 그랬는데 생활비까지 반반할 필요가 뭐가 있어?
0: 아 누님 그래요?
1: 난 그렇게 생각해요.
0: 생활비는 조금 그래도.
1: 아, 자기가 그렇게 관리를 하면 뭔가 돈이 모여 있을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생활비를.
0: 아, 그렇습니다.
1: 야, 화내지 말라고요. 화내는 게 아닙니다.
0: 그 정도는
1: 하는 말이에요.
0: 공감을 좀 해주는 건데
1: 네.
0: 생활비는 그래도 공동으로 조금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남은 돈은 그래도 내가 편히. 지금은 왜냐면 다 맡긴 상태에서 나의 용돈도 결제받아 쓰는 상황이니까. 그건 말고 용돈은
1: 이 사람은 내 용돈이 맘대로. 없다니까. 50만 원 받은 걸로 딴 거 쓴다니까. 자기 용돈이 아니야 그 현찰 50만 원이.
0: 그것도 생활비로 쓰고 있었나요?
1: 그럼.
0: 아, 안기영 님이 참았던 서러움을 한 번에 크게 터뜨리세요. 울면서 안약을 준비하셔도 되고요. 내가 살림살이하면서 이런 거 감시받아야 하냐며 여우주연상급 연기를 한번
1: 20년을
0: 서글프게 한번 해보시면 서럽게 예. 그러면 좀 느끼는 바가 남편분에게 있지 않을까요? 라는 문자도 주셨습니다.
1: 오, 이분 막강하시다. 4457님. 저도 사연자님처럼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에게 내가 살아왔던 가계부 영수증 다 꺼내 보여주었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 그동안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며 근데 이분은 남편에게 참 존칭을 계속 깜짝 놀라시더니 그동안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시면서 남편이 다시 경제권을 넘겨주시더라고요.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가끔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다 하시면서 반성하시면서 살아요. 와.
0: 그러니까 요거 약간 마음에 있을 때 오히려 상대방 높이는 느낌 뭔 줄 알죠?
1: 네.
0: 아, 그러셨군요.
1: 네, 그러셨어요.
0: 그러셨어요.
1: 네,
0: 약간
1: 네.
0: 그런 마음도 좀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한번 세게 그죠? 나 이렇게까지 영수증 관리하고 그치. 살림을 이렇게 맵게 했어.
1: 네. 네.
0: 했더니 남편이 이제 또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1: 아니, 그거를 다 살펴보고 깜짝 놀라면 시간이 꽤 걸렸을 텐데요. 지금까지 살아온 가계부 그 기록 내용과 영수증을 다 보시려면
0: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한번 그래도 남편에게 나 이렇게 허투루 살아온 거 아니야? 라고 보여줄 필요도 있다.
1: 네.
0: 9387님, 돈의 액수보다 건건이 간섭받는 게 자존심

0: 자존심이 무너진다는 걸 거예요. 사연자분이 지금 우울하시고 자존심이 상해 있어요. 했습니다.
1: 맞아.
0: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맞는 말이야. 껌껌이 간섭.
1: 돈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0: 네. 돈의 액수 문제가 아니고.
1: 저는 마지막에 이 9387님의 이 진단. 사연자분의 우울. 자존감 무너진 자존감.
0: 네.
1: 그리고 우울. 이거 치료하셔야 돼요. 이거 아셔야 돼 남편이. 그렇지. 부부 사이에 진짜 중요한 건 뭘까. 예?
0: 그렇죠. 9387님이 딱 그 저기 오늘의 정리를
1: 네.
0: 잘 해주신 것 같죠.
1: 돈보다 내 아내의 자존심이 문제죠. 자존감. 이 집에 내 마음이 뭐 어떻게 깃들일 데가 없다. 내 마음이 붙어 있을 데가 없다.
0: 나도 함께 열심히 정말
1: 살아왔건만.
0: 함께 프리랜서로 또 경제 기여도 하고 살아왔는데 나의 자유가 없다. 나의 존재감이 없는 것 같다. 힘들죠. 자, 선택은 물론 조선자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저희한테 사연 주실 때보다 행복해지셨으면 좋겠고요.
1: 네, 네.
0: 어떤 변화가 생기면 혹여라도 저희한테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 그렇죠. 기다리겠습니다.
0: 네.
1: 오늘도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햄버거 세트 받으실 분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0: 야, 이렇게 모든 분들의 의견 듣고 또 전달해 드리고 하니까 우리가 든든한 뒷배가 되어준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0: 예. 우리 조선자님 뒤에는 우리 여성시대 또 당당히 분들이 있다는 생각에 당당하게 한번 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 후에는 저희 행운 번호 추첨 이어집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6: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7: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3: 주방의 꽃 남양 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2: 캔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3: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2: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3: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2: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3: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2: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목욕의자
3: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2: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3: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2: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월을 드립니다.
4: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가 방송됩니다.
3: 자, 월요일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행운 선물 이제 추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네.
3: 예. 제가 당분 요 며칠 네. 10회 자리 했는데 네. 다시 10회 자리 해 주시죠.
2: 네, 이누님. 알겠습니다.
3: 네. 그럼 제가 1회 자리부터 1회 자리입니다. 1회 자리 7번이고요.
2: 자, 10회 자리 7번입니까?
3: 네.
2: 77.
3: 우와!

0: 77번 이거 보내주신 분들이 계실까요?
1: 77. 아니 이게 11이 아니라 77이겠죠?
0: 네네. 그렇죠? 7자 맞습니다. 네.
1: 아이.
0: 우와.
1: 우와.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같은 숫자를 몇 번째 뽑아요. 자, 어떤 분이 받으실지, 어떤 분한테 행운이 갈지.
0: 자, 77 깔끔하게 딱 문자로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2: 예.
1: 안녕하세요. 여성시대입니다.
2: 네.
1: 행운 숫자 몇 번 보내셨을까요?
2: 77번이요.
0: 77번. 우후!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셨어요.
2: 아, 감사합니다.
0: 예. 200만 원 상당의 매트리스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아,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2: 송파요.
0: 네. 송파에.
1: 혹시 뭘 하고 계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2: 네, 저기 수서에서 부페 일하고 있어요.
1: 아이고, 아, 일이 많으시겠다.
0: 예.
2: 네.
0: 아, 이제 어떻게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2: 강금남.
0: 강금남님.
2: 네.
0: 야, 아유. 그래도 지금 오전 저 일하시는 중에 네, 네. 듣고 계셨나 보다.
2: 예, 감사합니다.
0: 아, 야, 축하드려요.
2: 30년은 들었는데.
1: 아유, 그러세요. 오. 30년 들으셨어요?
2: 네.
1: 어, 행운 번호 77. 어떤 의미가 네. 있는 숫자입니까?
2: 네, 오늘은 괜히 출근한데 그거 누르고 싶었어요.
0: 오늘 왠지 77자가.
1: 오늘은 왠지. 아하.
0: 네. 야, 근데 이렇게 당첨되셨네. 아니, 30년간 우리 여성시대 당당히도 함께 해주셨구나.
1: 그러시구나.
2: 네.
0: 어떻게 요새도 여성시대 늘 재밌어요? 괜찮아요?
2: 네네. 네.
0: 어, 혹시 바라시는 점 있으실까요, 여성시대?
2: 아니요. 너무 네?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0: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 하면 돼요.
2: 네.
1: 자, 오늘
0: 아유, 축하드려요.
1: 축하드려요. 예. 자, 오늘 네? 선물 매트리스. 이 순간 가장 생각나는 분은 누구십니까?
2: 우리 두 딸요.
1: 오, 딸 둘.
0: 예.
2: 네.
1: 몇 살 몇 살이에요?
2: 43살 41.
1: 어, 이제 뭐 다 키우셨네. 잠깐. 뭐 이제 어른이고 그러시네. 네.
0: 잠깐, 저는 네. 우리 저기 성함만 듣고 우리 따님들이 무슨 학생인 줄 알았더니 벌써 마흔의 딸들이 있어요?
2: 네.
0: 우와, 우리 두 딸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방송에.
2: 박미애, 박미선.
1: 사랑한다. 그렇게 하세요.
2: 사랑합니다. 우리 딸들.
0: 아, 좋아요. 앞으로 저 매트리스 잘 깔아가지고 앞으로도 좋은 꿈 많이 꾸시고요.
2: 네, 감사합니다.
1: 어머니 건강하세요.
2: 예.
1: 아이고,
0: 감사합니다.
1: 그러시구나.
2: 아, 네, 수고하세요.
1: 네, 네, 감사합니다. 30년 저보다 더 긴 세월 여성시대 당당이셨어요.
0: 찐 당당이께 선물 돌아가서 기분 좋습니다.
1: 어, 왠지 예. 77번. 어, 그런데 당첨이 되셨어.
0: 네.
1: 자,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옵니다, 여러분.
0: 안녕히 계세요.
3: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외로운 뉴요커 도그가 어느 날 반려로봇을 입양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죠. 영화 로봇 드림 얘기인데요. 이 영화에서 중요하게 그려내는 건 이 둘이 이별하고 난 뒤의 시간입니다. 감독은 이런 얘기를 하네요. 행여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 가족을 잃더라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그들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나는 내가 만나온 모든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 이 영화를 만들었다. 어떤 만남이든 결국 이별로 끝이 나지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에게 기억될 사람입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5: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납,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1시 뉴스입니다. 역대급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수출이 월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5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 증가한 877억 5천만 달러로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3개월 연속 8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반도체는 169% 증가했지만 자동차는 5.9% 줄어든 58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카카오 노조가 오는 10일 4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압도적 보상을 독점하는 경영진 중심 보상 체계 개선, 고용 안정이 핵심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카카오 노사는 성과급 문제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해양경찰을 동원하려 한 혐의를 받는 안성식 전 해경기획조정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안전조정관이 해경도 합동수사본부에 편성되도록 2024년 방첩사령부 규정 수정에 관여하고 계엄 당시 총기 휴대와 합수부 인력 파견을 주장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구매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3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종전 양해각서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을 열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겠지만 확보해야 할 보장은 이란에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원하는 것을 얻고 있다면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다른 방식으로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무력화하기 위해 상선들의 해협 통과를 지원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현재 시간 지난 31일 당국자를 인용해 미군 중부사령부가 지난 3주간 70척의 민간 선박이 해협을 통과하도록 안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군 탐지를 피해 조명과 송수신기를 끄는 암흑항해 방식으로 해협을 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선박당 최고 200만 달러, 약 30억 원의 통행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던 이란 지하 미사일 기지 상당수가 복구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CNN은 현지 시간 30일 위성 사진 자체 분석 결과 지하 미사일 시설 터널 입구 69개 중 50개가 다시 개방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쟁 기간 이란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지하 기지로 연결되는 도로를 폭격하고 터널 입구를 매몰시키는 작전을 구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습니다. 자진신고는 부정수급액을 전액 반환받지만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받습니다. 서울시는 6월 한 달 도심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 20만 원에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해안과 제주에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 20에서 60, 많은 곳은 80mm 이상입니다. 제주는 30에서 60, 많은 곳은 150mm 이상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대구는 32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6도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김나진입니다.
4: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5: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0: 유쾌해 상쾌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인사해 주세요.
1: 안녕하세요, 김주현입니다.
2: 안녕하세요, 강성욱 PD입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저는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정치 인싸가 투표하는 당일까지 모레까지 이렇게 확대 편성돼서 매일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8: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7: 건강해.
8: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8: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9: 건강기능식품.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전화 스타젠.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사.
1: 네, 여러분께서는 정치인사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전투표율이 최종 23.51%로 직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보다 2.89% 높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제 각 당은 막판에 이제 자기네들의 지지층이 결집했다. 다 이렇게 아전인수로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전투표 자체가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그렇게 봐요. 어차피 이제 사전투표하면 부정선거다, 부정선거에 동조하는 거다라는 의식 자체가 이게 그 국민의힘 내 혹은 뭐 강성 보수인 분들 중에서도 많이 희석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사전투표 뭐 그리고 각 당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은 뭐 그거는 뭐 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번 투표 같은 경우는 본투표율도 좀 더 높아질 것 같긴
1: 그렇게
2: 해요.
1: 보세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전 투표가 높다고 해서 꼭 최종 투표율이 높은 건 아니더라고요.
2: 그건 아니죠.
1: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최종 투표율은 역대급으로
2: 좀 높을 것 같아요.
1: 좀
2: 왜냐하면
1: 높을 거다.
2: 이게 그 그냥 지방 선거가 아니라 재보궐 선거가 14군데인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거의 정권 양 진영의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뭐랄까 대결 뭐 이런 양상을 띄었잖아요. 그래서 결집하는 데도 있고 처음에는 많이 뒤졌었잖아요. 원래 그냥 지방 선거 방식으로 갔을 때는 한 십몇 프로씩 뒤지고 그랬었는데 이게 나중에 중간에 무슨 뭐 공소 취소와 관련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뭐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입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총선 때와 비슷한 그런 그 이데올로기적인 논쟁, 가치론 이런 것들이 개입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붙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 스타벅스 논쟁 버린 거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뭐 하려고 그렇게 밀어붙여서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걸 밀어붙여서 그 보수 진영을 자극을 하고 이런 거는 아주 전략 굉장히 잘못된 전략이었고 그래서 잘못되면 아마 뭐 대통령도 거기에 책임이 있으시지만 일단은 정청래 대표가 그걸 주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공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와, 주제를 지금 몇 가지를 다 포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재보궐 지역이 네. 14곳이나 되다 보니까 이게 미니 총선이다. 그래서 총선급으로 투표율이 높아질 거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고 어떻게 보세요?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높은 거?
3: 그러니까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긴 하지만 이게 결국에 선거가 끝나고 이제 본 투표율까지 다 합산을 해가지고 전체 투표율이 높아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지 네. 사전 투표율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사전 투표율은 높았지만 과거에도 본 투표율은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편리함의 문제가 아닌가 이제 더 이상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편리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깨진 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때 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때 빼놓고 또 다시 뭐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뭐 민주당에게 유리하다라는 공식이 또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저희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30대, 40대, 50대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녀가 있어서 뭐 휴일에 좀 놀러 가고 싶은 그런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사전 투표가 높을수록 저희 민주당에게 유리하다라고 좀 믿고는 싶은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네. 이 스타벅스 문제는요. 사실 이제 뭐 민주당이 뭐 시작을 했다고 볼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키운 건 저는 국민의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스타벅스 측에서는 국민의힘이 자기들을 언급해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근데 자꾸 성지 만든다, 아지트 만든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좀 키운 면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역대에 보수 정당에서 이념을 가지고 선거 치러가지고 재미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스타벅스 문제만큼은 온 국민이 잘못됐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뭐 더 이상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고 저희가 부추기지 않아도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2: 쑥 들어갔죠. 처음에는 굉장히 공세를 펴다가 그다음에 뭐 전국적인 불매운동이라도 벌일 것처럼 과거에 그 일본에 대해서 불매운동 벌였듯이 뭐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다가 쑥 들어간 거 보면 뭐 전략적으로 볼 때 아 이거 지금 선거 앞두고 이런 거 건드리는 건 별로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여야 정치적으로 이게 소비되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 유권자들의 피로도가 높았던 부분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지역별로 좀 보면 전북이 사전투표율이 35.05%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대구는 18.65%로 최저치를 기록했거든요. 이 지역 차이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게 대구가 최저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라갔죠. 지난 지선보다는 높아진 거예요.
2: 네, 그러니까 뭐 올라간 거는 그래 대구란.

0: 곳이 되게 그 보수 저 정당의 영향력이 큰 곳이니까 그 사전투표 안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최저였죠. 근데 그때보다도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자연적인 증감에다가 또 양쪽이 굉장히 치열하게 그 맞붙고 있기 때문에 추경호, 김부겸 후보가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전북이죠. 뭐 전북이 엄청 높잖아요. 상상 뭐 전북 군산 김제 부안으로 42.59% 거의 절반에 한 거잖아요. 이틀 사이에 깜짝 놀랄 정도의 높은 수치인데 이거는 대개의 경우 그 쫓아가는 쪽과 이제 예를 들면 그 버티는 쪽 있잖아요. 그래서
1: 네.
0: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쫓아가는 쪽이 유리하고 그다음에 낮으면 지키는 쪽이 유리하다. 뭐 대개 투표율이 사전 투표를 포함해서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잖아요.
1: 예.
0: 근데 여기 보면 저는 전북 부안 저 전북 같은 경우는
1: 전북지사, 예.
0: 예, 전북지사 김관영 현 지사가 상당히 유리한 것 같다.
1: 무소속으로 나와 있는 김관영
0: 예.
1: 후보가 오히려 지금 이렇게 투표율을 보면 지금 굉장히 유리하다.
0: 약간 응징 투표 같은 느낌이 들어요.
1: 아.
0: 그러니까 이거 뭐야? 김관영 지사 너무 억울한 거잖아. 라는 느낌을 갖는 것 같고 이거 뭐 호남에 대해서 니들 너무 홀대하는 거네. 옛날에 민주당은 호남당이었잖아요. 여기가 영남당이라고 하듯이 호남당이었는데 지금 민주당 보고 호남당이라는 사람 없거든요. 거기 전국당이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안철수 때도 한번 호남 분들이 화가 나서 완전히 안철수한테 몰려간 적 있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푸대접해 홀대 그래 뭐 호남당 아닌 건 좋은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해?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약간 그때 정서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1: 응징과 심판이 지금 반영된
0: 그러니까 정청래
1: 지표다.
0: 대표에 대한 어떤 대통령은 아닌 것 같고
1: 아, 예.
0: 정청래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큰것 같아요.
2: 근데 대구 같은 경우는 원래도 이제 그 사전 투표율이라든가 투표 자체가 조금 낮은 지역이잖아요.
0: 네.
2: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김부겸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관심을 갖지 않는 지역일수록, 그러니까 쟁점이 없는 지역일수록 투표율의
1: 확률이
2: 변화가
1: 낮죠.
2: 없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김부겸 후보에게 요인은 있겠다. 거기 이제 플러스가 최근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지원 유사로 돌아다니시는데 정작 자기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에는 가지가 않으세요. 그리고 이 대구 달성에 나온 이진숙 후보가 역대 어느 선거에서도 볼수 없었던 민주당 박형령 후보에게 이제 접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대구의 여론이 심상치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박빙의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두고 볼 일이다. 근데 전북 같은 경우는
1: 네.
2: 우리 이제 김종혁 최고께서 이제 하시는 거하고 조금 전 달리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무슨 뭐 전북을 홀대했다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북 지사 선거 자체가 지난번에 송하진 지사부터 컷오프 되고 또 이번에 김관영 지사도 컷오프가 되면서 아니 뭐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회초리를 때려도 우리가 때려야 되는데 중앙당에서 너무 강력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이 전북 도민들의 서운함은 분명히 있는 것이지 이걸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우리를 홀대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볼수 있고 결국에 투표가 이제 분노 그게 제일 무섭고 그다음이 동정이고 그다음이 이익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 분노 투표는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1: 어쨌든 현 지도부에 대한 비토가 좀 담겨 있는 지표다 이렇게 해석을
0: 대구
1: 하셨는데,
0: 재밌는 게요.
1: 네.
0: 이진숙 후보하고 박형영 후보하고 뭐 붙고 있잖아요.
1: 네.
0: 그게 이제 거의
1: 달성군,
0: 달성인데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 사저도 있고,
0: 지역이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과 이진숙 후보가 찍은 사진이 없어요.
1: 아니 그래서 저기 대구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번이나 갔는데도 달성 왜 가지 않냐 이거를 정치적인 해석이 되게 분분하잖아요.
0: 아니면은 본인이 또 글로 와서 같이 사진을 찍어야지 맞잖아요.
1: 이진숙 후보가 와야 되는데.
0: 그렇죠. 이진숙 후보가 와서 아우 제가 그 대통령님 지역에 나왔습니다라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리고 추경호 후보도 같이 있는 사진이 거의 없어요. 이진숙 후보. 그거는 이제 보면 아
1: 뭐예요,
0: 이건
1: 이제
0: 마찰이 좀 있구나.
1: 지금도 마찰이 있고 이진숙 후보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차후에 어떤 보수의 권력구조 재편하고 하는데 서로 뭔가 역학관계가 좀 불편하다 뭐 이런 해석들도 있고요.
0: 추미애 후보하고 비슷하게 들어와서 엄청 내부에서 논란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대구에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 신공항 예정지 있잖아요. 거기가 투표율이 엄청 높답니다. 그거는 이제 아마 김부겸 후보한테는
1: 유리하죠.
0: 희소식이겠지.
1: 예.
2: 그렇죠.
0: 그거는 희소식일 것 같아요.
2: 이재수 후보 같은 경우는 기존의 대구 시민들이 박근혜라는 여성 정치인을 바라보던 그 잔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느낌이 좀 너무 다른 거죠.

0: 아, 그렇죠.
1: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경호 후보나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도 없지만 예. 대신에 경찰차는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경호 사람들하고 이 이진숙 사람들하고 이게 제대로 된 어떤 화합이 안 되고 그걸 넘어가지고 이제 갈등 국면이 이렇게 커졌다는 것을 보면 아, 왜 대구 달성에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1,700여 명이 탈당을 해서 김부겸 후보를 지지하고 있구나. 또 민주당의 박형룡 후보가 역대에는 정말 뭐 25% 이상 넘기가 어려웠는데 접전을 펼치고 있다는 이유가 이런 데 있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대구 시민들이 네. 결단을 내리는 게 대한민국을 바꾼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 와, 이번 저 선거는 네. 6월 3일 저녁이 진짜 기대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정말 끝까지 모르겠다는 지역들이 많아서 흥미롭게들 네. 보실 것 같은데 그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이제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도 보면 24.12%를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격전지라고 꼽히는 부산 북갑 최종 사전투표율은 25.57 그러니까 평균치를 넘어섰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1: 사실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오히려 생각보다는 수치가 낮다고 생각을 했어요.
2: 훨씬 더 뜨거울 줄 아시죠?
1: 네, 저는 훨씬 뜨거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마지막 막판 네거티브들이 좀 있는 것 같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여론조사 지표로는 보여줄 수가 없고 그냥 각 진영의 해석만 난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얼마나 표심에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확실히 이 학술적으로 봐도 보통 빠르면 선거 한 달 전, 늦어도 선거 뭐 10일 전에는 네. 거의 표심을 정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민주당에 숨어있는 어떤 지지세 그리고 국민의힘의 어떤 조직력이 어느 정도 발현되느냐가 저는 한동훈 후보의 당선이냐 아니면 낙선이냐를 결정지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2: 이 지역의 높은 투표율은 한동훈 후보 측에 유리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종혁 최고.
0: 그렇죠. 아니면 그렇게 네. 보기는 하죠. 왜냐하면 이제 한동훈 후보는 아무런 조직이 없잖아요. 아, 네. 그냥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 투표율이 높은 거 높아지면 그거는 그러니까 조직이 없는 후보한테는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조직으로 그 커버할 수 있는 거는 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25.57이니까 대체 예상하기를 한 63. 에서 65 사이 뭐 한 35% 좀 더 넘어갈 테니까 25%가 넘어갔으면 그보다는 한 10몇 프로 더 올라갈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러면 아마 60% 중반 많이 가면 60% 중반 정도까지 올라갈 텐데 그러면 사실은 재보궐선거치고는 굉장히 많이 그렇죠.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쪽 현장은 바람은 확실히 다 불었고 그래서 뭐 선거 전에 11개 지표에서 더 한동훈 후보가 다 아 그렇죠 뭐 하여튼 그런 여러 특정 후보가 유리했는데 네. 에, 그런데 뭐 그건 까봐야지 하는 거죠. 뭐 투표 마지막까지 가봐야지 하는 거니까.
1: 근데 이제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뭐 선거 가까우니까 말씀드린 거지만 한동훈 후보 캠페인을 잘했어요. 공격적으로. 그리고 전국에서 팬덤이 있고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처음부터 중반부까지는 기세를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기세가 이 TV 토론 이후에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의 가장 약점이 SNS에서 화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하정우와 관련된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적 그 토론 TV 토론 이후로 컨텐츠가 많이 생산됐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히려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악재가 마지막에 좀 닥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가 보좌 직원을 뭐 세 명이나 뭐 어떤 유튜브 채널에 뭐 파견해서 뭐 갑질을 했다 이런 의혹들이 있고 또 어쨌든 자원봉사자가 해프닝
2: 선거사무소, 예.
1: 선거사무소도 있고 뭐 주민들과의 어떤 트러블도 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작용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2: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이제 한 열흘 전에는 다 표심이 네. 결정됐기 때문에 네. 변화가 없을 것이다 네. 하셨는데 그 뒤에 일어나는 이 맞아요. 많은 일들은 네. 반영이 될 거라고 보시나 봐요.
1: 그러니까 반영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0: 하나만 택해요. 아니 근데 TV 토론 같은 거는 이제 워낙 하정우 후보가 그동안에 그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한 것들만 계속 두드려 맞았으니까 오빠 논란부터 시작해서 뭐 소털기부터 그다음에 무슨 주식 그 논란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뭐 민주당에서 오죽하면 그 토론을 잘했다고 그걸 내세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저 패널 하나 가져와서 저라는 그 사진 보여주면서 야 이렇게 반박을 잘해서 준비를 철저히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웃기죠. 아니 저 보시면 알지만 한동훈 후보는 모든 사람의 90도로 절해요. 거기 있는 모든 유권자들한테 그렇게 절하고 있는데 대통령한테 그렇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특별한 겁니까? 하정우 후보도 보면 사진인데 대통령한테 그렇게 절하는 게 수없이 많은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보니까

0: 제가 현장에 여러 번 갔었잖아요. 가는 거 보니까 선거 기획단에서 막판에 왕창 몰려 내려왔어요. 지금 두 군데. 그러니까 전북 지역하고 그다음에 북갑으로 선거 기획단이 대규모 파견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거의 자원봉사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 일주일 앞도 놓고서는 파란 옷 입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내려와서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내부 얘기 들어보니까 전북하고 이쪽으로 예, 파견을 했다.
1: 당청안에서 이제 조직력을 몰아주고 있다. 그렇죠. 힘을 실어주고 그래서 있다.
0: 그래서 이제 이거 큰일 났다 싶으니까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로서는 예. 상당히 좀 애가 타겠죠 지금.
1: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반영될지 이제 며칠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네. 평택을 투표율은 어떻게 보셨어요? 평택을 18.39% 나왔거든요. 평균보다 이제 5%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2: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에 네.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황교안 후보가 나와 있고
1: 아 이게 그렇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보세요?
2: 그러니까 어쨌든 황교안 후보가 10% 내외를 뭐 기록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사전선거 운동에 동의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전 그 투표를 안 하시는 게 맞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모스탄이라는 분까지 와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조갑재 그 대표 같은 보수 인사도 오늘 아침에 인터뷰 들어보니까 아 이제 뭐 사전선거와 관련해가지고 음모론이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는 게 증명된 거 아니냐.
1: 사전선거 이렇게 높은 걸 보면.
2: 그리고 이제 뭐 언론에서 보니까 모스탄 이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해가지고 고발당했거든요.
1: 네, 지금 수사선사됐어요. 네,
2: 근데 자꾸 소환 불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법적 처벌을 조치를 좀 해야 된다라는 이제 비판 여론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도 올해 1월 달까지는 전한길 씨와 주장을 같이 하면서 뭐 사전선거라든가 뭐 부정선거에 동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또 장동혁 대표 사전투표 또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이게 보수에서도 지금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1: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가 그 사전투표 첫날에 다 이유가 있으니까 6월 3일에 투표를 해달라. 내 지지하는 절대로 이 사전투표 하지 말라. 이제 이런 메시지를 네.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이 있어서 평택을의 투표율이 낮다 분석을 하시는 거고요.
0: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그 영향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의 어떤 후보가 지지를 받았는데 대개 사전투표와 본투표가 6:4 정도 되잖아요. 네. 사전투표 4, 본투표 6이면 만약에 내가 10%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 내 지지자의 4%는 사전투표를 하고 6%는 본투표를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계속 내 지지자는 절대 사전투표하지 마. 그래갖고 4%가 사전투표를 안 했으면 6:4 정도의 비율이라고 보면 한 3-4% 정도가 빠졌다라고 보는 건 맞는 거죠. 이분 지지자들 중에서. 그러면 여기 18.몇%에서 한 3-4%를 그 더하면은 사실은 비슷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거는 분명해 보여요.
2: 근데 네. 지금 마지막까지도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내 지지자들은 사전투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유이동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 혹은 지지선언 관련된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있다라는 걸 좀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뭐 진보 진영 같은 경우도 뭐 주의깊게 보고 있지만 저는 이번 평택을에서 황교안 후보와 유이동 후보의 이런 단일화 논의를 보면서 선거법에 있어서 조금 개정이 필요하겠다, 불가피하겠다. 왜냐하면 사전투표를 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법적으로 뭐 지지선언이라든지 단일화를 좀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러면 사전투표를 하신 분들에 대한 이 참정권이 침해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적인 제도로 좀 완성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0: 저는 거기는 동의를 하는데요. 네. 그건 맞는 말씀인 것 같고. 근데 거기는 그 평택은 단일화는 안 돼요.
1: 단일화 안 되는데 네. 그러면 지금 황교안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0: 그냥,
1: 끝까지.
0: 그냥 제스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유이동 후보하고 통화를 해봤거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황교안 후보 측하고 통화한 분 아침에 이제 방송에 나와서 서로 얘기를 해봤는데 양쪽이 상대방에 대해서 거의 신뢰가 없어요.
1: 그러니까 내일 이제 마지막이니까 황교안 후보가 사퇴하는 방식으로 뭔가 이제 표를 몰아주는 그런 단일화 이런 것들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전혀 그런 느낌은 아니 그럴 분위기 전혀 아니다.
0: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모스탄이 오므로 해서 네. 자기가 이 어쨌든 미국의 극우 세력들의 지지는 장동혁이 아니라 내가 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한 거예요.
1: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0: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 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1: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2: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3: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5: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6: 네, 주말 사이에 전직 대통령들이 선거전에 나선 모습이 화제였습니다. 이 이야기로 화제 넘겨보겠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들이 마이크까지 잡았잖아요. 먼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7: 저는 옛날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 선거운동 하셨잖아요.
6: 지난
7: 그
6: 총선에서요.
7: 때. 예. 그때도 굉장히 비판했어요. 그 옳은 모습은 아닌 것 같다.
6: 어떤 부분에서요?
7: 저는 그 대통령은 어떤 특정 정당의 소속으로 대통령이 당선된 건 맞아요. 그리고 뭐 그 철학과 가치에 의존해서 나라를 다스리지만 그다음에 퇴임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냥 국가 통합의 상징으로서 남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가 이제 더 이상 뭐 진보 보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대통령끼리도 대통령 문화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돼야 되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 돌아가셨을 때 뭐 클린턴, 오바마, 아들 부시 뭐 다들 모여서 그 돌아가신 대통령 추모하고 그다음에 서로 아 우리가 미국 잘 되게 만듭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국민통합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나서서 아니 그냥 상징적으로 우리 당 좀 좀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선거판까지 직접 쫓아다니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했듯이 우리 당 소속이시지만 그렇게 하는 것들이 과연 대통령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8: 저는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이제 뭐 옳고 그름을 말씀해 주셨고 저도 동의하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그래도 일부 지역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좀 줄 수 있다고 봐요.
6: 그러니까 영남권에서는 투표장에 가지 않겠다고 거의 마음을 약간 포기했던 네. 사람들을 나오게 하는 효과 네. 정도는 있을 거다라고 하던데 그 이상인가요?
8: 일부 지역 그러니까 네. 일부 지역 일부 뭐 한정된 후보에 한해서는 뭐 조금 저는 도움은 된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움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정말 네.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은요 사실 그냥 개인 비리가 있는 분이에요. 징역을 17년을 선고받고요. 그다음에 벌금이 130억이었어요. 추징금이 한 57억이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분 징역도 2년 7개월인가 밖에 살지 않았고요. 벌금도요 한 몇십억 남았어요. 근데 이분의 죄질을 보면은 첫 번째 다수는 누구 것인가 13년 만에 드러났어요. 본인 거였어요. 거기서 비자금 300억 조성하고 삼성 팔 비틀어가지고 다스 미국에 있는 소송비 89억 4개 만들었어요. 그걸 뭘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이건희 그 전 회장에 대한 사면을 전제로. 그리고 뭐 나중에 국정원에다가는 그 4억 원 특활비 받고 당시 그 국정원장한테는 10만 달러를 받았어요. 완전히 개인 비리의 온상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분이 다시 나와가지고 표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야. 사실 뭐 최순실 씨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 또 해석들이 있습니다. 보수 측

0: 측면에서는 뭐 오늘 뭐 조갑제 그분 같은 경우는 자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나름의 좀 사연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냥 범죄자예요, 그냥. 근데 어떻게 이런 분이 나와가지고 표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전 정말 잘못됐다고 봐요.
1: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이 부산에 간 건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인 박형준 후보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간 거였는데 북갑에 출마한 박민식 후보가 모든 자리에 함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후문에는 박형준 후보 측에서 불쾌했다, 좀 불편해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2: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 측에 전화 연락을 해보니까 초대한 게 아니다. 초대한 게 아닌데 왔다. 와서 그 교회 앞에서 그냥 인사하고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식사 자리까지
1: 돼지국밥도 같이 먹었어요.
2: 들어와서 그 원래 그 자리에는 그 해운대 지역에 있는 현역들,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 그다음에 네. 거기 출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박형준 시장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계속 굳이 들어왔다. 그래서 옆에 앉는 바람에 상당히 조금 어색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그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열세잖아요.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그렇게 되니까 본인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후광 뭐 이런 것들을 빌어서 뭐 좀 만회를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보면은 그게 좀 이상해요. 왜냐면 저 선거라는 건 어른들 게임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리더가 되겠다는 사람은 자기를 내세워서 그 유권자들에게 뭘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사람이 아우 당대표 좀 와주세요. 무슨 뭐 우리 최고위원님 좀 와주세요. 누구 좀 와주세요. 그래서 계속 그런 분들의 어떤 영향력이나 후광을 얻어서 자기가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게 좀 우스워 보이잖아요. 박민식 후보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정 후보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는 뭐 통님께서 보내셔서 왔습니다. 뭐 저 그다음에 또 그 뭐 우리 대표 정청래 대표 내려왔다가 나중에는 맨날 재수형님 해서 본인의 어떤 그 공보물에도 본인 얼굴을 대신은 저 전재수 의원 얼굴이 나오게 하지를 않나. 그런 나중에 또 김어준 쇼에 나가고 매불 쇼에 나가고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자꾸만 기대서 이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니까 나 좀 해주세요. 나 좀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유권자들이 보면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어리광 피우는 거야?
1: 그러니까 선거의 3대 요소가 인물 구도 바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물 아니고 뭐 구도든 어쨌든 뭐 다 세를 쓰겠다 뭐 이렇게 또 전략일 거죠. 수도 있는 건데.
0: 아니, 예. 그래도 저 우리 최고님께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부산 방문을 하는 얘기 하다가 또 하정우 또 비판하셨으니까
3: 역시 후보를
0: 역시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제. 예. 사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러면 부산 시민들에게 과연 뭐 존경받고 인기 있는 대통령인가? 아니에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장 인기 없는 지역이 부산일 겁니다. 그냥 부산 해양도시잖아요. 근데 해수부를 없애버리고 국토해양부로 만든 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 이 4대강 사업한다 해가지고 보세워가지고 낙동강이 그 녹차라떼 뭐 그런 말 나올 정도로 식수원의 피해를 본 게 부산 시민들이거든요. 근데 왜 그 이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부산까지 불러들였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2: 박형준 그 보좌관이 거기에 수석을 했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오세훈이나 박형준 두 분은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니까 매우 가까운 사이니까 그랬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4대강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로 그걸로 인해서 홍수가 지금 그 이후에 큰 홍수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 마치 무슨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처럼 얘기를 하셨지만 그렇지 않고 녹조라떼에 대해서도 더 이상 얘기가 없잖아요.
0: 그럼 이제 영향이 한 10초 얘기하고 바로 또 넘어가가지고 이제 할 얘기를 못했는데 그래서 다시 정리를 좀 하면 하시죠. 예. 전직 대통령들 인기 순위를 아마 25년 8월경에 한국일보에서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요 역대 계속 조사를 하잖아요. 0%에서 1%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왜 아무리 전에 가까웠다고 하더라도 선거 나가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는 사람을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뭐 박민식 후보든 박형준 후보든 둘 다 국민의힘 후보 아닙니까? 그러면 뭐 또 그거 왔다고 뭐 기분 나빠해요. 그것도 저는 참 이상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직 대통령들은 저는 선거 이런 정치권에 다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좀 부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산 시민들도 평가할 거라고 봅니다.
1: 그러니까 부산 북갑에도 전혀 영향은 없을 것이다.
0: 전혀
1: 이렇게
0: 없죠.
1: 보시는데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싸우면 이겨야 된다. 반드시 이길 거다. 그래서 선한 사람, 나쁜 사람 뭐 이제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이제 그걸 두고 제각각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2: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0: 측근인분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1: 네.
0: 근데 그분 얘기는 그 선한 사람 나쁜 사람은 그 교회에 가서 민주당에 싸워서 이겨라는 뜻이었다. 국민의힘이
1: 나쁜 사람이 하정 후보였다. 뭐 저 그리고 민주당 전재수 후보였다. 뭐 예.
0: 민주당과 국민의힘 우리가 국민의힘이 오른쪽이고 선한 쪽이고 저쪽이 나쁜 쪽이다라는 걸 얘기 그런 식으로 돌려서 종교적으로 얘기한 거였는데
1: 예.
0: 그거를 특정의 사람으로 얘기해 버린 바람에 매우 당황스럽다. 왜냐하면 박민식 후보가 와서 예. 여기서 그 선한 사람은 저고 나쁜 사람은 한동훈이다라는 식으로 이런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그 또 나쁜 사람이 하정우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그쪽에서는 굉장히 당황해하는 그런 눈치더라고요.
2: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이래서 메신저가 중요하다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하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예 개인 비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어떻게 뭐 좋은 사람 찾고 나쁜 사람 찾고 그럽니까?
1: 알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박민식 후보 측 입장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뭔가 네. 공식적인 입장이 있나 찾아봤는데 좀 못 찾아가지고 그런 배경을 좀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그래서 오늘은 성동구 서울 성동구 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정원우 후보 기반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영남은 그렇다 치고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이 있을까 싶은데
0: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 뭐 아까 지금 강성필 대변인 얘기했지만 부산은 그렇게 별로 인기가 없다라고
1: 예.
0: 뭐 부산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죠. 그리고 왜냐하면 청가천이라든가 그다음에 저 버스 전용 차선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어도 뭐 대통령 이명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 2008년 금융위기도 극복하고 여러 가지 그 잘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나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장에 대한 이명박 서울시장 이명박에 대한 평가는 매우 높아요.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1: 오히려 영남권보다 서울에서 소속력이 네, 좀 있을
0: 서울시장.
1: 거다.
0: 예.
2: 뭐
0: 예.
2: 그건 저도 좀 동의합니다. 사실
1: 예.
2: 이제 부산보다는 그래도 서울시장 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계천이라든지 버스 중앙차선이라든지 그런 대표적인 정책이 있기 때문에 뭐 서울 시민들의 평가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다.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 정치는 전직 대통령들이 활발하게 선거 때 후보들 지원을 합니다. 경선 때 특히 많이 해요. 근데 이게
0: 자기당이잖아요.
2: 네,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을 평가를 해보면 결국에는 결과는 안 좋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 때문에 후보의 경쟁력이 무너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내세워야 되는데 자꾸 전직 대통령 내세우니까 결과 안 좋았다는 것처럼 저는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리가 역대로 보면은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고 이번에는 또 깊이 들어가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현실성 문제였는데 이게 삼성역 그 부실 시공으로 해가지고 안전 문제로 좀 바뀌었어요. 그러면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안전과 관련해서 뭐 어떤 상징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물론 부산보다는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번 서울 시민들은 아 과연 우리 서울 시민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얼마만큼 어떤 역할을 했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느냐에 대해서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고령의 전직 대통령들이 이렇게 선거 전면에 등판한 이유가 야당 지도부가 득표에 도움이 안 되고 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동의하세요?
0: 저는 동의하죠. 뭐 지금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 환영받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뭐 현장에 가보면 사실 뭐 장동혁 대표 싫어서 뭐 북갑에 가보니까 북갑 같은 경우는 박민식 후보 못 찍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곳곳에서 그런 비슷한 얘기들 현재 우리 당 지도부에 대해서 뭐 어제도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도 양양자 후보가 와서 합동 유세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사람들 거기서 만났는데 우리 당원들인데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에 대한 성토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지금 현재 당 지도부가 활발하게 뭔가 긍정적 역할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후보들이 그 전직 대통령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2: 그렇죠. 뭐 더 이상 뭐 추가를 할 게 없을 정도로 뭐 장동혁 대표가 돌아다니면 사실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감사할 따름이죠. 그래서 저는 많이 돌아다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처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연한 게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후보들에게 좀 힘도 실어주고 요즘 특히나 저도 지원유세 같은 데 가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0: 특히 뭐 광역 도지사 선거 같은데 지역 같은 경우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 도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군데군데 사람이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유권자를 동원할 수 있는 기회조차 못 갖는 게 이 지방에 있는 선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영남 지방에서는 그래도 잘 살고 있나 누가 보러라도 오잖아요. 근데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어디 간다고 해서 보러 오고 뭐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환호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그 출마한 후보들도 좀 부담스러워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백을 영남에서 문경세제 이남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이북에서는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좀 역할을 나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면 결국에는 이제 후보의 인물 경쟁력도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도움 안 된다고 봐요.
1: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양당 대표 뭐 물론 장동혁 대표가 훨씬 더 그 큽니다만 뭐 정청래 대표도 뭐 이렇게 많이 환영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전북 지역에 호남 지역에서는 더욱더 그런데 그 장동혁 대표가 그 누구야 저 박형준 후보의 개소식에 갔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막 쫓아 올라가고 있었어요.
2: 예.
1: 그러다가 거기서 그 장동혁 대표가 갔다 간 다음에 다시 추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쫓아가 한참 그 고생 생고생을 하다가 이제 거의 뭐 붙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박민식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박민식 후보도 개소식 때 대거 지도부가 내려왔는데 그때부터 완전히 2, 3위가 뒤바뀌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추락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민식 후보는 아직도 그걸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 이후에 뭐 나경원 후보 오고 무슨 뭐 김민전 최고 오고 신동욱 후보 오고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 떨어져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2: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입니다만 네네. 그 직전까지 이제 눈에 바로바로 보이니까 지도부가 등장했을 때 이게 표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1: 일주일 뒤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잖아요.
2: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이다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경호 후보 그러니까 네. 대구시장 후보를 지원하러 처음에 갔다가 네. 이게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게 또 눈에 보이니까 한 번 더 간 거잖아요. 나요 주말에
0: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2: 어 그래요, 예.
0: 그러니까 뭐 김준영 씨도 잘 아시겠지만 이 격전지 같은 경우 또 중요 접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당에서 다 여론조사를 내부적으로 합니다. 최소 세 번을 해요.
2: 예.
0: 이제 필요하면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게 디테일하게 어느 지역이 부족하고 어느 연령대가 부족하다는 걸 다 알아요. 왜냐하면 샘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추경호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지는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2: 아 근데 그게 어쨌든 도움이 되니까 박근혜 효과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오시라 이렇게 한 건가요?
0: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대구에서 국민의힘은 선거를 치열하게 해본 적이 없어요.
2: 그러네요.
0: 그렇기 때문에 전략이 부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생각나는 걸 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4년만 맡겨주이소 하다가 이게 안 되면은 2년으로 줄이는데 그러면 이 2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총선 때 TK도 통합하겠다 이런 전략적으로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 제가 들어보더라도 아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대구시장 캠프는 다 그냥 인사만 슬렁슬렁하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상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거고 또 저는 이제 확실히 바라보는 게 다른다는 게 제가 박형준 후보가 추격을 하다가 그 꺾인 거는 물론 장동혁 지도부가 방문한 것도 있지만 본인이 감동란이라는 구구 유튜버에 출연한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 유튜버 들어가서 보시잖아요. 아마 안 보셨을 거예요. 말도 못해요. 욕설밖에 없어요.
1: 봤어요.
0: 아, 충격받으셨죠.
1: 두 개가 겹쳤더라고요.
0: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있는 것이지 예. 저는 뭐 박형준 후보가 그래서 그 이후로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봐요.
2: 아, 알겠습니다.
1: 거의 붙었거든요.
2: 이제 결론은 이틀 뒤면 네. 납니다. 네. 예. 그 민주당에서는 사법 처리 받았던 두 전직 대통령의 등판을 두고 정치 퇴행시키는 구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특히 정청래 대표가 윤 전 대통령까지 포함을 해서 감옥 3인방 이렇게 표현하고 규정을 했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이제 좀 슬픈 얘기죠.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존경받는 이 전직 대통령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좋은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벌써 전직 대통령 세 분이나 감옥을 갔고 그게 공교롭게도 이제 보수 정당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데 또 그중에 두 분은 또 나와서 선거운동 하겠다고 돌아다니니까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가 지적을 많이 했으니까 박 전 대통령을 말씀드리면 좀 안쓰럽다. 사실 행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뛰고 그 과실은 그 옆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좀 가져.

0: 가려고 하는 듯한 모습. 그러니까 전직 확실히 모두가 정치인은 맞구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에 전당대회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돌리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1: 고성국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 전에 뭔가 메시지 낼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혹시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2: 내면은 도움 되겠습니까?
1: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려고.
2: 네, 뭐 네.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고성국 씨는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 본인의 자유지만 뭐 그런 식의 오도된 여론으로 해서 보수를 아주 망쳐온 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본인의 뭐 생각이야 뭐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윤석열 박근혜 이명박 감옥 3인방 말 너무 심하게 하세요. 그 지금 정청래 대표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은 미국 문화원인가 어디 점거 폭력 점거해갖고 자기는 감옥 안 갔었습니까? 그걸 이런 식으로 전직 대통령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이분이 말이죠. 뭐 걸핏하면 내란당은 해산시키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공소취소 특권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강경 일변도로 가다가 지금 다 된 밥에 죽서와 갖고 지금 이렇게 거의 비슷비슷하게 올라간 거 아닙니까? 당 대표면 당 대표다운 최소한의 품격을 지켜야지 전직 대통령들한테 이렇게까지 감옥 3인방이 뭡니까?
0: 그러니까 사실 예. 나오면 안 돼요. 이게 안 나오고 오랫동안 그냥 사제에 계시면 그냥 잊혀지거든요. 근데 나오니까 이렇게 되고 고성국 씨는 이 보수 결집이 아니라 후원금 결집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 들어요.
1: 알겠습니다. 이 본투표전 마지막 주말에 민주당 지도부의 행보를 좀 보면요. 5파전 대혼전인 경기 평택을 찾아서 김용남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는 평택을 대신에 전남과 충청권을 훑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걸 두고 해석이 또 분분했잖아요.
0: 일단 충청권을 제가 지난 주말에 다녀왔어요. 네. 근데 정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저희가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아파트 같은 데 들어가서 벽치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고민할 정도로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분들이라도 좀 와야지 사람들이 좀 나와요. 나와서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행사를 통해서 후보자들이 얼굴도 좀 알리고 이름도 알리고 공약도 얘기할 기회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청래 대표가 충청권을 찾았다. 박수현 후보도 정말 너무 힘들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모여 있을수록 더 많이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지도부가 이제 그러니까 충청권을 갔다.
1: 투트랙이다.
0: 맞습니다. 정확히 아시네요.
2: 그 정청래 대표가 전북가 안 가잖아요. 네. 전북 가면 뭐 아마 욕 나오고 막 이럴 거거든요. 그 분위기 워낙 살벌하니까. 그러니까 안 가시는 거고 평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평택을 가자니 이제 조국 후보의 얼굴이 바치고 자기가 본인이 후원 회장이 하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고려가 돼서 본인 대신 다른 분 보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전략 공천했고 김용남 후보를 그리고 후원 회장도 맡고 있고 하니까 좀 더 전면 에 나오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이렇게들 보는데 어쨌든 선거까지 이제 더 이상 평택을 갈 계획은 없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나요?
0: 아니 뭐 저는 필요하면 갈 수도 있다고 보고 벌써 두 번이나 가셨어요. 네, 뭐 개소식 할 때도 지도부가 총출동했고 지난 주말에도 조승래 사무총장이 김용남 우리 후보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또 엄호도 했고 공격도 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방어하고 있다 그래봅니다.
1: 그 송영길 후보 지금 인천 연수갑에 출마를 하잖아요. 송영길 후보가 김용남 방치하고 전북 신경 쓰는 건 모순이다. 이러면서 이제 방치 막 이런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주말 사이에 또 이런 멘트가 화제가 됐습니다.
0: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역시 정치인들은 현재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구나. 그러니까 송영길 지금 후보지만 당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고 당선되시면 네. 전 전당대회에 출마하셔가지고 당대표를 또 도전하실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또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정청래 현재 대표가 본인의 라이벌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름의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뭐 본인이 또 책임질 몫이죠.
1: 예. 그 얘기하면서 전북은 어차피 김관영 후보도 민주당 사람 아니냐 표가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다. 이것도 굉장히 시끌시끌했어요.
2: 그러니까 전북이나 평택이나 그 정청래 대표에게는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그거 되게 아프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송영길 대표가 대놓고 이제 그 아픈 손가락을 저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택은 왜 안 가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전북 야 김관영 우리 새끼인데 말이야 그거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 뭐 그 강성필 부대변인 얘기한 대로 저거는 이제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예. 8월 달에 전

0: 낙대회를 앞두고 뭔가 사전 준비 예열 작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1: 그런데 이제 이원태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얘기를 발끈하면서 그럼요. 해당 행위다 맞아요. 뭐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건 해당 행위는 맞나요?
2: 제가 봐서 이제 뭐 해당 행위는 맞죠. 그런데 네. 이제 해당 행위라는 것이 네. 결국에는 모두가 공감을 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또 남아 있잖아요. 정치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우리 당 사람이었는데라고 네. 얘기하는 게 왜 해당 행위예요, 그게?
2: 우리 당 후보가 아니라고 생각. 우리 당 후보가 아닌 사람을 지원한 결과적으로 지원하면 안 되죠.
1: 알겠습니다. 이 전북지사 결과도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광고 들으시죠.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이 다섯 도둑놈을 비판한 김지아 씨 오적으로 56년 전에 강제 폐간된 대한민국 대표 잡지 사상계. 2026년에 신오적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간 사상계가 찾은 신오적. 새로운 다섯 도적놈들. 어떤 놈들인지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3: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2: 탄탄 방수
3: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까지의 얼음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네, 정치인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저는 아나운서 이정민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 감사합니다.
7: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8: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9: 어깨 회전근개 파일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8: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 균형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MBC 정오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월요일 MBC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23.51%로 집계된 가운데 본선거 이틀 전인 오늘 여야는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국민의힘 선거 지원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보태고 싶다면 민주당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했고, 국민의힘 송원석 공동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이 대통령 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의회 독재와 공소 취소 특검을 막기 위해 이번 선거에서 경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 코스피 지수가 장중 8,8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막바지 국면에 다다르고 젠슨항 엔비디아 CEO와 국내 기업들의 협업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반도체주와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1: 어제 오후 부산 해운대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 1층에서 천장이 무너지며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부산 해운대구는 백화점 측에 영업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롯데 측은 고객에게 사과하며 안전점검 완료 뒤 영업 여부를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측에 조건을 강화한 협상 수정안을 보낸 가운데 이란 측은 자체적으로 또 다른 수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이 원하는 제재 완화와 해외 자산 동결 해제 등을 반드시 얻어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데, 동시에 미국의 재공습에 대비해 지하 미사일 기지 상당수도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 철새의 왕 철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6월 3일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오늘 여야 모두 총력 유세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강조했고 야당은 오만한 집권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투표장에 나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이 오늘 충남에서 선대회의를 열고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0: 강조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을 잘하고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드리고 싶다면 민주당 기호 1번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0: 또 최근 국민의힘 지원 유세에 나선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행보를 비난하며 선거로 반헌법, 반민주주의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여당이 대통령 파리를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2: 대통령 파리 하나 믿고 준비도 되지 않은 이런 무능한 후보를 내보낸 것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집권 여당의 오만한 민낯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0: 국민의 힘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다며 자세를 낮춘 송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투표로 경고하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이 공소취소 특검을 밀어붙이고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이어갈 것이라며 정권 견제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접전 양상인 서울시장 후보들은 각자 기자회견을 열어 상대의 날을 세웠습니다. 정원호 민주당 후보는 삼성역 GTX 철근 누락 사태를 부각하며 안전을 고리로 오세훈 후보를 비판했고,
3: 시민의 생명 앞에서 변명하는 사람들에게는 서울의 미래도 맡길 수 없습니다.
0: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정 후보에 대해 준비가 안 된 후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4: 끝까지 토론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지지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천회되지 않을까.
0: 한편 어제 부산을 방문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서울숲 일대를 돌며 서울 지역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5: 코스피 지수가 오늘 장중 8,800을 돌파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번 주 젠슨항 방한을 앞두고 기대감이 커지면서 반도체와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6: 코스피가 오늘 사상 첫 장중 8,800을 돌파하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오전 지난주보다 0.11% 오른 8,485.67로 시작한 뒤 상승폭을 급격히 키우고 있습니다. 개장 1분여 만에 8,500을 돌파했고 6분여 만에 다시 8,600을 돌파한 뒤 8,850마저 넘어섰습니다. 외국인이 2조 원에 가까운 매도 물량을 쏟아냈지만 개인과 기관이 받아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와 관련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란 소식에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젠슨황 깐부 회동 효과도 거셉니다. 젠슨황 엔비디아 CEO가 만나기로 알려진 LG그룹과 네이버 등 반도체와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전 11시 30분 기준 9% 넘게 급등하며 34만 원대까지 올랐고, SK하이닉스는 2% 넘게 오른 238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개별 뉴스에 따른 증시 변동성은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7: 개인 투자 자금 자체가 늘어나는 이 추세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좀 변동성 자체가 확대되는 흐름 자체는 당분간 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5: 박상현 IM 증권 연구원입니다.
6: 코스닥은 0.19% 떨어진 1072.77로 시작해 2% 넘게 하락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0.9원 오른 1508.8원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5: 산업통상부 집계 결과 5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2% 증가한 877억 5천만 달러로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3개월 연속으로 8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미국 빅테크 기업의 설비 투자 증가와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라 169.4% 증가한 37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반면 자동차 수출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류 차질과 미국 관세 등에 따른 현지 생산 확대 영향으로 5.9% 줄어든 58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8: 조금 전인 오늘 오전 11시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다른 세 명의 안전 여부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40여 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당시 폭발음이 들렸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추진체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현재 인명구조 활동과 화재 진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부산의 한 대형 백화점에서 천장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150여 명이 긴급 대피했는데 백화점 측은 해당 점포는 오늘 중 복구와 점검을 마무리하고 향후 전국 모든 점포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태경 기자입니다.
9: 백화점 천장 아래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앞치마를 맨 직원들이 황급히 뛰어나옵니다. 바닥엔 발이 잠길 만큼 물이 차 물건이 둥둥 떠내려갑니다.
10: 오늘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천장에서 막 물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막 쏟아지더라고요. 다들 놀래가지고 던지놓고 지금 좋아하는.
9: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의 지하 1층 식품관 천장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수산물 코너 위. 가로세로 5m 규모로 천장이 주저앉았습니다.

0: 백화점은 사고 발생 40여 분 만에 시설을 폐쇄하고 영업을 조기 중지했습니다.
1: 백화점 측은 냉각수 파이프가 빠지면서 누수가 발생한 것을 원인으로 추정했습니다.
2: 공조기가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냉각수가 누수가 되었던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 롯데 측은 오늘 중 현장 복구와 점검을 마무리한 뒤 개장 시점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한 향후 전국 점포에 대한 안전 점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태경입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양해각서 조건을 강화한 수정안을 보낸 가운데 핵심 측근들은 협상의 기본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봉쇄 정책의 효과를 강조하며 유가 상승의 경제적 영향도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4: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종전 협상을 위한 기본 조건을 재확인했습니다. 임무완수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미국의 고농축 우라늄 확보 그리고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60일 휴전 연장 기간 동안 비핵화 합의 도출이 담긴 기존 양해각서의 내용을 더 강화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핵심 측근이 나서 이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란에 대한 압박 효과도 강조했습니다. 자금에 대한 경제적 봉쇄와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에 대한 물리적 봉쇄가 이란을 협상장으로 이끄는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조건을 이란이 수용하도록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ABC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폐쇄에 따른 유가 상승에 대해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높아서 매우 답답한 상황이라며 혼란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충격은 역사적으로 볼 때 근원 물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 경제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근원 물가는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물가 지표를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다고 역설한 겁니다. 또 미국의 원유 재고는 여전히 수십억 배럴 수준이라 당분간 버틸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베센트 장관 역시 물가 상승은 매우 일시적으로 지금은 불안정하고 불편하지만 이 상황을 극복하고 석유 공급도 충분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5: 조건이 강화된 미국의 종전 양해각서 수정안에 이란도 새 수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란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어떤 합의도 승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병화 기자입니다.
6: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종전 양해각서와 관련해 양측의 문안 교환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란 역시 당연히 합의문에 자체적인 수정안을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안을 적용한다 해서 이란이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 이른바 노딜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란 측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도 미국이 이란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한 어떤 합의도 승인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모든 합의에서 보장돼야 할 핵심 권리로 제시해왔던 즉각적인 제재 완화와 해외 자산 동결 해제 등을 반드시 얻어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CNN 방송은 이란이 전쟁 중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집중 공격을 받았던 지하미사일 기지 상당수를 복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휴전 이후 중장비를 동원해 복구 작업을 서두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미국 공습 전략의 한계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3: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해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수주를 비롯한 각종 산업 분야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최대 6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의 사업자 선정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강 실장은 우리 기업의 수주를 위해 막판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잠수함 수주전은 한국의 한화오션, H현대중공업과 독일의 티센크루 마린 시스템스의 맞대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 성과급 지급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단체 협상이 결렬된 카카오 노조가 오는 10일 4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합니다. 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집회를 진행하며 4시간 부분 파업을 벌인 뒤 추후 교섭 상황에 따라 전면 파업 등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노조는 경영진들이 압도적인 보상을 독점해온 보상체계 개선과 고용 안정 확보가 핵심적인 요구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은 가끔 구름이 많겠지만 제주도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밤사이 남해안으로 확대돼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0: 비의 양은 제주도 많은 곳 120mm 이상, 남해안은 많은 곳 8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구 32도, 전주 31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2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4도입니다.
1: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 호남에서도 막판 표심 결집을 위한 집중 유세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지난 토요일 완도와 진도, 장흥과 순천을 잇따라 돌며 윤석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 3인방이라고 비판한 뒤에 내란 잔불 제거와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민주당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김선민 전 대표가 격전지인 신안 등을 찾아 유세를 지원했고 국민의힘과 정의당, 진보당 후보들도 광주를 중심으로 막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우세 흐름 속에 치러지는 가운데 목포 지역의 기초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소수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목포 선거구의 경우 진보당과 정의당, 조국혁신당 등 소수 정당과 무소속 후보 가운데 최소 서너 명 이상이 당선권에 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독주구도 속에서도 지역 현안과 후보 개인 경쟁력, 견제론이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경우 지방의회 구성에도 일정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서 선거 결과가 주목됩니다. MC 에너지가 창립 44년 만에 목포 원도심인 명륜동 신사옥으로 본사를 이전했습니다. 옛 목포 도시가스인 MC 에너지는 1982년 설립 이후 목포와 무안, 영암, 강진에 도시가스를 공급해온 전남 서부권 대표 종합에너지 기업입니다. 이번 이전은 미래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한 새 출발로 신사옥에는 미술 전시장인 MC 아트센터와 소공연장도 함께 들어서 지역 예술가와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MC 에너지 본사 이전이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경찰청이 오늘부터 다음 달 말까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등 이른바 두바퀴 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은 사고다발 지역과 스쿨존 등을 중심으로 안전모 미착용과 신호위반, 인도주행, 정원초과 운행 등 무질서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두바퀴차 사고로 37명이 숨졌고 안전모 착용률은 30%대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소방본부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서 오는 9월까지 온열질환 맞춤형 구급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합니다. 이에 따라 전남에서 운행하는 모든 구급차에는 얼음조끼 등 폭염 대응 장비가 상시 비치되며 구급차 공백 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펌프차에도 관련 장비가 추가 탑재됩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남 지역의 폭염 관련 구급 출동은 82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서 전남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 한 바퀴가 여름 여행 코스를 운영합니다. 오는 8월까지 모두 14개 코스가 운행되며 목포 해상 케이블카와 북항 회타운을 둘러보는 목포 코스와 메타세콰이아 길을 즐길 수 있는 화순 담양 코스 등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올해 남도 한 바퀴 코스는 고유가 시대 가성비 여행 상품으로 주목받으며 지난달까지 누적 이용객이 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강진군이 오는 27일 마량항 일원에서 열리는 강진 피싱 마스터즈 강진군수배 감성돔 선상 낚시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대회는 기동성과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처음으로 소형 어선만을 활용해서 진행됩니다. 2,350만 원 상당의 상금이 걸린 이번 대회 참가자는 150명으로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 28도입니다. 허연주입니다. 이상으로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왈쏘 좋다.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2: 얼쑤 신난다.

0: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지금 시각은 12시 2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는 그래프. 지난 3월 춘분날에 앞으로는 낮의 길이가 우상향한다라고 얘기한 거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6월, 낮의 길이가 절정을 찍는 하지가 있는 달, 1년 중에 가장 밝은 달에 도착했습니다. 달이 밝다, 밝은 달 하면 밤에 떠있는 달만 생각했는데 6월이 1년 중에 제일 밝은 한 달이다. 그냥 우리 대충 보낼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더 설레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볼까요?

0: 윤수일의 아름다워 6월 첫날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야, 벌써 6월 1일이네요. 이게 시간이 진짜 빠르다. 이제 2026년도 거의 반이 지나갔다. 아, 근데 성적이든 주식 그래프든 다 우상향이 좋다지만 그건 뭐 상관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낮의 길이가 갈수록 길어진다, 하루하루 밝아진다, 이건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되고 뭐랄까 되게 좀 아름답고 찬란하기도 하잖아요. 늘 말하지만 세월의 속도가 정말 빠르니까 금세 또 다시 낮 길이가 줄어들 테죠. 네, 겨울이 온다면요. 하지만 그 전에 충분히 이 밝은 달 6월을 좀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53055님께서 수술 후 재활하느라 아침 저녁으로 걷기 하는 중 네잎 크로바를 뜯어 세 분에게 나눠드렸어요. 모르는 분들이지만 그분들의 앞길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응원합니다. 네잎 클로버를 이렇게 진짜 잘 찾는 분들이 많아요. 예, 네, 은근 있어요. 저는 아, 죽어라 진짜 네잎 클로버 한번 찾겠다고 아무리 찾아도 이때까지 한 번도 찾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거를 찾는 분들은 뭔가 눈이 다른가 봐요. 예, 네, 눈이 달라요. 그냥 딱 그냥 색깔부터 다르게 보이는 건지 뭔지 딱 튀어서 아, 여기구나 이러면서 찾더라고요. 7353님 이용사 자격증 취득한 조카가 요양원 헤어 봉사를 간다고 해서 기사해주고 있어요. 차 안에서 텐시 방송과 함께하니 좋네요. 이게 주셨는데, 아, 자격증 취득한 거 우선 뭐 축하도 드리고 또 이렇게 바쁘게 하루를 보내는 와중에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좋은 흥분으로 한 달 쭉 그냥 첫날에 좋은 일 생기면 뭔가 느낌이 확 오겠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오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시면 무료고요. 사연 참여하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손트라이 유튜브 채널 오늘도 밝고 시원하게 문 열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6월 첫날 좀 준비하면서 아주 브라이트한 네, 그냥 오렌지 자체입니다. 제 모습이 얼른 보러 들어와 주시고 오늘 3, 4부에도 아주 귀한 초대석 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21만을 달성했어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아직도 구독 안 했다? 얼른 구독해 주시길 바랄게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요, 하이퍼스, 한얼사이언스, 타타타, 빅토스, 환인제약, 신젠타코리아, 삼성증권, 성원에드피아, 도드람 한돈, 신젠타코리아, 휴원스글로벌, 주식회사 인천글로벌시티, 현대해상, 화재보험, 우리이엔엘 하루틴,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유니베라, 백조싱크, 롯데렌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주식회사 두드림 에센시, 고향 가구 박람회 탄탄방수와 함께합니다.
1: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4: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0: 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1: 제초제는 타타타.
0: 한얼 사이언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새로운 달의 상쾌한 첫날,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으로 오후도 계속 상큼하게 달려보시죠. 주말에 어디서 뭘 하셨는지, 지금은 어디서 뭘 하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얘기, 가족 얘기, 친구, 동료, 일과 취미, 사랑과 질투까지 모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같이 써두시면 좋고요. 네, 저 주말에 뭐 했냐고요? 뭐 여러 가지도 있었겠지만, 또 오랜만에 이제 자선 콘서트, 축제가 있는데, 그린 콘서트 골프장 첫 번째 홀 자체에서 열리는 아주 특별한, 네, 파주에서 열리는 축제인데, 저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작년에도 4만 5천 명이 왔었는데 올해는 몇 명이 왔는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얘기를 하자면, 제가 도중에 잠입해서 이제 마스크 쓰고 모자 푹 눌러 쓰고 거기 있는 막 장타대회에 있어가지고 막 해보려고 막 갔거든요. 아쉽게 놓쳤습니다. 예, 놓쳤어요. 근데 얼마 동안 제 이름이 그 보드에 있었을지 너무 궁금하긴 하네요. 2288님께서 오랜만에 집에서 시원하게 비빔국수로 점심 먹고 편하게 라디오 들으니 좋아요. 한창 더운 여름날에 농막도 많이 덥거든요. 어제 참깨 싹을 속 깎고 채소도 채취해서 가져왔기에 저녁 어스름할 때 가서 물만 주고 오려고 해요. 금정산 기슭에서 들려오는 뻐꾸기 소리가 정겹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띄어쓰기가 약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어수선했죠. 우리 9012님께서 안녕하세요. 여주 신륵사로 나들이 가는 차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엊그제 강원도 고성으로 자대 배치받은 아들이 생각나네요. 건강하게 이 여름 군 생활 잘 하길 바랍니다. 나들이 같이 좋은 시간 갖거나 이런 거 맛있는 거 먹으면 군대 간 아들 생각 많이 나죠. 이번 주 우리도 금요일 클럽하우스가 특별히 군대 피플들과 함께 하거든요. 아마 이렇게 자녀분들 지금 군대 가 있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혹은 내 남편이 지금 직업군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함께 해주시고요. 0806님께서 한강 라이딩 중인데 햇살은 뜨겁고 강바람은 시원하네요. 운동 싫다던 아내가 저 따라다니며 5kg 감량 성공. 요즘은 제가 나가자 하면 제일 먼저 헬멧 챙깁니다. 이 기세면 우리 올 여름 수영복 문제 없겠죠? 했는데, 아유 뭐 올 여름뿐만이겠어요. 앞으로 늘 건강하실 것 같은데, 오늘도 이 시간에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여름에 흘러내릴 그 땀 얼른 닦으시라고 타월 세트 보내드릴게요. 참 좋은 계절 6월 새 달의 첫날이라 오늘은 조금 더 각별한 느낌이 있죠. 여러분들의 이야기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우리 노래 듣고 올게요. 7812님께서 여기는 경남 하동입니다. 동생이 귀촌하여 산딸기 농사를 하는데 경북 영덕에서 왔어요. 대박나길 기원하며 먹물같은 사랑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야, 경북 영덕 살던 동생이 경남 하동으로 귀촌을 했다. 산딸기 농사를 같이 하시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든 한번 리듬 타면서 일하시라고 김유라의 먹물같은 사랑 띄워드릴게요.

0: 김유로의 먹물 같은 사랑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손테라 가족들 관련 이야기들 사연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요즘 농사일로 정말 많이들 바쁘십니다. 지금 소개하는 모든 분들 타월 세트 보내드리고 있고요. 우리 8249님께서 전북 남원의 비닐하우스입니다. 하우스 내부 온도가 40도를 넘어가네요. 새벽 6시부터 일하다가 더위 때문에 지쳐서 잠시 쉬는 중이에요. 오이 재배하는데 여러분 오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근데 오이파가 있고 반 오이파가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오이가 얼마나 그 성분이 몸에 좋은지 이게 수분이 가득하기 때문에 마치 채소 중에 수박이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그 비타민과 이런 좋은 요소들이 많다. 물론 우리 피부에다가 얹어서 이렇게 오이팩도 하면 좋잖아요. 네. 근데 진짜 야 비닐하우스 정말 덥겠네요. 심지어 지금 5월이 이제 6월 됐는데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더워질지. 아우. 파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마침 오이 드시는 분이 또 있네요. 여기 9213님이 요즘 오이가 많이 저렴해져서 오이 사와서 오이 소박이 담그면서 손타라 들어요. 어우, 맞아요. 오이 많이 드세요. 우리 9305님께서 지금 OD 작업 중입니다. 날씨가 엄청 덥긴 하지만 이 아이들을 그냥 둘 수 없어 지인들과 같이 작업 중입니다 하면서 아우 그 OD 수확하신 거 이렇게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진짜 열일하시네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근데 저거 맥주예요?
1: 목포 신안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2: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프로랄프로렌 최고 90% 5,000원부터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3: 보고 즐기고 맛보는 6일.

0: 농축제 2026 제4회 유기농데이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 행사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학중앙공원에서 열립니다. 전남 광주 친환경 농업 생산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신선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체험 부스와 유기농 먹거리, 초청 가수 공연, 가족이 함께하는 유기농 장학 퀴즈까지. 건강한 먹거리와 즐거움이 가득한 축제 2026 제4회 유기농 데이 6월 13일 토요일 남학중앙공원에서 만나요.
1: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0: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손트라에서 한잔해. 상큼한 여름 향수가 생각나는 6월의 첫날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또 특별히 상큼한 여름 향수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여름 향수 바로 곧 저의 리메이크 앨범의 그 완성형, 네, 파트 2라고도 할 수가 있죠. 리메이크 앨범의 완성형이 곧 있으면 이제 또 발매가 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좋은 날 좋은 시간에 나 혼자 느끼고 생각하기에 아깝고 서운한 이야기들, 일상의 행복과 고민, 그 설렘까지 노래와 함께 계속 나누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고요.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는 초여름의 필수 아이템 타월 세트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8176님께서 여긴 경북 포항인데 주말 내내 기온이 33도를 넘었는데 오늘도 32도를 찍는데요. 날이 더워지니 진짜 밥도 하기 싫고 그냥 누가 해주는 밥 한 끼 먹고 싶은데 현실은 가족을 위해 오늘도 이 더위에 장보러 가고 있어요. 정말 얼마나 좀 때로는 이런 게 옆에서 누군가 딱 이렇게 도움이 되면 엄청 힘이 될 텐데 이런 거를 한번 배달로 한번 풀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좋은 도움이 될까요? 우리 9166님은요 대전 이후 중학교 화장실 청소원으로 일하는데 지금은 휴식시간 딸내미가 구워준 고구마 먹으면서 손테라 듣고 있어요. 주말에요. 딸내미가 예식장 가서 4살 손녀랑 놀아주고 오늘 출근했더니 겁나 힘드네요. 일하면서 움직일 때마다 흐르는 땀방울 닦으며 손트라 즐겁게 듣고 있어요. 화장실 청소 실무원으로 일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해요. 저도 그 첫 그 글 대전 이후로 왜 약간 이상한 애매한 사투리로 소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늘 노력하고 있다라는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밖에 아주 분주해. 지금 이제 3, 4부를 또 이제 장식해줘 우리 게스트가 들어왔거든요. 오, 그리고 그 꽃바구니 그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미리 우리 4703님께서 부모님 결혼 40주년이라 제가 2박 3일 지금 경주 여행 중인데 하루에도 수십 번도 더 싸우시네요. 이 여행 끝까지 잘 다녀올 수 있을까요? 정말 하루라도 안 싸우시면 입안에 가시가 돋으시나 봐요. 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자녀분이 정말 잘 케어를 하면 덜 싸울 수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노래 듣고 올게요. 5995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편안하게 감자 수제비 먹고 있네요. 손태진 목소리 소화제 여기 양산입니다. 신영원의 개똥벌레 듣고 싶어요 했는데 우리

신영원의 개똥벌레 듣고 왔습니다. 오늘 손트라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오늘의 일상, 지난 주말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관련해서 이야기 듣고 있었는데요. 우리 개똥벌레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이주현님께서 6월은 반딧불이를 볼수 있는 달이라고 해요. 저는 강원도 시골 우리 할머니 댁에 여름방학이면 갔는데 반짝반짝 별들처럼 밤하늘을 다 날아다니는 반딧불이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이번 여름에도 할머니 댁에 가려고 해요 하셨는데 저 이때까지 반딧불이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다 보신 것처럼 지금 쳐다보시는데 다 봤어요? 아, 본적 없죠? 그러니까 쉽게 볼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네, 우리가 막 이제 사진으로 보는 오로라 같은 거 있잖아요. 오로라. 그게 뭐 핀란드나 그린란드 여기 가야지 이제 아이슬란드 가야지 겨우 볼수 있을까 말까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거조차도 귀한데 이 반딧불이 보는 것도 엄청 귀해요. 아 참고로 그 와중에 우리 신욱 작가님은 보셨다고. 아 굳이 자랑을. 예.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55년 이상 살아야 볼수 있다고. 아, 그런 거구나. 자, 우리 3319님께서 이번 주 토요일 저희 이사예요. 마지막 정리 중인데 어느 정도 정리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송갈 데가 많네요. 생애 첫내집 마련이라 대출도 받고 이자랑 원금 갚을 생각에 좋은 맘보다 부담이 더 컸는데 막상 다가오니까 좀 설레고 긴장돼요. 축하해 주세요. 했는데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너무 축하드려요. 그내 집을 마련하기까지 정말

0: 정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얼마나 내 시간을 써서, 내 힘을 들여서, 내 땀을 흘려서 얻으셨겠어요. 제가 이사 선물로 타월 세트 보내드릴게요. 8247님께서 손틀어 들으면서 단백질 쉐이크 마시는 중이었는데, 뚜껑 열린 걸 깜빡하고 너무 신나게 흔들다가 다 쏟았어요. 옷, 그리고 키보드, 바지에 오줌 싼것 같아요. 지금 퇴근하고 싶어요. 지금 일 도중에 막 이렇게, 아하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섞다가 그냥 완전 뿌려버리신 거예요? 아이고, 정말, 지금 바로 못 받으시겠지만, 제가 마음만으로 좀 닦아드리려고 타월 세트, 예, 보내드릴게요. 우리 3137님께서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보내봅니다. 점심 먹고 일 시작했는데 졸리웁네요. 하시면서 오늘 문자 처음 보낸 새싹들이 좀더 많은 게또 우리 하루 씨가 3, 4부에 오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 미리 팬분들이 함께 해주신 게 아닐까 하는데 우리 타월 드리면 좀 잠이 깨실까요? 우리 광고 듣고 오시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1, 2부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봤습니다. 제가 또 반딧불이를 못 봤다, 이때까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문자가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어떻게 그걸 못 봤냐 하면서부터 우리 9942님은 무주는 반딧불이가 춤을 춘답니다. 9월에 반딧불 축제에 늦 반딧 보러 놀러 오세요 라면서, 진짜 만약에 반딧불이를 좀 보고 싶다 하면 무주로 9월에 가면 좋겠네요. 이게 우리가 아는 게 반딧불이를 보려면, 그리고 또 사는 곳, 그러니까 반딧불이가 있는 곳은 완전 청정 지역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런 딱 그 환경에서만 보인다고 합니다. 6887님 제주에서 반딧불이 축제해요. 너무 예쁩니다. 0148님 여기로 와요. 삼척 반딧불이가 밤이면 예술이에요. 그리고 4996님께서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 유명한 반딧불 호수 있잖아요. 네, 저는 모릅니다. 네, 근데 뭐 어떤 그 유명한 곳들도 있어요. 네, 그런 장소들. 9244님 저는 지난주 토요일 파주 태진님 보러 갔다가 밤에 반짝반짝 반딧불이를 봤어요. 태진님은 못 보셨다고요? 에? 정말요? 아니 반딧불이를 어디서? 그 아마 그 골프장이었을 것 같은데 골프장이 저녁에는 반딧불이가 나오나요? 이야 너무 너무 신기했겠다. 너무 부럽네요. 우리 8524님께서는 전라남도 장성입니다. 단감 농사짓 있네요. 농사 단감 농사 짓고 있네요. 요즘 단감 꽃봉오리 작업하느라 정말 바쁘네요. 올해도 단감 농사 풍년을 기원합니다. 라면서, 그렇습니다. 오늘 농업 쪽에 계신 모든 분들 정말 풍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제가 또 타월 세트 챙겨 드릴게요. 우리 7954님은 6월 1일 현재 기온 28도, 진짜 여름이 왔나 봐요. 6월이라니 휴가 가야 될 것 같고 괜히 마음이 설레는데 걸어가는 곳마다 장미꽃들이 예쁘게 피어있어 마음이 더욱 행복해져요. 송가인 장미꽃의 전설 신청합니다. 그렇죠. 이제 또 여름이 오면 더워서 어디 가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아직은 꽃이 예쁘게 피어있는 곳들도 많다 보니까 이 더위 조금 더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노래 끝곡으로 듣고요. 오늘 3, 4부 2분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20대 청년인데 왠지 뭔가 재벌집 막내 손자 같은 느낌. 귀티와 큐티를 동시에 몰고 오는

가수 우리 하루 씨 뭔가 약간 금이 환영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큐티 말고 큐티 뉴스 듣고 1시 5분에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목표에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0: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한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대전 유성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연구실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나 4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85명과 장비 25대를 투입해 5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으며 한 명에 대해선 피해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 SK하이닉스 공장에서 불이 나 유독가스가 누출되면서 공장 내 전 직원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2분 SK하이닉스 청주 4 캠퍼스 내 공장과 공장을 잇는 6층 가스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면서 곧바로 진화됐지만 인체 독성이 있는 불화수소가 가스룸 내부에 퍼져 7명이 부설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미국 CIA 측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내게 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차 종합특검에 소환됐습니다. 구속상태인 조 전 원장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피의자 신분으로 종합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4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국의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을 받고 미국 CIA에 계엄 옹호 메시지를 전달케 한 혐의입니다. 종합특검은 홍장원 전 차장이 계엄옹호 메시지 관련 보고를 받고 재가를 했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역대급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수출이 월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5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 증가한 877억 5천만 달러로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3개월 연속 8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반도체는 169% 증가했지만 자동차는 5.9% 줄어든 58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어젯밤 10시 10분쯤 고광동의 아파트에서 80대 남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70대 여성을 조사 중입니다. 여성도 몸싸움 과정에서 머리를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군이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무력화하기 위해 상선들의 해협 통과를 지원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31일 당국자를 이용해 미군 중부사령부가 지난 3주간 70척의 민간 선박이 해협을 통과하도록 안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군 탐지를 피해 조명과 송수신기를 끄는 암흑항해 방식으로 해협을 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선박당 최고 200만 달러, 약 30억 원의 통행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버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현지 시간 30일에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챗GPT와 구글 제미나이 등을 악성 코드 개발과 히브리어, 아랍어 피싱 메시지 작성에 활용하며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사이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AI로 가짜 인물을 만들어 미국과 이스라엘의 표적을 속이거나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영상을 유포하는 등 온라인 선전전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던 이란 지하미사일기지 상당수가 복구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CNN은 현지 시간 30일 위성사진 자체 분석 결과 지하미사일 시설 터널 입구 69개 중 50개가 다시 개방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쟁 기간 이란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지하기지로 연결되는 도로를 폭격하고 터널 입구를 매몰시키는 작전을 구사했습니다. 서울시는 6월 한 달간 도심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해 20만 원에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집비둘기 개체수 증가와 밀집을 유발해 배설물과 악취, 소음 등의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남해안과 제주에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 20에서 60mm, 많은 곳 80mm.

0: mm 이상입니다. 제주는 30에서 6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입니다. 서울중앙 현재 기온은 27도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손으로 참말로 재밌단 게 한번 들어보시죠. 송가인이 인정해 불었어.
1: 손트라 6월의 첫 손님은 정말 반가운 목소리입니다. 무명전설 준우승을 차지한 가수 하루 씨가 손트라로 금이 환영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루 씨에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것들 많이 쌓였죠. 보내주세요. 오늘 전화 연결 퀴즈도 있으니 나 트로트 좀 안다 하는 분들, 그리고 또 그냥 나 하루 씨와 통하고 싶다, 아니면 그냥 손태진과 통하고 싶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퀴즈 참여라고 앞에 가로쳐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 지금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거든요. 금방 제가 하루씩 모시고 올게요. 들어와 주세요.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5: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이 다섯 도둑놈을 비판한 김지아 씨 오적으로 56년 전에 강제 폐간된 대한민국 대표

잡지 사상계. 2026년에 신오적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간 사상계가 찾은 신오적. 새로운 다섯 도적 놈들. 어떤 놈들인지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0: 그렇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솔로 데뷔 이틀 만에 손트라에 와서 떨면서 노래했던 신인 가수. 내일은 해뜰 날에 청강생으로 왔다가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퇴근했던 그 하루가 당당하고 씩씩하게 손트라로 돌아왔어요. 정말 새로운 트롯스타의 탄생에 손트라도 숟가락을 살짝 얹어보면서 뿌듯한 마음으로 소개합니다. 감성장인 트롯 어린 왕자 하루씨입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손트라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1: 손트라의 아들이라고도 할 수 있죠.
0: 그럴 수 있나요?
1: 네, 제가 데뷔를 여기서 했기 때문에.
0: 이야 그러네. 네,
1: 덕분에 최근에 무명전설에서 준우승까지 하고 기쁘게 돌아왔습니다. 하루입니다. 반갑습니다.
0: 정말 뭐 그때만 해도 좀 볼사도 이렇게 올라와 있었고 그리고 방금도 잠시 우리 뉴스 나가는 동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는 또 특별히 우리 감독님이 아, 딱 그때의 모습을 막 이렇게 해줬는데 열심히 총도 쏘고 가셨죠. 막 기억나시나요 그때?
1: 대기실에서 네. 영상 지금 살짝 봤는데 네. 못 보겠더라고요.
0: 왜요?
1: 너무 근데 풋풋하긴 한 것 같습니다.
0: 아, 네. 그때의 그 마음가짐, 그 열정 그래도 남아 있잖아요.
1: 아,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0: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게 고작 지금 뭐 재작년 정도인데 참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선 우리 무명 전설이라는 경연에 나와서 정말 야, 무명으로서 이런 자리까지 오르다니 준우승까지 올라가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정말 하루가 해냈습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우리 074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뭐라고 보내주셨나요?
1: 하루님 무명전설 준우승 축하드려요. 청주 오창 사는데 하루님 청주뿐이고 노래 너무 잘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 하루님께 투표했어요.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길 바래요 라고 0741님 감사합니다. 진짜. 저희 외할머니가 지금 오창에 딱 사셔가지고
0: 네네네.
1: 아주 제가 최근에 갔다 왔거든요.
0: 네네.
1: 그때는 어디 계시고
0: 아 그때는 안 오셨나요?
1: 네.
0: 아 근데 아마 멀리서 아니 피곤 아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경연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이제 경연이 끝났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아 잠깐의 여유 힐링 그리고 다시 재충전해서 또 달려야 될 텐데 요새 너무 바쁘죠?
1: 네 지금 무명전설 콘서트 준비 계속하고 있고요.
0: 네.
1: 다음 달에는 이제 또 스핀오프를 바로 들어가서 끝나고가 더 바쁜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끝나고가 네. 더 바쁘죠. 예, 저는 그 하는 동안에도 힘들어 죽겠다 생각했는데 그대로 힘들어 죽겠다가 3년 갔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아, 또 이렇게 손트라에서 만나서 너무 좋고 아니 오늘 하루 씨가 이렇게 왔는데 너무 정성스러운 딱 이렇게 이제 금일봉을 저한테 아 농담이고 금일봉이 아니고 편지를 써줬어요. 편지를 써줬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하는 게 진짜 제가 편지 안 쓰는데 이러면서 제가 또 이렇게 후배 가수에게 또 이렇게 편지를 받다니 되게 큰 감동이고 그래도 진짜 너무 고생 많았고 저도 처음부터 계속 응원을 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다 똑같이 응원을 했어요. 예, 왜냐 그 무대가 그냥 정확히 드러나는 게 본인의 마음과 그 노래에 대한 열정이 이제 그대로 고스란히 나오잖아요.
1: 근데 제가 근데 편지를 쓴 게 네. 선배님한테 처음 쓴 거예요.
0: 아, 저한테요?
1: 가수 선배님들 중에서는 편지를 제가 처음 썼어요, 정말로.
0: 이거 어떻게 뭐 어디 뭐 액자에다가 넣어둘까요?
1: 내일 모레 또 2주년이신.
0: 맞아요.
1: 네.
0: 이제 손트라 2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아니 편지에다가 이거 꽃바구니에다가 진짜 1320님도 하루님 외모만 어린 왕자인 줄 알았는데 마음도 왕자님처럼 예쁘네요. 꽃바구니가 하루님처럼 예뻐요 하면서. 진짜 이렇게 큰 꽃바구니 오랜만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 제작진분들이 지금 호강하고 있습니다.
1: 이 꽃바구니는 사실 팬분들이 준비해 주신 거고 네. 편지만 제가 썼습니다.
0: 아 정말요?
1: 네.
0: 아우 또 아니 근데 그

0: 팬분들도 물론 본인들이 이렇게 너무 주고 싶었지만 하루씩 잘 되라고 이렇게 또 해주시는 겁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아니, 오늘 또 이제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0431님께서
1: 하루님 펜 하루 한 스푼입니다. 하루님 손금 보니까 일자던데 너무 신기해요. 하루님 요즘 일상생활 중 내가 인기 있다고 느낀 적 있나요? 라고.
0: 그러니까요. 아니,
1: 네.
0: 지금 사실 정신없고 지금
1: 손.
0: 일단 손금이 일자인 게 저는
1: 어떻게 보여드려요? 아, 이렇게.
0: 지금 보입니까? 이제 가로로 그냥 일자가 쫙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쳐 있어. 아, 주름이라고. 손금이 이렇게 지어져 있거든요.
1: 제가 손금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게 좋은 건가요?
0: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뭐든 특별하면 전 좋다고
1: 네.
0: 생각해요. 왜냐면 본인만의 트레이드마크니까. 아, 근데 요즘 내가 좀, 정말 인기가 좀 생겼구나라고 느낄 때가 언제예요?
1: 그게 식당에 가면
0: 야!
1: 느껴요. 제가 삼겹살을 먹으러 갔는데,
0: 네!
1: 분명 제가 4인분을 시켰거든요?
0: 아, 그렇죠! 근데,
1: 서비스까지 해서 9인분이 나왔어요.
0: 9인분은 4인분을 시켰는데 9인분 나온 거면 정말.
1: 아니, 서비스라고 오겹살을 5인분을 더 주시더라고요.
0: 이야,
1: 그래서
0: 정말?
1: 정말 배 터지게 먹고
0: 예. 네.
1: 갔습니다, 진짜.
0: 아, 그럴 때참 죄송스러운 게 어쩔 때는 너무 배가 불러서 진짜 못 먹을 때도 있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럼에도 또 이렇게 진짜 이게 한마디로 그 경연을 보면서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의 그 무대를 보면서 큰 힘을 얻었다, 되게 위로가 됐다, 감동이 되었다라는 그 감사함의 보답 그럴 때
1: 네.
0: 나오거든요.
1: 사실 근데 무대를 하면서 저도 위로를 받을 때가 굉장히
0: 많죠,
1: 많거든요.
0: 많죠.
1: 그래서 이렇게 뭔가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0: 네.
1: 요즘 되게 감사하고 신기하고 그래요.
0: 아우, 근데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명 301호로 시작해서 준우승까지 갔거든요. 자, 참 이게 여러모로 되게 감사한 마음도 있겠지만 우리 또 준우승 다음 날참 울컥한 그런 모습이 많이 담겼어요.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어머니가 혼자 하루씨를 키우셨고 하루씨 고등학생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진짜 그만큼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가장 첫 1순위가 어머니일 텐데
1: 네.
0: 그뭐 그래도 경연 끝나고 좀 어떠셨어요?
1: 그래도 이제 수상 소감을 하면서
0: 네.
1: 어머니 얘기를 꺼내니까 꺼낼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2등이라 수상 소감 못할 줄 알았는데
0: 네.
1: 하게 해주셔가지고 어머니 얘기도 할수 있었고
0: 네.
1: 제가 그리고 이제 다음 날에 무명전설 회식이 있었는데 회식을 못 하고 아침에 이제 일찍 나와서 그동안 뭔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제가 항상 마음에 응어리가 있었거든요. 그게 제가 어머니 산소를 제대로 못 해드렸었는데 그 다음 날에 이제 비석도 세우고 경연이 끝나고 그걸 하는데 되게 마음이 너무 행복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명전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저의 이런 응어리들이 조금 풀어진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0: 좀 뭔가 그 모습들이 담겨져 있었죠. 그냥 이제 비석도 없이 아 여기쯤이야 라면서 이렇게 할머니와 산소를 찾아갔던 그 모습이 있는데 마치 그 비석을 세우는 게 어떻게 보면 어머니에게 드리는 트로피, 선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네.
0: 아, 그만큼 정말 아마 저기 어딘가에서 너무 기뻐하면서 응원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데 참 오늘 함께하는 이 순간 자체도 아마 어디선가 듣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뭔가 그 한편의 성장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1: 네.
0: 사실 트로트 그룹 애닉스로 데뷔를 해서 또 데뷔 1년 만에 아침마당에 네, 도전 꿈의 무대죠. 왕중왕전 역대 최연소 우승을 했어요. 네. 아우, 여기 뭐 이쪽에서도 되게
1: 네.
0: 큰 응원을 많이 보내 주셨을 것 같아요.
1: 그게 제가 사실 다 손트라 덕분이지 않을까.
0: 아이
1: 여기서 제가
0: 뭐.
1: 데뷔 첫이 발자취를

0: 포즈를
1: 네.
0: 딱잘 찍고 난 다음에
1: 네.
0: 가는 데마다 뭔가 되게 그래도 성적이 좋은 것 같아서
1: 네.
0: 손들어 덕분입니다.
1: 아우, 뭐, 이제 그 실력을 또 알아봐 주시고, 또 이렇게 박수 쳐주고 응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 하루 종일 분들도 만나게
0: 네.
1: 되었죠.
0: 팬분들이 아침마당 때를 시작으로
1: 네.
0: 이제 경연을 하면서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팬명 이름이 하루 종일입니다.
1: 네.
0: 하루
1: 우리
0: 종일,
1: 종일이.
0: 네,
1: 아, 우리
0: 종일인, 네.
1: 정일이 이러면서 한번 또 감사 인사 좀 전해주세요.
0: 종일이라고 안 하고 저 항상 동생들이라고
1: 아,
0: 하는데
1: 동생들.
0: 동생들
1: 아.
0: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제가 경연도 그렇고 마무리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1: 우리 2003년생 하루 씨가 또 동생들 많이 챙겨주네요. 아이, 그리고 또 무명전설에서 또 아주 굉장히 어마어마한 신곡을 받았어요. 직접 소개를
0: 제가
1: 해주시겠어요?
0: 소개해도 될까요?
1: 예, 그렇죠.
0: 아, 이게 일단 제목은 인생의 열쇠라는 그
1: 어우, 너무 제목이,
0: 곡인데
1: 어우.
0: 이게 어마어마한 곡입니다. 작곡을요, 저는 이분한테 받을 줄 몰랐거든요. 작곡이 무려 손태진 작곡.
1: 아, 예.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렇게 또 올려주시고.
0: 작사 대박입니다.
1: 예.
0: 작사 린입니다.
1: 아, 네. 이세진 씨께서
0: 네.
1: 이렇게 또 해주셨는데, 아니, 사실 이게 제가 이번에 무명전설 하면서 이제, 이번에 좀 영감도 많이 되고, 영감도 받고, 그리고 또, 좀 곡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진짜 시간을 엄청 내서, 한번 진짜 뚝딱 그냥 만들어 봤어요. 근데, 무명전설에서 곡을 받는다길래, 그래도 뭐, 그냥 한번 보내봐야지 했는데 200곡 넘게 들어갔대요.
0: 맞아요.
1: 예, 그랬는데
0: 그것도 개인당 200곡입니다.
1: 예, 근데 개인당 200곡이죠. 근데 이게 그 누가 작곡 작사를 했는지 공개가 1도 안 되고,
0: 블라인드로
1: 예,
0: 했습니다.
1: 블라인드로 그냥 뽑히면 뽑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안 그러면 뭐 누구 다른 사람 주던지 뭐 이렇게 뭐 주인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덥석 그거를 하루 씨가 아, 난 이거 하고 싶다라 그래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0: 사실 블라인드로 하기 때문에
1: 네.
0: 이제 들으면은 가장 중요하게 들리는 게 이제 멜로디랑
1: 네,
0: 가사잖아요.
1: 그렇죠.
0: 거기서 딱 꽂혀가지고 저는 이 곡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곡을 받게 됐는데 선배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손트라에서도 인연이었지만은 뗄래야 뗄
1: 거기도
0: 수
1: 또
0: 없는
1: 그러네요.
0: 네.
1: 그냥 인연은
0: 제가
1: 계속됩니다.
0: 억지로 자꾸 이렇게 이어붙이려고요.
1: 아니요, 억지가 아니고 너무 좋아요. 너무 자연스럽고 우리 노래 한번 그
0: 한번
1: 노래를
0: 불러볼까요?
1: 준비해 주셨다고
0: 알겠습니다.
1: 합니다, 여러분. 저도 정말 뭐라 그럴까?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곡을 선물하는 그런 곡인데요, 여러분. 혹독했던 인생을 견디며 노래라는 열쇠를 얻은 우리 가수 하루 씨의 무대, 라이브 인생의 열쇠 띄워드릴게요.

0: 인생의 열쇠 하루 씨의 라이브였습니다. 아우 정말 아 갑자기 이렇게 노래하는데 우리 녹음했던 그때도 기억나기도 하고 여러 생각들이 많이 나는데 네. 더 이제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그 전에는 아 내가 이 열쇠를 가져도 될 그 자격이 있을까라는 약간 망설임이 있었다면 이제는 약간 자신감이 생겨서 앞으로 해내야지 약간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1: 그때 녹음실 디렉팅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아 진짜요?
0: 아니 몸살 걸리고 막 이래도 아유
1: 그거는
0: 아 아니 근데 아니 우리 하루 씨 네 우리 이거 마무리 좀 해주세요. 예 네, 우리 마무리 지금
1: 잠시 후 4부에는 하루와 손태진의 한판 대결이 펼쳐집니다.
0: 알겠습니다. 이따 봬요.
1: 멀리 가지 마세요.
2: 목포 신안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3: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프로랄프로렐 최고 90% 5천원부터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4: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0: 또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듣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오빠 한번 믿어봐.
2: 아주 기특하고 자랑스러운 트로트 어리왕자, 무명에서 유명으로 성큼성큼 걷고 있는 무명전설 준우승의 주인공 하루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간 진짜 빠르죠?
3: 너무너무 빨리 가요.
2: 네. 아, 그때 우리 또 쇼케이스에서도 함께 했지만 그때에 비해서 시간이 더 빠른가요? 느린가요?
3: 훨씬 빨리 갑니다. 그때는 사실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네. 참 느리게 갔어요.
2: 아, 참 느리게 갔구나. 네. 그래도 편안하다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되게 인상적인 수상소감이 있었는데 한 방송에서 이제야 조금 행복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뭔가 안도감도 있고 약간 좀 안쓰럽기도 한데 네. 어떨 때 가장 행복함을 느끼나요, 요새?
3: 이제 저는 원래도 노래로 많이 위로를 받았는데 네. 이제 경연이 끝나고 나니까 사랑을 제가 받는다는 걸 느끼는 순간부터 네. 아, 제가 좀 행복해지는 것 같다고 느끼더라고요.
2: 그렇죠. 이제 그리고 곧 있으면 콘서트도 시작할 텐데 아마 그 무대에서 우리 관객, 우리 또 팬분들을 또 이렇게 마주할 때 네. 진짜 엄청 큰 힘을 받을 거예요. 예. 저는 늘 그렇지만 그분들이 보내주시는 게 우리가 말로 그냥 정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라는 게 그냥 말이 아니고 진짜 실제로 그런 힘을 받게 돼요. 맞죠?
3: 네, 맞습니다.
2: 자, 오늘 우리 또 얘기를 잠깐 나눴지만 또 데뷔를 아침마당에서 왕주왕전으로 역대 최연소 우승을 차지했죠. 네. 자, 제가 최연소이지만 왕에는 나이가 없다. 오늘 이제 함께 한판 승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코 왕에는 나이가 없지만 쉽지 않다는 거 저도 보여드릴게요. 하루 대 손태진의 한판 승부!
4: 이봐, 젊은 친구. 트롯계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거든. 내가 한 수 알려주지.
3: 선배님? 아니. 손태진 씨. 요즘 제가 기세가 좀 좋습니다. 오늘 대결도 우승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5: 안 돼!
2: 자, 모처럼 승부욕이 끌어오르는 오늘 점심입니다. 아하, 트롯 스피드 퀴즈! 자, 미리 전화 신청을 받았죠. 하루 팀, 태진 팀으로 전화 연결을 할 건데요. 저희가 오늘 할 네. 퀴즈. 얼마 전에 솔지 씨와 함께 했을 때 비슷한 걸 했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고 제목을 맞추는 게 퀴즈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저희가 노래를 부르면 청취자가 원곡 가수를 네. 맞추시는 겁니다.
3: 아, 제목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럼 그 곡의 가수를 맞추면
2: 그렇습니다.
3: 되나요?
2: 그리고 저희는 네. 그 노래를 빨리빨리 불러 드려야 되는 거고요.
3: 네네네.
2: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노래 부를게.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아니, 노래 같이 따라 부르는 게 아니고 뭐예요?
3: 홍시요.
2: 홍시요? 그건 네. 제목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3: 나훈아.
2: 그렇죠. 이렇게 해주셔야지 정답입니다. 제목을 외치면 땡, 가수를 외쳐야지 성공이고요. 누가 우승할지 여러분 지금부터 손태진 하루 승자를 맞추는 퀴즈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게 뭐 손태진이든 하루든 손태진이든 둘 다 보내겠다 뭐 따로따로 보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승자를 맞힌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잡곡 세트 안겨드릴게요. 문자번호는요?
3: 문자번호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2: 알겠습니다. 자, 혹시 준비됐어요?
3: 네, 준비됐습니다. 준비됐...

0: 됐어요. 근데 제가 또 홈이니까 한번 제가 어떻게 하는지 대충 한번 보시고.
1: 네, 제가 각오를 너무 이 대본이 조금 버릇없게 돼 있긴 하지만 이미 질렀으니까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아, 좋아요.
1: 네.
0: 저는 좋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하루 씨가 꼭 이겼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1: 제가 이기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도전할게요. 손 들어라. 주인장의 명예를 걸고 우리 손태진 팀 나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아니, 운상공 기사서 재나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버스 기사님이시네요. 몇 번이요?
2: 파주에 9030이요.
0: 아, 9030번. 그러면 어디 출발해서 어디로 돌아오시나요?
2: 교화 파출소에서 출발해가지고 영등포 소방서에서 회차하고 오는 거예요.
0: 이야.
1: 와.
0: 아니, 근데 우리 하루 씨랑도 한번 인사 나누세요.
1: 안녕하세요.
2: 예, 하루 씨, 아까 라이브 방송 잘 들었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아, 예, 노래가 좋아요.
0: 아유,
1: 너무
0: 네.
1: 감사합니다.
0: 아니, 근데 우리 버스 기사님들의 관련 사연들 진짜 많이 오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다 이제 라디오를 틀어놓으셨는데 그 탑승객 모두가 같이 듣고 있다. 이렇게 손틀어도 자주자주 틀어놔 주시나요?
2: 그 시간대에 계속 그 방송만 들어요.
0: 이야, 평소에 트로트도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데 개인적인 뭐 애창곡이 있으실까요?
2: 요즘에 그거 백음성 씨의 사랑의 비를 맞아요.
0: 어? 아니, 그럼 한번 좀 불러봐 주시겠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2: 사랑의 거기까지는 힘들어가지고요.
0: 아, 그러니까 부르는 대신 나는 듣겠다.
1: 네.
0: 아, 그러면 그만큼 또 곡들을 많이 아셔야 될 텐데 저와 팀을 하는데 오늘 자신 있으신가요?
2: 네, 자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면 제목 말고 원곡 가수를 맞히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2: 네, 화이팅입니다.
0: 자, 그러면 첫 번째, 저 손태진의 도전, 우리 파주에 계시는 9030 버스 기사님. 화이팅!
2: 화이팅!
0: 시작합니다!
1: 화이팅!
0: 자,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2: 윤수일.
0: 좋습니다.
1: 와.
0: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2: 장윤정.
1: 와.
0: 당신은 나의 동반자.
2: 태진아.
0: 네?
2: 태진아.
0: 아, 그렇습니다.
1: 와.
0: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2: 윤정.
0: 아, 좋습니다. 마주치는 눈빛이.
2: 주현미.
0: 아, 당신은 못 말리는 땡발.
2: 광진.
0: 아, 진짜
1: 와.
0: 잘하신다.
1: 진짜.
0: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1: 지금.
0: 아, 역시. 예전 곡들만 아시고 마지막 곡은 영탁
2: 아,
0: 씨의 찐.
2: 영탁. 생각이 안
0: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셨죠.
1: 아니, 그래도
2: 생각이 안
1: 정말 잘
2: 알고
1: 맞추시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총몇개 성공했나요?
1: 지금 6개.
0: 야, 6개를 성공을 하면서 올해
1: 와.
0: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만족하신가요?
2: 네.
0: 아, 하지만 과연 하루 씨가 이거를 뛰어넘을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참가상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전에도요,
0: 네.
2: 예전에 그거 박고은 씨 하는 거 있죠. 아무로
0: 네네네.
2: 같이
0: 네.
2: 한번 참여한 적 있어요.
1: 와.
2: 추석, 재작년 추석 때인가?
0: 재작년 추석. 근데 그때 어떻게 됐나요?
2: 작년. 그때요?
0: 네.
2: 우승했죠. 대구 다
0: 우승을 했.
2: 맞춰가지고.
0: 이야, 오늘도 저희 우승할 수 있을까요?
2: 예감이 좋아요.
0: 아, 예감이 좋습니다. 아,
2: 네.
0: 우리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뭐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뭐, 내 아내분 아니면 누군가에게 좀 보내고 싶다 어떤 한마디.
2: 이 방송 듣고 있는 9030 기사나 2200번 기사님들, 안전운행하시고 화이팅합니다.
0: 아, 진짜 이게 동료분들을 함께 응원하는 마음으로 대표로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2: 네.
0: 다음에도 또그 다음 도전도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아시겠죠? 우리 하루
1: 제가
0: 씨.
1: 분명히 솔직히 얘기 드리자면
0: 아하.
1: 밖에서 선배님 못하실 거라고 했거든요.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0: 제가 못할 거라고 왜,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1: 아,
0: 이거는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아니고 솔직히 어떤 청취자분인지 이걸 저번에 솔지 씨가 했을 때 저는 래퍼인 줄 알았어요.

0: 저희는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별빛이 흐르는 이래서 별빛이 흐르는 하루 읽었나 언제나 아파트 아파트 막 이러면서 했어요. 자 과연
1: 저도 빨리 해보겠습니다.
0: 우리 하루 팀 과연 어떤 분과 함께 할지 바로 들어오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2: 안녕하세요. 청주 사는 신용남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1: 청주 분이네요.
0: 예, 네, 청주 분인데.
1: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그 문자를 주신 분이신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루 씨와 팀을 하고 싶은 이유 뭐 때문이죠?
2: 아, 청주 저 친구 아들이 하루님이랑 친구고요.
1: 어? 진짜요?
2: 네,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나왔고, 초등학교는 나도 거기 나왔어요, 어원초등학교.
1: 혹시 친구 이름이?
2: 선학이요.
1: 선학이요?
2: 네.
1: 알아요.
2: 아시나요?
1: 알아요? 네, 알아요.
0: 아, 진짜?
2: 저번에 저녁을 같이 먹는데 막 얘기하더라고요.
0: 이야.
2: 운영자들 보느냐고 해서 나 거기 갔다도 왔다고 하루 엄청 응원하고 왔다고 얘기해줬는데.
0: 아, 아니, 너무 반갑겠다. 그러니까 근데
1: 선학이 어머니의 친구신 거죠?
0: 그렇지.
2: 네.
1: 아이고.
0: 아, 아니 근데 이게 다리 하나만 건너도 다 서로 알 정도로 우리 청주 대표 아들 네. 우리 하루 씨.
1: 청주 아들 한 명 더 있거든요.
0: 아, 네네.
1: 황윤성 씨라고.
0: 아, 예예. 예.
1: 제가 근데
0: 제가 아는 그 황윤성 맞나요?
1: 네네.
2: 네, 맞아요.
1: 제가 뺏었어요, 근데.
0: 아, 최근에. 잘하셨습니다. 아, 거기는, 거기 우리 손트라의 아들이기도 하거든요. 아니, 근데, 아니, 어떻게 뭐 얘기를 들으셨나요? 그 선학 씨한테.
2: 아, 예. 같이 저녁 먹는데 혹시 문연 보냐고 그러더라고. 자기 친구가 나온다고. 저는 완전 손트라 팬이라 잘 알죠.
0: 네.
2: 그래서 거기도 갔다 왔다고. 그건 만약 왔다고 얘기했었어요.
0: 아 근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이게 무명전설에 네. 이렇게 나오면서 하루 씨의 이 활약을 보면서 사실 네. 충주에 아니 청주에 많이 가지도 못했잖아요.
1: 네네. 네.
0: 그만큼 거기만의 또 분위기가 또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분위기는 어떤가요? 약간 우리 특파원처럼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저도 궁금합니다.
2: 아무래도 청주 출신이니까 좀 더 손이 안으로 뻗죠.
0: 네.
2: 그래서 응원 많이 하고요. 네. 잘 돼서 너무 좋다는 분위기예요.
0: 아우 너무 좋습니다. 아 네. 그래도 한마디 해주세요, 아르 씨가.
1: 아유
0: 어머님 친구.
1: 어머니 친구시라고 해서 되게 부끄럽고 네. 선아기는 잘 지내나요?
2: 네, 잘 지내요. 아주 잘 지내요.
1: 제가 중학교 때 이후로 연락이 끊겨가지고
0: 아, 그렇겠죠.
2: 어릴 때부터 되게 네. 잘생기고 이쁘고 착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1: 진짜 네.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2: 네. 아니, 그래 보여요?
0: 아 지금 훈훈한 것도 좋지만 지금 긴장을 하셔야 될 게 제가 6개를 성공을 했거든요.
1: 아, 맞네요.
2: 왜 이렇게 많이 맞추셨어요?
0: 아 솔직히 좀 대충했는데 너무 그
2: 대충했어야죠.
0: 우리 전화 연결되신 분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당황을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의 엄마의 친구와 한 팀이 네. 됐습니다. 하루 씨. 네, 우리 파이팅 외치면서 총 10문제가 있거든요. 준비되셨나요?
2: 네.
0: 같이 한번 파이팅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파이팅.
2: 파이팅.
0: 아, 네 알겠습니다. 갑니다.
1: 시작인가요?
0: 네.
1: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0: 차차차
1: 슬픔을 묻어놓고
0: 차차차
1: 차차차
0: 차차차
1: 곤드레 만드레 나는 취해버렸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2: 홍지윤 아니요.
0: 홍지윤이요? 장
2: 홍지윤
0: 어떤 거?
1: 진 넘어가겠습니다.
2: 자,
1: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2: 잘은 아는데 생각이 안 나요.
0: 자 여기서
2: 다시 해주세요.
0: 다시요?
2: 네.
0: 자 그러면 제가 왠지 다시 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서 한번 40초 다시 한번 드릴게요. 다시 네? 드릴 테니까 이거 누적으로 과연 6개를 성공할 수 있을지 바로 주세요.
1: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0: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
1: 누가 불렀나요?
0: 특급 사랑이야. 자 같이 노래하세요.
2: 하우급용.
1: 아 테스 형 세상이
0: 나오나.
1: 손대.

0: 되면 독하고 터질 겁니다. 대박이군 대대대 대박이야.
1: 세상.
2: 오.
3: 멋지셨는데요?
2: 네. 그리고 또 전태만상 인간 세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1: 윤수연.
2: 자, 이렇게 해서 총 3개 더 해서 2 더하기 3 해서 5개로 실패를 하셨습니다. 제가 두 번 기회를 드렸는데, 아, 우리 선아기 엄마 지구분. 여보세요?
1: 네.
2: 어떠세요?
1: 아, 속상해요. 다 알았었는데, 다 아는 노래인데.
2: 다 아는 노래죠.
1: 네.
0: 어머니.
2: 근데 이거 따라 부르는 퀴즈가 아니에요.
0: 어머니?
1: 네.
0: 저는 괜찮습니다.
1: 제가 안 괜찮아요.
2: 아, 하지만 그래도 너무 최선을 다해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뭐 보내드리기 전에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1: 아, 태진님 너무 네. 반갑고요.
2: 네.
1: 요즘 활동 많이 하시는데 몸 건강 챙기시고요.
2: 네.
1: 우리 하루님도 많이 아껴주세요.
2: 알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어머니, 선아기한테 안부 꼭 전해주세요.
1: 네, 감사합니다.
2: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2: 자, 오늘 하루 팀 총 두 문제 플러스 추가 보너스로 한 번 더 했는데 세 개 해서 총 다섯 개로 트롯 스피드 퀴즈 손태진 팀 우승! 야,
0: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2: 보통 일이 아니에요.
0: 굉장히 어려운데요.
2: 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0: 네.
2: 누구와 연결됐느냐 따라서 정말 좀 다르기도 아. 하고, 그리고 그분의 컨디션, 그분께서 노래를 알아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이게 하얘지거든요. 자, 여러분 네. 승자를 맞힌 10명 잡곡 세트 받으실 분은 우리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자, 우리 조금 이 활약을 좀 만회해야 돼요.
0: 네.
2: 오늘 또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어요.
0: 노래 한 곡 부르겠습니다.
2: 네, 과연 어떤 노래를 불러줄지. 이 노래는 또 하루 씨가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불렀던 곡이죠. 100년의 약속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라이브입니다. 박수요!

0: 하루씨의 백년의 약속 라이브였습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요.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에어컨.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7: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8: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9: 키가 크고 싶다면
10: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3: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14: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13: 탄탄방수
14: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0: 손태진의 트로트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에서 목욕 의자를 드립니다. 이제 날개를 활짝 펼치고 훨훨 날아갈 가수 하루 씨와 함께했습니다. 이거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15: 네, 1699님이 저희 엄마는 70대신데 아침마당에서 하루님 노래 들을 때마다 가슴에 울림 있고 진실됨이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0: 어느 날 무명전설을 보는데 저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님 감사드리고 8월 1일 대전 콘서트에서 뵐게요.
1: 아, 그리고 우리 김미라님도 자꾸 보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하루님 좋은 노래 많이 해주세요. 응원하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아니 콘서트 이제 안양부터 시작인가요?
0: 네, 안양을 시작으로 이제 네. 거의 전국을 다 돌기로 해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콘서트가 굉장히 잘 나간다고 합니다.
1: 아~
0: 그래서 네. 저희가 이번에 정말 퍼포먼스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1: 야~
0: 몸치가 몸칠 수가 없게끔
1: 아하! 네.
0: 굉장히 볼거리도 많고 네. 들을 거리도 많고 네. 아주 재밌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무명전설 콘서트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그러니까요. 아마 네. 무명전설을 보면서 응원 많이 하셨던 분들도 그 노래들을, 그 무대를 직접 라이브로 들을 수 있다는 게 참으로 귀한 시간인데 자, 우리 앞으로 또 하루 씨를 응원하면서 마지막 한마디 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하루 씨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0: 일단은 다시 불러주신 우리 손태진 선배님과 제작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1: 네.
0: 짧게 한마디만 하자면 네네. 우리 하루 종일 팬분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동생들 고마워요.
1: 아, 우리 동생들 너무 네. 고맙고 내 동생들도 거기 있지?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서 하루 씨와 인사 나눌게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2: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3: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5: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6: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7: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행복.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2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대전시 외삼동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나 모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폭발음이 들렸다는 신고 등을 토대로 공장 1층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선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두 차례 폭발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청주 SK하이닉스 공장에서 불이 나 유독가스가 누출되면서 공장 내 전 직원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2분 SK하이닉스 청주 4 캠퍼스 내 공장과 공장을 잇는 6층 가스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면서 곧바로 진화됐지만 인체 독성이 있는 불화수소가 가스룸 내부에 퍼져 7명이 부설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이후 유세 일정을 취소하고 당내에 차분한 선거운동을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후보자 유세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각 후보 캠프에 차분한 선거운동을 진행해달라고 지시하고 오늘 공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종합특검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2차 종합특검은 오는 5일 홍 전 차장에 대한 내란 중요 임무 혐의 피의자 조사를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뒤 이튿날 새벽 계엄 해제까지 행적을 집중적으로 묻는다는 방침입니다. 특검은 국정원에서 대외 설명자료를 확보했는데 미국 CIA의 계엄 정당성을 설파하는 데 홍 전 차장이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을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의 직무 정지와 관련해 박 검사 주장대로 무기한이 아닌 징계위원회 의결이 이루어질 때까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과거에도 검사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한 경우 징계위원회 의결 시까지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검사는 법무부 조치가 비례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국민신문고에 철회를 요구하는 민원을 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하고 외부 음식물을 피의자에게 제공한 의혹을 받는 박 검사에 대해 검찰은 법무부에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대만 당국이 인공지능 특수를 고려해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통계 작성을 주관하는 주계총천은 올 GDP 증가율 전망치를 지난 2월 발표치에서 1.93%포인트 오른 9.64%로 제시했습니다. 예상대로라면 대만 경제는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6월 첫 거래일부터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오전 11시 반쯤 코스피 200 선물 가격 급등으로 프로그램 자동 매수를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밝혔습니다. 두바이 쫀득쿠키와 상하이 버터떡을 무등록 제조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경기도에서 업자 4명과 법인 한 곳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제품을 제조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유통 전제품 약 2만 5천 개를 압수했습니다. 제조업자 A씨는 장소를 옮겨가며 두 쫀쿠 약 7만 개를 만들어 납품했고 유통업자는 자사 제품으로 속여 판매했습니다. 또 다른 무등록 제조업자는 휴게음식점에서 상하이 버터떡 약 만 개를 제조해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에 공급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해안과 제주에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 20에서 60mm, 많은 곳 80mm 이상입니다. 제주는 30에서 6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7도입니다. 이휘준이었습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오후 2시 임사랑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른바 전기요금 괴담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퇴근 후 세탁기를 돌리면 전기료 폭탄을 맞는다란 이야기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달부터 시행된 계절, 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 개편 때문인데요. 이 제도는 산업용 전력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주택용 전기와는 무관합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시간과 상관없이 총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결정되는 누진제가 유지되는데요. 즉, 저녁 6시에 세탁기를 돌렸다고 해서 별도의 할증 요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는 여름철에는 전체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요. 결국 전기요금을 좌우하는 것은 사용 시간보다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가에 달려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전기요금보다 더 무서운 건 어쩌면 가짜 뉴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0: 네, 새로운 달에 인사드립니다. 6월 1일 월요일 즐거운 오후 2시. 오늘 첫 곡은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전기요금 괴담은 거짓말이다 라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면서 조항조의 거짓말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퇴근 후에 세탁기를 돌리면 전기를 폭탄을 맞는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이 계절 시간대별 전기요금은 산업용 전력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제 공장 같은 그런 경우죠. 전기, 가정용 전기는 시간대하고는 무관하고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에 따라 전기요금이 부과된다는 점. 한국전력공사에서도 이 논란을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전기요금, 가정용 전기요금에는 적용 계획이 없다라고 정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필요할 때 원하는 가전제품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여름철에 에어컨이나 선풍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고 또 그에 따라서 그 전기 요금이 부과되는 구간이 있는데 이제 누진제가 적용이 되다 보면 정말 더울 때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시간대별로 차등으로 적용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뭐 기억하시고 안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죠. 1, 2부에서는 가요계 전설의 불후의 명곡을 살펴보는 그 가수 그 노래 함께합니다. 오늘은 어떤 가수를 만나볼까요? 자, 방송 들으시면서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샵 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주로두 특별한 이벤트 나도 투표했어 인증샷 이벤트 함께 하는데요. 6월 3일 선거 당일까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는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총 10분을 추첨해서 펜션 숙박권 또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도 행사하시고 푸짐한 선물도 다가는 나도 투표해서 인증샷 이벤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마찬가지로 보내실 곳은 샵 089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즐거운 오후 2시 1, 2부는 백조싱크, 저축은행 중앙회, 청호나이스, IS동서, 도드람 한돈, 삼성증권, 브람스 안마의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데이팩, KB국민은행, 성원 에드피아, 웰템, 슬리메이 다이어트, 롯데 렌탈과 함께합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수의 불후의 명곡을 알아봅니다. 그 가수 그 노래. 가요계 전설의 명곡 퍼레이드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가수를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퀴즈부터 드립니다. 데뷔곡 가사를 읽어드릴 건데요. 가사를 잘 들어보시고 이 가수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또 지나가고 지나면 이것도 추억인데 에헤라 에헤라 사는 맛 좋구나 그래 사는 거야 천금을 준다 해도 살 수 없는 게 지금이야 행복이 거저오나 아픈 날도 있어야지 퀴즈입니다. 2021년에 데뷔한 이 가수의 키워드는 제주 출신 국악인 미스트로트 진인데요. 이 가수는 누굴까요? 1번 양지은, 2번 양파.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그 가수 그 노래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1990년 제주도에서 태어난 이 가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교사의 권유를 받아 KBS 열렬아 동요세상에 출전해 제주시 최우수상과 전국 장려상을 수상하면서 노래에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후 판소리 흥보가 예능 보유자 김순자 씨를 만났고 그녀의 문화생이 돼 주 3회씩 배를 타고 목포를 오가며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2014년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판소리 흥보가 이수자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해 제주 출신 1호 흥보가 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됐고요. 한국 판소리 보존협회 서귀포 지부장을 맡기도 했는데 전국 지부장 중 최연소라고 합니다. 2010년 아버지가 시한부 선고 판정을 받아 왼쪽 신장을 기증하기도 했는데요. 기증 이후 수술 후유증으로 배에 힘이 안 들어가 슬럼프를 겪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가정주부의 삶을 이어갔는데요. 둘째 아이를 낳고 3주쯤 돼서 몸조리를 하고 있을 때 내일은 미스트롯 1을 신청하면서 자신이 접어놓았던 노래의 꿈을 이어가기로 결심해 미스트롯 2에 출연하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요. 뛰어난 가창력과 진정성 있는 무대로 최종 진의 자리에 오르며 전국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승 이후에 발표한 데뷔곡이죠. 사는 맛 듣고 오겠습니다.

사는 맛 들어봤습니다. 이 가수의 인생을 바꾼 순간을 이야기할 때는 빼놓을 수 없는 프로그램이 있죠. 바로 TV조선 미스트롯2인데요. 국악인 출신 참가자로 주목받은 이 가수는 탄탄한 기본기와 깊은 감성으로 매 무대마다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준결승 무대에서 선보인 흥아리랑은 그녀의 이름을 전국에 알린 대표 무대인데요.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고음과 판소리로 다져진 창법, 그리고 무대를 압도하는 에너지가 어우러지며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이끌어냈습니다. 지금도 많은 팬들이 이 가수 최고의 경연 무대로 꼽고 있는 무대죠. 흥아리랑 들어볼게요.

흥아리랑 흥겹게 듣고 왔습니다. 이 가수는 2021년 소리꽃 5장 국악 앨범을 발매했는데요. 수록곡 중 하나인 너영 나영은 원래 제주 민요 가운데 하나로 제주 민요를 현대 리듬에 맞춰 재해석한 곡입니다. 노래 앞부분은 원곡의 감성을 살려서 편안한 리듬으로 듣는 이의 마음을 잔잔하게 어루만지며 뒤로 갈수록 셔플 리듬과 사물놀이로 흥을 돋우는 반전 멜로디가 특징입니다. 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퀴즈 드립니다. 2021년에 데뷔한 이 가수의 키워드는 제주 출신 국악인 미스트로2 진인데요. 이 가수는 누굴까요? 1번 양지은, 2번 양파. 샵 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너영 나영 듣고 광고 듣고 와서 2부에서 계속 이어갈게요.

0: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 출동.
1: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폴로 랄프 로렌 최고 90% 역대급 세일.

0: 많은 성원 바랍니다.
1: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89.1
4: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티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이네 한 끼 매상의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코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마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 한땀 목포 수제 가죽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이용권을, 6월 14일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베스트셀러 어린이 건강 뮤지컬 콧구멍을 후비면에서 초대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빅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권을 드립니다.

0: 목포의 눈물의 본고장. 진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넘치는 곳. 여기는 즐거운 오후 2시입니다.
1: 재미있는 방송 즐거운 오후 2시 2부 시작했고요. 그 가수 그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이 가수의 키워드는 제주 출신 국악인 미스트로트 진인데요. 이 가수는 누굴까요? 1번 양지은, 2번 양파. 샵 0891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지만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그 가수 그 노래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이 가수의 노래에는 유난히 가족과 사랑 그리고 인생에 대한 진심이 담겨 있는데요. 실제로 아버지에게 간 이식을 해드리기 위해 자신의 꿈을 잠시 내려놓았던 사연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진심이 가장 잘 담긴 노래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강을 건너지 마운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삶의 소중함을 담담하게 노래한 곡으로 이 가수 특유의

애절한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미스트롯 2 우승 이후 발표한 나비 당신은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준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는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은 곡인데요. 나비가 꽃을 찾아 날아가듯 언제나 곁을 지켜준 사람을 향한 따뜻한 고백이 담겨있는 노래로 맑고 애틋한 음색이 돋보이는 노래입니다. 그럼 그 강을 건너지 마우에 이어 나비 당신까지 두 곡 연달아서 들어볼게요.

나비 당신이었고요. 앞서 들은 곡은 그 강을 건너지 마오였습니다. 앞서 노래가 잠깐 잘못 나갔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2022년엔 그 정 때문에를 발표했는데요.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는 사람, 끊어내려 해도 끊어내지 않는 정을 노래한 애절한 정통 트로트입니다. 사랑도 이별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지만 정만큼은 쉽게 끊어낼 수 없다는 한국적인 감성을 담은 가운데 이 가수 특유의 맑고도 한이 서린 목소리가 더해져 그리움과 미련을 더욱 깊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퀴즈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 가수의 키워드는 제주 출신 국악인 미스트롯 2 진인데요. 이 가수는 누굴까요? 1번 양지은, 2번 양파. 정답은 샵 089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그 정 때문에 듣고 올게요.

0: 그정 때문에 듣고 왔고요. 이제 문자 마감하고 정답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가수 그 노래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1번 양지은입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 국악인으로서의 뿌리, 그리고 트롯 가수로서의 도전까지 양지은은 자신의 삶을 노래로 들려주는 진정성 있는 가수인데요. 제주 소녀에서 국악인, 그리고 국민이 사랑하는 트롯 스타가 되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전통의 소리를 현대적인 감성으로 풀어내며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는 양지은. 앞으로 또 어떤 노래로 우리 곁을 찾아올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37671 1번 양지은, 3446 1번 양지은이요. 미스트로 정말 잘 봤거든요. 9791번님 1번이죠. 그 가수 보고 운이란 게 있다고 본답니다. 네, 실력도 운도 있는 가수 양지은 씨. 4056번님 즐거운 오후 2시 너무 반가워요. 경비실 주간 근무 시 채널 고정 MBC 잘 듣고 있습니다. 근무 도중 때로는 조금씩 졸리기도 하는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랑디의 경쾌한 목소리가 있어서 잠에서 깨어나곤 합니다. 정답 양지은. 아, 제 목소리 때문에 잠에서 깬다. 반가운 소리인데요. 감사합니다. 9414번님 양지은, 9096님 양지은, 그 강을 건너지 마요. 제가 좋아하는 곡입니다. 아까 들려드렸죠. 9789번님 1번 양지은 노래 너무 좋네요. 일하는데 절로 흥이 납니다. 5067 양지은 이쁘고 착한데 노래는 더 잘하는 가수. 진짜요. 6825님 1번 양지은 정말 대단한 가수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2529번님 1번 양지은 전남대 출신으로 목포에서도 국악학원을 다니며 판소리를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보내주셨는데, 네. 아까도 소개할 때 배를 타고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목포를 오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6585번님 1번 양지은, 3719번님도 1번 양지은, 2739번님 양지은 효녀 가수죠. 1348님 1번 양지은, 6164번님 1번, 6097님 양지은 제주도 살 때 양지은 많이 응원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 그러셨구나. 이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양지은 잘 맞춰주셨는데 행운의 당첨자는 광고 듣고 와서 공개하겠습니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1: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1: 우리 남편 도드람,
2: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5: 절세의 왕 절정.
6: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7: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6: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5: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B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4: TBX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팩.
6: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딱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7: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0: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0: 수영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슬림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2: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제품을 섭취하세요.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네, 즐거운 오후 2시 그 가수 그 노래. 오늘은 양지은 씨 편 함께했고요. 오늘 많은 분들 문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운의 당첨자 9414-9096 이렇게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자, 오늘 그 가수 그 노래 양지은 씨 곡으로 마무리할 텐데요. 마무리 곡은 잔치로구나입니다. 제목 그대로 인생을 하나의 잔치처럼 즐기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이죠. 구성진 가락과 신명나는 리듬이 어우러져 듣는 사람의 어깨를 절로 들썩이게 만드는 잔치로구나 함께 하시면서 2부 마무리하고요. 뉴스 듣고 3시 5분에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3: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4: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5: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6: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7: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3시 뉴스입니다. 전남경찰청이 오늘부터 다음 달 말까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등

0: 이른바 두바퀴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은 사고다발 지역과 스쿨존 등을 중심으로 안전모 미착용과 신호 위반, 인도 주행, 정원 초과 운행 등 무질서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두바퀴차 사고로 37명이 숨졌고 안전모 착용률은 30%대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시민 효능감을 앞세운 3대 공공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민 후보는 전남과 광주 전역을 연결하는 책임 응급 의료체계 구축을 비롯해서 모든 이동수단을 하나로 묶는 통합 공공교통 플랫폼 올타 도입, 농어촌과 섬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생활 밀착형 이동 전방 사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시민효능감위원회를 설치하고 통합특별시의 행정성과를 시민 삶의 질 변화로 직접 측정하는 시민효능감 지수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맞춤형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들이 잇따라 공약을 발표하며 마지막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대중 후보는 2028년 G20 대한민국 개최에 맞춰서 같은 해 전남 광주 전역을 무대로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유치해서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선 후보는 맞벌이나 부모의 사회적 여건 때문에 아이들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365일 24시간 완전 돌봄 시스템을 가동하고 전남 폐교 부지를 돌봄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우세 흐름 속에 치러지는 가운데 목포지역 기초광역의원 선거에서는 소수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목포선거구의 경우에는 진보당과 정의당, 조국혁신당 등 소수 정당과 무소속 후보 가운데 최소 서너 명 이상이 당선권에 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독주 구도 속에서도 지역 현안과 후보 개인 경쟁력, 견제론이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경우 지방의회 구성에도 일정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서 선거 결과가 주목됩니다. 목포시장 선거 이후 구성될 시장직 인수위원회를 생략하고 당선인이 직접 주도하는 실무형 인수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목포문화연대는 기존 인수위가 선거 공신을 위한 보훈성 자리 배치와 예산 낭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며 이번 목포시 인수위 예산도 9천여만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올라서 덥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곳곳에 비 소식은 있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은 29도입니다. 허연주입니다. 이상으로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남인혜입니다. 이번 한 주 저는 교수도 시인의 딸도 아닌 엄마로 이 자리에 왔어요. 사춘기 아이 키우며 집 근처에 제 눈물 콧물로 같이 키운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그런 엄마로요. 엄마도 사춘기는 처음이라 서툴고 무섭고 흔들리는데 부모란 사람이 왜 그러냐고들 해서 속병까지 나셨죠. 그런 저랑 엄마들의 속마음을 담고 싶어 사춘기 엄마의 오장육부라는 책도 냈어요. 엄마들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스스로한테 말하세요. 이보다 더 잘할 순 없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3: 목포 MBC 즐거운 오후 2시.

0: 영탁의 막걸리 한 잔, 즐거운 오후 2시 3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6825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영탁의 막걸리 한 잔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6825님도 안전운전하시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 3부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전라남도 도정 소식 알아보는 투데이 남도 함께하고요. 4부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며드리는 시간,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이어갑니다. 선곡표 많이 비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은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즐거운 오후 2시 3, 4부는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환인적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우리 ENL 하루틴, 탄탄방수, 빅토스, 하늘사이언스 타타타, 카베트는 카마루, 환인제약 본컴퍼니와 함께합니다.
1: 더위에 지친 차고.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0: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1: 환인제약. 환인제약.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이 다섯 도둑놈을 비판한 김지아 씨 오적으로 56년 전에 강제 폐간된 대한민국 대표 잡지 사상계. 2026년에 신오적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간 사상계가 찾은 신오적. 새로운 다섯 도둑놈들. 어떤 놈들인지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7: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6: 탄탄방수
7: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8: 우리 전라남도의 주요 도정 소식 알아보는 투데이 남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9: 네, 안녕하세요.
8: 첫 소식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전남 농수산식품이 일본 TV 홈쇼핑과 현지 유통망을 통해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이고 기대 효과는 무엇입니까?
9: 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주 일본을 순방했습니다. 도쿄에서 현지 홈쇼핑 그리고 유통기업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남 농수산식품이 현지 유통망과 소비자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협약에는 일본 홈쇼핑 그리고 통신 판매 전문기업인 포티포와 물류 유통 전문기업인 노아가 참여했습니다. 각각 마케팅과 유통을 맡아서 전남 농수산식품의 일본 진출을 위한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포티폰은 상품 기획과 홍보 영상 제작 그리고 TV 홈쇼핑 입점, 판매 전략을 담당하게 되고요. 노아는 식품 통관부터 보관, 배송, 현지 유통망 연계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김과 전복, 톳 등 전남 대표 수출품은 물론 다양한 농수산식품의 판로를 넓히겠습니다. 홈쇼핑과 백화점, 기업 간 거래, 그러니까 B2B 시장까지 진출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현지 소비자 수요에 맞는 상품 개발과 마케팅 지원을 강화해서 전남 농수산식품이 실질적으로 수출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 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우리 전남의 우수한 농수산 식품이 일본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3일 지방선거가 끝나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죠. 주요 통합과제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9: 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7월 1일 행정 공백이 없이 안정적인 통합 시대를 열기 위해 막바지 점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3일 지방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될 텐데요. 전라남도는 그래서 지난주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주요 현안과 쟁점을 정리하고 각 부서별 통합 과제가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점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데이터 전환과 행정시스템 개편, 법정계획 통합, 권한이양 특례 발굴 등 핵심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한 달간의 통합 과정에서 일부 민원 시스템이 일시 중단될 예정일 만큼 주민 불편을 줄이는 데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TV와 자막 방송, SNS 등을 활용해서
8: 네.
9: 일시 중단과 대체 민원 서비스를 적극 안내하고요.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0: 전라남도는 앞으로 꾸려질 인수위원회와 함께 지금까지 준비해온 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특별법 권한 이양과 기초지자체 사무조정 등 후속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도약하고 주민들이 통합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네, 말씀하셨다시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출범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통합 준비 못지않게 민생 안정도 시급한 문제죠. 고유가 장기화로 인해서 버스나 택시 등 운수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요?
0: 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유가가 상승하고 물가 부담까지 커지자 운수업계의 어려움도 더욱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나 택시 운수 종사자들은 연료비와 운송원가는 늘어난 반면에 승객은 줄어드는 등 이중고를 겪으면서도 지역 교통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그래서 운수 종사자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에 발표한 중동정세 대응 민생시책의 하나로 버스와 택시 운수 종사자 1만 1천여 명에게는 1인당 30만 원씩 총 33억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엔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 종사자 5,995명과 전세버스, 시내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종사자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특히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운수 종사자 개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여수 석유화학산업연관 화물 운수 종사자 781명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원 이미 했고요. 6월부터는 광양 순천 지역 철강산업 연관 화물 운수 종사자 1천여 명에게도 같은 규모의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네, 이번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통해서 운수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동 정세에 대응한 민생 안정과 행정통합 준비, 지역의 미래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세웠는데요. 핵심 예산 좀 소개해 주시죠.
0: 예,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 정세 장기화로 고유가 고환율 연파가 도민 생활과 지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라남도는 단기적으로는 이것을 돌파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4,744억 원을 증액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도민이 체감하도록 민생 지원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2,855억 원을 신규로 편성해서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요. 어업용 면세유 유가 연동 보조금도 반영해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했습니다. 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첨단산업 인재 양성, 노지 스마트 농업과 국가농업 AX 플랫폼 구축 등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남형 만원주택, 청년 이민 외국인 지원 사업을 확대해서 인구 감소 문제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에 출범하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누리집 구축과 청사 정비, 상징물 개발과 같은 안정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유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과 관광기업의 육성, 지방도 하천 정비 사업 등 지역 활력 사업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도민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공급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행정통합과 민생안정 그리고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 마련 등 전남도가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전남 지역 합계 출산율이 또 전국 1위를 기록했죠?
0: 네,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전남 지역의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1.30명을 기록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출생아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가 증가한

0: 1,56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모든 과정을 촘촘하게 지원한 정책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출생기본소득을 도입해서 출생아에게 18년 동안 매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7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낮추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임시술비 지원과 가임력 보존사업, 우울증상담센터 운영 등 임신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세심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아이톡이라는 앱을 통해서 각종 지원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함으로써 이용 편의성도 크게 높였는데요. 우리 전남도는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출산과 양육이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 네, 전남 지역 합계 출산율, 1분기 합계 출산율이 1.3명을 기록했다는 반가운 소식 만나봤고요. 농도 전남에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이고 기대 효과는 무엇입니까?
0: 네, 전국 최대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인 전남의 가장 큰 걱정은 언제나 안정적인 판로 확보입니다. 아무리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수요 정보가 부족하면 특정 시기에 출하가 집중돼서 가격이 하락하거나 판매 어려움을 겪어야 되죠. 전라남도는 그래서 생산과 유통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농업인의 판로 불안을 줄이고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생산 유통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호남권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누리집의 구축을 하게 되고요. 학교 급식과 공공급식, 전문 유통업체 등이 필요한 물량을 미리 파악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마토를 비롯한 62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시기별, 품목별, 농가별 예상 출하량과 계약 재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수요자와 생산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연결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 인증 정보와 가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서 농업인과 유통업체가 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생산과 소비를 더욱 긴밀하게 연결해서 농업인은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받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전라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과 투데이 남도 함께 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까요? 0221번님께서 랑디 안녕하세요 노래 신청합니다. 강문경의 양파 같은 여자 신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 듣고 4부에서 만나겠습니다.

0: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1: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2: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3: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티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상의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마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한땀 목포 수제 가죽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이용권을, 6월 14일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베스트셀러 어린이 건강 뮤지컬 콧구멍을 후비면에서 초대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빅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권을 드립니다.

0: 새벽 비가 주룩주룩 추운 오후 2시를 적시네. 새벽 비가 주룩주룩 추움을 적시네. 삐삐삐 삐키적에 울리면 이제 정말 목포 MBC로 갑니다.
1: 네, 재밌는 방송 즐거운 오후 2시 4부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만 함께하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께서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적어서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이번에는 9789번님, 저요 사전투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손등에 그 기표 도구 도장을 꾹 두 번이나 찍으셨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6097님, 사전투표 인증합니다. 전 처음으로 사전투표를 MBC 라디오 덕분에 했답니다. 장민호의 풍악을 울려라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인증샷까지 3옥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했다는 걸 인증해 주셨습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 꽤 오래됐는데 그동안은 본투표만 하셨던 거예요? 우리 즐거운 오후 2시 덕분에 사전투표를 했다. 지금 전남의 사전투표율이 거의 전국 최고 수준인데 즐거운 오후 2시가 한몫했다는 소리네요. 아주 뿌듯합니다. 자, 이런 분들 다 포함해서 6월 3일에 나도 투표해서 인증샷 이벤트 함께 하니까요. 아직 인증샷 안 보내주신 분들은 3일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투표한 인증샷 보내주시고 또 어떤 마음으로 투표를 했는지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참여가 이루어집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총 10분 선정해서 숙박권 또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그리고 5477번님, 충격입니다. 허스키 보이스가 매력적인 한혜진 씨가 KBS 공채 탤런트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역시 한 미모 하시더라고요. 허영만의 백반기행에 진성 씨가 나와서 재밌게 잘 봤습니다 하시면서 너는 내 남자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KBS 공채 탤런트 출신. 역시 역시 한미모 하셨던 것 같네요. 예, 노래도 잘하시고 얼굴도 예쁘시고 반칙인데요. 두 곡 함께 하시죠. 장민호의 풍악을 울려라, 한혜진의 너는

한예진의 너는 내 남자, 앞서 들은 노래 창민호의 풍악을 울려라 였습니다. 자,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계속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 신청곡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우물정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5239번님, 지금 자기 친구 경숙이랑 무안 찍고 영암 찍고 해남 찍고 보성 가는 중입니다. 박주희 자기야 들려주세요. 들으며 즐거운 드라이브 하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와, 이걸 하루 만에 지금 다 하고 계신 거죠? 경숙이랑 자기 친구 경숙이랑 무안, 영암, 해남 그리고 보성까지. 대단하신데요. 즐거운 자기 친구와 함께 드라이브 하시라고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주희의 자기야. 또 보성 찍고 또 어디까지 가실 예정인지 또 궁금하기도 하네요. 3214번님, 신나는 음악에 잠이 확 깨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가 다 감사드립니다. 다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신나는 곡을 선곡해 주셔서 저희는 잘 모아서 보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3214님도 신나는 곡 있으면 청해 주시고요. 3420님, 벌써 6월입니다. 시간이 우찌 이리 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만큼 속도가 빠르다던데 저는 지금 72km로 고속주행 중입니다. 시간을 밧줄로 꽁꽁 묶어두고 싶네요. 김용임의 사랑의 밧줄 청해 주셨어요. 아, 진짜 저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화를 낼지도 모르겠지만, 예. 이게 상대적인 거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빨리 가는지. 벌써 상반기 마지막 달, 2026년 시작한 지 엊그제가 같은데 상반기 마지막 달 6월에 달력이 시작이 됐네요. 아유, 참 올해도 알차게 보내려면 시간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놀고 열심히 일해 봐야겠습니다. 그나저나 3420번님, 72km, 와, 고속 주행 중이신데, 이게 이제 그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 매일 일상이 새로운 것보다는 그 좀 정기적인 거, 원래 하던 일들이 주로 이루어지면 더 속도가 빠르다고 하니까 좀 체감상 늦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들, 내 일상에서 새로운 일들 를 좀 추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조금 천천히 가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 새로운 자극들이 많아서 시간이 되게 느리게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3420님도 약간 단조롭고 따분한 일상이라면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주희의 자기야 그리고 김용임의 사랑의 밧줄 두 곡 함께 하시죠.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2: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3: 피가오.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마트는
1: 카마르.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즐거운 오후 2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1222번님께서 방금 방송국 앞 지나갔는데 랑디님 분홍색 옷이 이쁘네요. 저의 58번째 생일입니다. 고맙소 듣고 싶네요 하셨는데 아유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네요. 손이라도 좀 흔들어 드릴 걸. 아 아쉽습니다. 제 분홍색 옷이 이쁘다고요? 자주 입고 다녀야겠네요. 감사합니다. 122번님의 58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가족과 함께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청해주신 조황조의 고맙소 보내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따 내일도 즐겁게 2시에 만나보러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MBC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4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 1명은 전신에 화상을 입어 위중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00여 명과 장비 30여 대를 투입해 오후 1시 10분쯤 불길을 잡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1층 미사일 세척장에서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 공장에서는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폭발 사고로

0: 방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경찰이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공사 시공사의 관계자 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철거 시공업체 흥화에 현장 소장급 직원 1명과 안전책임자 3명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현재 현장 감식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입건된 관계자들의 과실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 범죄에 연루됐다는 취지의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경찰이 한국계 미국인 모스탄 교수에 대해 출국 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경찰은 오늘 허위 사실을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의 출국을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탄 교수가 지난달 2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중단됐던 수사가 재개된 지 5일 만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오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피의자 조사 출석 모습을 공개합니다. 김지미 특별검사본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오는 6일 토요일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되는 경로로 출석하는 것은 아니며 언론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모습을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관련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출석을 통보받았습니다. 경기 수원 팔달경찰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결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술집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고 나머지 지역은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일부 남해안에 내리는 비는 밤사이 남부지방으로 확대돼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제주 산지 최대 150mm 이상, 남해안 많은 곳 80mm 이상, 전남과 경남에 최대 60mm로 예보됐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대구와 부산 20도 등 14도에서 20도로 예보됐습니다. 이선영입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래, 그 위대한 비상이 광주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으로 시작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대타협의 결실, 예비 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행정통합, 하나된 이름으로 약속된 지원을 실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4: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5: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4: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5: 매월 1일이 되면은 검색량이 확 늘어난 단어가 있답니다. 뭘 것 같아요?
4: 글쎄요. 매월 1일 검색량 뭘까요?
5: 다이어트.
4: 그렇죠. 매월 새로 다짐하는.

0: 한 거군요.
1: 그렇습니다. 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연구진 얘기예요. 네. 제기가 아니고 새로운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뚜렷하게 다이어트라는 단어 검색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했는데 그래서 뭐 심리학에선 이름도 붙였다는데요.
0: 네.
1: 신선한 출발 효과.
0: 아, 다시 출발해보자, 시작해보자 이런 거군요.
1: 그렇죠.
0: 뭐 그런 의지를 다지게 되는 효과인가요? 매주 월요일 말고 그 신선한 출발 효과는 또 언제 나타날까요?
1: 아니 이게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한 대학에 갔어요. 그래서 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체육관 네. 이용 기록을 분석한 거예요. 근데 새학기 시작 후에는 출석률이 47% 올라갔대요.
0: 우와.
1: 새로운 주가 시작되는 이때는 33% 증가됐고요.
0: 그러면 월요일에 증가했다는 거네요?
1: 그렇죠. 또 새 달이 시작된 후에는 14% 올라갔고
0: 네.
1: 아 이날도 있어요. 생일. 되게 재밌죠. 생일. 생일 직후에는 7% 올라갔대요.
0: 그래요? 아, 생일 위해 좀 새롭게 살고 싶은가 보다.
1: 그러니까 왜 우리도 삶을 좀 리셋하고 싶어, 재부팅하고 싶어 이럴 때 종종 있잖아요. 다이어트는 그런 게 수시로 있다는 거죠.
0: 그러네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지 신선한 출발 효과 요거 좀 받아볼까요? 오늘이 또 6월 1일이고 월요일이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결심하기 딱 좋은 날인데.
1: 그리고 왜 한 해 중간이잖아요.
0: 아, 그렇죠.
1: 요거 중반기에 뭔가 결심 재부팅하기 좋아요.
0: 그런 날이네요.
1: 그렇습니다. 네. 문자로 기다릴게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0분 뽑아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릴게요.
0: 가호의 노래 첫 곡을 준비했습니다.
1: 시작.

0: 네, 가호의 시작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셨고요. 4918님, 매달 시작할 때마다 결심하고 노력해서 세 달 동안 5kg 다이어트 성공했어요. 와. 계속 유지해야겠죠.
1: 멋지다. 이게 사실 우리가 그냥 결

0: 불과만 느낄 때문에 5kg, 뭐 10kg 뭐 이렇게 크게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5kg을 뺀다는 게
1: 그렇죠. 3개월 만에 5kg 뺐으면 대단한 거예요.
0: 그 벽돌만 하잖아요. 셀룰라이트 1kg가
1: 하나가
0: 그 벽돌 다섯 장을 빼낸 건데 이야. 대단하신 거죠. 아,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보내드릴게요. 네. 8915님 매해 초 매달 초 금연을 하기 위해 다짐하지만 이놈의 스트레스. 아, 금연

0: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계속 가요.
1: 김 기자님도 이상하죠. 포도 하우스 안에 있어서 땀을 많이 흘리는데 살은 안 빠져요. 진짜 너무너무 덥다 하셨어요.
0: 아니 왜 안 빠져? 아, 나도 진짜 옛날하고 너무 다르던데.
1: 신기하게 안 빠져.
0: 1kg도 변동이 없어. 아, 심지어 아, 이 정도면 감기도 앓고 이랬으니까 한 2, 3kg 빠졌겠다. 500g 쪘어. 아, 뭐지?
1: 근데 건강상으로는요, 성인의 경우에 살이 찌거나 빠지지 않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0: 의사 선생님들은 그러더라고요. 너무 무리해서 막 3kg, 5kg 이렇게 빠지는 게 오히려 적신호라고
1: 맞아요.
0: 하긴 하는데 하여튼 뭐 천천히 뭐 관리한다면 모를까. 네. 이렇게 해서 빠지는 건 탈수니까 저희도 반대.
1: 네,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보내드릴게요. 네. 네.
0: 4302님, 26년 전 오늘 아들이 태어났어요. 부모로서 새롭게 시작하던 날. 이야. 너무 몰랐던 그날, 그때. 기분이 묘하네요. 와. 근데 진짜 문천식 씨도 늘 그래요. 그 부모라는 걸 누가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에이. 두 번째도 아니지. 2회차가 아니잖아요.
1: 그러니까 처음이라.
0: 근데 2회차라도 뭐 첫 아들 첫 딸이 있더라도 둘째 셋째는 그 나름대로 또 힘들대요.
1: 맞아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0: 그치.
1: 아유, 00년 6월 1일 날 아들이 태어나셨나 봐요. 그렇죠?
0: 00년이면 우리 연우보다 조금 일찍 태어나셨구만. 3년 에이. 정도.
1: 저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몇 살이지? 보내드릴게요.
0: 20살이야 그래도.
1: 그렇죠. 그렇죠. 이 집 아들은 26이고 전세를 조카는
0: 20. 네. 그렇구나. 네. 아 어쨌든 사상공인님 그래도 저는 아들 태어나서 26년 지금 27 때 얼마나 든든할까. 난 좀 부럽다.
1: 다 컸으니까.
0: 네. 그렇죠? 좀 부러워요.
1: 지금 소개된 분들 말고도 10분 채워서 저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릴게요.
0: 네. 오늘은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지라시 배짱 퀴즈 있는 날이에요.
1: 아, 요 소리를 꼭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 자, 날도 더운데 또 보람있게 선물도 좀 많이 타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도전 이후 적어서 문자 신청해 주세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예요.
1: 지라시 복권 행운공 추첨도 하겠습니다. 숫자 100에서 999까지 마음에 드는 숫자 3자리를 적어서 아까랑 같은 번호로 보내주세요. 참고로 행운공 번호는 미니로는 받지 못합니다.
0: 네, 오로지 예. 유료 문자지만 샵 8001번으로만 받습니다.
1: 예, 그게 집계가 가능해서요.
0: 네. 네. 뽑히시면 쌀 20kg 보내드립니다.
1: 참여 방법 알려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샵 8001번으로 문자 많이 부탁드릴게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0: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유니베라,
1: 하이퍼스,
0: 우리 ENL 하루팀,
1: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기,
0: 신젠타 코리아,
1: 한월 사이언스 타타타,
0: 안 터지는 맥스부탄,
1: 올품,
0: IS 동서,
1: 성원 에드피아,
0: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0: 백조싱크,
1: 키움증권,
0: 브람스 안마의자,
1: SK 케미칼,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2: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이 다섯 도둑놈을 비판한 김지아 씨 오적으로 56년 전에 강제 폐간된 대한민국 대표 잡지 사상계 2026년에 신오적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간 사상계가 찾은 신오적, 새로운 다섯 도적놈들. 어떤 놈들인지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0: 이모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3: 제초제는 타타타.
4: 한얼사이언스.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

0: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3: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4: 난 초인 줄 알고 애지중지 키웠는데 알고 보니 잡초였던 식물 살인마.
5: 아, 잡초입니다. 잡초.
4: 똥꼬 아에요 시킨 학문외과 의사 선생님.
6: 똥꼬 아 해보세요. 자, 똥꼬 아.
3: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밖에도 전국 방송에 소개하고 싶은 특이한 지인, 아슬아슬하고 황당한 추억, 장르 가리지 않고 제보받고 있습니다.
4: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7: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시원하게 웃겨주이소.
8: 제목, 치질의 역사.
9: 또
8: 치질의 역사가 있군요.
9: 그럼요.
8: 경기도에서 익명 요청하신 분의 사연인데요. 지라시 대표 가면 김정희님이라고 소개할게요.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4: 여기서 잠깐 안내 말씀드립니다.
8: 네.
4: 본 사연은 간접 혹은 직접적인 더러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식사 중이시거나 비위가 약한 분들 참고 부탁드립니다.
8: 예, 음악 끄세요. 예, 안녕하세요.
9: 저희는 말했어요.
8: 예, 정선혜 씨, 문천식 씨, 저는 깔끔한 사람입니다.
9: 예, 예.
8: 예, 진짜로요.
9: 아하.
8: 이런 제가 그렇지 못했던 시절의 얘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희 딸이 25살 됐으니까 벌써 한 26년 전 얘기가 됐네요. 예, 세월이 긴 만큼 사연을 크게 1, 2부로 나눴는데요. 그럼 먼저 1부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1999년 몹시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전북 익산시에 사시는 장모님 댁에 첫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었죠. 당시 제가 다니던 직장은 토요일 오전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근무를 마치고 익산을 향해 바로 고속도로를 타다 보니 배가 너무 고픈 겁니다.
9: 아우, 자기 배고픈가 보다.
8: 사실은 일 끝나고 바로 와서 아무것도 못 먹었어.
9: 그러면 아무리 급해도 뭐라도 좀 먹고 가자.
8: 그래서 휴게소에 들렀는데 토요일이라 그런가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줄을 서서 먹고 가기엔 시간이 걸릴 것 같아 한 매장에 진열된 김밥을 두 줄 사서 다시 출발했는데, 차 안에서 김밥을 먹으려고 한 입 베어 무니까 겨울인데 밖에 진열돼서 그런지 밥알과 내용물이 살짝 언 것처럼 딱딱했죠. 하지만 배가 고팠던 저는 그냥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 먹고 나서 잠시 후 슬슬 뱃속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했어요. 꼬르르 꼬르르르르 꼬르르 꼬르꼬르꼬르꼬르르르 꼬르꼬르르.
9: 아우, 자기야. 뭐 어떻게 왜 이렇게 배에서 소리가 나?
8: 아무래도 배탈이 난 것 같아.
9: 어머, 어떡하냐. 잠깐만, 안 되겠다. 저 어디로 좀 빠져봐봐. 이대로는 자기 못 가. 그만해. 아우, 나 진짜 내 배가 이상하네.
8: 저 역시도 배에서 신호를 너무 강하게 주다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일단 논산 IC로 빠져나왔습니다. 당시 익산으로 가려면 논산훈련소가 있는 연문대 방향으로 지나가야 했는데, 그 시절 그쪽 길에는 논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한 상황과는 맞지 않게 양옆 벌판에는 전날 내린 눈들이 수북하게 쌓여 눈부신 장관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10: 우와, 이 와중에 아름답다. 아름다워.
8: 그러나 제 감동과는 달리 뱃속에서는 마치 저를 부셔버릴 것처럼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어떡해. 저는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 5점을 남기기 위해 저벅저벅 눈 쌓인 들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벌판의 중심에서 휘몰아치는 찬바람은 쭈그려 앉은 저의 엉덩이를 사정없이 휘감고 있었고, 그날은 추워도 정말 너무 추운 날이었습니다. 저는 눈앞에 펼쳐진 하얀 벌판과 저 멀리 이름을 알 수 없는 산등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10: 아름다웠어요.
8: 어느새 배가 아픈 것도 잊을 만큼이요. 그러나 저의 감정과 상관없이 밑에서는 나오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푸드드드드 푸드드드 푸드푸드 푸드 푸푸푸푸, 나중에는 푸푹푹푹푹푸푸. 아, 이렇게 써, 아, 이렇게 써주셨어요.
9: 아, 그 뭐 어제까지 할 거야, 날개짓을.
4: 잘 싸고 있나요? 잘 싸고 있나요? 조심해야 돼, 정희 씨.
8: 아내가 애타게 저를 불렀지만 저는 한동안 그렇게 엉덩이를 까고 눈 쌓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편안해진 뱃속, 하늘을 올려다보니 해질녘 노을빛이 너무나 예뻐 보였습니다.

0: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뭔가가 제 은골을 찔렀어요.
1: 예?
0: 너무 놀라서 엉덩이를 들고 고개를 내려다보니 에?
1: 왜?
0: 눈밭에 싼 그것이 추운 날씨에 그대로 굳어서 점점 쌓여가지고 저의 그것을 찔렀던 것입니다.
2: 뭐해? 안 나가?
0: 저는 대충 마무리를 하고 다시 출발해서 예비처댁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1부 끝.
1: 잠깐. 이런 잔망미는 도대체 뭐죠?
0: 이어서 2부를 시작합니다.
1: 이거 왜 2부 나누는 거야?
0: 라고 이거 써주세요. 왜 나눠? 예비처가 도착하니까 자모님께서 마당에 마중을 나가 계셨어요.
1: 아우 어서 와요. 먼 길 오느라 수고했지.
0: 아,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1: 아유 세상에 긴 얘기는 나중에 하고 얼른 밥부터 먹자고.
0: 그러면서 장모님은 장판이 까맣게 그을린 안방 아랫목자리에 저를 앉으러 하셨습니다.
1: 날이 너무 춥다. 응? 일로. 여기 따뜻한데 여기 지지면서 일로 와서 앉아. 응? 응.
0: 그래서 아랫목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아 글쎄 은꼬가 간질간질하면서도 따갑기 시작했어요.
1: 오늘아 고생했어. 밥 많이 먹어.
0: 야, 예.
1: 아니, 그나저나 부모님은 양친 다 살아계시고 형제는?
0: 남동생하고
1: 왜? 뭐 어디 불편해?
0: 아니요.
1: 아유 내 정신 좀 봐. 아유 내가 눈치가 없어. 밥 먹게 내둬야지. 내가 계속 말을 시켰다. 어서 먹어.
0: 장모님 계속 많이 먹으라고 음식을 챙겨주시는데 은꼬는 따갑고 방바닥은 뜨겁고
1: 아 나 진짜 따로 앉아있을래. 너무 싫어.
0: 누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어? 내 직업이 이런 걸 어떻게
1: 엄청 움찔움찔해 자기 몸에. 너무 싫어.
0: 우리 직업
1: 더 줄까?
0: 너무 뜨거운 방바닥에 젖까지 타버릴 것만 같은 위기를 넘기고 드디어 자리가 끝날 무렵 장모님이 말씀하셨죠.
1: 자리 펴놨어. 응, 자고 가.
0: 예?
1: 집이 작아가지고 따로 방은 없는데 우리 아버님 방 뒤에 고기 쪽방에서 자면 돼. 자고 가. 피곤한데. 응.
0: 할아버님 방 안쪽 창호지로 된 쪽문을 여니 장롱만 덩그러니 있는 작은 방에 빨간색 호랑이가 그려진 담요 이불이 떡하니 펴있었습니다. 아니요 저 괜찮아
1: 그래. 응? 그럼 자고 가. 그리고 딸 너도 여기서 같이 자.
0: 네?
2: 알았어요 엄마.
0: 할아버님 방을 통해 쪽방으로 들어가 지금의 아내하고 당시 여자친구죠 같이 누웠는데 방바닥은 너무 뜨겁고 빨간 호랑이 담요는 너무 덥고 엉덩이는 따끔따끔 거리면서 후끈거리고 바로 옆에는 할아버님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리고 뭔가 여러가지 면에서 정신없이 멍하면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새다시피 하고 아침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1: 응?
0: 예?
1: 예?
0: 아니 그렇게
1: 응?
0: 예 그렇게 축하 속에 양가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 날짜는 2개월도 채 안 되게 잡혔지만 결혼까지 무사히 마치고 26년 전에 첫 딸을 낳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1: 잠깐만. 응?
0: 예. 그래서 결론이 그때 이후로 치질이 생겼다는 그런 얘긴데 이게 겨울에만 그것도 아주 추운 날에만 나왔다가
1: 잠깐만 있어. 잠깐만. 제 MBC 효과음 뭐 하치고 들어갔는데 나 지금 잠깐 들었는데.
0: 예예. 날이 따뜻해지면 다시 들어가요. 예.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제 치질의 역사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치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2부 끝. 참 재밌는 얘기인데 예, 글솜씨가 제가 별로 없다 보니까 아쉽네요. 여튼 정선혜씨, 문천식씨 두 분 수고하시고요. 읽어줘서 고마워요.
1: 글솜씨가 없다뇨. 전 초반에 거의 성석재씨의 문학을 읽는 것 같았는데
0: 구석이 좋았어요.
1: 네. 이런 의성어들을 나열할 수 있는 거는 현대 문학 수준이에요. 거의 푸두두 푸두두 푸두두두두 푸푸푸푸 푸뿍뿍뿍뿍푸.
0: 예, 0816님 아, 난 변태인가 이런 더러운 사람 너무 좋아. 써니누님 공지 너무 좋아.
1: 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그 약간의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공감대와 웃음을 많이 샀어요.
0: 6336님 아 그럼 26년 전에 제가 익산 근처에서 한번 밟았던 그 응아가 선생님 응아였어요? 제가 밟은 것 같은데요?
1: 인연이시네요. 예. 지라씨가 이렇게 인연을 또 엮어드리네요.
0: 천똥연분이죠. 예.
1: 천똥연분. 천변연분이라면 안 돼? 아우 정말.
0: 죄송합니다.
1: 아 온전치 않아 정말. 예. 이럴 거야. 3352.

0: 님. 저 처음 처가댁 인사하러 갔는데 똑같은 상황이었네요. 어. 저도 그날 궁디 죽다 살았습니다.
1: 아랫목에 앉으시면 아. 엉덩이가 약간 저온 화상처럼 데이실 수 있구나.
0: 그리고 그때 또 어르신들은 날이 추우니까 군부를 떼서 아랫목을 뜨끈뜨끈하게 해놓는 게 손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시잖아요.
1: 그렇죠.
0: 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뜨거움과 따가움이 공존하는 아픔인 또 어떤 걸까? 아 이게 왜 뭐야?
1: 예?
0: 딸이 그때 들어선 거예요?
1: 그렇죠. 그날 밤에
0: 아하.
1: 뜨거워 밤이 방이 더워서 잠을 잘 못 자니까
0: 아하.
1: 다른 일을 또
0: 그 네. 호랭이가 네. 담요 호랭이 담요였잖아요.
1: 그렇죠.
0: 두툼한 거 그 네. 기운이 또 있었구나.
1: 아 고윤희님이 크크크 얼마나 아플까 웃으면 안 되는데 상상이 되면 자꾸 웃음이 나네요.
0: 우리가 아주 모를 아픔은 아니에요. 그 비슷한 그렇죠. 경험들을 입구까지는 가봤잖아요. 그래도. 네. 넘은 분도 계시고.
1: 아, 너무 뜨거운 그 방.
0: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뜨거운 방에서 뜨거운 밤을 보내셨다면 좋은 거죠. 뭐.
1: 와, 1989님 큰 칭찬 주시는데요.
0: 네네. 아, 문천식 씨 영화계 진출 반대합니다.
1: 예?
0: 지라 씨 자리 비면 누가 이런 얘기를 초절정으로 말아주나요? 아, 너무 감사하게도 영화계에서 아직 콜이 없어서
1: 예,
0: 얼마나
1: 다행히도.
0: 다행인지 몰라요.
1: 그리고 배우분들이 만약에 이 자리에 오게 된다고 해도 네네. 이렇게 철상 맞기는 힘드실 거예요.
0: 그래도 왔으면 좋겠다. 한 번만 그냥 잠깐 들르면 안 되나?
1: 여러분 정선희 씨 얼빠래 얼빠.
0: 네.
1: 남자 얼굴만 봐요.
0: 얼굴에 빠진 사람.
1: 참나.
0: 아니 그냥 잠깐 들리세요. 영원히 거주하는 거는 또 문천식 씨가 하니까 들렀다 가세요.
1: 그래요.
0: 휴가 안 가?
1: 참나. 아 어이가 없네.
0: 그거 듣고 올게요.
1: 네.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차렸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아파트 4거리 구 알리앙스 웨딩홀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목포 신안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 출동.
3: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플로랄 프로렌 최고 90% 5,000원부터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4: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5: 전국 탑지구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6: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7: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8: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7: 구추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8: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7: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세트,
8: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7: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아우 오늘아 고생했네. 어서 밥 먹게.
0: 아 예.
1: 아, 왜? 또, 아, 어디 왜 불편해 어디?
0: 아 아닙니다. 아 뜨거.
1: 뜨거워? 고기?
0: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1: 왜 그럴까?
0: 오
1: 어? 왜? 어쩌러?
0: 아 이제 마이클 잭슨을 좋아해서요.
1: 이 결혼 반대다. 사람이 온전치 않아. 위험하다. 때문에 고생한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네. 천식 씨도 아주 뭐 엄청 추운 날 아니면 엄청 더운 날 고생한 에피소드 다 있잖아요.
0: 전 수족냉증이 있어가지고
1: 네,

0: 손이 너무 시려요 겨울에.
1: 아 그런 거 있고 저는 네. 야외 촬영을 요즘은 이제 안 하지만 예전에 한참 야외 촬영을 다닐 때 예. 얼굴에 땀이 많은 거예요.
0: 얼굴에
1: 다른 데는 땀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계속 메이크업을 수정을 하니까 나중에는 피부가 다 상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던.
0: 아이고.
1: 여러 가지 있죠. 추운 겨울에 또 야외 촬영하면은
0: 아 엄청 고생이죠.
1: 난리도 아니죠. 네,
0: 최수종 선배님 사극 찍을 때 입에서 입김 나면 시청자들 볼 때 그 씬에서 몰입이 깨진다 해서 얼음을 머금고 있다가
1: 이젠 CG로 다 지우지만
0: 네, 대사 지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1: 그래 다행인 거는 그분들은 좀 멀쩡하잖아요. 우리 개그맨들은 꽁트 찍을 때
0: 맞아
1: 겨울에
0: 아유,
1: 알죠?
0: 고생 많이 했죠.
1: 그 분장을 하고
0: 야외 촬영
1: 재밌네. 네. 생각해 보니까 자 오늘 이 주제로 여러분의 사연 받아볼게요.
0: 맞습니다. 추워서 고생, 더워서 고생. 너무 춥거나 더웠거나 고생했던 얘기 보내주십시오. 뭐 역대급으로 더웠던 94년 여름이라든지.
1: 아 소개팅 같은 거 왜 나갈 때 예. 더운 날 왜 이렇게 청색 셔츠 좀 멋있게 입었는데 네. 점점 겨터파크 털어가지고 거기만 보라색이 되고
0: 맞아요 민망하죠.
1: 네, 만세 아내도 알잖아요.
0: 네.
1: 굳이 색깔이 점점 번지니까
0: 또는 아내랑 싸우고 홧김에 터프한 척 탁 집에서 나왔는데 외투를 안 입어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덜덜덜덜.
1: 그렇지 계절감 없죠 싸울 때 네. 열받을 때 계절감이 어떻게 생겨?
0: 열받을 때는 뭐 이렇게 주섬주섬 챙기면 안 되거든요.
1: 그럼.
0: 그냥 멋있게 나가줘야 되거든요.
1: 쾅 닫고 나와야 되거든요.
0: 네 그리고 이제 후회하는 거죠.
1: 자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포토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예요.
0: 문자가 소개되시면 간편식 세트 보내드리고요. 전화기 되시면 원두 커피 세트도 얹어드릴게요.
1: FX입니다. 핫 썸머.

0: 자, 추워서 고생, 더워서 고생 하나씩 볼게요. 2809님. 썸남이랑 한겨울에 드라이브를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썸남이 소리 없이 방귀를 꼈는지 창문에 슥 하고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창문을 올리려는데 창문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썸이고 나발이고 한 시간가량을 추하게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전우애를 느끼며 수리점에 갔네요. 그리고 창문이 올라가는 순간 서로를 바라보며 서러움에 울컥했네요.
1: 썸이니까 좀 예민할 때니까. 방귀는 안 낀 걸 수도 있지 않아요? 뭐 어떤 그렇죠. 기척이 없이. 뭐
0: 더워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답답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1: 내가 꼈을 수도 있어.
0: 아하.
1: 내가 내 몸에서 나간 거를 미처 감지하지 못했을 때.
0: 그럼 남자 입장에서 그죠?
1: 썸남이 감지하고 에티켓으로 차문을 내려준 걸 수도 있어.
0: 아유, 야,
1: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에피소드가 있어서 잘 되는 경우가 있고 예전에 왜 그 화장실 가가지고 그 문철식 씨가 워이 워이 하고 왜 네. 소변 왜 물 다 내려줬잖아요.
0: 아, 물 내렸죠.
1: 그분들은 부부가 됐어요.
0: 맞아요.
1: 그치.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아니면 도야.
0: 부부 되어줄 땐 그 남자분이 막 이렇게 약 올렸잖아요.
1: 문철식 씨 쓸데없는 애드립 쳤잖아요. 소변에 거품. 와우 이거 막 뭐냐고. 말도 안 되게. 거기다 대고 그런 애들
0: 단백류에는 거품이 있다고 정선혜 씨.
1: 됐다고 그만하라고 진짜. 썸 타던 사람이 그 수치스러움을 뒤로 하고 그거 얘기를 고백했는데 거기다 대고 거품이 웬 말이냐고. 1388님 진짜 영화계로 가면 큰일 날 사람이야. 전 남친이 진짜 짠돌이었거든요. 네. 놀이공원 이용권이 공짜로 생겼는데 기한이 얼마 안 남았고 아까워서 써야 된다고 우기는 통에 할 수 없이 8월 가장 더운 날 가게 됐습니다.
0: 아이고야.
1: 정말 땀을 비우듯이 흘려서 쉰내는 나는데 거기까지는 어쩔 수가 없었는데 남친 발을 잡았는데 미끄덩하면서 때가 밀려서 아이 네? 진짜 최악이었습니다.
0: 때가 나왔구나.
1: 그거는 우리가 거품까지는 받아들여도 때는 좀 썸 탈 때 때는 힘들다.
0: 네.
1: 난 진짜 그냥 그쵸. 방귀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0: 사실 이분도 안 잡고 싶었을 텐데 너무 무서우니까 팔을 잡았을 텐데 그죠?
1: 그 느낌이.
0: 미끄덩.
1: 예, 그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요 우리는. 예. 자기 팔에서 약간 그럴 때 혼자 수치 느끼면 끝나지만.
0: 귀신의 집보다 남친 때가 더 무섭죠.
1: 그때 예. 이거 사귀기 전 사귈 때잖아요
0: 썸
1: 연애.
0: 때, 맞아요.
1: 아, 그치, 이거는 아니다. 이건 어떻게 돼요? 심폐소생이 안 되네요.
0: 예, 0806님 예. 덥고 추워서 생긴 일.
1: 전에 사귄 누나랑 너무 잘 맞아서 워낙에 잘 맞으니까 뭐가 잘 맞으니까
0: 성격 코드.
1: 스릴 있게 밖에서 홀가분하게 즐기자고 동네 저 산속 저수지 가가지고요. 둘이서 홀가분하게 있는데 아주 뭐 홀가분했죠. 갑자기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지는데 진짜 얼어 죽는 줄 알았잖아요.
0: 아하.
1: 이 행간의 뉘앙스가 참 많은 글이네요.
0: 그러게요.
1: 예, 예. 저희가 실체를 알 수 없는 민망함과 부끄러움이.
0: 홀가분을 두 번이나 쓰셨는데 홀가분이라는 예. 게 뭘 시사하는 걸까요?
1: 그 얼어 죽는 줄 알았는데 보통 그렇죠?
0: 그래요.
1: 예, 의상을 입은 상태에서 얼어 죽긴 쉽지 않잖아요.
0: 고생하셨어요.
1: 잘 맞는단 말도 두 번을 해주셨어요.
0: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산은 쌀쌀해요. 예?
1: 예?
0: 예. 9185님. 저는 여름이면 얼굴에만 땀이 줄줄 흐르는데 야유회에서 남자 직원이 노래할 때 계속 땀을 닦았는데요. 노래에 감동받아 눈물 흘리는 줄 알고선 글쎄 저한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1: 어머.
0: 전 이미 남친이 있던 터라 다행히 진절은 없었습니다.
1: 와.
0: 진짜 어머. 웃긴 남자다.
1: 아니 그거에 되게 감동했다는 건 그전에 호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단순히 운다고 그거 결혼하자 그러면 뭐 가수들은 다 팬이랑 결혼했게?
0: 아니 그 남자는 이제 아 저 여자분이 오래도록 마음을 숨겼구나라고
1: 그러니까
0: 거지.
1: 약간 자뻑. 아 네. 나 이거 참 또 이렇게 한 명을 보냈나 내가 막 이런 거 그래서 아니야.
0: 혹시 사겨드려요? 이런 거야.
1: 사겨드려도 뭐야. 얼려드려도 아니고 녹여드려도 아니고 사겨드려요 뭐야. 그래 약간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0: 그쵸?
1: 사겨드려요 라는 마음이었을 네. 것 같아요.
0: 아유.
1: 자뻑. 그래요.
0: 네.
1: 이게 자뻑이란 단어가 부적절한 언어였는데 문천식 씨.
0: 아 죄송합니다.
1: 예. 그
0: 제가 그랬어요?
1: 방금 예, 본인이 뭘 뱉었는지 모르고 무의식 중에 나왔던 것 같아요.
0: 죄송합니다, 여러분.
1: 여러분 그러면 광고 나가는 동안 제가 잡돌이 좀 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정선혜 씨가 쓰셨다고 하네요.
1: 아 제가 썼어요?
0: 예예. 예.
1: 그럼 문천식 씨에게 제가 잡돌이를 당하도록. 제가...

0: 좀 하겠습니다.
1: 정신 차리게 할게요.
0: 죄송합니다. 네. 예. 오갈 데 없네요, 진짜. 오갈 데 없네요, 정신머리가. 네. 자, 9185님. 9185님 거 했나요?
1: 했고요. 했어요.
0: 했네요. 9185님 때문이었네요. 당신 때문이었어.
1: 스스로 예, 반하셔가지고. 예.
0: 당신 때문이야. 예. 김선미님. 첫째를 그 덥다던 삼복더위 7월 31일에 낳았어요.
1: 아이고야.
0: 진짜 더울 텐데. 엄마는 몸조리 잘해야 된다고 찬바람 쐬면 안 된다고 그 흔한 선풍기도 못 틀게 했어요. 매 끼니마다 나오는 미역국은 또 왜 이리 뜨거운지 미쳐버리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다가 아기 젖을 물리려고 벽에 등을 댔는데 네. 어찌나 시원하든지 깜놀. 엄마 몰래 벽에 기대며 시원함을 느꼈잖아요. 아우 내 시멘트 벽이 이렇게 땡큐야. 이렇게 시원할 일이야.
1: 아 그렇군요.
0: 이게 사실 동양에서 몸 푸는 네. 방식이랑 서양에서 몸 푸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1: 다르죠.
0: 때문에.
1: 우리나라가 또 특히나.
0: 또 체질이 다르잖아요.
1: 뜨겁게 하다 보니까.
0: 근데 요즘은 좀 찬물로 샤워하는 여성분들도 계시다던데 그래도 이왕이면 동양의 체질에 맞게 좀 뜨끈뜨끈하게 좀 몸을 네. 보호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
1: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다들.
0: 네. 그리고 시멘트 벽. 가끔 무더위에 왜 지하실이나 이런 데 벽에 등 기대면 시원하잖아요.
1: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죠.
0: 그 느낌이겠지.
1: 4931님. 저희 집은 와이프가 퇴근하고 들어와야만 에어컨이든 보일러든 켤 수가 있습니다. 와이프 퇴근 전에는 절대 보일러와 에어컨 켜는 게 금지거든요.
0: 왜요?
1: 작년 겨울에 와이프 야근할 때는 퇴근 시간까지 추워서 고생했는데 올여름은 와이프가 야근이 없기를 바랍니다. 유유.
0: 이런 경우는 4931님이 뭘 크게 잘못한 거예요.
1: 아니 그냥 알뜰하신 분일 수도 있는 거죠.
0: 아니야. 예. 코인을 했거나 뭐 하여튼 최근에 파란불이 켜졌어. 에이. 눈치 보는 상황이에요 지금.
1: 왜 이렇게 눈치 보시지? 너무 가족들 감기 걸리면 어떡하려고.
0: 되게 당당한 척한다. 자기도 되게 눈치 보면.
1: 저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0: 무슨 네. 실수를 하잖아. 예. 실수 안 해도 늘 눈치 보던데.
1: 아 보일러는 켜도 되죠. 그래가지고
0: 그 정도는 하는데 예. 제가 봤을 땐 절약 정신이 강한 데다가 뭔가 지금 사고살밀님이 큰 실수를 했어.
1: 그러게.
0: 예, 몸을 낮춰야 되는 지금 포복 상태에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1: 야근이 없으시기를.
0: 예. 예. 그게 아니라면 한번 혁명을 일으켜보세요. 한번 그냥 다 켜보는 거야.
1: 아유 너무 춥고 고생 많으셨네요. EXID 노래 듣고 갈게요.
0: 왜 이렇게 오늘
1: 덜덜덜
0: 왜 이렇게 진짜

0: 네,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주제가 더워서 고생, 추워서 고생인데요.
1: 네, 6748님 사연 들어가 볼까요? 네. 김장철이면 해마다 마당에서 김장을 하는데 제가 워낙 추위를 타서 시어머니가 밖에 나오지 말고 주방 일을 책임지라 해서 형님들한테 따가운 눈총을 한 몸에 받았네요.
0: 아, 그럴 수 있죠.
1: 그럴 수 있겠다.
0: 아, 누군 추위 안 타? 이러면서, 그죠?
1: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 아유, 좀 입장이 또 난처하셨겠다.
0: 네.
1: 자, 전화 연결해 볼까요? 추위 타는 통신원.
2: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에 있는 추위 많이 타는 통신원 이도연이라고 합니다.
0: 네.
2: 저는 사계절이 여름이었으면 좋겠어요. 김장할 때 시어머니께서 춥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귀찮으셨는지 밖에 나오지 말라고 해서 어머니 말씀만 듣고 안 나갔다가 두 형님의 눈치 보느라 아주 힘들었어요. 지금까지 추위 타는 통신원이었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이도연님.
2: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아니, 이렇게 목소리만 듣기에도 약간 청순 가련형일 것 같은 느낌.
0: 근데 추위를 네. 엄청 많이 타세요, 도현님?
2: 네, 겨울에는 오그라드는 기운이 들어요.
1: 옷을 어느 정도 이렇게 껴입으셔야지 아, 이제 좀 따뜻하다, 견딜 수 있겠다 싶으세요, 보통?
2: 친구들 만나면 야, 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니냐? 그러면서도 춥다고 하니? 막
0: 그래요.
1: 이게 체질에 네. 따라 달라요. 이건 뭐라고 할 수가 없어.
0: 그쵸.
1: 사실. 근데 이게 형님들이 뭔가 눈총을 이렇게 주시는 분위기예요?
2: 그렇죠. 시시거리기도 하고.
1: 진짜?
2: 뭐 누구나 안 춥냐? 이러기도 하고.
1: 그 또 어머님이 이도현님을 좀 예뻐하신다 그래도 보통 이렇게 제가. 추위를 탄다고 또 배려해 주시기까지는 어머님한테 또 이도현님이 점수를 그동안 많이 따셨던 것도 아닐까요?
2: 그전에 제 기억으로는
1: 네.
2: 이렇게 옛날에 군불 때고 할 때도 막 형님이 그 아랫목에 누워 있으면 야 거기 누가 엄마 자리야.
1: 아, 그 정도세요?
2: 이랬어요. 네네.
1: 그 정도면 이도현님도 중간에서 되게 애매하시겠다.
0: 그러게요, 진짜.
2: 맞아요. 그쵸? 그런 적도 여러 차례 있었어요.
1: 근데 그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도현님이 약하시니까 그냥 단순히 그 이유 때문일까요?
2: 저도 이제 막내며느리다 보니까
1: 막내라서.
2: 다 하려고 노력했지요.
1: 그래, 아마 막내는 또 막내의 그 이 사랑값이 있대요. 어쩔 수 없대요. 예.
0: 맞아요.
1: 예, 맏며느리는 또 맏며느리 해야 되는 게 있듯이. 그래서 막내가 솔직히 좀 부럽긴 한데.
0: 그럼 도현님, 저도 추위를 많이 타서 여쭤보는 건데 더위는 어때요? 좀 타세요? 안 타세요?
2: 저는 사계절 여름이었으면 좋겠어요.
0: 더위는 괜찮으시구나.
2: 더위 안 타죠. 몸이 워낙 냉하다 보니까 더위 안 타요.
1: 그럼 체질 문제지 건강 문제는 아니네요. 뭐. 그죠?
2: 네네. 맞아요.
1: 그래요. 그러면 이참에 이도현님 뭐 이렇게 전화 연결됐는데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누군가에게 전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2: 형님들 죄송합니다. 추위 많이 타는 동서를 봐서 형님들이 피해 아닌 피해를 보게 됐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1: 죄송한 어투는 아닌 것 같은데.
0: 옛날 일인 것 같은데.
1: 근데도 이렇게 좀 잘 하시죠? 이도현님이 형님들한테도 또 틈만 나면 이렇게 애정 표현해 주시죠?
2: 잘하려고 합니다.
1: 네, 아니 뭐 그렇게 균형을 맞추면 돼요.
0: 맞아요. 서로 잘하면 되죠.
1: 맞아.
0: 자, 도현님 오늘 퀴즈도 준비하셨죠?
2: 네네.
0: 네, 퀴즈 부탁드립니다.
2: 네. 추위를 많이 타는 저희 필수 아이템은 무엇일까요? 네. 1. 롱패딩. 2. 내복. 3. 전기장판.
0: 롱패딩, 내복, 전기장판 중에 맞춰주세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라디오 비니 무료입니다.
1: 네. 네. 자, 저희가 오늘 감사의 의미로 간편식 세트랑 원두커피 세트 준비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2: 너무 제가 감사합니다.

0: 이제 추운 계절 좀 지나갔으니까 누리세요.
1: 네. 네. 어우,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5: 아이에스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6: 성원 에드피아.
8: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9: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8: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9: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에어렉스.
10: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11: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0: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11: 혹시 TBX 멤버십?
10: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11: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0: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12: TBX.
1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볼.
1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14: 백조싱크.
1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3: 역시 키움.
16: 키움 증권.
1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5: 추위 타는 통신원의 겨울 아이템은요?
6: 1번 롱패딩.
5: 아, 김밥이시군요.
6: 이건 네. 롱패딩 없으면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그쵸. 겨울은 여러분 정말.
5: 우리나라 너무 덥고 너무 춥잖아요.
6: 어떡하지? 현원영님. 2321님, 2113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5: 네, 덥고 춥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9898님, 저는 난방비가 엄청 아까워서 지난 겨울 우리 집 온도 18도였는데 흉부외과 지인이 놀러왔다고 하는 말이 18도면 심장 수술실 온도인데 심장 안 멈췄어요? 묻더라고요. 그날 이후 난방 온도 19도로 올렸네요.
6: 많이 올리셨네요.
5: 와, 대단하시다. 19도
6: 난방 추운데. 19도면 에어컨 아니에요?
5: 아, 추운데 저는.
6: 이 정도면 에어컨도 추워요.
5: 아, 집에서 외투 입고 있으시겠다.
6: 집에서 25도, 26도.
5: 보통 겨울에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데.
6: 19도요? 김치냉장고인데 거의. 굉장하시다. 네. 하여튼 그 정도로 아까워해서 아끼시다가 뭐 네. 겨울을 좀 튼튼하게 나는 체력까지 갖추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정도면. 네. 이현주님. 시댁에 인사를 갔는데 하룻밤을 자야 될 형편이었어요.
5: 네네.
6: 시어머니가 여자는 따뜻하게 자야 한다며 불을 얼마나 많이 떼셨는지 크리스마스 날인데도 한증막처럼 더워가지고 땀만 뻘뻘 흘리다가 결국 내복도 벗고 자다가 우리 큰애가 생겼잖아요.
5: 예?
6: 시어머님의 성견지명이셨나 봐요. 뷰끄뷰끄. 아, 계속 탈의를 하다 보니.
5: 시어머님이 다 큰 그림을 그려놓으셨네요. 여보, 아까... 나무 좀 더 떼와요.
6: 아까도 있었잖아.
5: 예?
6: 장롱.
5: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도 더워서.
6: 아, 예. 불 떼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5: 어른들이 불 떼는 데는 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6: 이야, 굉장하시다. 예. 지금 한여름인데 이것도 아 꿀팁이다 이러면서.

0: 들어오기 전에 군불 뗍시다 이러지 마시고요. 7842님. 네. 고추밭에서 고추 줄치는 작업을 하는데 네. 너무 더울 때는 팬티까지 다 젖어서 마트라도 가면 창피합니다. 어떤 아이가 아줌마 오줌 쌌어요? 그러는데 너무 창피하더라고. 아이고. 난 열심히 일한 줄밖에 없는데.
1: 그렇죠.
0: 그러니까. 애기가 몰라서 그렇지 뭐.
1: 아유 한여름 논밭에서 진짜? 일하시고 하우스에서 네. 일하시고 얼마나 맞아, 더워요 맞아. 그래.
0: 아우 습하죠 습하죠.
1: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0: 네, 당당하게 밝히세요. 네. 땀이라고. 자, 뉴스 듣고 5시 5분에 또 옵니다.
2: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3: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5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대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나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 한 명은 전신에 화상을 입어 위중한 상황입니다. 불이 난 곳은 공장 56동으로 당시 현장에는 7명이 근무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1층 미사일 세척장에서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00여 명과 장비 30여 대를 투입해 오후 1시 10분쯤 불길을 잡았습니다. 앞서 이 공장에서는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폭발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며 8,700선에 안착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장보다 312.23포인트 3.68% 오른 8,788.3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전장보다 10% 넘게 오른 34만 9천 원의 거래를 마치며 시가총액 2천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0: 기업의 시총이 2천조 원을 넘어선 건 국내 증시에서 처음입니다. 코스닥은 전장 대비 2.3% 내린 1050.03으로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6원 내린 1504.3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SNS에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게시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기소 6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는 황전 총리의 내란 선동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1차 공판 기일을 17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22일 1차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황전 총리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중지됐습니다. 서울 반포대교에서 약물 운전을 하다 추락한 운전자에게 프로포폴을 공급한 병원 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 마약류를 오 남용한 혐의로 서초구 성형외과 원장인 4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고 나머지 지역은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일부 남해안에 내리는 비는 밤사이 남부지방으로 확대돼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제주 산지는 최대 150mm 이상, 남해안 많은 곳에는 80mm 이상, 전남과 경남에 최대 6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9도, 대구와 부산 20도 등입니다. 박지민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남인혜입니다. 이번 한주 저는 교수도 시인의 딸도 아닌 엄마로 이 자리에 왔어요. 사춘기 아이 키우며 집 근처에 제 눈물 콧물로 같이 키운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그런 엄마로요. 엄마도 사춘기는 처음이라 서툴고 무섭고 흔들리는데 부모란 사람이 왜 그러냐고들 해서 속병까지 나셨죠. 그런 저랑 엄마들의 속마음을 담고 싶어 사춘기 엄마의 오장육부라는 책도 냈어요. 엄마들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스스로한테 말하세요. 이보다 더 잘할 순 없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지금은

0: Let's go.
1: 정사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2: 네, 잠시 후 도전자의 배짱 크기에 따라 퀴즈 난이도가 결정되는 지라시 배짱 퀴즈 함께합니다.
1: 여러분 혹시 배짱이지?
2: 어, 좋다. 잘 꺾였다.
1: 지금부터 오늘 좋다, 오늘. 퀴즈 도전하실 분들 간략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 문자를 주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아, 오늘 좋은 꿈 꿔서 대박 조짐입니다. 복권 안 사고 대짜 문제 가자 이런
2: 가자.
1: 거. 또는 아, 제 속옷 사이즈가 미디엄이거든요. 문제도 미디엄 중짜 콜 하실 수도 있고요.
3: 소식자입니다. 소짜 문제로 소화 좀 시킬게요.
2: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도 저희는 너무나 환영합니다.
1: 맞아요.
2: 자, 그리고 아, 요새 매니아들 늘어나서 불안해 죽겠어요. 듣는 사람이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수치는 우리의 목. 문천식의 싸구려 설명회 변함없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제 기술과는 맞지 않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2: 그거 알아요? 어, 예? 그렇게 계속 설명할수록 되게 우리는
1: 구차한가요?
2: 그냥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1: 알겠습니다.

0: 있습니다. 자, 쌀 20kg이 걸린 행우공 추첨도 마지막에 있습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뽑을게요. 아,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 문천식, 정선희, MBC 이 친구들이 주는 쌀 20kg 재밌지 않아요?
1: 그럼요. 그죠? MBC가 주죠. 엄밀히 말해선 우리는 네. 생색을 내고요.
0: 자, 어떤 문자 내용이든 보내실 때 숫자 100부터 999까지 숫자 세 자리도 함께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응모됩니다.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문자 샵 8001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필요하고요. 기문자, 포토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예요.
0: 3, 4, 5 도움하시는 분들이에요. 신젠타 코리아,
1: 저축은행 중앙회,
0: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1: 주식회사 본컴퍼니,
0: 환인제약,
1: 삼성증권,
0: 청호나이스,
1: 베이펙,
0: 웰템,
1: 빅토스,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 하이엠솔루텍
2: 1544-8777
1: D&D.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1: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모너크림,
2: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1: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2: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1: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내가 풀 퀴즈 난이도는 내가 정한다.
1: 큰 연기에는 큰 선물이, 작은 연기에는 작은 선물이 주어지는
0: 지라시
1: 배짱 퀴즈.
0: 김동현님이 배짱 퀴즈도 보라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크크크크 해주셨는데 아 원하시면
1: 네. 아 얼마든지요.
0: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1: 배짱 퀴즈도 번외편으로 남승희님이 아이디어 주셨는데요. 대중소 싸구려 퀴즈 어때요?
0: 아 소보다 더? 더 저렴하게?
1: 더 저렴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0: 괜찮은데? 싸구려 퀴즈?
1: 방송에서는 힘들어요. 더 이상은 힘들고요. 더 싸게 하려면 이제 너튜브로 넘어가야 됩니다 저희가.
0: 아니 한번 해봅시다. 한번 승부수를 띄워봅시다.
1: 알겠습니다.
0: 네. 어 네. 이거 괜찮은데?
1: 퀴즈 도전 문자 보내주셔야 됩니다.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셔도 되고요.
0: 퀴즈 난이도 직접 선택하실 수 있어요.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세트가 걸린 대짜 퀴즈 있고요.
1: 그리고 9만 원 상당의 문어크림, 또 하나는 10만 원 상당의 C3 홈케어 세트가 걸린 중짜 퀴즈도 있습니다.
0: 그리고 소짜 상품입니다. 만 원짜리 주유 쿠폰, 그리고 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이 걸려 있어요.
1: 만 원짜리 주유 쿠폰. 5리터 정도 기름을 넣으시면 예, 꽤 갈 수 있겠네요.
0: 그러니까
1: 네.
0: 이렇게 아 깐조 퀴즈 어때? 깐조 퀴즈. 싸구려 깐조 퀴즈. 아 네. 요거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네.
1: 아 영화계에서 아예 매장당할 것 같아요 저는.
0: 아니 뭐 나온 적이 없는데 무슨 매장을.
1: 간 적도 없지만 공격당할 것 같아서 그렇죠. 공격당할 것 같아.
0: 아니 원래 관심을 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아. 이렇게 어그로를 끄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영화계에서 내용 증명으로 먼저 섭외를 할 수 있게.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요.
1: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퀴즈 본격적으로 가죠.
0: 4800님이 신청해 주신 아바의 노래입니다. 예. 맘마미아.

0: 자, 지라시 배짱 퀴즈 정답을 못 맞히시면 바로 전화가 끊깁니다. 죄송합니다만 청취자 퀴즈로 전환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도전자 만나볼까요?
1: 9198님이 수요일 첫 손녀보러 제주도 갑니다. 우와. 손녀 선물 듬뿍 챙겨갈 수 있게 대박 퀴즈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얼마나 들뜨실까. 네. 진짜 좋으시겠다.
0: 첫 손녀요?
1: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아, 일단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1: 아, 어디에 누구신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 네, 의정부에 사는 박정혜입니다.
1: 박정혜님.
0: 아니, 어떤 사연으로 제주도에 첫 손녀를 보러 가시는 거예요?
1: 그러게요. 제주도 살고 계시나 봐요. 따님이에요? 아드님이에요?
2: 아들이요.
1: 아드님이 제주도 살고 계시는구나.
2: 네네.
1: 손녀가 몇 살이에요?
2: 이제 만 5개월 됐어요.
1: 아, 진짜 처음 보시는 거겠다.
0: 그럼 출산하고 나서 처음 보시는 거군요.
2: 아니요. 그 전에 봤었는데.
0: 그런데
2: 아들 생일도 되고 해서 겸사겸사 너무 보고 싶어서 가요.
1: 너무 예쁘게. 아, 뒤집기 하나 뒤집기? 5개월이면
0: 할 것 같은데요.
2: 뒤집기 하죠.
1: 그죠. 네. 뒤집기 하더라고요.
0: 100일 너무 하니까.
2: 네. 네, 요즘 막 기어다니려고.
0: 아이고.
1: 빠르네.
0: 이뻐라.
1: 누구 닮은 것 같아요?
2: 네요. 저는 네. 며느리를 많이 닮은 것 같은데. 그냥 뭐 볼 때마다 자꾸 바뀌니까.
1: 맞아요. 애기 얼굴 12번 바뀐다고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2: 네. 아, 네네.
1: 자, 어쨌든 우리 들뜬 마음으로 신청해 주셨는데 좋은 결과 바라면서 네. 틀리면 또 전화가 바로 끊기니까 그 전에 누구에게 한 말씀 남기실래요?
2: 아들도 보고 싶고 손녀도 보고 싶고 다 보고 싶 며느리가 특히 보고 싶은데 아 요즘 육아하느라고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쌓일 건데 내가 항상 얘기했듯이 지혜로운 며느리 지혜로운 아내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우리 며느리 너무 사랑해요.
0: 아이고 예.
1: 이건 뭔가 되게 통이 큰 그 같은 그 여자 선배로서 주는
0: 맞아요. 예. 시어머님으로서 아니라 멋진
1: 인생 선배로서 주는 그런 따뜻함이라 네. 더 울림이 크네요.
0: 자, 우리 박정희님 대중소가 있는데 어디로 가실까요?
2: 대짜로 가야죠.
1: 대짜로 네. 가야죠.
0: 대짜에 갈림길이 있습니다.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세트는 똑같은데요. 스포츠 영역이 있고요. 제철 영역이 있습니다. 제철은 이제 계절 말하는 건데요.

0: 제철이요.
1: 제철 영역 문제 정선희 씨가 주세요.
2: 갈게요. 여름이 제철인 수박은 한 조각에 46칼로리. 수분 함량은 91%에 달해서 갈증 해소에 좋은 과일인데요. 뿐만 아니라 수박의 붉은 속살에는 항암 효과는 물론이고 심장과 혈관에 도움을 주는 이것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건강에 이롭다고 합니다. 이것은 수박을 비롯해 토마토, 자몽처럼 붉은색을 지닌 과일이나 채소에 함유된 천연 색소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좀 어렵죠. 어려워요. 생소해. 아이고.
0: 너무 어려운데.
1: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2: 너무 안타깝네요. 저희가 항상 이렇게 못 맞추시면 바로 그냥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네. 예. 자, 이 문제는 청취자 퀴즈로 전환됐습니다.
1: 그렇습니다.
2: 네. 네. 샵 8001번.
1: 으로 문자입니다. 짧은 50원, 긴 거 100원인데요. 여러분 아마 힌트송을 들으면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2: 그럴까? 예. 나 이거 몰랐어.
1: 정답은 네 글자인데요. 이 노래가 두 글자 정도 똑같네요.
2: 하긴 무천식 씨는 홈쇼핑을 했었으니까 이런 걸 좀 잘 알고 있죠. 나 처음 들었지.
1: 아, 그러시군요.
2: 자, 박화요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라이.

0: 자, 청취자 퀴즈 나갔습니다. 네. 수박 자몽처럼 붉은색 과일이나 채소에 함유된 천연 색소. 정답은
1: 라이코펜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토마토 주스를 많이 챙겨 먹거든요.
0: 네. 이게 좋은 성분이군요. 라이코펜. 네. 외워둬야겠네요. 박일선님, 1841님, 6239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1: 자, 그러면 두 번째 도전자 만나볼 텐데요. 7828님. 아, 요즘 되는 일이 없는데 되짝 퀴즈로 행운을 좀 돌리고 싶어요.
0: 맞아요.
1: 많은 분들이 이러실 거예요. 그렇죠?
0: 질러보는 거예요. 예. 뭐 되든 안 되든. 그죠?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아유, 전화 잘 주셨어요. 어디에 누구실까요?
2: 네, 오산에 살고 있는 네, 김정희로 할게요.
1: 네, 김정희님. 아, 요즘 왜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막 사업하시나요?
0: 어떤 일을 하시길래?
2: 그냥 직장 다니는데. 네네. 네. 뭐 일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런가. 아, 주말에 또 사고가 나가지고.
0: 아이고.
1: 교통사고요? 네,
2: 그냥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네. 네, 좀 넘어지면서. 네, 좀 다쳤어요.
1: 많이 다치셨어요?
0: 어느 정도?
2: 그냥 조금, 네, 좀. 한 중증으로 다쳤어요.
0: 아유, 그러셨구나.
1: 아이고,
0: 네.
1: 얼른
0: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하게 어깨동무하고 와요, 애들이. 그죠?
2: 네. 그러니까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아, 누가 그러더라고. 불량배랑 부르는 덩어리로 온다고.
1: 그러니까 꼭 혼자 한다니고. 네.
0: 그래도 예. 우리 김정희님 다 좋은 날들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하는 그라운드니까 여기서 꺾이면 안 돼요 우리. 그죠?
2: 네네.
1: 도전 한번 해보시죠. 자, 이거 퀴즈 정하시기 전에 한 번씩 말씀.
0: 맞아요. 누구 메시지 전하실 분 계실까요?
2: 네. 네, 일단 가족들한테 네. 전달할게요.
0: 네.
2: 네. 저 와이프가 요즘 일한다고 고생이 많은데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하고. 큰딸 지금 고3이라 공부하는데 힘내서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0: 그래요. 진짜 여러 가지 이렇게 각자 인생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잖아요. 가족 맞아요. 구성원이. 네. 예, 우리 김정희님 힘내시고 아 오늘 부디 진짜 대짜 잘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1: 대짜
0: 진심으로.
1: 변함없으신 거죠?
2: 아, 네네.
1: 좋습니다. 오늘 대짜는 스포츠 영역만 남아있는데요. 문제 드립니다.
0: 야구 선수들이 눈 밑에 검은 스티커를 붙이거나 검은 줄을 칠한 걸 아이블랙이라고 하는데요. 검은색은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태양빛이나 조명으로부터 눈부심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이 아이블랙의 원조는 야구의 전설 베이비 루스가 처음 눈 밑에 이것을 바른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2: 구두야?
1: 응? 구두약이요?
0: 구두약?
2: 네.
0: 속상해.
1: 아, 그렇습니다. 네.
0: 아니야, 그래도 김정희님이 이렇게 목소리로 의지를 전달해 예. 주시고 아자아자 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신 거예요.
1: 그렇습니다.
0: 그럼 결과와 상관없이.
1: 자, 이 퀴즈 청취자 퀴즈로 전환됐습니다.
0: 문자 샵 8001번입니다. 유료 문자고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1: 정답은 한 글자인데요.
0: 네.
1: 힌트송 좀 주시죠.
0: 그냥 이게 대충 흘려들으면 얼추 비슷해요. 키네틱 플로우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예. 몽환의 숲.

0: 가구, 사진 보고 골라서 후회하셨죠?
1: 요한인의 할인 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2: 축구장에
3: 2배.
2: 우와!
1: 만져보고, 입어보고, 앉아보고.
4: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1: 이곳은 나의 단골이야.
5: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6: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7: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0: 라디오시대.
1: 네, 정세림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시대 배짱 퀴즈 광고 전에 청취자 퀴즈로 나갔죠.
2: 아이블랙의 원조는 야구전설 베이브루스가 처음 눈 밑에 이것을 바른 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숯이었습니다.
1: 숯. 예. 강나연님 6338님 6452님 맞으셨고요. 이분을 포함해서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2: 많이 기다리셨죠? 싸구려 설명회 들어갈 텐데요. 준비되셨어요 문천식 씨?
1: 예, 해볼게요.
2: 오늘 어떻게 좀...
1: 아니, 늘 명작이 나오니까 제가 예. 함부로 막 해. 아, 더럽히기가 아, 참...
2: 늘 네. 함부로 더럽혀... 예. 예,
1: 예. 덕지덕지 제 천기를 발라보겠습니다.
2: 자, 싸구려 설명회 지금부터 문천식 씨가 설명하는 영화가 뭔지 맞춰주세요. 정답자 다섯 분께는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1: 네. 자, 정선아 씨 문제 주세요.
2: 가요. 네. 이 영화를 관람한 한 관객은 정말로 곡소리 나오는 영화라고 했고 또 다른 관객은 나 감독 숨은 쉬게 해줘야지 라고 했습니다. 한 평론가는 기꺼이 낚이고 싶은 위험하고도 황홀한 미끼라고 했는데요. 과연 문천식 씨의 설명은?
1: 그 전화 한 시골에 일본 아저씨가 나타나가지고 안 좋은 생기고

0: 정민이가 아 막 그 아 아 그 뭐야 굿콜 이렇게 해가지고 무엇을 주는디?
1: 잠깐만. 근데 왜 이렇게 정석이야? 오늘 왜 정석이지?
2: 이거를 오늘... 더 천개 흐르게 할 수 없어.
1: 미안해. 나 감독님한테 캐스팅 의식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2: 이번 영화 잘 된다고 하시는데.
1: 지금 호프로 지금 완전 국제적 감독으로 거듭나시니까 거기 한술 지금 업혀가려고 답지 않아. 답지 않아. 자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싸구려 설명회 문자 네. 답 샵 8001번으로 답을 주세요.
2: 네,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1: 네. 유료 문자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인데요. 아마 분명히 올 거야. 어 형. 응? 이런 걸 올 거야.
2: 실망했나?
1: 나 알아. 네. 자, 더 클래식의 노래 준비했어요. 네. 마법의 성.

0: 괜찮아 오늘은. 네. 오늘은 내가 정말 이렇게 지난 주인가 손이 막 저릿저릿했거든요. 오늘 괜찮아.
1: 지난 주에 새꼬챙이 때문에 그랬죠?
0: 어, 예. 뭐였지? 뭐 하여튼 어 지웠어 예. 기억에서. 오늘은 정갈합니다. 그거잖아. 한 시골에 일본 아저씨가 나타나가지고 막 안 좋은 일 생기고 황정민이랑 막 뭐야 그거 굿콜 해가지고 무엇이 좋은디? 아 깔끔해.
1: 와 평소에 제가 얼마나 추잡스럽게 쓰면 오늘 이 정도가 깔끔할까요?
0: 나 이 정도로 진짜 이걸 고퀄이라고 생각하는 단계에 네. 이르렀다요.
1: 자 정답은요?
0: 곡성이었습니다.
1: 네, 0831님. 네. 그거 했잖아. 곡을 하다가 아기가 무엇이 좋아한디 무엇이 좋아한디 일본 팬티나 나오고 천식이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정답은 곡성입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0: 긴장해요. 지금 네. 이걸 뛰어넘는 분들이 오고 있어요. 일본 팬티남 나왔어.
1: 저도 빤스남으로 해야죠. 그죠? 아, 저렇게 써야 되는데. 아이.
0: 어차피 여기는 싸구려 설명회로 명명됐기 때문에 자유로워요.
1: 다음 분 성직자신가 봐요.
0: 곡성이요. 네. 설명 잘했어요. 매사 용기를 가지세요. 문준식 씨 화이팅.
1: 아우 감사합니다 형님 누님.
0: 매사 용기를 갖고 예. 쌍스러워도 된다고. 많은 분들이 용기를
1: 더
0: 주십니다.
1: 이제 천기 흐르는 그 표현을 준비했다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했어요.
0: 자체 네. 편집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지 말라고. 지금 청취자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 천군만마가 되어주고 계세요. 아, 곡성이요 하시면서 우리 2609님 이걸 한 번에 마시다니 야 나 곡성 옆에 사는디 에헤라디요
1: 마시셨습니다. 이분들 포함해서 정답자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0: 자 이제 환기시켰으니까 세 번째 네. 도전자 바로 만나볼게요.
1: 4939님인데요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오지라퍼 개띠 만학도 아줌마입니다. 남들보다 한 걸음 늦게 시작한 공부지만 열정만큼은 청춘 못지 않아요. 매일 라디오 넘으로 정답만 외치다가 당당하게 목소리 기부하러 가고 싶네요. 대짝해줘요. 신청해요.
0: 요새 사회복지사 공부하는 분들 진짜 많이 계세요.
1: 맞아요. 네, 네.
0: 되게 좋은 업종이고 유망한 업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 그쵸, 그쵸.
0: 자 꿈을 꾸고 있는 우리 멋진 만학도 아주머님 연결해 봅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아 네 안녕하세요.
0: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2: 아, 저는 순천에 살고 있는 김경숙입니다.
0: 김경숙님, 만학도 아줌마라고 소개하셨는데 어쩜 이렇게 청소년 네. 목소리가 나오시나?
1: 진짜.
2: 아, 감사합니다.
1: 김경숙님, 순천이라고 하셨나요? 순천?
2: 전남 순천이요.
0: 어머, 우리 순천하고 또 순천. 관계가 깊죠?
1: 네, 너무 좋아하는데. 네.
0: 순천에 우리 오빠 있어요.
1: 네, 국가정원도 있고.
2: 아, 그래요?
0: 아는 오빠 있어요, 아는 오빠.
1: 그 사회복지사는 언제부터 꿈꾸게 되신 거예요?
2: 아, 작년에, 재작년에 언니한테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저희 신랑도 또 퇴직을 하고, 좀 뭘 해볼까 하다가, 예. 엄마가 좀 몸이 안 좋으시거든요.
0: 아,
2: 네, 친정 엄마가. 그래서, 저희 신랑도 퇴직을 했으니까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작년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0: 그러시구나. 공부하는 건 어떤가요? 어렵지 않으세요?
2: 아니,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0: 오, 진짜? 아, 목표가 네. 뜨겁다니까.
1: 재밌죠, 그러면.
0: 재미를 느끼시는구나.
1: 아, 멋지시네요.
0: 오, 진짜 너무 축하드립니다.
1: 진짜.
0: 지금 공부가 체질이신 우리 김정숙님 네. 졸업사진 찍다가 네. 퀴즈 참여하시는 거라고 들었는데.
2: 지금 저 와라고 네. 문자 와가지고 네. 5시까지 오늘 학교로 와야 되는데 아까 그 네. 전에 문자를 받아서 4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0: 아, 그러시구나.
2: 사진 찍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1: 어떤 졸업사진이요? 네.
2: 아, 저희는 2년제라 네. 이제 올해 졸업하거든요. 아, 졸업사진을 지금 찍어요.
0: 아, 이야, 그러면 일단 방송 네. 타신 김에 뭐 좋은 소식 네. 많이 알려주셨으니까 네. 원하시는 분께 메시지 전할 시간 드릴게요.
2: 아, 네. 저희 큰딸에게 네. 말을 하고 싶은데요. 네. 큰딸한테 제가 너무 욕심만 피우고 공부해서 키웠는데 결혼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갑자기 결혼을 남자친구가 생겼다 결혼을 하겠다 네, 저희한테 선포를 하고 우와. 지금 결혼을 올해 날짜를 잡아서 진행 중에 있어요.
1: 네.
2: 그래서 저희 큰딸 너무너무 사랑하고 어렸을 때 너무 마음을 못 챙겨두고 공부만 하는 극성 엄마라서 미안했다고 말하고 싶고
1: 아이고.
2: 9월 19일 날 결혼하는데 많이 많이 축하해 주세요. 사랑한다 지민아.
1: 네.
0: 세상에.
1: 아, 그러셨구나.
0: 뭔가 뭉클하다.
1: 그러게요.
0: 네. 김정숙님 너무 좋은 엄마세요.
1: 네. 그럼요.
0: 그럼요. 네. 너무 좋은 엄마세요.
2: 갑자기 눈물이 나와가지고.
1: 아,
0: 아니 우리도 뭉클했는데 오죽하시겠어요 당사자신데.
1: 그 지나간 사연들이 있으니까. 네. 자, 근데 대짝 퀴즈 풀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대짜가 네. 다 품절이라서요. 중짜 두 개와 소짜 두 개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2: 아, 그러면 중짜 할게요.
1: 자, 갈림길이 있습니다. 9만 원 상당의 문어 크림이 걸려있는 문학 영역이 있고요. 10만 원 상당의 시스 홈케어 세트가 걸린 문화유산 영역이 있습니다.
2: 문화유산, 문화유산이요.
0: 문화유산 영역.

0: 하겠습니다.
1: 네. 갑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이 성당을 설계한 건축가의 이름을 따서 흔히들 가우디 성당이라 부르는데요. 최근 가우디 성당의 가장 높은 중앙 주탑인 예수 그리스도의 탑이 완공되어 오는 6월 10일 기념 축복식이 열린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우디 성당은 총 몇 개의 탑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12개, 2번 14개, 3번 18개.
2: 18개.
1: 정답입니다.
0: 예, 축하드립니다. 18개.
1: 와. 알고 계셨어요?
2: 온 것 같아요.
1: 오. 네?
0: 아, 집에서 보셨어요.
2: 온 것 같아요. 역시. 3개에서 한 번.
1: 와. 그러니까 대충 보지 않으셔.
0: 그러니까요. 네. 이게 왜 18개인지.
1: 네네. 이게 12개는 예수의 12사도. 네. 그리고 그 4개는 4명의 복음서 저자. 그리고 1개는 성모 마리아. 그리고 가장 중심에 제일 높이 솟은 탑.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탑은 18개의 탑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0: 18개.
1: 네.
2: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18개인가요?
1: 그럼요. 이게 중요한 거죠.
0: 잘 맞추셨습니다.
1: 나 맞아요. 에이. 자, 이 기쁨을 누구와 나누시겠어요? 따님?
2: 아, 저희 큰딸이랑 네. 둘째 아들, 막내, 우리 귀염둥이 막내까지 아. 저희 신랑 당연히 포함되고요.
1: 그렇죠.
2: 아. 저희 친정엄마한테도 전화해줘야 되겠어요.
1: 자,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가 선물 바로 보내드릴게요.
2: 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0: 아, 큰따님의 결혼 미리 축하드립니다.
1: 그러니까 네. 엄마들 마음은 참 그런 거야, 그죠?
0: 그렇죠.
1: 자, 네 번째 도전자 만나볼게요.
0: 서우진님이신데요. 아, 74세 아버지와 사과 과수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 우와.
0: 너무 더워서 아버지가 힘들어하시는데요. 힘나실 수 있도록 퀴즈 맞추고 싶습니다.
1: 너 진짜 너무 더우실 텐데 우리 아버님 건강 챙겨드려야 될 텐데.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아이고 우진 씨 고생이 많으세요.
3: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아버지라고 일하시는 건 그 늘 이렇게 때 되면 사과 가수원에서 일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우진 씨도 같이?
3: 네, 저도 같이요.
0: 아, 같이 하시는군요.
3: 네네.
1: 어때요? 아버님하고 이렇게 일하시는데 잘 맞아요?
3: 잘 맞지는 않는데 그냥. 제가 최대한 맞추고 이제 그렇지. 아버지한테 많이 배우려고 하죠.
1: 맞아,
0: 우와,
1: 맞아.
0: 그 자세가 멋있네요, 우진 씨.
1: 그 자세가 최고다.
0: 그러니까 우진 씨는 혹시 결혼하셨나요?
3: 아직 미혼이에요.
0: 아, 정답 계시군요. 네. 네.
1: 아버지가 힘들어하신다고 적어주셨는데 지금 네네. 더워가지고 더위 때문에 힘드신 거죠, 우리 아버님?
3: 그렇죠. 예. 너무 아이고. 더우니까.
0: 아이고, 그렇죠. 노동량도 많은데 날씨가 더우니까.
1: 그것 네, 때문에 우진 씨도 책임감이 좀 더 막중하겠다. 왠지. 그렇죠.
3: 네, 맞다. 아무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죠.
1: 맞아. 부담이 더 클 거야.
0: 우진 씨, 평소에는 네. 같이 있으니까 말 못했던 아버님께 한 말씀 하실 수 있을까요?
1: 맞아요. 저희가 약간 오글거리는 시간을 네. 드릴게요.
0: 제가 드립니다.
3: 네, 아버지 어머니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죄송한 게 너무 많은데 항상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에이. 오늘 왜 이렇게 울먹울먹 나를 뭉클하게 하실까 다들?
0: 아니, 가족 생각하면 다 눈물 나죠. 맞아. 진짜.
1: 근데 에이. 우진 씨 진짜 우진 씨 네네. 효자예요. 우진 씨 예,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그렇지 제가 봤을 땐 최고의 효자예요. 자, 중자 하나 소자 두 개 남았어요.
3: 중자 할게요.
0: 중자. 9만원 네. 상당의 문어 그림 걸리는 문학 영역 있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1: 갑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불교가 하나의 문화 콘텐츠, 이른바 힙불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서점의 베스트셀러 순위에 따르면 힌두교와 불교의 교리에 바탕을 둔 소설 시타르타가 종합 5위를 기록했는데 특히 20, 30대 독자 구매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타르타를 쓴 이 작가는 누구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헤르만 헤세, 2번 어니스트 헤밍웨이, 3번 알베르 까미.
3: 2번
1: 어니스트 헤밍웨이? 미안해요.
0: 미안해요. 문제 너무 어려웠어요.
1: 맞아요. 네. 에이. 네. 참 이 퀴즈는 청취자 퀴즈로 일단 전환이 됩니다.
0: 아, 근데 시타르타를 이분이 쓰셨구나.
1: 네네.
0: 몰랐어요,
1: 요새
0: 저는.
1: 그 인별그램 보면요. 그 되게 책 속에 많이 나오잖아요. 쇼츠로. 이거 되게 많이 떠요. 아,
0: 그래요? 네. 제 인별그램에는 책 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1: 아, 미안합니다. 알고리즘을 깜빡했네.
0: 예, 다른 게 나옵니다.
1: 이거 그거 아니야.
0: 자, 청취자 퀴즈 전환됩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네. 아, 짧은 것이면 긴 거 100원입니다. 여러분 정답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들을게요. 힌트송이 될 수도 있겠네요.
1: 그렇습니다. 네. 이게 가수 쪽에 이제 힌트가 있네요.
0: 현재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아니라고 했고 헤르만 헤세랑 알베르 까미가 나와 있는데요.
1: 헤르츠 아날로그의 노래 예. 준비했습니다. Love song.

0: 자, 청취자 퀴즈 나갔죠? 시타르타를 쓴 작가는요?
1: 1번 헤르만 헤세였습니다.
0: 8718님, 9801님, 정선미님 맞추셨어요.
1: 네, 이분들 포함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노래 맞아 드릴게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절세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 번 챙겨요 써. 잠시 딱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 번 전해요 써.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딱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2: 어여니여 차아이 어기여 찾아
3: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한강을 오르내리며 물건을 나르는 시선배에서 노를 저으면서 부르던 소리입니다.
2: 저 돌뿌리 앞에를 지나가면서 이여니여 차 서울강으로.
3: 북한 남포 지역에서 한양으로 가는 시선배에는 또 얼마나 반가운 물건이 실려 있었을까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4: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속 시원한 질문, 날카로운 시사,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5: 자, 이제 광고 듣고 오셨어요. 네. 부치라시 복권 쌀 20kg 받아갈 행운의 주인공 뽑아 볼게요.
6: 그렇습니다.
5: 당첨자 여러 명 나오면 처음 보내주신 분께 전화드리고 전화 안 받으시면 다음 주로 이월됩니다. 자, 문천식 씨가 김성호 추첨기 돌려주세요.
6: 자, 행운공 돌립니다. 자, 100자리부터 뽑아볼게요. 자, 100자리는 쥐안 나왔어요.
5: 쩝쩝.
6: 600.
5: 600.
6: 자, 10자리는요. 쥐안 뽑습니다. 90.
5: 90.
6: 6부 다음에 마지막 1자리는 나왔어요.
5: 698번 있을 듯.
6: 698?
5: 아, 안 계세요, 안 계세요.
6: 없어요? 네. 다시 갑니다, 100자리. 자, 빠르게 갑니다. 100자리 나왔어요. 0이야. 다시 하겠습니다. 100자리 숫자 나와야 됩니다. 500.
5: 500.
6: 500. 90. 90. 5구 다음에 1자리는 9. 599.
5: 599. 599 있을 것 같은데.
6: 599.
5: 없어, 없어?
6: 599.
5: 안 계세요? 아, 안 계세요. 어떡해.
6: 한 번 더요? 599 있을 것 같은데.
5: 없어. 오늘
6: 한, 있어, 있어요.
5: 계세요? 599. 네, 있습니다. 오, 대박.
6: 없었습니다.
5: 8307님.
6: 예, 있잖아요. 오, 왜 없다 그래.
5: 아니, 오늘 헛소리 안 해가지고.
6: 나 울어?
5: 안 계시네. 여보세요?
7: 네, 여보세요?
5: 8307님.
7: 네.
5: 여기는 지금은 라디오 시대입니다. 보내주신 숫자 599번 맞을까요?
7: 네, 맞아요.
5: 축하합니다. 어머,
6: 축하드립니다.
5: 안 계신 줄 알고.
6: 나 울 뻔했어요, 진짜. 본인 소개 가능할까요?
7: 네. 저기 공포하는 장용민이요.
5: 장용민님 라디오 조금만 네. 꺼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소리가 두
6: 네, 울려가지고
7: 예. 껐어요.
5: 아, 아유, 네, 감사합니다.
6: 장용민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어떤 일 지금 회사에 계셨나요?
7: 네, 네 저기 차 보고 보고 적었어요.
5: 아차 아, 번호 보고 아 네. 지금 저랑 문천 씨랑 동시에 질문이 나갔어요. 네. 아 회사세요? 아니면은 퇴근 중이세요?
7: 아 저거 음식 배달하고 있어요.
5: 배달. 아, 배달하시고 계신 아, 아이고 바쁘실 텐데 오래 네. 붙잡고 있으면 안 되겠네.
6: 맞습니다.
5: 네, 오늘 이 기쁨을 누구와 함께 나누시겠어요?
7: 가족들하고
5: 가족들하고요. 아,
6: 좋습니다.
5: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선물 보내드릴게 쌀 20kg의 네.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6: 선물 보내드릴게요.
7: 네, 네,
5: 고맙습니다.
7: 감사합니다.
5: 행복하세요.
7: 네.
5: 네, 안전운행 네. 하시고요.
6: 내일 행복하시길 아이고, 바라겠습니다.
5: 바쁘신 중에 이렇게 다 참여해 주셨는데 보람있다. 앞에 번호판 중에 599번을 따오셨구나.
6: 배달 중에 또 문자도 보내주셨네요.
5: 근데 원래
6: 감사합니다.
5: 이렇게 직관적인 네. 번호가 당첨률이 진짜 높아요.
6: 그럼요. 네. 아, 날씨도 더운데 오늘 끝곡 또 시원한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5: 아, 이 노래로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고 그죠? 422님이 신청하셨어요. 네. 명카 드라이브의 노래 냉면입니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4시 5분에 또 올게요.
6: 고맙습니다. 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균형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1: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2: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1: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3: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4: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6시 뉴스입니다. 고용노동부가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공장 폭발 사고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노동부는 대전노동청 중대산업재해 수사과와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근로감독관 등으로 2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담 수사팀은 현장 감식을 통해 폭발 원인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 취급 시 안전조치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조사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공장 폭발 사고 약 30분 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쏠림 현상을 지적한 언론 보도에 대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글을 SNS에 올리자 정희용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이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국정 우선순위가 대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사고 접수 후 불과 30여 분이 지난 시점에 이 대통령은 증시 관련 보도에 대한 반박 글을 게시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이 실시간 위협받고 있는 순간에 대통령이 기사 반박에 몰두하고 있었던 정황은 실망을 넘어 충격적이기까지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3일부터 인터넷 중고차 거래에서 타인 소유 차량을 무단으로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차량 정보가 부실한 중고차 광고에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허위 매물과 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0: 표시와 광고 시 차량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과 시행령을 3일부터 적용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타인 소유 차량을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유세차 아래에 드러눕는 소동이 벌어져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전주 효자동의 사거리 인근에서 한 남성이 차량을 몰고 이동 중인 유세차 앞을 막고 차량 바퀴에 들어 누웠다는 신고를 접수해 관련자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고 나머지 지역은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일부 남해안에 내리는 비는 밤사이 남부지방으로 확대돼서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제주 산지 최대 150mm 이상, 남해안은 많은 곳이 80mm 이상, 전남과 경남에 최대 60mm가 되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25도입니다. 박지민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3: 얼쑤 신난다!
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홍준표의 뉴스 하이킥.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의 첫날 월요일 저녁 거침없는 시사 홍준표의 뉴스 하이킥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성동구 서울숲에 등장했습니다. 어제는 부산에서 돼지국밥을 먹으며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보를 보였는데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 이명박, 박근혜 감옥 3인방을 역사 속으로 보내야 한다고 비판했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들에 대한 법적 제한을 풀어주라고 요청한 자신이 머쓱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 신세계에서 김동인, 서영주, 정광재 세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야는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를 놓고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선대위의 이창근 대변인 3부에 인터뷰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6월 들어서도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2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제법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증시 각도기 곽상준 대표와 진단해보겠습니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오늘도 권순표 질문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레큐.

0: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의 뉴스,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2: 네, 뉴스 신세계 시사인 김동인 기자.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동인입니다.
2: 맥 정치사회연구소 서영주 소장.
4: 네, 맥 소장 서영주입니다.
2: 동현정치연구소 정광재 소장. 어서 오세요.
5: 그러면 저도 동현정치연구소 정광재 소장입니다.
4: 동현 소장이라 그래요.
2: 아니, 아, 왜 웃으시나 했네요.
5: 소속을 말씀하시길래 아. 저도.
2: 뭐 편하신 대로 하세요. 네, 네, 네, 네. 자, 근데 사고 또 있었죠?
3: 예, 그렇습니다. 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9분경 대전 유성구 외삼동에 위치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5명이 사망했고요. 예. 한 명이 전신 화상으로 현재 중상이고 한 명이 경상입니다. 이 사고로 지금 지상 1층이 지상 1층에 544제곱미터 면적의 건물 한동이 전소한 상태인데요. 회사 측 얘기를 따라 좀 들어보면 세척공실에서 처음 불이 발생했고 이 화약 관련해서 세척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이 합동 브리핑 과정에서 소방당국은 근무 인원 7명 중 사망자 5명 모두 이 폭발한 작업장 내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앞서서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는 과거에도 폭발 사고가 두 건 예. 기록이 있어서 특히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 5월에 사고로 5명이 사망한 적이 있고요. 2019년 2월에도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2: 아, 큰 사고가 많이 있네요. 요새. 네. 예, 정말 5명이면 또 대형 사고인데요. 자, 여야는 선거 일정 중단했죠.
3: 예, 그렇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사고 경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에 이제 사고 소식을 받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하고요. 여야 당대표들은 일단 선거 유세 일정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전국 민주당 후보 및 캠프에 로고송 사용과 율동을 금지시켰고요. 유세 중단도 긴급 지시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도 역시 장동혁 대표 차원에서 로고송 사용과 율동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시 정원호 오세훈 여야 후보들도 유세를 축소하고 모두 조용한 유세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2: 예, 정말 사고 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원인 파악 뭐 철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방선거 얘기 좀 넘어볼까요?
3: 네. 현재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원호 박찬대 예.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예. 오늘 밝히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예. 이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이 대국민 호소 이 기자간담회 형태를 이제 취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정원호 방지법, 박찬대 방지법을 추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원호 방지법은 이 시도지사 후보의 토론을 최소 3회 이상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인데요. 네. 그동안 국민의힘이 이제 정원호 후보에 대해서 토론을 피한다 이렇게 공세를 네. 펼쳤지 않습니까? 현행법은 법정 토론회를 한 1회 이상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예. 이걸 3회 이상 하도록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박찬대 방지법은 22촌 사칭 방지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선거 후보자 등록 시에 구체적인 촌수와 관계를 명시해서 유권자를 기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재직 중인 공직자들이 혈연관계를 허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도 오늘 오후에 이 관련해서 대응이 좀 나왔습니다. 예. 조승래 총괄선대본부장이 오늘 이제 오후 의원 기자간담회에서 여기에는 그 국민의힘이 지금 추진하겠다고 하는 각종 방지법, 금지법 이 부분은 후보자 비방과 정부에 대한 비난만 가득했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예. 지금 필요한 건 선거 범죄를 차단하는 국민의힘 방지법이다 이렇게 맞공세를 펼쳤습니다. 예. 특히 예시로 좀 얘기 나왔던 것들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측의 댓글 여론전 모의 의혹과.

0: 소장.
1: 네.
0: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예.
1: 일단 사실상 뭐 지금 뭐 박찬대 정원호금지법은 정치적인 공세 같고요. 예. 사실에 전혀 근거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뭐 정원호 후보가 이 토론에 임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돌이켜보면 오세훈 방지법이에요.
0: 예.
1: 지난 지방선거에서 송영길 당시 서울시장 후보가
0: 예.
1: 오세훈 그때 후보에게 토론하자고 얼마나 졸랐는지 예.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0: 예.
1: 피했어요.
0: 그랬나요?
1: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선거 전략상의 판단이지 이게 무슨 방지법까지 만들 일은 아니라서 네. 힐난하는 부분이고 박찬대 후보에 대해서 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죠. 네. 그게 22촌이든 뭐 그게 40촌이든 간에 사실 보면 밀양 박씨든 경주 김씨든 집안에 뭐 그런 저기 집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런 것까지 무슨 법으로 강제를 하냐라는 것이라서 조롱법인데 사실 보면 중요한 거는 저는 민주당에서 얘기한 그 댓글.
0: 네.
1: 댓글 작업을 하려고 오세훈 시장 후보 캠프 측에서 정원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 공작 같은 걸 하려고 했던 부분
0: 예.
1: 매우 엄중한 이게 여론을 흐트린 것이고 경남 같은 경우는 이게 심각해요.
0: 네.
1: 이게 딥페이크를 통해서 김경수 후보를 비방 허위하려고 했다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방 공무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0: 예.
1: 박한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전직 바로 직전에 경남지사를 했던
0: 예.
1: 사람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 공무원들이 선거진입성을 위반하고 여기에 대해서 영상 제작이라든지 배포에 관여가 됐다면 이거는 수사가 이게 선거가 6월 3일까지는 후보 자격이지만 6월 4일 딱 이제 선거 끝나면 압수수색.
0: 예.
1: 압수수색 되면 이 지방공무원을 활용한 거는 구속감이에요.
0: 예.
1: 그래서 저는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스스로 그 안에서의 자성하는 게 먼저지 며칠 안 남았다고 비방과 허위 조롱 이런 법을 뭐 내겠다는 것들은 조금은 전략적으로 부재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0: 예. 정광준 소장. 예.
2: 이 법이 추진하고자 하는 의미 있잖아요.
0: 예.
2: 뭐 거기 민주당 반대할 거 아니잖아요.
0: 예.
2: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어요. 광역시 서울시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뽑는 선거에서
0: 예.
2: 이번처럼 선관위에서 의무로 규정한 한 번밖에 그 토론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0: 예.
2: 과거에 뭐 사례를 얘기하시는데 그때도 두 차례 세 차례는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어느 한 쪽이 피하려고 했었을
0: 예.
2: 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 의미의 선거를 치르게 한다면 저는 뭐 한 세 차례 정도는 반드시 의무화하는
0: 예.
2: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0: 예.
2: 그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박찬대 후보 관련해서는 사실 22촌이라 그러면 누가
0: 예.
2: 요새
0: 예.
2: 친인척 관계라고 생각합니까? 정말로 요새는 4촌도 1년에 뭐 한 두서너 번밖에 보지 않아요.
0: 예.
2: 5촌만 넘어가도 우리 집 사람이가 이렇게 의심하는 그 사회가 됐는데 어떤 유명 인사가 본인과 관련해서 할아버지다, 나의 할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인물이라면 정말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게 드러내야죠. 그런데 이런 것처럼 그 본인이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다 막연히 이렇게 얘기하면 표심 왜곡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뭐 단순히 선거공학적 차원이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정말 의미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 그래요? 예.
1: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박찬대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방지법 만드는 게 앞서도 제가 조금 가볍게 얘기를 했어요.
0: 예.
1: 예를 들면 독립운동 가문의 후손이다. 이게 넓게 봤을 때는 촌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집안에 유명한 분들이 있잖아요.
0: 예.
1: 독립운동가 중에. 그러면 그냥 후손인 거예요.
0: 예.
1: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 예.
1: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촌수를 따져서 후손이다 아니냐 하는 것도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이고 제가 이제 서시잖아요. 우리 집안도 서재필 우리 선생님 계세요.
0: 네.
1: 그리고 저희도 보면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 무슨 이게 법으로 따질 일인가요?
0: 글쎄요. 법으로 따질 일인가요?
2: 아니 근데 네. 이게 너무 이것을 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독립운동가 후손 파리.
0: 네.
2: 본인이 이렇게 훌륭한 집안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인천시장으로 뽑아줘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니까 그걸
1: 그러니까
2: 되는 거죠.
0: 물론 좀 과장됐구나. 좀 이렇게 웃을 수 있지만 법입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 권율장군 후손이라고.
2: 저도 돌아가신 이한동 전 국무총리가 제 7촌 외가 쪽으로 당숙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0: 그러니까요.
1: 이런
0: 뭐
1: 이게 우승이
0: 법으로까지 뭐 이걸. 예. 자, 그런데요. 전직 대통령들 그 행보에 대해서
3: 네.
0: 여당 대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군요.
3: 네, 그렇습니다. 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번 선거는 구태 적폐 내란 세력과 잔절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으로 나아가는 서막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각을

0: 세웠는데요. 예. 특히나 윤석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 3인방으로 규정하면서요. 예. 감옥 3인방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부정하고 흔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 예.
0: 대한민국을 과거로 후진시키려 하고 있다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 전직 대통령들의 선거전 등판 문제와도 예. 좀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어제 대구 서문시장에서 이제 추경호 후보를 지원 유세를 하게 됐을까요? 예.
1: 그러니까요. 지금 이 전직 대통령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는데 선거 무슨 선거 선대위원장 같이 나서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러니까 이제 전직 예. 대통령들이 나서는 예. 것까지는 그냥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 헌법을 유린하고 헌법을 농단해서 헌법을 파기한 그 책임 때문에 파면 아니 예. 그 탄핵당한 대통령들이 기웃대기 시작합니다.
1: 예.
2: 이게 염치가 있는 일인가 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는데 이분은 사실 부정부패로 감옥에 갔다 오신 분이에요.
1: 예.
2: 이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 아니냐 싶어요. 아무리 정치 영역이 있고 사면을 당해서 보수 쪽에서는 아 내가 이제 사면당했으니까 자유로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국민들과 대한민국에 끼쳤던 해악을 생각했을 때는 선거에 나서는 거는 창피한 일 아닌가 싶어요.
1: 예.
2: 거기에 장동혁 그 국민의힘 대표 사실 윤석열 아바타 아닙니까?
1: 네.
2: 윤 어게인을 지지하고 윤 어게인의 부활을 꿈꾸는 그런 분이 야당의 대표라고 돌아다니면서 사실 윤석열 부활을 꿈꾸는데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이 트리오 연합이 탄핵, 범죄자, 거기에다 감옥에 있는 이 내란수계 탄핵 대통령의 대리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런 게 지금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용인되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본인들이 수혜를 입고 있다는 걸 네. 느껴야 되는데 참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 얘기를 저는 민주당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1: 예, 정광재 소장. 예.
3: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3: 두 분은 이제 사면 복권돼서 자연인으로 예. 돌아왔고
1: 예.
3: 현실 정치에 일정 정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1: 예.
3: 그래서 내는 거고
1: 예.
3: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뭐 구속 상태에서 어떠한 정치적 메시지도 지금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1: 예.
3: 저는 사실 제가 보수 정치인이지만 두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선거 한복판으로 끌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썩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1: 예.
3: 생각하지 않습니다.
1: 예.
3: 뭐 지금 워낙 보수 진영이
1: 예.
3: 지난 2024년에 있었던 불법 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뭐 내란 재판 이런 걸로 인해서 워낙 위축돼 있으니까
1: 예.
3: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과거 대통령이 이렇게 등장한 게 일정 부분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1: 예.
3: 그것이 과연 그러면 전국 단위 선거에서 얼마나 득표에 도움이 될까? 좀 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1: 예.
3: 않아요. 다만 몇몇 지역들 있잖아요. 뭐
1: 예.
3: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 뭐 이것이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1: 예.
3: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해당 지역의 후보로서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1: 바람직하진 않죠?
3: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1: 네.
3: 생각하고
1: 네.
3: 저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1: 네.
3: 현직 대통령이
1: 네.
3: 정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1: 아, 예.
3: 그것도 함께 지적돼야 될
1: 예.
3: 문제라고 현직 생각합니다.
1: 현직 대통령 정치 중립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2: 현직 대통령이
1: 네.
2: 선거 때 갑자기 그랬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1: 네.
2: 비판할 텐데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줄곧 일관성 있게
1: 네.
2: 국정 스타일이 똑같았어요.
1: 네.
2: 전국을 돌면서 타운홀 미팅을 하고 시장을 가고 현장에 가서 지자체장 만나고
1: 예.
2: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 그 지역에 대한 메시지를 줄곧 내왔어요.
1: 예.
2: 그러면 그때부터 4월이 선거, 아, 6월 선거를 염두에 놨다. 그러면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한 대통령이에요.
1: 예.
2: 정말 이게 합법적으로 본인을
1: 하던 일 계속하는데 뭘 그러냐 이 얘기 같은데.
2: 그 얘기예요. 그런데
1: 예. 예.
2: 지난 윤석열 때는요. 어땠냐면
1: 예.
2: 딱 그 선거 시작하기 1월부터 4월까지
1: 예.
2: 갑자기 행사를 마련하고 돌아다녀요.
1: 예.
2: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4월 선거 끝나면은 안 할 텐데
1: 예.
2: 역시나 안 했어요.
1: 예.
2: 그런 게 따지고 보면은 이게 이 선거 개입이다.
1: 예.
3: 뭐 근데 최근에
1: 예.
3: 이명박 대통령의 아 이재명 대통령이죠.
1: 예.
3: 아 제가 이게 헷갈리긴 헷갈려요.
1: 예.
3: 총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명박 이재명을 헷갈려서 발표를 실수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움직인
1: 예.
3: 동선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1: 예.
3: 있습니다.
1: 예.
3: 대부분의 지역이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격차를 보이다가 굉장히 좀 뭐 오차 범위 내로 접어든다거나
1: 예.
3: 그 우세의 정도가 약해진 지역만 중심으로 다녔단 말이에요.
1: 예.
3: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사는 것이고
1: 예.
3: 투표 동료 메시지 저 얼마든지 낼 수 있다고
1: 예.
3: 생각해요. 근데 본인이 민주당 출신
1: 예.
3: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그룹이라고 특정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1: 아니, 제가 정황교회 소장 말씀 들으면 네. 오해하실 수 있고 반대쪽에 공격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0: 그 말씀하신 전임 대통령 경우랑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1: 전임 대통령도 잘하는 건 아니죠. 아 근데
0: 그 정도는 아니지 않냐는.
1: 근데 저는 이런 이제. 생각해요. 우리 그 대통령제 네. 국가에서 대한민국 왜 자꾸만 이제 퇴행적으로 가는가? 네. 전임 대통령이 했으니까 야 그때보다는 이게 나은 거 아니야? 네. 이런 식으로 자꾸만 과거랑 비교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네. 않고요. 네. 더 좋은 모습으로 네. 정치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네. 옛날에 이랬으니까 옛날에 더했다 이런 네. 식으로 하면은 저는 과거와 경쟁에선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2: 과거 경쟁할 네. 수도 없어요 기준이. 네. 저는 정확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이 권한 범위 내에서의 이 국정 네.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권한을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활용하는 게 영리한 거예요. 그런데 예. 지난 정부는 안 영리한 거예요. 예. 그냥 그렇게 구분하는 게 훨씬 더 비교치가 확실할 것 같아요.
0: 예. 자, 아까 그 전직 대통령 얘기를 나왔는데 네. 그 행보를 좀 정리해볼까요? 어떻게 했죠?
3: 네. 네.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서울 숲을 찾아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예. 예, 전날에는 이제 부산을 찾아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박민식 이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후보와 만난 데 이어서 연일 이제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예. 있는 형태인데요. 서울숲 방문 현장에서 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예, 내가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보다 예. 일 잘하는 시장, 일 잘하는 구청장을 뽑아야 한다. 그러면서 말 잘하고 정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면 지역이 발전하지 않는다. 이런 예.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민선 3기 시절 이 시장이었던 시절을 언급하면서 이 서울시장 시절에 이랬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남겼는데 예. 다만 뭐 오 후보가 직접 동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오 후보가 방송 인터뷰에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청계천에 와주셔서 뭐 이전 대통령의 마음은 전달됐다고 예. 생각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이런 그 박근혜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요.
3: 네.
0: 여전히 행보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3: 예, 그렇습니다. 어제 예. 이제 그 서문시장 방문 예. 추경호 후보와 함께를 했고요.
0: 예.
3: 이어서 지금 추가적으로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 대구 안에서 일단 예. 집중하는 모습.
0: 자, 제가 여쭤보는 아까 두 분 말씀하셨지만 전직 대통령의 이런 행보, 특히 어떤 범죄 경력이 있는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바람직하진 않다는 데는 양쪽 다 말씀을 동일하게 하시니까. 근데 선거에 도움은 됩니까? 보시기에?
2: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는 예. 일부 예. 조금 선거를 포기하는 그 보수 유권자들을 끌어올 만한 동의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예. 부인할 수는 없을 것
0: 예.
2: 같아요.
0: 특정 지역에서 특히.
2: 예, 특정 지역. 그리고 예. 이번에 지방선거라는 거는 전체 이제 총선이 대선하고 다른 게
0: 예.
2: 영향력이 좀 적잖아요.
0: 예.
2: 지역별로 칸막이가 쳐져서 그 지역의 스토리에 따라서 투표 성향이 분류가 되거든요.
0: 예.
2: 그랬을 때는 지역별로 편차가 심할 거예요. 그런데
0: 예.
2: 이제 박근혜 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구를 중심으로는 영향력이 있으나 저는 나머지는 중도 보수든 중도층에 있어서는 조금 화를 불러올 만한 분노를 예. 그러니까 불러올 이게 만한 마이너스 효과가
0: 예,
2: 있을
0: 예,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도움이 됩니까?
1: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지역별로 칸막이가 예. 있단 말이에요.
0: 예.
1: 그러니까 전국에서 한 명 그 한 표라도 더 많이 예. 뽑는 그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0: 예.
1: 지역별로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지금 뭐 민주당 진영에서 생각하고 예. 있는 것 이상으로
0: 예.
1: 뭔가 좀 애잔하고
0: 예.
1: 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 보수 정권의 그래도 전성기였다.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뭉쳐 있었을 때는
0: 예.
1: 정권도 만들고 일당도 될 수 있었는데 라는 그 향수를 좀 일으키고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당이 분열돼 갖고 내가 투표도 하기 싫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0: 예.
1: 그런데 그러지 말고 투표해라 이런 메시지를
0: 예.
1: 주셨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의미 있었다고 봐요.
0: 근데 칸막이가 있는 건 맞는데요.
1: 네.
0: 칸막이 아무리 있어도 흘러넘쳐가지고 이래서 손해보는 일 없습니까? 중도적인 어떤 지역에서.
1: 전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다고
0: 예,
1: 생각합니다.
0: 있겠죠.
1: 예, 마이너스.
0: 플러스 마이너스 예. 해서 플러스가 많습니까? 정수장 보시기에.
1: 뭐 그거는 네. 뭐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0: 네. 모르죠. 그거는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2: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사실상 근데 이 수도권을 안 온 거 보면
0: 네.
2: 본인들도 우려는 한 것 같아요. 동선에 네. 수도권을 뺐잖아요.
0: 칸막이 흘러 넘칠까 봐.
2: 넘칠까 봐. 그래서 철저하게 딱 이렇게 칸막이를 쳐놓고 네.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충청부터 부산에서 이렇게 이제 본인들의 표수표가 네. 결집이 돼 있는 부분들을 돌았는데
0: 네.
2: 결국 저는 사실 이게 중도 표심에서는 딱 두 가지를 물어볼 것 같아요. 왜 나왔어?
0: 예.
2: 누구를 위해서 나왔어?
0: 예.
2: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두 사람 참 염치도 없어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들이 선거에 표수표를 결집해서 결국에는 보수가 조금 정도 일정의 성과를 거두면 장동윤이 좋은 거 아니야?
0: 예.
2: 장동윤이 좋으면 결국엔 윤석열이 좋은 거 아니야?
0: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아, 예.
0: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2: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폴로랄프로렌 최고 90%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3: 보고 즐기고 맛보는 유기농 축제 2026 제4회 유기농 데이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행사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학중앙공원에서 열립니다. 전남 광주 친환경 농업 생산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신선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체험 부스와 유기농 먹거리, 초청 가수 공연, 가족이 함께하는 유기농 장학 퀴즈까지. 건강한 먹거리와 즐거움이 가득한 축제 2026 제4회 유기농 데이 6월 13일 토요일 남학중앙공원에서 만나요.
4: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6: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7: 여러분은 지금 청취율 전체 1위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8: 자, 김도희 기자.
9: 네.
8: 그 부산 북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한 말이 뭔데요, 이게? 예.
9: 네. 부산에서 지금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이제 방문했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남긴 한마디를 네. 두고 해석이 좀 분분하고 네. 캠프마다 해석을 달리하고 네.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식 그리고 무소속 한동훈 두 후보가 MB 한마디를 가지고 서로 해석상 다툼인 건데요.
8: 그래요?
9: 예. 이 지원 유세에서 이렇게 얘기를 네. 합니다. 끝까지 싸워라. 이 선한 사람이 나쁜 사람하고 싸우면 이겨야지. 네.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네. 여기서 나쁜 사람이 누구냐 이걸 가지고 지금 서로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이 보수의 가치를 흔든 사람을 반드시 이겨달라는 얘기다. 예. 그러면서 민주당에게 환희를 안겨준 사람을 심판받도록 하라는 얘기다라고 하면서 나쁜 사람은 곧 한동훈이다라는 예. 해석을 지금 내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이제 여기와 반대해서 이 민주당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이제 여기에 대한 언급을 또 했는데요. 예. 이 부산에 내려갔던 분, 그러니까 이전 대통령 수행해서 내려갔던 분이 연락을 해왔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요.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나쁜 사람이 싸우면 선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싸우면 이기다 이겨라라고 한 거는 이제 민주당에게 이기라는 네. 얘기였다. 네. 이렇게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형준 시장을 응원하러 간 것이지 이 박민식 후보는 상관이 없는데 자꾸 사진을 찍으려 한다. 네. 이렇게 언급도 남겼습니다.
8: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 유세를 지원 간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럼 좀 분명히 말씀을 하시지 왜 이렇게 모호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 사람 헷갈리게 뭡니까 해석은? 예.
10: 저도 좀 모호한 그런 이야기 예. 같은데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드라이하게 생각하면 박민식 후보에게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8: 예.
10: 박민식 후보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걸 거 아니에요.
8: 예.
10: 그러면 나쁜 사람과 선한 사람이 예. 지금 현재 박민식 후보가 가장 대척점이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8: 예.
10: 지금 우리가 내내 선거 국감을 이야기할 때 박민식과 하정우가 거론된 적이 있었나 싶어요.
8: 예.
10: 우리가 주제는 한동훈과 박민식을 얘기해 왔죠.
8: 예.
10: 그리고 둘이 가장 많이 싸웠죠.
8: 예.
10: 저는 그렇게 느꼈을 때.

0: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런 객관적 인식하에서는 박민식에게 나쁜 사람은 하종우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차라리 민주당이라고 지칭을 했을 때는 나쁜 세력이라고 했겠죠.
1: 네.
0: 근데 사람이라는 그 지칭으로 썼을 때는 저는 하보다는 한에 가깝지 않느냐. 아,
1: 그분 속마음을 이렇게 해석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한데요.
2: 네, 네. 뭐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뭐,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네.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네. 과연 북갑 주민들이 이 얘기에 동요돼서
1: 네.
2: 아 정말 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하는 나쁜 사람에 대해서는 투표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될지 네. 모르겠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 생각은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하고 몇 차례 만났을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네. 사면 복권된 이후에 아마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 돌아가신 자리였었던 걸 생각하는데 네. 그때 한동훈 당시 당대표였어요. 굉장히 그 격려를 많이 했었어요. 네. 아, 보수 정권 재창출 굉장히 네. 중요하니까 열심히 해달라. 예.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새해 인사를 갔을 때도 장동혁 대표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개인의 생각보다 나라와 보수 전체를 위한 그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해왔거든요. 예. 그동안 보여왔던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를 분석해 보면 예. 적어도 그게 뭐 보수 재건을 위해서 뛰고 있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예. 이것도 해석한 거 아닙니까? 예. 박민식 후보가 그냥 그 말 그대로를 이거를 나쁜 사람을 예. 한동훈 후보라고 본인도 해석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상황에서 보면 박민식 후보는 선거 급하잖아요.
1: 네.
2: 자기가 한 표라도 더 받으려면 한동훈 후보에게 가는 표를 막아야 되니까 이런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말을 와서 선거.
1: 근데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 해석입니다. 그냥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슨 정치적 지향이나 오름에 대한 지향이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모호하게 얘기해서 이기는 편이 내 편만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그냥?
2: 그러니까 저도 정무적 감각을 생각하면 네. 지금 한동훈 후보가 그 여러 면에서 박민식 후보보다 앞섰는데 굳이 한동훈 후보의 뒷다리를 잡아갖고 떨어뜨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진 않아요.
1: 예, 지역별로 좀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서울은 어떻습니까? 네.
3: 서울은 네. 지금 현재 아무래도 서소문 붕괴 사고 수사 내용이 나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직접적으로 선거 개입
1: 안 했다. 죄송합니다. 서울 네. 얘기하기 전에 잠깐
2: 네.
1: 그 부산 북갑의 경우에 지금 판세는 어떻게 추정? 이거 주관적인 추정입니다. 네. 여론조사 한번 어떻게 보십니까?
2: 저는 상승세를 타고 있고
1: 누가요?
2: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그건 뭐 모든 여론조사에서 예. 객관적으로 예. 나타나는 지표고 예. 결국에는 3자 구도에서는
1: 예.
2: 되지 않는 후보에 대해서 찍지 않는 그러니까 예. 사표 방지 심리라는 게 작동하기 예. 때문에 결국에는 뭐 한동훈 후보가
1: 그래요?
2: 그게 몇 표 차이가 되든 예. 당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잖아요.
2: 당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건 전 객관적인
0: 저는 정확하게 네. 그 북갑 선거는 H의 성을 가진 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예. 이제 사실 뭐 이제 그 제가 좀 가볍게 얘기했는데 2강 1중일 경우는 하종 후보에게 유리하고
1: 예.
0: 2강 1약일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할 수밖에 예. 없는 구도라서 뭐 결국에는 예. 박민식 후보한테 달려있다.
1: 예. 그런데
0: 한동훈 후보가 지금 상승세는 가져왔는데 예. 천장까지 다 올라온 상승세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더 뚫고 나갈 거는 결국에는 예. 박민식 후보의 그 보수 직결표가 얼마나 건너가냐는 것이고
1: 예.
0: 그걸 끄집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한동훈 후보가 박민식 후보에 손을 내미는데 예. 도통 어려울 것 같아요.
1: 예.
0: 박근혜 전 대통령 왔다 갔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넨 말을 가지고 또 박민식 후보가 지역에 가서 나쁜 사람하고 싸워서 내가 선한 사람을 예. 이기라더라 이렇게 다니면서 예를 들면 장동혁 국민의힘의 어떤 전통적인 짠물 보수층을 예. 결집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1: 예.
0: 그러면 과연 그게 이루어졌을 때는 한동훈 후보의 상승세는 더 이상 이제 더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1: 네.
0: 그러면은 지금 하정 후보 제가 엊그제까지 확인한 거는 전재수 후보가 바쁜 일정 중에도 북감은 꼭 하루에 한 번씩 들리더라고요.
1: 예.
0: 그랬을 때는 저는 한동훈 후보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지금 흐름세가 상승세는 좋았는데 다 그냥 가득 찬 상태라서
1: 예.
0: 저는 하정 후보의 이제 나머지 디폴트 값에서 올라가게 되면 저는 한 2-3% 내의 신승 을 가지고 겨룰 것 같다 그래 보입니다.
1: 아 박빙일 것이다
0: 네.
1: 둘이. 예 김동 기자 어떻게 봅니까?
4: 언제나 지금 물어보시는데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그 조금 전 3-4%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한 1-2% 포인트 차이로도 사실 예. 어떤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1: 초박빙일 것이다.
4: 네 초박빙일 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1: 서울 어떻습니까?
4: 네, 서울 예.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1: 서울은 묻는 게 아닙니다.
4: 네, 네.

0: 예. 경찰이 지금 선거기에 많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예.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예.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예. 오늘 정례 간담회를 하면서 현재 서서문 고가차도 철거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예. 4명을 지금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 중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이 이 경찰의 압수수색이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라고 예. 반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이런 사건은 초창기 그 증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빠른 시간에 압수수색하는 게 수사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한편 그 스타벅스의 5.18 폄하 이벤트 논란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 정용진 회장, 신세계 정용진 회장에 대해서는 법리나 판례를 계속 분석 중이다. 단정적으로 예.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1: 예, 서영주 소장.
2: 네.
1: 수사 개입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선거 개입 논란. 예.
2: 사실 뭐 저는 그 선거 개입 같은 해프닝이에요. 해프닝.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의 가치가 없고 예. 사실 그 저는 막판에 되면은 지역에 있는 그 표심을 잡기 위해서 바닥을 훑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은 뭐 마지막 이틀 뭐 잠을 안 자고 유세 예.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 계속해서 조금씩 그냥 발목 잡는 식의 어떤 선거 메시지를 하는 거 보면.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1: 예.
2: 여력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1: 예. 오세훈 후보 측 말씀이신가요?
2: 그렇죠.
1: 지금?
2: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판세는 이미 좀 마무리가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 봐요.
1: 예.
2: 그래서 저는 서울보다는 지금 계속 보는 쪽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북이고
1: 예.
2: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잘 거론되지 않는 경남까지 내려가서 지금 계속해서 추이를 보는 것이고
1: 예.
2: 제가 좀 감히 말씀드리면 서울 쪽은
1: 예.
2: 사실 이 판의 흐름 자체가 더 이상 요동칠 게 없다 그래 보입니다.
1: 예, 정광기 소장. 예.
3: 저도 뭐 아무리 좀 보수 진영에 유리하게 예.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오세훈 후보에게 쉽지 않은 선거라는 예.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1: 예.
3: 이제 정원호 후보가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따라왔는데
1: 네.
3: 이것이 과연 뭐 역전을 했을 정도의 여론 흐름을 만들어냈느냐 이게 굉장히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사실 그 GTX-A 삼성역 철근 문제로
1: 네.
3: 안전 공세를 했단 말이에요. 네. 민주당에서 정원호 네. 후보를 비롯해서 근데 또 마침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만 네. 서소문 고가도로가 붕괴되면서
1: 네.
3: 이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오세훈 후보가 상당히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건 사실인
1: 예.
3: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예.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해당 업체들과 서울시가 수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협조하고 있는 것을
1: 예.
3: 알고 있거든요.
1: 예.
3: 그래서 꼭 압수수색이 필요했느냐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다고 봐요.
1: 예. 예. 자, 정원호 후보 유세중 논란은 뭡니까?
0: 예, 네. 이 유세 중에 예. 이제 양천구 목동 유세 현장이 있었습니다.
1: 네.
0: 이제 이 자리에 정원호 후보와 그다음에 우형찬 더불어민주당 양천구청장 후보가 함께 유세를
1: 예.
0: 했는데요. 그런데 유세 중 만난 아기가 있었고
1: 예.
0: 이 아기에 대해서 이 우 후보, 그러니까 우형찬 양천구청장 후보가 이제 뽀뽀해라고
1: 예.
0: 말을 한 게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그 현장 자리에서 정원호 후보의 캠프 측 인사, 그러니까 현장 대변인이 이를 제지 했는데 영상이 알려지면서 여기에 대한
1: 네.
0: 어떤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1: 예.
0: 특히 국민의힘은 해당 장면이 부적절하다고 비판을 하면서 앞서 정청래 대표가 부산북과 파정호 후보 지원 유세에서 오빠라고 해보라라고 했던 일도 다시 한번 거론하며
1: 예.
0: 재차 이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우 후보가 일단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부주의하고 경솔한 언행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1: 네.
0: 이렇게 밝혔고요. 정원호 후보도 오늘 함께 지금 사과를 또 했습니다. 어제 양천구청장 후보의 돌발 행동이 있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저희 캠프가 대처를 했다. 다만
1: 네.
0: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책임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사과를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1: 예. 서영주 소장.
2: 네.
1: 예.
2: 일단 뭐 오십니까? 불필요한 네. 일들이라고 봐요.
1: 네.
2: 부적절하고 이게 옛날에 있던 이 생활 패턴 사고방식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애들 예쁘면
1: 네.
2: 이렇게 예전에는 뭐 볼도 꼬집고 뽀뽀도 했는데
1: 네.
2: 지금 시대가 변했잖아요.
1: 네.
2: 그런데 조금 더 공부를 하지 않고 학습하지 않는 자기만의 시대를 아직도 살아가는 분들이 있기
1: 네.
2: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런 거는 좀 주의해서 해야 된다.
1: 네.
2: 뭐 이게 뭐 어떤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해프닝은 아니고 정은 후보가 이걸 단박에서 본인의 어떤 좀 처신을 부적절한 부분들에
1: 네.
2: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락해 된 것 같습니다.
1: 예, 정광희 교수. 예.
3: 선거 막판 표심에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말 실수, 예. 뭐 행동 거지가 좀 잘못된 부분 예. 이런 건데, 저는 민주당에서 왜 자꾸만 이런 그 논란거리가 발생하는지 예. 한번 민주당 스스로

0: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민주당이 과거 선거에 비해서 이완돼 있고 느슨해져 있다. 네. 정신 상태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자꾸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 이번 선거가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이 있고 그리고 지난해 대선의 연장선상에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수정당에 배출했는데 내란 혐의로 재판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네. 모든 환경이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니까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도 이런 그 경계심이 좀 무너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자가 있는 후보들이 많이 공천이 된 것 같고 이게 각 지역 단체로 들어가면 정말로 요새 화제되는 인터넷 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후보의 전과 유무, 국민의힘 후보의 전과 유무 이렇게 비교하는 그 밈이 있어요. 네. 민주당 후보는 전과가 정말 많은 후보들로만 구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를 너무 민주당이 쉽게 생각하니까 이런 실수도 자꾸만 발생하고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1: 예, 넘어갈까요?
2: 네,
1: 발론. 예, 넘어갈까요?
2: 네. 이게 뭐 굳이 뭐 그런 좋은 일은 아니라서.
1: 아, 예. 그렇습니다.
2: 예. 예. 좀 아쉬운 부분이.
1: 자, 전북. 네. 전북 상황은 어떻습니까?
3: 선거전이 예. 좀 과열되는 모습입니다. 예. 오늘 특히 뉴스에서 한 사람이 유세차량 밑에 들어가 있는 사진이 좀 화제가 됐는데요. 이게 예. 뭐냐면 전북지사 선거 유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 예. 측 선거운동원이 이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유세차량 아래로 들어가서 눕는 예.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 이 현장에 있던 민주당 측 선거운동원 등이 이 그를 말리면서 이제 유세차량 밖으로 빼냈다고 합니다. 예. 이 자리 선정 문제를 두고 이런 한 일이라고 해요. 김관영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양쪽 지지자들이 좀 자제하고 절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이원택 후보도 이제 입장문을 내고 발생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일이다. 유감을 표한다. 그리고 선대위가 현장 상황을 파악한 뒤 해당 선거 사무원을 해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예, 송영길 후보들로 쓴 얘기는 뭔가요? 예.
3: 송영길 후보가 예. 이 지금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를 두둔하는 취지의 예. 발언을 남겨서 특히 좀 논란이 됐는데요. 예. 5월 30일에 유튜브 채널 출연해서 김관영 후보의 제명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심판과 평가는 겸허하게 도민들에게 맡겨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예. 근데 이 이후에 나온 발언이 특히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누가 되어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북지사가 누가 되든 예.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할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김관영도 이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예. 언급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 인사들이 좀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예.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는 오늘 라디오 출연해서 당 지도부는 당연히 우리 당 후보들이 당선되기 위해서 뛰어야 된다라고 하면서요. 송 후보가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나중에 김관영 지사를 지지하는 전북표를 흡수할 생각으로 그런 발언을 했다면 굉장히 큰 과오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 박재원 의원도 라디오 출연해서 그 발언은 송 후보 개인의 의견일 것이다. 개인의 의견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1: 예, 서영주 소장. 예.
2: 네. 이게 이제 예. 송영길 후보가 얘기한 부분은 예. 김관영 그 무소속 후보를 두둔한 게 아니라 예. 그 전체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 왜 전북에 신경을 쓰냐 지금 예. 지도부가 예. 거기는 두고 좀 제발 그 평택을 만만치 않다. 예. 김은놈 후보 정청래 대표 후원회장인데 예. 왜 그 이렇게 좀 신경 안 쓰고 냅두고 있느냐. 예. 이 부분을 이제 불만을 토로하면서 예. 김관영은 알고 보면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진영 내에 있던 사람이고 팩트로 따지면 2021년 12월 11일 거예요. 그때 이제 통합 부분을 이제 좀 내세워서 상징적 있게 바른미래당에 있었던 김관영 당시 의원이랑 최희배 의원을 데려와요. 네. 꼭 지금 있었던 김용남 의원을 이번 대선에서 데려오듯이 합류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이게 뭐 두둔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요지는 평택을 부산 북갑 그다음에 울산 이런 데 좀 신경 써달라. 네. 왜 자꾸 그 시간에 전북 가서 그 김관영한테만 신경 쓰고 그러냐 이 얘기를 해서 됐다고 해서 네. 조금 뭐 이게 잘못 오해를 하면 마치 송영길 후보가 이걸 두둔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사실 전당대회에 뭘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네. 지금 현재 뭐 전북 그거 김관영 후보 편든다고 해서 뭐 전당대회 무소속 후보 그 당원들이 오겠습니까?
1: 판세는 어떻습니까? 주관적으로 평가하시기.
2: 판세는 네.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네. 그 막는 입장인 것 같아요.
1: 막는다.
2: 예, 그러니까 원래는 네. 리드하면서 30년을 네. 갔던 전북인데 네. 사실 이게 저도 의외로 무소속 후보가 이렇게 리드해가면서 마무리가 됐고 현장 분위기도 예. 체크해본 결과 이게 그 무소속 후보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유세

0: 회차에 이원태 후보의 예. 그 선거운동원이 들어놓았잖아요. 예. 그만큼 지금 터지기 직전이다. 아,
1: 그래요.
0: 그래서 그 예. 판세가 거의 뭐 혼전 양상이라고 보면 돼요.
1: 예. 정광재 소장. 예.
2: 우리 그 서용주 소장님께서 예. 백정치사회연구소를 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맥을 짚어야 되고 맥락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송영길 네. 후보가 한 이 발언의 맥락을 네.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그냥 그 지역에 있는 김관영 후보에 대해서 좀 더 그 포용적인 메시지를 낸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됐었던 민주당 내 당내 갈등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당내 갈등 이게 같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송영길 후보는 누가 뭐래도 이번 당 의원 당선을 계기로 당대표 선거에 나올 가능성이 누구보다 크고 네. 총총래 민주당 대표도 이번 그 지방선거를 잘 치른 다음에 네. 연임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가장 그 본인의 연임 가도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 후보로 예. 전북지사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송영길 후보는 그 김관영 후보에 대해서 우회 지원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읽어야죠. 저 네. 그렇게 봅니다.
1: 판세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2: 저는 예. 사실 그 선거 초반만 하더라도 당연히 민주당 후보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은 김관영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 많은 분들이 그런 식의 예상을 그래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지켜봐야죠. 예. 예. 대구는 어떻습니까? 예.
3: 네, 대구에서는 지금 연고가 있는 민주당 예.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면서 예.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민주당 한정혜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서 예. 권철승, 이재정, 김병주, 김주영, 임미애, 박해철, 이상직 의원 등이 나섰는데요. 예. 여기서 특히 좀 언급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추경호 후보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란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피고인이기 때문에 예, 계속 재판을 나가야 되니 예. 대구를 돌볼 여력이 없다 이렇게 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편 지금 김부겸 이제 후보가 오늘 이제 오전 11시 30분쯤에 전체 메시지를 좀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예. 선거운동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언급을 좀 했더라고요. 이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이 제가 안 된다고 한 적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 결의를 했다. 민주당 의총에서. 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언급을 한 것이 이 공소취소 특검법을 막겠다. 그래서 민주당은 제어하고 보수를 재건하는 등의 네. 활동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1: 네. 어떻게 보십니까? 서영주 소야.
0: 일단 이제 이 대구가 사실 국민의힘에게는 이게 전패의 바로미터가 되고 근데 이제 대구 민심 보수의 상징이고 저는 대한민국의 보수는 늘 그래도 가장 옳은 길을 선택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보수가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예. 않습니다. 보수도 필요하고 건전한 보수들이 합리적 보수들이 결국에는 이 나라에 또 다른 방향들을 제시해야 된다는 예. 측면에서 대구가 현명한 선택을 할 거라고 보는데 만에 하나 여기 대구를 말하자면 국민의힘에 이번에도 준다. 네. 이념의 도시가 될 것이고 탄핵의 네. 어떤 호수로서 또 자리하게 되면 결국 장동혁을 살려주는 꼴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러면 영원히 보수는 사람들.
1: 정광기 소장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2: 네. 예. 그 대구 시민들이 과연 추경호 예. 후보가 내란 혐의에 관련해서 재판을 받는데 예. 그것을 진짜 사법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사법 리스크는 없다고 보고 결국에는 뭐 대구시장 선거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서 시작됐지만 예. 그래도 추경호 후보가 무난히 당선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사법 리스크라고는 왜 생각 안 합니까 혹시?
2: 아니 지난번에 구속영장도 네. 발부가 되지 네. 않았고 해당 사안을 서명하는 과정에서 예.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충분한 서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본인은 전혀 알지 못했고 동조하지도 않았다. 이런 네, 얘기도
0: 윤호균이 살아나면 대구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1: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김동인, 서영주, 정광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 번 챙겨요. 쉽다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5: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천?
8: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8: 닥터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모든 인쇄 가능한
10: 서머네드피아
9: 온라인 주문 간편한
10: 서머네드피아
9: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0: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다.
6: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8: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9: 기성
7: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0: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2: 제조 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3: 네, 3부와 4부에는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매트릭스 투자자문 곽상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하프타임은 오윤혜 씨 모시겠습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김신영입니다.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 깐느 박찬욱 감독님의 기자회견 보셨나요? 특유의 입담이 깐에서도 빛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며 황금종려상은 시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상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유머를 섞어 얘기를 하니까 모인 사람들이 빵빵 터졌거든요. 심사 결과라는 게 누군가는 수긍을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대화의 기술이죠. 유머가 섞이는 순간 분위기는 부드러워지고 사람들의 거리도 좁혀집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2: 교통 문제를 교통 혁신으로, 초격차 기술을 K-반도체 클러스터로, 주거 양극화를 공정한 주거로, 육아 부담을 육아 지원으로, AI 불평등을 AI 혁신으로, 언제나 흔들림 없이 걸어왔습니다.
3: 1420만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추진력 있는 추미애가 해결하겠습니다.
4: 이제 걱정 없이 버스 탈 수 있어요.
5: 반도체 취업 꿈이 이루어졌어요.
6: AI가 이렇게 쉽다니까.
7: 우리 집이 있어서 행복해요.
8: 엄마 아빠 동생 갖고 싶어요.
9: 이제 장살만 갑니다.
3: 해본 사람 해낸 사람입니다. 경기도의 걱정을 말끔히 해결하겠습니다.
2: 기호 1번 당당한 경기 든든한 추미애.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11: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0: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 통증, 삼킴 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 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대표적 방산 기업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중상자 1명은 중태입니다. 전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산 뒤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흰 연기 기둥도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의 한 건물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01명과 장비 33대를 투입해 2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불이 난 곳은 세척 작업이 이뤄지는 56동 건물로 이곳에서 근무하던 7명 가운데 5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 1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중상자 1명은 전신에 화상을 입어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항공과 방위산업 전 영역을 다루는 대표 방산 기업입니다. 이 가운데 이번에 사고가 난 대전 공장은 대형 추진기관, 이른바 로켓 등으로 알려진 무기체계 개발이 진행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1층 미사일 세척장에서 화약 관련 세척 작업 중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훼손이 심해 부검을 통해 사망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고 원인과 과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 전담팀을 꾸렸으며 내일 오전 소방당국 등과 합동 감식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전효정입니다.
1: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가용자원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사고 소식에 지방선거 유세 중이던 후보들도 선거운동을 잇따라 중단했는데요.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3: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 화재 사고에 청와대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장 연구실 폭발 사고를 보고받은 뒤 인명구조와 사고 수습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대처할 것을 즉시 지시했습니다. 또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사고 소식은 선거판도 멈춰 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사고 수습과 진입 파악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선거 유세전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고 이에 서울

0: 구로구 유세 중이던 정원우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화재 사고로 유세를 중단한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전국에서 유세 중인 후보들에게 로고송 사용과 율동을 자제하고 차분한 선거운동을 진행할 것을 긴급 지시했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 역시 조용한 유세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폭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후보들의 선거 유세 잠정 중단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1: 경찰이 서서문 고가차도 철거공사 시공사의 관계자 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철거시공업체 흥화의 현장 소장급 직원 1명과 안전책임자 3명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현재 현장 감식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입건된 관계자들의 과실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며 8,700선에 안착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장보다 312.23포인트, 3.68% 오른 8,788.3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전장보다 10% 넘게 오른 34만 9천 원의 거래를 마치며 시가총액 2천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단일 기업의 시총이 2천조 원을 넘어선 건 국내 증시에서 처음입니다. 코스닥은 전장 대비 2.30% 내린 1050.03으로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6원 내린 1504.3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끝나면 정원호 방지법과 박찬대 방지법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원호 방지법은 선거 기간에 시도지사의 토론을 최소 3회 이상 의무화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박찬대 금지법은 후보 등록 시 구체적 촌수와 관계를 명시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국민의힘의 움직임에 대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송원석 위원장이 방지법과 금지법을 추진한다는데 후보자 비방과 정부 비난만 가득하다며 지금 필요한 건 선거 범죄를 차단하는 국민의힘 방지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으로 점철된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시는 선거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앞서 운영 기간을 지난달 31일까지 1차 연장했으나 검찰 협의 과정과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장 기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며 신속한 수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렸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오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피의자 조사 출석 모습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김지미 특별검사본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오는 6일 토요일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되는 경로로 출석하는 것은 아니며 언론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모습을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SNS에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게시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기소 6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는 황 전 총리의 내란 선동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1차 공판 기일을 17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22일 1차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황 전 총리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중지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됐다는 취지의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경찰이 한국계 미국인 모스탄 교수에 대해 출국 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경찰은 오늘 허위 사실을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의 출국을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탄 교수가 지난달 2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중단됐던 수사가 재개된 지 5일 만입니다. 경기 수원 팔달경찰서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결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술집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성은 어제 저녁 6시 반쯤 수원 팔달구에 있는 한 술집에서 업주인 20대 남성을 죽이겠다며 협박하고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일 고유가 피해 지원금 결제를 거부당한 뒤 수차례 찾아와 협박을

0: 일삼은 남성은 그제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했다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나라 5월 수출액이 산업통상부 집계 결과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2% 증가한 877억 5천만 달러로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3개월 연속으로 8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고 나머지 지역은 흐리다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일부 남해안에 내리는 비는 밤사이 남부지방으로 확대돼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제주 산지 최대 150mm 이상, 남해안 많은 곳 80mm 이상, 전남과 경남에 최대 6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대구와 부산 20도 등 14도에서 20도가 되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전주 31도 등 24도에서 33도를 나타내겠습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1: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7: 통쾌한 질문, 집요한 질문, 무엇보다 좋은 질문. 권순표 뉴스 하이킥.
8: 권순표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여야는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를 놓고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숲에 등장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측면 지원하기도 했는데요. 오세훈 후보 선대위의 이창근 대변인 3부에 인터뷰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신고가 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2천조 원을 넘어선 반면 코스닥은 제법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양극화하는 우리 증시, 4부의 증시 각도기 곽상준 대표와 진단해보겠습니다.
9: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이 다섯 도둑놈을 비판한 김지아 씨 오적으로 56년 전에 강제 폐간된 대한민국 대표 잡지 사상계, 2026년에 신오적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간 사상계가 찾은 신오적, 새로운 다섯 도적놈들, 어떤 놈들인지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1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2: 궁금할 때, 답답할 때, 속 터질 때. 평일 저녁 6시 5분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8: 네, 6.3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서울시장을 지방선거의 중요한 승리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세훈 후보 선대위 대변인 맡고 있는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3: 네, 안녕하세요.
8: 자, 사전 투표율 역대 최고 나왔는데요.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십니까?

물론 뭐 사전 투표를 두고 이제 양측이 모두 다 뭐 지지층이 다 결집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예. 물론 그렇게 봐야 될 거고 예. 하지만 그 이면의 중요한 부분을 보면은 예. 전국의 사전 투표율이 약 23.51%인데요. 예. 서울시의 사전 투표율이

0: 표결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 예. 여론조사 말고요. 지금 이제 공표를 못하는 기간이니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뭐 자체적으로 주관적으로.
0: 예. 뭐 최근까지 나온 여론조사 추세가 뭐 들쑥날쑥했지만 사실 공표 기간 말미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정말 판세가 예측 불허다 이런 예측이 많았잖아요. 실제 현장에서도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도 뭐 오세훈 후보가 현장에 갔을 때는 물론 젊은 층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이 열기가 점점점 상승하는 걸 봐서는 선거 초반에 열세를 많이 극복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붙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뚜껑은 열어봐야 됩니다만 아직 하루 남았으니까 하루 남은 선거 기간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1: 젊은 층은 정말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층이 많다고 자체 해석하십니까?
0: 현장의 분위기가 그래요. 굉장히 뜨겁고 제가 2021년도 당시 재보궐선거 때는 그때도 대변인을 하면서 그때는 현장 수행도 같이 후보차를 타고 같이 했었어요. 그때의 모습을 보는 느낌이 들어요.
1: 지금 전체 판세는 어떻게 보세요? 서울시 전체 판세는 볼 시간이 없나요? 어떻습니까?
0: 뭐 전국요? 전국 봤을 때는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경합 지역을 다 이겨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에 좀 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정말 각축을 벌이고 있는 서울, 대구 뭐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저희 후보들이 경남이든 울산이든 강원이든 부산이든 충청이든 승리하면 좋죠. 그래서 뭐 후보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1: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나섰는데요. 어떻습니까? 도움이 됩니까?
0: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미 언론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다 느끼는 것처럼 사실 보수층이 국민의힘 당원이면서 보수 지지층일 수도 있고 국민의힘 당원은 아니지만 보수 지지층일 수도 있고 근데 그분들 중에 사실 장동혁 지도부를 포함한 당권파 소위 말해서 그리고 언더찐윤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분도 계시고 안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안 하는 분들은 결국은 절윤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리고 국민의힘이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왜 그것을 실천을 안 하느냐 해서 사실 투표장을 안 나가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았잖아요. 그러한 분들의 보수 결집에는 저는 뭐 전직 대통령들이 충분히 소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후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 또 지원을 요청했고요. 그래서 보수층의 결집 측면에서는 분명히 도움은 됐다.
1: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요. 이 장동혁 대표 체제나 여기 어떤 좀 오른쪽으로 많이 달려간 데 대한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보면요. 거기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 또 저 옛날 사람들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약간 뒤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안 받습니까?
0: 그렇게 뭐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이렇게 봐야 되겠죠.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을 가지고 공격할 때 탄핵을 당한 전직 대통령이 나섰다. 저는 오히려 조급함의 발로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어요. 김경수 후보나 조국 후보 같은 경우는 사면 복권된 지 얼마나 됐다고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다시 출마하겠다? 그것도 사실은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이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다 공과가 있어요. 그럼 그 공과를 만약에 공이 없다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승계하지 말았어야죠. 하지만 주택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 행복주택 그리고 우리나라를 스타트업 경제로 가자고 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문재인 정부도 계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공격은 좋지만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공까지 무너뜨리는 그러한 탄핵의 어떤 주역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저는 도리가 아니라고
1: 그런데 생각해요. 아니 뭐 제가 대변인 오세훈 후보 측 어떤 대변인을 맡고 계시니까 그 주장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문제는 공가가 있죠. 다 공가가 있는데 그 공가의 크기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DJ나 DJ나 노무현의 과와 박근혜 대통령의 과가 동일하게 비교하는 수평 비교하는 건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말이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0: 그거는 각자의 판단에 다를 수 있고 역사 평가로 가야죠.
1: 왜냐하면 이미
0: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소위 지금 저도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 부속실에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을 모셨지만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쓴 것은 가까이 둔 것은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어떤 얘기들이 중도층에서

0: 뭐냐면은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를 또 꺼내야 되는데 예.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공동체라는 그 EU 프레임으로 예. 사실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프레임에 대한 평가는 또 달라지고 있다 봐요. 예. 그래서 그 중간적인 판단은 각자 다 다를 수 있다 저는 예. 생각해요.
1: 뭐 예. 이거는 좀 약간 한 자리 머물 것 같아요. 제가 그러나 제가 하나만 더 덧붙이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 뭐 각자의 주관에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공과 과를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런데 탄핵이라는 어떤 객관적 결과에 대한 것도 부정하면 서로가 어떤 대화나 토론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 아닌가 뭐 이런
0: 생각이 들어요. 탄핵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없어요. 부정하는 건 예. 없어요. 예.
1: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지금 상태도 오세훈 시장의 오세훈 후보의 경우에는요. 가장 중점을 두고 내세우는 바가 뭡니까 지금? 강점으로서 내세우는 게.
0: 결국은 예. 처음 선거 때부터 부동산이죠. 예. 예. 왜냐하면은 사실 선거 임박해서 예.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주당에서 쏘아올린 장특공, 예.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예. 이제 와서 민주당이 한 발 빼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 중에는 그 법안을 발의한 의원도 있어요. 그런데
1: 예.
0: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실소유주 이분들에 대해서도 충격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1: 예.
0: 이제 와서 또 불리하니까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보호하겠다 그러는데 민주당에서는 아직까지 원칙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요.
1: 예.
0: 그런 논란이라든지.
1: 예.
0: 그리고 지금 모든 시청자분들이 예. 또 청취자분들이 잊어버리고 계시지만 예. 이미 이제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났어요.
1: 예.
0: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했잖아요.
1: 예.
0: 서울 지역만 해도 평균적으로 19% 정도 올랐어요.
1: 예.
0: 그렇다면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르면은 부동산 세금 폭탄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1: 예.
0: 그거는 부동산 세금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각종 간접세, 각종 부담금이 40여 가지가 다 연동이 돼 있어요.
1: 예.
0: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가장 이슈잖아요.
1: 예.
0: 그리고 공급을 주장하지만 오세훈 후보가 지난 5년간 재임하면서 신통계획이라 그래가지고 재건축 재정비에 대한 어떤 공급의 싹을 다시 피웠단 말이에요.
1: 예.
0: 그래서 사실 가만히 두면은 31년까지 다 순차적으로 착공을 31만 하게 됩니다.
1: 예.
0: 하지만 이 부분을 오히려 제동을 건 게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예요.
1: 예.
0: 대표적인 게 이주자에 대한 대출 규제. 이주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있으면 이주를 못 하잖아요.
1: 예.
0: 그러면 재정비 재건축 조합이 더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합원 지위양도 이 부분도 결국 조합원 지위양도가 안 되면은 결국은 조합원들의 어떤 부담금과도 결부가 돼 있고 조합원들을 통해서 사업비를 조달해야 되는데 그게 막히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한쪽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자고 분명 이재명 정부도 얘기를 해요. 하지만 활성화를 하자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규제를 한단 말이죠.
1: 예.
0: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가장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선거 내내 부동산 세금 폭탄 문제.
1: 부동산과 세금이 가장
0: 문제.
1: 큰.
0: 그런 문제가 예. 이슈가 됐죠.
1: 예. 나머지 두 번째는 뭡니까? 가장 큰 중요한 거는. 오세훈 시장으로서
0: 뭐 안전을 말씀하시고 네. 싶은 것 같은데
1: 아니 그건 여쭤 따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혹시 뭐로 생각하시냐 강점으로 생각하시는 걸 여쭤보고
0: 저희는 강점은 네. 일단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공급이 개발을 마련한 거 그리고 세금 폭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 결국은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재산세 감면 제도라는 게 있어요
1: 예.
0: 그런 부분을 이제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또 재산세를 돌려드리겠다는 예.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저희가 중요시에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계층 사다리거든요
1: 예.
0: 계층 사다리는 사실 서울시에서 해놓은 성과가 있어요
1: 예.
0: 가장 중요한 게 교육 사다리였거든요 그게 서울런이라고 하는
1: 예.
0: 그래서 저소득층 또 중위소득 정도 수준의 이하 그분들의 자녀분들이 결국 서울런이라고 하는 그런 무료 인강을 통해서
1: 예.
0: 결국 또 대학생들의 컨설팅을 통해서
1: 예.
0: 많은 대학을 진학했단 말이죠.
1: 예.
0: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는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확대하겠다고
1: 예.
0: 하는데 오히려 토론회에서는 정원호 후보가 그 부분이 효과가 없었다.
1: 예.
0: 이렇게 또 평가절하를 하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안타깝죠.
1: 예. 예. 그 아까 말씀하신 안전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당이 굉장히 공격거리인데. 예.
0: 안전은 예. 정말 과하게 지적해도 모자람이 없다는
1: 예.
0: 말에
1: 예.
0: 동일합니다.
1: 예.
0: 하지만 이 안전의 프레임이
1: 예.
0: 안전을 위해서 제대로 정비를 해서 가자는 데에는 동일할 수
1: 예.
0: 있어요.
1: 예.
0: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프레임은
1: 예.
0: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선거 소재로 정쟁을 만들잖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표적으로 GTX-A
1: 예.
0: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1: 예.
0: 물론 철근이 누락이 돼서 시공사가 이실 직고를 했어요. 그런데
1: 예.
0: 그 이실 직고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1: 예.
0: 제가 2021년도 재보궐을 하고 나서 서울시 대변인 했을 때인데
1: 예.
0: 당시 공사 현장에 사고가 생겼어요.

0: 그러나 사고가 생겨서 대대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원청업체건 하청업체건 모두가 다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예. 조치를 했었어요. 예. 이번에도 사실 그 CCTV 때문에 시공사가 그 누락된 것을 이실직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1: 예, 예, 예.
0: 그리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국토부가 보고를 했냐 안 했냐 예. 자꾸 따지는데 예. 서울도시기반본부가 이 위탁 산 공단은 철도 공단이에요. 국토부 산하 기관이에요. 그게 보고를 했단 말이죠.
1: 예.
0: 그러면 그 보고를 한 다음에 만약에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시험 운행을 하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1: 예.
0: 시험 운행도 무려 98차례나 했어요. 그런데
1: 예.
0: 정작 선거가 임박해서 5월 15일 날 국토부에서 난데없이 보도 자료가 나갑니다.
1: 예.
0: 그러고 나서 연일 계속 그걸 민주당 그리고 정원 후보 측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1: 예.
0: 그러면은 정말 안전이 중요하다면은 최종 서울시 도시기반본부가 보고한 그 보강 대책에 대해서
1: 예.
0: 전문가 입회하에 검토를 하고
1: 예.
0: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1: 예.
0: 그리고 보강 공사를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1: 그런데
0: 예. 그건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계속 공격하는 것이 과연 시민의 안전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1: 그 어떤 정쟁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정쟁 와중에 어떤 서로의 공방에 대해서는 뭐 거기까지 제가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철근이 빠졌단 말입니다. 어떤 행위가 발생했고 그게 발생했을 때 감리 책임에 대한 어떤 입장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0: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 감리가 책임을 다 못했다면
1: 예, 예.
0: 그 책임은 져야 되겠죠. 예,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예. 그러한 부분에까지도 보고서에 다 담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어떤 의미로 담겼다는 말씀이에요?
0: 매월 감리, 한 차례 한 번 예. 의무적으로 감리 보고서가 제출하게 돼 있어요.
1: 예.
0: 그 안에.
1: 예.
0: 그래서 그 경위라든지 예.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다 제출이 돼 있고.
1: 예. 그 파악하시기에는 대변인님 파악하시기에는 그 감리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게?
0: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1: 예.
0: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감리가 소홀했고 이렇다 하면은
1: 예.
0: 사실은 관리 감독 기관인
1: 예.
0: 철도공단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왔어야 돼요.
1: 예.
0: 예를 들어 감리 회사를 교체하라든지 아니면은 감리가 이래이러한 게 잘못했으니까 어떻다는 처벌해야
1: 되지. 그러니까 철도공단은 그게 안 했다면 공단의 잘못은 맞는데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감리 책임자인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소홀하게 감리가 이루어진 데서 어떤 조치가 있었냐고 여쭤보는
0: 거예요. 서울시나 감리 책임은 아니고요. 서울시가 예. 공사를 위탁을 받아서 총괄 주관하는 그러한 총괄 감독 책임은 있어요.
1: 예예. 예.
0: 예, 감독
1: 예, 총괄 감독
0: 있어요.
1: 책임이 있죠.
0: 예, 감독 책임이
1: 예.
0: 있고 감리는 분명히 또 다른 감리
1: 예.
0: 전문 회사가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1: 예.
0: 뭐 고소 고발도 됐고
1: 예.
0: 이게 이제 수사 영역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처벌을 받아야 된다면 그 상하는 처벌을 받아야
1: 예.
0: 되겠죠.
1: 그렇죠. 예. 수사는 선거 개입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0: 그거는 이렇게 봐요. 이제
1: 예.
0: CTSA 구간에
1: 예.
0: 대해서와 또 다르게 이제 서수문 고가차도가
1: 예.
0: 있었잖아요.
1: 예.
0: 서수문 고가차도는 정말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예요. 그런데
1: 예.
0: 공사를 철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철공사를 하다가 단차가 생겨서 문제가 있다
1: 예.
0: 해서 안전 진단하는 과정에 안타깝게
1: 그렇습니다.
0: 안전 진단을 예. 하던 책임자
1: 예.
0: 그리고 공사 감독 이런 분들이 유명을 달리했잖아요.
1: 예.
0: 그렇다면은 이 부분도 사실은 빠르게 철거를 하고
1: 그리고
0: 추후에 미연에 재발이 안 되도록 하는
1: 예.
0: 게 우선이잖아요.
1: 예.
0: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잘못 따지는 게 원칙 아닌가요? 그런데
1: 예.
0: 오히려 아까 GTSA처럼 국토부에서 5월 15일 날 보도 자료가 나간 것처럼
1: 예.
0: 이것도 대통령께서 한마디 수사 말씀을 하시니까 그 다음 날로 바로 서울시의 압수수색이 들어온 거예요.
1: 예.
0: 그렇다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책임지고
1: 예.
0: 공직사회라는 게 위축이 돼서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 그
0: 부분은 저는
1: 예.
0: 선우가
1: 예.
0: 분명히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1: 예, 그렇습니다. 예.
0: 하지만 선이 먼저
1: 아니, 근데
0: 그렇게 위험하다면 그게 문제잖아요.
1: 수사기관에서는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고 정확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선거에 상관없이 그 순서를 정해가지고 진상 파악을 빨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수사기관의 역할 아닌가. 이게 선거가 있기 때문에 미루고 뭐 누구 눈치 봐서 미루고 이러는 것보다는 이게 사람의 생명이 지금 걸렸었고 생명이 또 사그라든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수사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자꾸 이건 선거를 왜 꼈냐 하고 비판할 게 아니라 정치단체들은 그냥 정말 이럴 때야말로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예. 그렇다면 예. 대통령 말씀 전에 움직이셔야죠.
1: 아니,
0: 대통령 말씀 전에 정말 그런 원칙이라면
1: 예.
0: 대통령 말씀 전에 수사기관이 원칙을 가지고 먼저
1: 예.
0: 했었어야죠. 왜냐하면
1: 예.
0: 그 사고가 난 현장에는 사람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1: 예.
0: 사람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경찰도 출동했고요. 소방

0: 소방도 출동했고 다 했어요.
1: 예.
0: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고가 있으면은 경찰이 초동 조치도 하고 다 합니다.
1: 예.
0: 그렇다면은 정말 그러한 의도라면은 대통령 말씀 전에 했었어야죠. 근데
1: 예.
0: 그게 아니었잖아요.
1: 아니,
0: 시간이 걸렸잖아요.
1: 이게 말입니다. 저 이게 뭐 제가 이분 다른 질문으로 넘어 수사기관의 어떤 행위, 상황 판단 자체를 여기서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게 다 자의적이란 말이에요. 대통령 말씀의 시점이 이거니까. 이거 있고 나서 이렇게 이루어지면 이건 다 의심스러워야 되고. 그게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거는 어떤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수사기관은 진상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움직이는 거를 그거야말로 정치가 개입하지 말고 좀 가만 놔둬서 진상 파악이 안 됐을 때 비판할 일이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대통령 말한 다음에 니들 움직였으니까 이건 분명히 의도가 있고 또 그 전에 움직여서 뭐라 그러게 또 뭐 말할 것 같은데 제가
0: 뭐. 보는 관점의 차이고 결국
1: 예.
0: 이거는 뭐 우리 앵커님과 슬라슬라 될 수밖에 없는데
1: 예.
0: 우리가 보는 시각은 흐름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1: 예.
0: GTX A 노선도 결국 그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1: 예.
0: 왜냐하면 4월 29일 날 최종 보고가 있었고 그 전에 4월 24일 날 이메일 보고도 있었단 말이에요.
1: 예.
0: 근데 보름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국토부가 보도자료 낸 것처럼 똑같은
1: 근데
0: 거예요.
1: 그것도 왜
0: 예.
1: 비판을 받냐면 언론 입장입니다. 이건
0: 예.
1: 뭐 이건 다른 당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어떤 대단히 어떤 위험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럼 총 감독 책임 있는 기관에서 이거는 이거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능동적으로 나가서 어떤 문제와 잘못을 지적해야 되는데 이건 국토부도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우리한테. 이건 쟤네도 아무 얘기 안 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과연 거기다 어떻게 앞으로 향후 어떤 건설을 맡기고 또 뭐가 안 되면 우리만 잘못한 게 아니라 쟤네도 잘못했어 이러고 있으면 그게 걸리는 거예요. 제가
0: 아니죠.
1: 예.
0: 서울도시기반본부는
1: 예.
0: 말씀드린 대로 20차례에 걸쳐서
1: 예.
0: 그 잘못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보강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외부 전문가까지 입회해서 보강 계획을 마련해서 대책은 다 세웠어요. 역할을 안 한 건 아니에요.
1: 예.
0: 그거는 서울시 도시기반본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한 거예요.
1: 예.
0: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가 그간에는 가만히 있다가 반드시 보도자 낸 게 문제라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역할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말씀하신 앵커님 말씀대로
1: 예.
0: 당연히 그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조치를 한 게 최종 보강 계획안을 제출한 거예요.
1: 그러니까 보강 계획안 이제 아까 이제 질문이 반복돼서 그런데요. 아까 제가 여쭤봤듯이 그럼 그동안 왜 이 감리가 뚫렸으며 거기에 대한 어떤 사체 해명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동안 왜 여기 그동안 그런 잘못이 발견되죠. 또 어떤 책임을 지었으며 거기에 대한 게 아무것도 없이 국토부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아 이상한데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0: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관점의 차이를 넘어서 지적하신 부분 아까 저도 인정했는 게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정확히
1: 예.
0: 철근이 누락된 사실에 대해서 시공사가 시공하기 전에
1: 예.
0: 왜 감리가 발견 못했냐면 그건 분명히 잘못이에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수사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1: 예.
0: 부실이 있었는 것을 이실직고하고 나서 보강 계획을 마련한 거는 또 그대로 잘한 거예요. 그래서
1: 예.
0: 그거는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1: 예, 예. 아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영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곳에서 이건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했고 여기서는 이렇게 뚫렸고 그 명백하게 발생한 사실 자체는 수사 영역에 넘어간다고 툭 쳐버리시고.
0: 아, 툭 치는 건 아니죠. 그거는.
1: 알겠습니다. 예. 아니 거기에 대한 왜, 왜 자체 조사 결과 이거는 이렇게.
0: 아니, 예. 거기에 감리 보고서에 그게 다 담겨 있다니까요. 다 담겨 있고 그래서 누락된 걸 다 보고하고 다 했고 그런데
1: 예.
0: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1: 예.
0: 그때 당시 감리에서 그것을 발견 못한 것을 문제 삼으면
1: 예.
0: 그거는
1: 예.
0: 지적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1: 예.
0: 거죠.
1: 예. 그렇습니다.
0: 예.
1: 예. 거기에 예. 예.
0: 그래서 그걸 구분하자는 거예요. 예.
1: 예. 시간이 다 돼버린 것 같습니다. 시간 예. 아, 자 오세훈 캠프 대변인 오셨는데요. 앞으로 어떤 유권자들이 한 말씀 하시면 딱 끝날 것 같습니다. 예.
0: 결국은 처음 말씀드린 대로
1: 예.
0: 이번 선거는 결국은 부동산 선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유권자분들이 특히 서울 시민들이 과거를 회상해 보시면은 부동산 세금 폭탄 그리고 공급 부족 그리고 전월세 대란 이러한 지옥을 다 경험을 하셨어요.
1: 예.
0: 그렇다면 지난 다음에 다시 후회하실 필요 없이
1: 예.
0: 정말 누가 부동산 세금 폭탄을 막고 공급을 책임지고 전월세 대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지
1: 예.
0: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네.
2: MBC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3: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2: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4: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1: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2: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3: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3: 뉴스하이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통상 6, 7, 8월을 여름으로 봅니다. 그런데 올해는 6월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30도를 육박하는 더위가 찾아오더니 6월의 시작과 함께 30도를 넘어서는 더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였는데요. 내일도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9도,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전주 30도, 대구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비 소식 있습니다. 도로 상황입니다. 주초인 월요일은 수월한 편인데다가 오늘 또 월초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소통이 잘 되고 있는데 올림픽대로는 사고가 있습니다. 김포 방향으로 반포대교 바로 아래에 차량에 불이 나는 사고가 있어서 3, 4차로 차단돼 있고 일대로 혼잡합니다. 신채입니다.
4: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5: 네, 예고해드린 대로 곽상준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 정말 네. 주가 무섭습니다.
6: 네, 주가 대단하죠. 네. 근데 제 오랜만에 보셨는데 네. 조금 초췌해 보이지 않습니까?
5: 아, 초췌해 보입니다. 예. 네,
6: 이게 포모에 빠진 사람들. 아, 예. 자화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 아니 무슨 투자 전문가 포모에 빠지셨습니까? 아,
6: 지금 뭐
5: IT 네 반도체를 피해 가셨군요.
6: 네 업적이긴 한데 네. 업적이긴 한데 예. 저가 이제 좀 보수적이 좀 신중한 사람이라서 예. 20만 원 넘어서부터 뭐 그 전부터 그랬습니다만은 좀 이제는 많이 올랐으니까 조심도 하자 예. 이렇게 말씀을 예. 드렸었는데 예. 지금 그 마지막 그 결정타로 크게 얻어맞은 게 예. 27일 날 레버리지 ETF가 나왔어요. 예. 단일 종목 레버리지 예. ETF. 저희 같은 경우는 야 이걸 국민들을 이게 카지노로 연결하나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실제로 정말 대단한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5: 아 그래요?
6: 예, 어마어마한
5: 아, 지금 대단한 이 장세 하나의 원인이 레버리지 ETF라고 보시는 건가요?
6: 맞습니다. 지금 예. 그 증시 역사상 지난 그 2000 코로나 때 전부터 예. 한 2018년 한 10년 내에 예. 지금 시장 상황에서 가장 독특하게 두드러지는 점이 오른 종목 내린 종목 비율이 있어요. 예. 내린 종목이 역대 최고로 많거든요.
5: 아.
6: 비율상으로.
5: 예.
6: 근데 이건 보통 언제 나타나는 현상이면 주가가 바닥일 때 나타나는 현상. 예. 그래서 예. 이런 현상이 나면 주식을 사라. 예. 이렇게 되는데 놀랍게 주가 지수 사상 최고치의 주가 바닥 증후가 나왔어요.
5: 예.
6: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상황 예전에는 제가 예전에 머니무브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은행 예금도 옮겨오고요.
5: 예.
6: 그다음에 그 보험도 한 30조 깨서 넘어왔습니다. 예. 이런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주식을 깨서 레버리지로 갑니다.
5: 예.
6: 삼성전자를 팔아서 예. 삼성전자 레버리지로 가고
5: 레버리지로 한다.
6: 예. 하이닉스를 예. 팔아서 예. 하이닉스 레버리지로 가고
5: 예.
6: 오늘

0: 같이 또 하이닉스가 안 오르고 삼성전자 오른다. 예. 그럼 갖고 있던 거 다 팔아서 삼성전자 레버리지도 가고.
1: 예.
0: 뭐 이런 흐름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데이터를 조금 살펴보니까 그 업자인 제가 포머에 빠질 정도니 예. 개인들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1: 아, 다 달려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0: 지금 사상 최고치인데 불행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1: 예.
0: 네, 배 아픈 사람이 너무 많고 예. 오히려 다수가 배 아프고 불행해요.
1: 예.
0: 지금 왜 그러냐? 하이닉스가 800%가 넘게 올랐고
1: 예.
0: 사실 조금 더 시계열을 길게 보면 10배 올랐고
1: 예.
0: 삼성전자도 4배 정도 올랐고 그리고 지수도 3배가 올랐는데 예. 나는 무언가?
1: 예.
0: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있었던 건가? 뭐 이런 그 자각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이제서야. 그러면서 예. 마음이 급해지죠.
1: 예.
0: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데이터 값으로 보면 실제로 100% 이상 수익 내신 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그 지금 포모에 빠져서 그 막 머리를 쥐어뜯고 계실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예. 말은 나만 안 된 게 아니다. 방송에 나온 저 업자도 그렇더라.
1: 아, 투자 전문가도 네. 포머에 빠져 있다.
0: 네, 그러니 네. 그러니까 좀 위로를 받으시라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자꾸 이제 주식 투자나 이런 투자를 네. 타이밍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1: 네.
0: 그래서 지금 무슨 생각하냐면 인생 일생 일대 기회가 왔는데
1: 네.
0: 기회가 날아가는 거 아닌가
1: 네.
0: 하는 이 걱정함이 굉장히 네. 가득하시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이 투자는 네. 항상 기회가 있어요.
1: 항상 기회가 네. 있습니다.
0: 그래서 네. 그 기회를 잡으시려면 다치면 안 됩니다.
1: 다치다니요?
0: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1: 아, 예, 예.
0: 깨져도 크게 깨지면 안 됩니다.
1: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시드를 망가뜨리면 안 된다 이 뜻인가요?
0: 그렇죠. 예. 한 30%만 레버리지 써도 예. 싹 다 녹일 수 있어요.
1: 아, 그러니까 레버리지 30만 써도
0: 네네.
1: 제로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세요?
0: 그럼요. 예. 왜냐하면 주가가 그 한 종목에 30% 썼는데 예. 한 60몇 프로 빠지면은 예. 싹 다 녹습니다.
1: 아.
0: 그러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예. 저희한테 반문하실 수 있는데 코로나 때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1: 예.
0: 지수가 반토막이 났었거든요. 예.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코로나 때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었냐면 예. 아, 독감이죠 뭐 이랬어요.
1: 예.
0: 저 그때 황천 갈 뻔했습니다.
1: 예.
0: 진짜. 아, 코로나 걸려서가 아니라
1: 아, 욕 먹었어요.
0: 모든 자산이 다 반토막이 나가지고
1: 예.
0: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이 정말 실제로
1: 예.
0: 그럴 정도로 아주 어려웠었는데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세상은.
1: 예.
0: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포모에
1: 예.
0: 빠지지 마시고
1: 예.
0: 나만 못한 게 아니니
1: 예.
0: 좀 위로를 받으시고 그래도 또 기회는 있으니 다시 차분히 시작하자.
1: 자, 거기까지는 우리 곽 대표님 말씀을 청취자들이 잘 들었을 겁니다.
0: 네.
1: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니 좋습니다. 거기도 위로받은 뭐 저도 그중에 하나니까요.
0: 네.
1: 저도 거기 뭐죠? 반도체에 올라타지 못한
0: 네.
1: 그 1인 중에 하나니까요.
0: 네.
1: 그런데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닌 것까지는 참겠는데
0: 네.
1: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기회가 있어?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예.
0: 그 오늘 그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화나게 한 기사 하나 있었어요.
1: 예, 예, 예.
0: 그거는 이제 유진투자증권에 제가 잘 아는
1: 예.
0: 분이 보고서를 쓴 건데
1: 예.
0: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니까
1: 예.
0: 코스피 실질 지수는 나머지
1: 예.
0: 종목만 추려서 계산해 보니까
1: 저도 그 기사 봤습니다.
0: 4,100밖에 안 되더라.
1: 예. 예.
0: 근데 이제 언론에서 그거를
1: 예.
0: 더 부각을 시킨 거죠.
1: 예.
0: 근데 쓴 사람은 그런 의도로 쓴 건 아니에요.
1: 예.
0: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1: 예.
0: 반도체 쏠림이 지속되고 있지만 쏠림이 풀릴 것 같지 않고
1: 예.
0: 나머지의 소외 현상이 크다.
1: 예.
0: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1: 보고서 자체는 좀 객관적인 상황이었는데
0: 네네.
1: 그거를 기사화한 기사가 약간
0: 예.
1: 의도를 가지고 기사화했다 이거죠.
0: 예.
1: 그러니까.
0: 증폭기가 약간 달린
1: 예.
0: 거죠. 4,100이 좀 강조가 되는
1: 예.
0: 그런 흐름인데 저는 또 오히려
1: 예.
0: 그 보고서 내용을 보고 그 데이터 값을 보고 아까도 이제 오른 종목 내린 종목 비율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1: 예.
0: 그러면 지금 소외된 주식들이 이제 곧 얼마 안 남았다. 반등할 때가 이제 점점 오고 있다.
1: 오히려.
0: 예, 왜냐하면
1: 이게 기쁨. 이 한쪽 분야만 강조됐던 것이
0: 예.
1: 이제 좀 그게 흘러내릴 것이다. 딴 쪽으로.
0: 왜냐하면 예. 그 세상에 이제 반자도지동이라고
1: 예. 예.
0: 모든 돈은 돌고 돌아요.
1: 예.
0: 주식시장도 돌고 돌고
1: 예.
0: 이걸 주식시장용으로 평균 회기 뭐
1: 예.
0: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1: 예.
0: 이게 지금 한쪽으로 쏠려도 너무 많이 쏠렸어요.
1: 예.
0: 여기서 쏠렸다는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올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1: 예.
0: 뭐 많이 올랐지만 그 친구들 덕분에 나머지가 너무 소외돼 버렸어요.
1: 예.
0: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졌어요.
1: 돈을 빨아들여 버리니까요.
0: 완전 블랙홀이죠.
1: 예.
0: 완전 블랙.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다른 주식 팔아서 삼성전자 레버리지 가던 게
1: 예.
0: 삼성전자를 팔아서 삼성전자 레버리지
1: 예.
0: 가는 이런 상황이
1: 예.
0: 왔으니까 쏠려 너무 쏠렸는데 제가 보니까 이 정도로 쏠리면 얼마 안 남았다 이제
1: 예.
0: 이 떨어진 놈들도 구제되거나 반등될 때가
1: 온다.
0: 예. 그러니까. 잘 버티시라.
1: 예.
0: 이런 말씀.
1: 그런데 아까 네. 지금 말씀하시지만 레버리지로 지금 사람들이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어디까지 갑니까 도대체?
0: 아 예. 근데 사실은 예. 이거는 정확히 예측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 이

0: 2000년, 99년, 2000년에 제가 이제 업자 아닌 일반인으로서 예. 아니 99년에는 일반인, 2000년에는 업자로서 예. 그 장에 참여했었거든요. 예. 이 99년부터 버블이었어요.
1: 예?
0: 주식시장이 1999년에 예. 한번 큰 버블이 왔습니다. IMF 예. 예. 예. 닷컴 버블이라는 예. 게. 근데 그 버블이 왔어 하고 인식했는데 그 후도 한 1년 갔거든요.
1: 예.
0: 근데 지금은 삼성자이닉스는 버블이냐?
1: 예.
0: 버블은 아니에요.
1: 실적이 있단 말이죠.
0: 예, 예, 예. 실적이 있기 때문에 버블은 예. 아니고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이 약간 이상하게 많이 오른 것들이 있습니다.
1: 예.
0: 그 주변 주식들이.
1: 예.
0: 물론 좋아요. 업황은 예. 좋은데 막 그 이익 대비 막 50배, 100배 예. 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1: 예.
0: 그러면 그거는 그 이익만 벌어가지고는 본전 찾으려면 50년, 100년 걸린다는 예. 얘기니까 그건 조금 과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좀 쏠렸으니 이제 반대로 좀 올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하나 오늘 그래도 제가 이제 반대하는 게 아니니까 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한테는 참 대단한 날입니다.
1: 예.
0: 시가총액 2천조가 됐어요.
1: 예.
0: 24년도에
1: 예.
0: 한국 전체 시가총액이 2,400조였어요.
1: 아, 그래요.
0: 예. 근데 한 종목이 지금
1: 대단한 성과군요.
0: 대단한 성과고요.
1: 예.
0: 오늘 일본에서는 역시나 AI 관련주인 소프트뱅크가 시가총액 1위를 차지했습니다.
1: 예.
0: 도요타 자동차를 제껴서. 예. 그러면 얘네들의 시가총액이 얼마냐? 예. 500조 원이 안 돼요.
1: 아, 그래요? 아.
0: 어마무시한 겁니다.
1: 우리가 4배가 넘는다고요?
0: 그럼요. 그리고 아. 2등 하이닉스는 1,700조 가까이 됩니다.
1: 예.
0: 두 개 합산하면 4,000조, 주변 종목까지 예. 4,000조가 넘어요.
1: 예.
0: 그리고 7,200조의 시가총액이.
1: 예.
0: 그러니까 조금 쏠림이 과한 것은 7,200조 시장에서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고거를 갖고 있는 애들이 같이 오른 것들이 있어요.
1: 예.
0: 그런 주식까지 합산하면 거의 4,000조이기 때문에
1: 예.
0: 좀 쏠림이 많긴 하죠.
1: 예.
0: 그런데 이제 그게 AI의 대표적 수혜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예.
0: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세게 그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게 이제 지난번에 치킨 회동을 했던 젠슨 왕이
1: 예.
0: 이번에는 성수동에서 삼겹살 파티를 하겠답니다.
1: 예.
0: 예.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도 시장이 상당히 많이 자극받았고 예. 오늘 대만에서 젠슨 왕이 자기네 그 기조 발표를 했어요. 뭐 GTC라고 이제
1: 예.
0: 컴퓨터 행사를 하는 자리에서 신형 CPU를 저기 공개를 하면서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사람들이 쓸 거고 이 고사양 그 저기 데이터 센터용
1: 예.
0: 그 컴퓨터를 쓰면
1: 예.
0: 비용이 실제로는 더 아껴진다.
1: 예.
0: 단위당 비용은 아껴진다.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년도에는 HBM4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제품을 쓰겠다고
1: 예.
0: 했고 규모도 더 늘리겠다고 했어요.
1: 예. 네,
0: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주식시장이 그렇게 2천조 이상
1: 예.
0: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이제 시가총액 어디까지 올랐냐면
1: 예.
0: 달러 기준으로 4.7조 달러를 넘었어요.
1: 예.
0: 그러면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1: 예.
0: 일본이 우리 한 두 배쯤 됩니다.
1: 예.
0: 두 배쯤 되는데
1: 예.
0: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일본보다 AI 관련 기업들이 많고 그다음 주식시장에 똘똘한 기업들이 많으니 일본 주식시장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1: 예.
0: 그러니까 단위당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1: 예.
0: 똘똘한 기업들이
1: 예.
0: 많으니까. 그러나 시가총액을 역전하거나 하기에는 그건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 예.
0: GDP가 두 배가 넘는 차이에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1: 예.
0: 원래 자본시장이라는 건 GDP하고 좀 궤를 같이 하면서 가는 거라서
1: 예.
0: 우리가 그 일본의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따라갈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역전한다는 건
1: 예.
0: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하셔야
1: 예.
0: 되는 문제고요. 근데 한국의 시가총액이 어디까지 올랐느냐? 지금 1등이 미국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 예.
0: 전 세계 절반이 넘어요.
1: 예.
0: 시가총액이. 그다음 2등이 중국이에요.
1: 예.
0: 3등이 일본이고
1: 예.
0: 4등이 홍콩이고
1: 예.
0: 그다음이 대만, 한국, 일본이 딱 인도가 붙어 있어요.
1: 예.
0: 그만큼 우리가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이 이제는 저평가 예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처음 시작하실 때 완전 저평가였고
1: 예.
0: 디스카운트 할인 뭐 이랬었는데 그건 끝났습니다.
1: 예.
0: 이제 본질 가치를 찾았고요.
1: 예.
0: 이제 프리미엄 시대로 가고 가게 되는 거고
1: 예.
0: 이제 프리미엄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1: 예.
0: 근데 뭐 현재 정부가 워낙 주식시장에 대한 인식도가 높기 때문에
1: 예.
0: 프리미엄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시장으로 갈 수 있을 거고.
1: 우리는 잘하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잘 나가는데
0: 네.
1: 문제는 국제 환경이요.
0: 네.
1: 유가나 이런 유가나 금리 뭐 인플레이션 이런 게 우호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심하게 악화되면 우리한테도 어떤 갑자기
0: 네.
1: 충격이 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0: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맞고 그다음
1: 네.
0: 미국도 사실 저렴하지 않습니다.
1: 네.
0: 미국의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냐면 닷컴 버블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1: 네.
0: 그 나이 좀 드신
1: 네.
0: 나이를 드신다고 다 아시는 건 아니겠지만은
1: 네.
0: 그때 이제 네.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1: 네. 네.
0: 이 닷컴 버블 때 정말 예.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요.
1: 예.
0: 이름에 닷컴만 날면 주가 막 다 상한가
1: 예. 예. 예.
0: 다들 미쳤었어요.
1: 기억납니다. 예.
0: 예. 막 그랬었는데
1: 예.
0: 그때 가격까지 지금 올라간 거예요.
1: 예.
0: 미국의 주가 수준이.
1: 예.
0: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아주 뭐 강인한 성장 동력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0: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약간 취약한 국면까지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뭐 인플레이션, 그다음 금리 이게 문제인데. 근데 일단 지금 미국 시장은 트럼프를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맨날 입으로 하는 얘기가 주식시장 살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 나와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트럼프는 주식시장 안 망가뜨려요. 그런 톤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 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절대로 주식시장 망가뜨리지 않는다. 그래서 전쟁 재개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전쟁 재개를 하면 금리가 팍 튀고 그러면 주식시장에 유가도 튀고 금리도 튀고 그럼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니 이게 전쟁 안 납니다. 언제 전쟁이 다시 나느냐?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 전쟁을 해도 괜찮습니다. 여유분이 생겼으니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안 생겨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미국 쪽에서 발생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것,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뭐냐면 트럼프가 저렇게 마사지를 잘 해주고 있거든요. 주식시장을. 그리고 미국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안락해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마사지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마사지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리가 위로 튄다.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튀면은 어느 한계 이상으로 튀면 시장이 딱 깨질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보냐면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4.4%대인데 이게 5%를 휙 하고 넘어가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근데 이게 5%를 휙 하고 넘어가려면 뭔가 사건이 있어야 돼요. 사건 중에 지금 가장 뭐 근사치로 유력한 게 종전협상이 쉽게 안 끝난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1: 안 열린다.
0: 쉽게 안 열린다. 그래서 6월 말쯤 됐는데 가지고 있었던 비축분들이 점점 없어진다.
1: 6월 말이죠. 지금 비축류들이 소진되는 시점은 대강?
0: 그래서 그때가 됐는데도 안 끝나서 비축류 떨어진 걸 인식하고 유가가 올랐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문제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전쟁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1: 그렇죠.
0: 인플레이션과 그다음에 그로 인한 금리 상승.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금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이 우리한테 그 돈을 띄워먹을 나라냐? 아직까지 그럴 나라는 아니죠. 트럼프 보면 의심이 되지만 미국은 그럴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절대 갚을 것이기 때문에 무위험 자산이라고 불러요. 미국 자산은 돈 떼일 일이 없다. 근데 이 돈 떼일 일이 없는 국채가 5%면 이게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매력적. 뭐 무위험 자산이 5%의 연이자를 준다면 엄청나게 매력적인 거죠.
0: 매력적이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채권이 매력적이면 딴 자산들이 채권을 넘어가요.
1: 쏠려버리는 거예요.
0: 이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딴 데가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채권을 계속 그 채권금리, 금리 상황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터지지 않는다면 일단 뭐 한국은 뭐 지금 AI의 최고 수혜 기업들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1: 그런데 참 이 칩 산업에 들어간 투자자분들이나 안 들어간 분들이나 지금은 정말 어려운 때 같습니다. 이 투자하기가. 이게 들어간 분은 들어가서 불안하고 안 들어간 분은 포모를 계속 느끼면서 곧 갈등하고 또 딴 데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 불안하고 정말 어려운 때 같아요.
0: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돈을 버신 분들은 굳히기를 좀 하셔라.
1: 실현을 좀 하고 다른 데를 들어가라 이 말씀이신가요?
0: 뭐 다른 데 안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도 되고.
1: 실현을 좀 하고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도 괜찮고.
0: 왜냐하면은 내 돈 돼야 그게 확정한 거 아닙니까? 숫자로만 있으면 안 되고.
1: 실현하기 전에 내 돈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0: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나빠서가 아니라 이렇게 성공했는데 성공을 확정을 일부는 한번 시켜보셔라. 경험 삼아.
1: 확정을 시키는 맛을 한번 보시라.
0: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1: 그리고 그 질문 안 드렸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요. 국민연금 한국 주식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보면
0: 정확하게 그 전략적 자산매분, 전술적 자산매분 두 개 6% 2% 합쳐서 8%가 추가로 더 증가될 수 있어요. 그래서 20.8%인데 28.8%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계속 주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모르 몰라도 이거 넘어갈 것 같아요.
1: 아 그러면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팔아야 돼요.
1: 아 그럼 그것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습니까?
0: 근데 아마 조심해서 팔 것 같습니다. 함부로 팔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저는 국민연금에다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너무너무 잘하는 집단이에요. 그동안
1: 우리가 장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0: 아니요 아니요 그동안에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잘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좀 맡기는 게
1: 맡겨라.
0: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매트릭스 투자자문 곽상준 대표였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0: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인간은 싸우면 평생 안 보기도 하는데요. 침팬지들에게 화해는 생존 법칙입니다. 아무리 격렬하게 싸워도 반드시 화해하죠. 둘 중 하나가 다가가 손을 내밀면 상대는 손을 맞잡거나 껴안아줍니다. 그게 안 될 땐 중재자가 나서서 싸운 침팬지들을 차례로 껴안으며 마음을 풀어주죠. 함께 살기 위해 필요한 건 싸우더라도 그 후에 먼저 손을 내미는 일인가 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울입니다. 소중한 이들과 아침 인사를 나누고 하루를 보내다 다시 만나는 평범한 날들, 우리는 이 행복을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연한 듯 평화로운 일상은 국가 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입니다. 그분들의 헌신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마음껏 웃을 수 있습니다. 영웅들이 지켜낸 귀한 하루 다 같이 훈훈하게 갖고 나갑시다.
5: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 6월은 호국보훈의 달.
6: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7: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8: 내일은 오마이뉴스 과우신 기자, 노영희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9: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0: 지난달 국회에서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인데요. 국민이 안전할 권리를 법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그동안은 헌법상의 모호한 형태로 존재할 뿐 국민 안전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이 없었는데요. 이 법을 통해 안전정책의 방향과 원칙을 세울 수 있게 됐죠.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임을 명시하고 재난 예방과 피해 회복에 나서도록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참사가 터진 뒤 특별법을 만들기 바빴던 우리 사회.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귀한 생명을 지키길 기대합니다.
9: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7: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8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대통령 경호처 수뇌부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부 심리로 열린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도 징역 7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서서문 고가처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청 시공사 대표 등 5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입건 명단에는 원청 시공사 대표를 비롯해 하청업체 대표와 이번 사고로 숨진 현장 소장이 포함됐습니다. 숨진 시공사 현장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지만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입니다. 발주자인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입건에서 제외됐습니다. 여야가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이후 유세 일정을 취소하고 당내 차분한 선거운동을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공지를 통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전체 후보자 유세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언론 공지를 통해 전국 국민의힘 후보와 선거 캠프에 로고송 사용과 율동을 자제하고 차분한 선거운동을 진행해달라고 지시했다며 오늘 예정됐던 모든 공개 일정을 취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을 두고 노산군에서 보기된 단종처럼 거짓과 모함으로 덧씌워진 멍에는 반드시 벗겨지고 제자리로 보기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그대들이 했던 조리돌림, 잔인한 칼춤을 추며 자행했던 인격살인에 대한 대가는 꼭 받을 것이고 멀지 않았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군 드론을 격추한 이란 군시설에 대해 미군이 보복 공습에 나서자 이란 정부가 미국의 침략 행위는 휴전조항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은 현지 시간 1일 미국이 오늘 오전 또 휴전 조항을 위반했고 이란은 이란 안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과 협상이 심각한 불신과 의구심 속에서 시작됐으며 메시지 교환 역시 그런 분위기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고 나머지 지역은 흐리다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일부 남해안에 내리는 비는 밤사이 남부지방으로 확대돼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제주 산지 최대 150mm 이상, 남해안 많은 곳 80mm 이상, 전남과 경남에 최대 6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19도, 대구와 부산 20도 등 14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0: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MBC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어릴 적에 들은 이야기는 힘이 강해서요. 손톱 먹은 들쥐가 사람으로 둔갑했다는 전래동화를 듣고 자란 어린이들은 어른이 돼서도 손발톱을 깎아서 아무데나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고 하고요. 소가 된 게으름뱅이의 사연을 아는 어린이들은 어른이 돼서도 식후에 바로 눕는 사람을 보면 밥 먹고 누우면 소된다 이런 말을 저절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소설가 한승원 선생님은 어린 시절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은 평생 동안 내 삶을 지배하고 나를 구제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배와 구제 같은 거창한 영향력은 아니더라도 기억 속 어딘가에 옛 이야기들이 저장돼 있어서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 있지 않나요? 여전히 닫힌 문 앞에서 열려라 참깨를 외치고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쁜이를 중얼거리는 분이시라면 충분히 이야기의 힘을 증명해주는 산 증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026년 6월 1일 월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임상아의 나의 옛날 이야기 전해드렸어요. 7190님이 손톱 이야기하니까 엄마 생각이 납니다. 우리 엄마도 손톱 발톱은 깎아서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6365님도 저도 어릴 적 손톱이 분신되는 만화책 보고 한동안 손톱을 아무데나 안 버리는 버릇이 생겼죠. 오, 다들 그러시구나. 그리고 7732님도 저는 다리 떨면 복 나간다 해서 아직까지 다리 못 떨어요. 누가 다리를 떨면 저도 모르게 떨지 말라고 합니다. 상 모서리에서도 밥 못 먹게 해요. 아, 모서리에 앉아도 복 나간다는 말이 있다고 하네요. 저는 늘 모서리에 어디 가면 이렇게 구석에 앉는 거 좋아해가지고. 2117님, 전 어렸을 때 동화도 많이 듣고 만화도 많이 봐서 그런지 엉뚱한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옷장이나 냉장고 들어가면 다른 세상 혹은 제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이동하는 통로가 생기는 줄 알았고 콩나무 타고 올라가면 진짜 거인들 사는 곳으로 갈 수 있나 궁금해서 나무 타기도 해봤다가 무진장 혼나기도 했어요. 아주 가끔씩 장풍이 제 손에서 나오면 어떨까 하는 상상도 해봐요. 아, 그래요. 진짜 오늘 오프닝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어릴 적에 들은 이야기의 힘이 이렇게나 강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생각이 나고 또 그렇잖아요. 3330님도 저도 소되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서 5살 아들에게 어허 밥 먹고 누우면 소된다 하니 아들이 나 소될래요 웃으며 말하네요. 소되면 시장에 팔 거라고 하니 팔지 말래요. 크크크. 아우 요 녀석을 어떻게 할까요. 진짜 아드님이 한마디도 지지 않네요. 5살인데. 너무 귀여운데요. 다들 이렇게 어린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가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도 궁금하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뭐 피터팬 좋아하신 분들 어른이 돼서도 뭐 꿈과 상상력을 잃지 않고 계속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있을 것 같고 토끼와 거북이 같은 거 역시 재능도 중요하지만 꾸준함이 이긴다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게 있을까? 양치기 소년 같은 거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런 거 교훈을 주는 이야기들이 있고 피노키오도 마찬가지고 또 다양한 정말 많은 그런 동화들 어렸을 때 읽었던 책들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 계속해서 이야기 들려주세요.

주시면 좋겠습니다. 0039님, 젠디도 선거방송 준비 때문에 바쁘겠죠? 예전에 개표방송 비하인드 전참시에서 본 적 있는데 힘들겠다 싶더라고요. 오늘도 젠디 편입니다. 파이팅 하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 요즘 계속 리허설을 하고 있어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참고로 6월 3일 수요일 지방선거 당일에 저희 5당제는 선거방송 관계로 하루 결방을 합니다.

0: 대신 저는 TV에서 선택 2026으로 여러분께 오후 4시부터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오후 4시부터 새벽까지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본방사수 라디오도 들어주시고 TV도 봐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투표도 꼭 하시고요. 자, 오당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는지 하루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신청곡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미니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 3부 김민호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요즘 우리는 준비돼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키워드 준비해 오셨을지 이따가 3부에서 만나볼게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우리 ENL 하루틴, 본컴퍼니,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저축은행 중앙회, 현대오피스, 환인제약, 빅토스,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이 다섯 도둑놈을 비판한 김지아 씨 오적으로 56년 전에 강제 폐간된 대한민국 대표 잡지 사상계. 2026년에 신오적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간 사상계가 찾은 신오적. 새로운 다섯 도둑놈들. 어떤 놈들인지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2: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오늘 오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로켓 추진체에 들어가는 공구를 세척하던 중에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근 지역에도 강한 진동이 퍼지면서 지진이 났다는 신고도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50분 만에 큰 불을 잡았습니다. 해당 공장은 미사일 등 유도 무기와 우주 항공 분야에 사용되는 추진 기관을 생산, 연구하는 방위 산업 시설인데요. 그런데 이곳 사업장의 폭발 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에는 폭발로 5명이 숨졌고, 2019년에는 이 폭발 추정 화재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7년 사이에 세 번째 참사가 또 발생한 건데,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서 원인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소방당국은 폭발로 무너진 구조물을 철거한 뒤에 감식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1월쯤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2023년 11월 관저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가 시키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의장이 정당한 명령이면 따르겠다고 답하자 윤 전 대통령은 격노하면서 총을 가져와서 내 머리에 쏘라는 등의 과격한 발언을 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런 발언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이었을 것으로 보고 비상계엄 준비 시점을 2023년 11월경으로 특정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주말 강릉에서는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기상청은 5월 30일 밤 강릉에서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지난해보다 19

9일 빠른 기록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으로 향하고 있는 태풍 장미의 간접 영향으로 오늘과 내일 제주와 남해안에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는데요. 특히 내일 오전 제주와 남해안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여기에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그칠 무렵에는 수도권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더위가 강해지겠고요. 내일 서울은 33도까지 올라서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부와 내륙 곳곳도 30도를 웃돌겠는데요. 당분간 낮더위는 계속되고요. 6.3 지방선거일에는 호남과 경남 일부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환가람이 아문다 8164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2853님이 어머 가수분 목소리가 환가람님 같네요 하셨는데 오 정확히 맞히셨습니다. 환가람님의 노래 맞았어요. 신곡인가요?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환가람님 목소리 맞았고요. 6947님이 퇴근하고 와서 아침에 남았던 찬밥과 비지장을 저녁으로 먹고 라디오 켜서 설거지하면서 열심히 경청하고 있어요.

항상 오늘의 뉴스를 통해서 많은 소식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폭발 사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셨고, 이경희님도 사고 소식이 마음이 아픈 하루였네요 유유하셨는데, 아 진짜 저도 오늘 뉴스 보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최근에 이런 소식, 사고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게 돼서 좀 계속 마음이 너무 아픈데, 더 안타까운 거는 이제 과거에도 유사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죠. 뉴스에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2008년, 2009년에도 있었고 벌써 세 번째입니다. 안전관리 체계, 또 방제 시스템 점검 요구 커지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이현주님은 벌써 열대야 소식이 들려오다니 덜덜덜 하셨고, 범진호님 어제 강릉 포함한 강원 영동 지방 열대야였어요. 저는 오늘부로 에어컨 청소하고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 서풍이 불어서 태백산맥 넘어오며 고온 건조한 팬 현상 때문이에요. 기압 배치가 바뀌어서 동풍이 불면 서쪽 지방이 폭염이 되죠. 크, 팬 현상 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렇죠. 올해 처음으로 열대야가 나타났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강릉에서 첫 열대야였는데요. 이게 열대야의 기준이 뭐냐면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은 열대야로 기록된다고 하는데, 어제 처음으로 열대야 나타났다고 하고요. 이렇게 진호님처럼 에어컨 트신 분들 있으실 것 같고, 이럴 때도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 되니까 물도 잘 챙겨 드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내 온도 잠들기 전에 좀 낮춰놓고, 늦은 밤에 뭐 과식하는 거 피하고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아, 이게 어제가 아니고 이틀 전이네요. 그렇죠. 5월 30일 밤이니까. 강민승님이 지나온 상반기를 천천히 돌아보면서 남은 하반기를 더 힘차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신청곡 부탁드립니다. 윤종신의 1월부터 6월까지 들려주세요 하셔서 이 노래 듣고 올게요. 9월 13.

0: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 출동.
1: 나이키, 아디다스, 퓨.

0: 뉴발란스 프로랄 프로렌 최고 90% 5,000원부터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1: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6월의 첫날 다들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사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니까요. 오늘 뭐 드셨는지 누구 만나셨는지 다 좋습니다. 문자나 미니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먼저 8698님은 요즘 매일같이 시골집 텃밭에 심어놓은 물주러 다니고 있습니다 하면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오, 텃밭이 이 정도는 꽤 큰데요? 텃밭 사진 보내주셨어요. 상추가 가운데에 좀 심겨져 있는 것 같고, 양쪽 오른쪽에는 약간 노란색 꽃인데 무슨 꽃일까요? 왼쪽에 멀리 보면은 파도 심어져 있는 것 같고, 양파인가 파인가. 아, 정말 제가 이걸 잘 몰라가지고, 뭔지는 잘 모르죠. 어떤 식물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성껏 식물들을 심어놓은 텃밭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텃밭이라기에는 꽤 큰데요. 그리고 5168님은 남편이 시내버스 운전하는데요. 지금 남편 버스에서 맑고 고운 목소리 듣고 있습니다. 오늘 남편에게 힘든 일이 많았더라고요. 재욱 씨, 버스 안전운전 하시고 안 좋은 일 뒤에는 분명히 웃을 일이 생길 거예요. 힘내셔요. 재욱이 오빠 사랑한다잉 하면서도 아내분이 이렇게 또 따뜻하게 남편분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얼마나 힘이 나실까요? 운전하시면서 아마 지금 듣고 계실 거잖아요. 재욱님 힘내시고요. 이렇게 옆에서 응원해주시는 아내분이 계셔서 너무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1799님, 두 번째 퇴근 중입니다. 퇴근하고 집 앞에 주차하고 보니 휴대폰 케이스에 있어야 할 신용카드가 안 보여서 다시 회사로 갔어요. 바닥에 카드가 떨어져 있길래 주워서 다시 퇴근 중. 그럴 때 있죠. 이상하다. 신용카드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할 곳에 없는 경우에 갑자기 막 도대체 이게 어디 간 거야 이러면서 걱정도 되고 막 찾아 헤매게 되잖아요. 그래도 회사에 갔는데 바닥에 있는 카드를 발견해서 너무 다행이네요. 어디로 사라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저도 얼마 전에 이런 경험,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어디에서 결제를 했는데, 결제를 하고 그 카드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꽂아놓고 오게 되는 경우. 카드 잘 챙기시고요, 여러분. 3249님은 오늘이 남편과 재혼한 지 8주년 되는 날입니다. 제가 낳은 아들도 본인의 아들처럼 잘 키워주고 늘 든든한 품이 되어 언제나 지친 나를 안아주는, 여전히 한결같이 날 사랑해주는 박동훈 씨 사랑해. 또 1년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8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진짜 너무 멋진 아빠시네요. 아드님을 사랑으로 잘 돌봐주시고 앞으로도 두 분 그리고 가정에 늘 행복한 일들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9869님 안녕하세요. 울진이라는 곳에서 물류일하는 소심한 총각입니다. 지금 체리철이라 많은 물류일로 야간에도 운행 중입니다. 경주, 대구, 군위 등등 라디오 듣다가 우연히 찾아오게 됐어요.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앞으로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방송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하면서 쿨의 웨딩데이 신청해 주셨어요. 울진에 사시는 소심한 총각이라고 본인을 소개해 주셨네요. 근데 문자 보내주신 거 보면 그래 소심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자세하게 또 이야기도 해주시고 신청곡도 적어주시고. 라디오는 참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막 내가 말로 이런저런 내 이야기를 막 하지 않아도 문자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소심하게나마 전할 수 있잖아요. 9869님 언제든 이렇게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쿨의 웨딩데이 듣고 올게요.

9869님이 신청해 주신 쿨의 웨딩데이 듣고 왔습니다. 3526님, 6월의 첫날 와이프 차 접촉사고 났어요. 6월 액땜한 걸까요? 하셨는데 아, 6월 첫날부터 또 사고 나셔서 깜짝 놀라셨겠어요. 그래도 다친 사람은 없으신 것 같고 접촉사고로 끝나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 생기면은 그래 액땜했나 보다 이런 더 큰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고 처리도 잘 마무리하시고 혹시 차량은 괜찮은지 아내분은 괜찮은지도 어쨌든 앞으로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운전이라는 게 잠깐만 방심해도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게 집중해서 운전하셔야 될 것 같아요. 7712님은 노르웨이에서 스웨덴으로 버스 타고 이동 중입니다. 한국은 열대야라는데 여기는 비가 조금씩 가끔씩 내리고 바람이 부네요. 아, 노르웨이는 지금 현재 기온이 13도라고 합니다. 13도면은 어느 정도 계절이라고 보면 될까? 겨울에서 봄 사이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날씨. 어쨌든 한국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더 덥다고 하는데 33도라고 하죠, 서울. 아, 하루 종일 사실 오늘 회사에 있었어가지고 날씨가 어땠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저도 오늘의 뉴스 전해드리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아까 오프닝에서 어릴 적에 들은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이야기 있으면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9830님이 어릴 적 동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생각나요. 집신도 짝이 있다를 배웠죠. 해와 달이 된 오늘 이야기도 얼마 전에 여성시대에서 소개해 주셔서 궁금해졌습니다. 요즘 현실에는 없을 남매 이야기예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 뭐였더라? 진짜 옛날 이야기가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는 기억나요.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 유명한 호랑이가 나오는 그 동화군요. 아, 그래요. 진짜 옛날 이야기들이 7077님은 상 모서리에 앉으면 남의 눈에 면면이 미워 보인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어요? 전 난생 처음 듣는데. 아, 상 모서리에 앉으면 아,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에 막 미워 보인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네요. 7077님의 말씀에. 저는 그런 말 안 믿어. 안 믿어서 그냥 모서리에 앉아 볼게요. 7732님, 전 빨간 머리 애니요. 제 별명이 앤셜리예요. 근데 성인이 된 지금도 너무 빠르게 혼자 막 떠드니까 요즘 느끼는 건 앤셜리가 아니라 성인 ADHD인 듯요. 그냥 죽은 게만 앤셜리인 걸로. 아, 많이 떠드셔서 앤셜리였나 봐요. 전 빨간 머리는 되게 좋아하는데 막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많이 하고 막 당차고 그런 모습들이 좀 멋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7732님도 아마 그런 모습이시지 않을까. 그게 또 매력이니까요. 7892님은 어릴 때 머리가 쌍가마가 있으면 장가 두 번 가야 된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제가 쌍가마인데 아직 한 번도 못 갔네요. 제 나이는 묻지 마세요. 창피해요. 아, 그렇구나. 쌍가마가 있으면 장가를 두 번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재밌네요.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오늘 만나봤고요. 노래 두 곡 듣고 굿뉴스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2502님이 신청해 주신 토토의 아프리카 그리고 자미로카이의 세븐데이스 인 써니 준 듣고 올게요.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6: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며칠 전 울릉도로 향하던 대형 크루즈선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크루즈 회사의 빠른 결정과 승객들의 협조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당시 크루즈선에는 승객 1,133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항해 도중 70대 승객이 갑자기 뇌출혈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해경에 헬기 지원을 요청했지만 날씨가 좋지 않아서 출동이 어려웠고요. 결국 크루즈 회사는 승객의 상태가 위급하다고 판단해서 출발지인 포항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항과 재출항이 반복되면서 항해 시간이 무려 11시간이나 길어졌는데요. 그런데도 승객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환자의 안부를 걱정하면서 회항 결정에 흔쾌히 동의했다고 하네요. 또 배 안에 있던 의료진 승객이 직접 나서서 응급처치를 도와주기도 했고요. 크루즈 회사는 예상치 못한 회항으로 지친 승객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무료로 제공했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크루즈에서 승객들에게

제공한 아침 메뉴는 무엇이었을까요? 1번 떡국, 2번 스테이크, 3번 아이스크림. 자, 새해에 많이 먹는 음식 있죠? 그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떡국, 2번 스테이크, 3번 아이스크림.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정답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차상관님이 신청해주신 노래입니다. SG워너비의 라라라.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파일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 방송, 지역 민주

0: 민주주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9시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추 후보는 지난달 27일 열린 TV토론회에서 자신의 아들 군 복무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에 무혐의로 종결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그러나 확인 결과 해당 사건은 기소 중지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소 중지를 무혐의 종결로 포장한 것은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에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희 변호사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유족 측이 헌법재판소에 재판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고 박주원 양의 유족은 오늘 헌재에 제출한 재판 소원 청구서에서 대법원 판결 중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부분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질적으로 서로 다른 6개의 상고 이유를 단 한 문장으로 기각한 것은 판결 이후 기재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 대만에서 수입한 강제 제품 두 종류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나섭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한국과 중국, 대만에서 생산한 자동차와 가전, 건축 자재용 열연, 강판과 강대에 대한 반덤핑 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본 제철 등 일본 내 철강업체들은 이들 3개국의 강철 제품 일본 수입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최대 50% 낮게 책정된 덤핑 의혹이 있다며 지난 2월 조사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쿠웨이트 정부가 현지 시간 1일 이란이 자국 영토를 공격했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쿠웨이트 외무부는 성명에서 이란의 반복적 공격에 거부 의사를 재차 표명한다며 이란의 침략 행위는 위험한 긴장 고조이자 쿠웨이트의 안보에 대한 직접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쿠웨이트에는 영토 방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며 유엔 헌장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격의 모든 책임은 이란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가 오늘 5안타를 포함 콜로라도와의 3연전에서 11안타를 몰아쳐 올해 메이저리그 선수 가운데 3경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안타를 기록한 선수가 됐습니다. 이정후는 콜로라도와의 원정 경기에 5번 타자 우익수로 나서 2루타 포함 6타수 5안타 2타점을 기록했고, 지난 3연전에서 15타수 11안타의 뜨거운 타격감을 이어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불볕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20도 안팎을 보이겠지만 한낮에 서울은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 있는 6호 태풍 장미의 간접 영향으로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전까지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2.9도입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7: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8: 온난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올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까 걱정이 앞섰는데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폭염이 와도 밖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달업과 건설 노동자가 대표적인데요. 덥다고 일을 쉬면 생계를 이을 수 없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일터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들이 기후보험 제도를 운영 중이죠. 극한 폭염이 발생했을 때 소득의 일부를 지원해

0: 그래서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돕는 겁니다. 개인이 감당하기엔 버거운 기후위기, 사회가 부담을 나눠들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7: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크루즈 회사는 예상치 못한 회항으로 지친 승객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무료로 제공했는데요. 아침 메뉴 무엇이었을까요? 7011님, 젠디 저 오늘 떡국 해먹었는데 굿뉴스 퀴즈 정답이 떡국이라 너무 신기합니다. 도가니탕에 떡국떡 넣어서 끓였는데 아주 맛있었어요. 혹시 못 믿으실까봐 인증사진 같이 보내요. 정답 1번 떡국. 오, 사진 보내주셨는데 와, 국물이 진짜 엄청 뽀얀색으로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이게 도가니탕에 떡국을 넣으신 거군요.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맛있겠네요. 오늘 정답 맞춰주셨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7011님, 저희가 그 두유 선물 항상 드렸었는데 이게 모두 소진이 됐대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다른 선물로 대신해 드리게 됐습니다. 바로바로 오당제 끝곡 선곡권. 와, 엄청난 선물이죠? 끝곡이 프로그램에서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이 선곡 기회를 우리 7011님께 드리겠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를 문자 또는 미니로 보내주시면 오늘 끝곡으로 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분은요, 환인제약, 안 터지는 맥스부탄, 삼성증권, 웰템, 휴원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휴렉, 빙그레, 그리고 워킥과 함께합니다.
8: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9: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0: 네.
9: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0: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9: 맥스 안 터져요.
11: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9: 맥스 안 터져요.
12: 절세의 왕 절정.
1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4: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2: ISA는 삼성증권이다.
15: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래부터
1: 요즘에 그 소식 들었어까지
0: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 놓쳐서는 안 되는 키워드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1: 우리는
0: 최신 트렌드부터 사회적 이슈까지 세상만사 돌아가는 얘기들을 키워드로 정리해드리는 요즘 우리는 오늘도 코너지기 MBC 김민호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0: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1: 한 주 동안 어땠어요? 재미난 일 없으셨나요, 민호 아나운서님?
0: 재미난 일은 사실 없었긴 했는데 재밌는 퀴즈 하나 가져왔습니다.
1: 좋아요.
0: 그 유명한 부자 빌 게이츠 있잖아요. 네. 그분이 생각보다 노래를 되게 잘하신대요.
1: 아 그래요?
0: 노래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혹시?
1: 빌 게이츠가?
0: 네.
1: 빌 게이츠 어떻게 노래를 부를까?
0: 이 정도면 탈락이십니다.
1: 아, 그래요?
0: 못 맞추신 거고요.
1: 힌트 없어요?
0: 힌트는
1: 너무 맞추고 싶다.
0: 굉장히 저희처럼 마이크를 잘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1: 마이크로 네. 소프트하게.
0: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예.
1: 그렇구나.
0: 네, 아주 부드럽게 노래를 부르신다고.
1: 혹시 선물 있나요? 맞췄는데?
0: 선물은 그 저희 코너 끝곡을 선곡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드릴까요?
1: 역시 센스 있다. 너무 좋네요. 네. 저 이런 부장님 개그 좋아하거든요.
0: 그러면은 가끔씩 하나씩 가져오겠습니다.
1: 다음 주도 또 가져와주세요.
0: 알겠습니다. 예. 네.
1: 자, 마이크로소프트하게 오늘도 요즘 우리는 시작해볼 건데요.
0: 네.
1: 오늘 6월 1일이잖아요. 민호 아나운서 6월 어떻게 보낼 계획인지 또 마라톤 대회 혹시 있어요?
0: 바로 이번 주 일요일날
1: 네.
0: 그 무한도전 런이라고 있어요. 여기 상암 근처에서 하는데요. 그거
1: 진짜?
0: 회사 동료들이랑
1: 다 같이
0: 네,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1: 누구 같이 가요?
0: 소영 씨랑 김준상 아나운서 그리고 영한이 정영한 아나운서 이렇게 4명이서
1: 네네. 와 그럼 보통 누가 이렇게 제일 기록이 좋나요? 아무래도 민호 아나운서가
0: 저랑 영한 씨랑 비슷하게 들어오고 네 그렇습니다.
1: 그래요. 잘 다녀오시고 네. 다음 주에 또 이야기 해주세요.
0: 네.
1: 자 그러면 오늘의 키워드 뭔지 만나볼까요?
0: 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요즘 통계입니다.
1: 요즘 통계. 통계 주제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떤 것부터 만나볼까요?
0: 네 최근에 나온 통계들 중에서 몇 가지를 쭉쭉 소개해 보겠습니다.
1: 네.
0: 일단 어제가 주말이었잖아요. 차량을 이용해서 나들이 다녀오신 분들 많을 텐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난달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도로교통량 조사를 말씀드릴 텐데요.
1: 네.
0: 지난해 도로를 통행한 차량은 하루 평균 16,416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보다 0.9%가 늘었고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1.2%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 네.
0: 도로 종류별로 좀 살펴보면요. 고속국도가 하루 평균 52,888대, 일반 국도 13,071대, 지방도 5,910대였고요. 차량 종류별로는 단연코 승용차가 많았습니다.
1: 네.
0: 12,000세대 전체 73.2% 차지했고요. 화물차 4,110대 버스 300세대 순이었습니다.
1: 네.
0: 시간대별로도 좀 궁금해서 보니까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에 교통량의 76.5%가 몰렸는데
1: 네.
0: 특히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많았습니다. 시간대가 약간 특별하죠.
1: 그렇네요.
0: 요일별로 따지면요. 주말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은 금요일이 제일 붐볐고요.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고속국도 노선은요. 수도권 제1순환선의 노오지에서 서운분기점이었습니다. 224,238대가 이동했고요. 일반 국도는 77호선 서울시계에서 고양시 장항 나들목 부근 205,815대
1: 네.
0: 지방도는 309호선 화성시 천천 나들목에서 서수원 나들목이 127,538대로 제일 붐볐습니다. 지역별로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요.
1: 네.
0: 경기도가 하루 평균 41,688대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충남, 경남, 충북, 경북 순이었습니다.
1: 그렇네요. 약간 의외인 게 주말보다는 금요일이 제일 붐비고
0: 네.
1: 출퇴근 시간보다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차량이 제일 많이 오가네요.
0: 그러니까요.
1: 급하신 분들 이 시간대 꼭 피해서 다니셔야 될 것 같고요.
0: 네.
1: 자, 다음 통계는 뭔가요?
0: 네, 아무래도 오늘 통계 얘기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1: 네.
0: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쇼핑 얘기 해보겠습니다. 4월 온라인 쇼핑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 네.
0: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4월 온라인 쇼핑액은 24조 1280억 원, 1년 전보다 10% 증가한 규모였고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7년 이후 4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1: 네.
0: 상품 군별로는요. 자동차와 자동차 용품 거래액이 전년 동월 대비 154.8% 급증하면서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보조금 영향 그리고 수입 전기차 구매 수요가 높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1: 네.
0: 이어서 음식료품이 9.6%, 음식 서비스 7.8% 순으로 늘었고요. 반면에 문화와 레저 서비스는 6.3% 감소를 했고요.
1: 네.
0: 서적과 스포츠 레저 용품도 각각 2.9%, 0.3% 줄었습니다. 거래액 비중은 음식 서비스 외식하시는 그 금액이 14.

0: 4.4%로 가장 높았고요. 음식료품이 13.9%, 여행과 교통서비스 11.8% 순이었습니다.
1: 얼마 전에 백화점 영업이익도 사상 최고치 기록했다더라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네. 그러면서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면서요.
0: 맞습니다. 실제로 어제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보니까요. 네. 1분기 저소득층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 살림을 기록을 했는데요. 고소득층은 4년 만에

0: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올해 1분기 실질 흑자액이 마이너스 43만 8천 원이에요.
1: 네.
0: 2019년 통계 작성 이래 모든 분기를 통틀어서 가장 큰 적자 규모인데요. 가처분 소득은 79만 2천 원으로 1년 전보다 0.1% 감소했는데 이자 비용 같은 이 비소비 지출이 3.6%가 늘면서 가게에 남는 돈이 없어진 거예요.
1: 네.
0: 가처분 소득은 줄었는데 실질 소비 지출은 123만 1천 원으로 5.1% 증가를 했고요. 반면에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실질 흑자액은 344만 5천 원. 1분기 기준 2022년 이후에 가장 많았고요. 가처분 소득 역시 3% 늘어난 814만 6천 원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 네.
0: 1분위와 5분위의 흑자의 격차가 388만 4천 원까지 벌어지면서 202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반도체 호황 때문에 뭐 주식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또 대기업 근로자 소득도 늘어나는 반면에
1: 그렇죠.
0: 나머지 가구는 소득이 크게 늘지 못할 것으로 보여서 양극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요. 뭔가 좀 대책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0: 네.
1: 자, 또 어떤 통계 결과 준비돼 있죠?
0: 오당제 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1: 맞아요.
0: 젠디도 산 좋아하시나요?
1: 네.
0: 산 관련된 소식을 산
1: 좋아해요.
0: 들고 왔습니다.
1: 네.
0: 근데 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국 국립공원을 다녀간 탐방객을 보니까 줄었다고 합니다. 국립공원공단 발표에 따르면요. 2025년 한 해 전국 국립공원 탐방객 수가 총 4,301만 400 77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 오늘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0: 네. 전년도가 4,065만 5,814명보다 300만 명 가까이 늘었는데요.
1: 네.
0: 지난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 탐방객 수가 300만 235명으로 새로 추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팔공산을 제외하면은 4,041만 477명인데 이게 오히려 전년보다 한 20만 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1: 그렇군요.
0: 탐방객 가장 많았던 국립공원 어딜까요? 혹시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1: 혹시 서울에 있는?
0: 서울에 있습니다. 유명한 산입니다.
1: 네. 네. 북한산?
0: 맞습니다. 오늘 퀴즈 잘 맞추시는데요.
1: 그러게요.
0: 바로 북한산이 탐방객 가장 많았던 국립공원이었고요. 753만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전체 17.4% 차지했고요.
1: 네.
0: 경주국립공원이 421만 명, 한려해상국립공원이 379만 명, 지리산국립공원이 323만 명 순이었습니다. 탐방객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주황산이었는데요. 전년 대비 67만 명이 11.9%가 증가해서 67만 명이 방문을 했는데 지난해 대형 산불이 있었잖아요.
1: 네.
0: 그래서 탐방객이 일시적으로 43%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었다가 신속한 복구로 인해서 빠르게 정상화됐다고 합니다. 최근에 관악산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잖아요.
1: 맞아요.
0: 기운이 좋다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가셨을 텐데 이렇게 좀 관광객이 몰리는 산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립공원 방문객 수는 줄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0: 뭐 국립공원처럼 유명한 산보다 동네 산에 많이 가시는 건지는 좀 더 살펴봐야겠어요.
1: 네, 주말에 산으로 출연하신 우리 윤성준 기자님 들으셨으면 좀 슬퍼할 만한 소식이었는데요.
0: 네.
1: 알게 모르게 동네 뒷산이라도 많이 다니셨기를 바라겠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산에 많이들 가시니까.
0: 네.
1: 네. 산 얘기 나와서 말인데 나무와 관련된 통계도 발표됐다면서요?
0: 맞습니다. 아파트 조경수와 가로수 이런 도시의 나무들이 연간 12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놀랍죠?
1: 네.
0: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에 따르면요. 전국의 공원, 가로수, 아파트 조경수 등이 도심 녹지가 연간 120만 톤의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그러니까
0: 자동차 약 50만 대가 1년간 내뿜는 탄소 배출량과 맞먹는 규모인데요. 지난해 기준 국내 탄소 배출권 평균 거래가를 적용하면 이게 연간 120억 원에 달하는 가치라고 해요.
1: 네.
0: 이 데이터는 객관성도 확보한 데이터입니다. 지난달 UN 기후변화협약에서 파견된 국제기술 전문가들의 검증까지 통과한 그런 데이터고요. 연구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녹지를 줄이면 탄소 흡수량이 줄어서 국가 장부에 손실이 기록되고 반대로 녹지를 늘리면 국가 자산이 늘어난다고 했는데요. 앞으로는 얼마나 뭔가를 더 지을 것인가 질문 옆에 얼마만큼의 나무를 지킬 것인가라는 질문이 놓이게 된 것이다. 이런 평가도 했습니다.
1: 네.
0: 전에 저희가 나무사 관련된 얘기 한 적 있잖아요.
1: 네.
0: 이렇게 도시의 나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1: 그렇네요.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는 얘기 잘 들었고요.
0: 네.
1: 자, 그리고 결혼과 관련된 흥미로운 통계도 발표됐다고요?
0: 맞습니다. 혼인 건수는 사실 다시 늘고 있는데요. 결혼을 바라보는 청년 직장인들의 마음은 마냥 가볍지 않은 것 같아요.
1: 그래요.
0: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생애주기

0: 관련 게시글 11만 1,566건을 분석했는데요. 결혼 관련 글이 2만 2,095건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증가세가 가팔랐는데 결혼 관련 게시글이 2023년에는 3,073건이었는데 2024년 4,267건, 2025년 작년에 9,201건까지 늘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2년 사이에 3배가 된 거죠.
1: 그렇네요.
0: 지난해 언급해 드렸다시피 혼인 건수도 반등했습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24만 건이었는데요. 전년보다 8.1% 늘면서 2018년 이후에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1: 네.
0: 근데 게시글 속에 이제 감정도 한번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 관련 글들을 쫙 보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담은 비중이 2023년에는 한 46.3% 나왔거든요. 근데 매년 늘어났습니다. 2024년에 49.9%, 2025년에는 절반에 가까운 글이 53.6%가 좀 부정적인 감정을 담은 글이었고요.
1: 네.
0: 반대로 행복하게 결혼을 이야기한 글은 9.3%. 그러니까 10건 중에 한 건도 안 되는 거예요.
1: 그렇네요.
0: 감정별로 좀 살펴보면 두려움이 24.24%로 가장 많았고요.
1: 네.
0: 이어서 흥미, 슬픔, 중립, 분노 순이었습니다. 특히나 슬픈 감정, 결혼에 관련해서 슬프다라고 글에 써놓으신 것들이 2023년에 9.5%였는데 2025년에 16.1%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늘어나냐. 그걸 보니까 그 중심엔 여전히 돈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0: 8년치 결혼 관련 게시글 절반 이상인 53.6%가요. 뭐 직장, 연봉, 대출, 주거 이런 경제적 문제를 다뤘거든요.
1: 네.
0: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또 관계 자체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결혼할 돈이 있느냐를 넘어서서 어떻게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느냐가 새로운 고민이 된 거죠. 전문가들도 이제 이런 만남의 길을 좀 넓히고 관계 형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세밀한 정책적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네, 결혼을 하고 싶어도 돈도 걱정이고 또 마음에 맞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도 고민이 된다 이런
0: 네.
1: 얘기인데 우리 민호 아나운서는 어때요?
0: 네.
1: 소개팅을 선호하세요? 아니면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세요?
0: 저는 완전 자만추 추구하는데 저는 정말 뭐 돈도 필요 없고 조건도 아예 안 보는데
1: 네.
0: 마음에 맞는 사람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네. 그래,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우리 민호 아나운서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0: 그런가요?
1: 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서태지의 Take 5.

0: 서태지의 테이크5 듣고 왔습니다. 이형인님이 이런저런 통계 이야기 꽤 재밌네요 하셨는데 우리 민호 아나운서는 이제 여러 숫자를 읽느라고 좀 예. 고생을 하셨지만 듣는 저희는 아주 재밌었습니다.
1: 아, 다행입니다.
0: 자 이번에는 세대별 여행법 관광 트렌드 통계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1: 네. 소위 극과 극 취향으로 알려진 2030 세대, 5060 세대 이들의 선호하는 관광 트렌드가 어떻게 다른지 한국관광공사에서 흥미로운 통계를 공개했는데요.
0: 네.
1: 최근 두 세대의 관광 트렌드가 큰 줄기에서 닮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초력 체력 소모가 큰 활동형에서 콘텐츠 향유와 정서적 만족을 중시하는 목적형 경험으로 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5년 통신 데이터 기준 두 세대 모두 자연 경관 공원 방문이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0: 네.
1: 2030 세대는 31.1%, 5060 세대는 21.9% 상승을 했고요. 차밭이나 뭐 다도 체험도 각각 12.2%, 8% 늘었고요. 마을 관광지 방문도 눈에 띄게 잦아지고 있습니다.
0: 네.
1: 반면에 두 세대 모두 체력 소모가 큰 포인트는 지금 사양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산 방문 각각 2.5%, 6.6% 낮아졌고요.
0: 네.
1: 섬 투어도 꺼리는 추세라고 합니다. 특히 놀이동산 방문이 두 세대 모두 감소했어요. 가면 좀 피로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많이
0: 그렇죠.
1: 돌아다녀야 되고. 그래서 심리적 여유를 찾는 정적인 힐링이 세대를 아우르는 핵심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0: 그렇군요. 정적인 힐링이 핵심 트렌드군요.
1: 예.
0: 그럼 정적인 힐링을 하기 위해서 향하는 곳은 어딘가요?
1: 눈에 띄는 포인트가 딱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사찰입니다. 절이죠, 절. 원래 5060 세대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더니 사찰이 2030 세대에서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거든요.
0: 네.
1: 뭐 취업난, 주식, 코인 이런 유행으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젊은 세대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면서요.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이 사찰을 많이 찾는다는 분석이에요.
0: 네.
1: 2030 세대 여행에서 또 눈에 띄는 변화를 한번 보면요. 유흥과 외식 소비가 확 줄었다는 점인데요. 먹거리나 카페거리 방문이 2024년 대비 2025년에 3.7% 줄어들어서 목적지 유형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0: 네.
1: SNS 데이터에서도 사찰 연관 검색어 순위에서 분위기가 2024년 13위에서 2025년 7위로 크게 상승을 했고요. 산책이랑 여행지가 새롭게 연관 검색어에 진입을 했습니다.
0: 네.
1: 요즘 뜨는 SNS 힙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절멍이라고 합니다.
0: 절멍.
1: 네, 그 절을 보면서 멍 때리는 절멍이 핫한 키워드라고 하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사찰 자체가 종교적인 뭐 역사적인 공간을 넘어서서 내면을 회복하고 천천히 머무는 여행지로 재발견되고 있는 거죠.
0: 네.
1: 5060 세대는 걷기 편한 자연 경관 공원을 즐겨 찾으면서요. 또 산, 숲, 섬 이런 방문은 눈에 띄게 줄고 있는데요. 그 빈자리를 채운 게 하나 있는데
0: 네.
1: 도심 속의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공연장, 전시관, 뭐 미술관, 복합문화공간 이런 문화예술 관람 목적지 방문이 증가세이고요. 대중교통으로 좀 편히 둘러볼 수 있는 마실 투어가 뜨고 있는 셈이죠.
0: 네.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눠볼게요.

0: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1: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폴로랄프로렌 최고 90%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2: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내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4: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월요일 김민우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은 통계, 요즘 통계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앞서 그 마음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곳을 찾는다는 그런 네. 이야기 해봤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2030에게 라디오도 좀 좋지 않을까요?
5: 딱이죠. 완벽합니다.
4: 네. 그리고 2주 전에 이 시간에 건강 정보 소개해드린 적 있잖아요. 네. 건강과 관련된 통계 또 마지막으로 하나 소개해주세요.
5: 네. 서울 성모병원 연구팀이요. 국민 건강 영양조사를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네. 분석을 했는데요.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주요 식사가 불규칙한 성인은요. 규칙적인 성인에 비해서 우울 증상을 경험할 위험이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뭐 소득, 교육, 흡연, 음주, 운동 이런 다양한 변수를 보정한 후에도 일관되게 유지된 결과고요. 전체 참여자 중에 5.2%가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우울 증상을 보였는데 이들 집단에서 불규칙 식사 빈도, 아침 결식 비율 모두 높았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가 정신건강의 완충막 역할을 한다. 이런 게 확인이 됐는데요. 아침을 자주 거르는 사람에서 불규칙 식사와 우울 증상 간 연관성이 더 강해졌고요. 네. 연구팀은 아침 식사가 하루의 대사 리듬과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또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분비를 안정화해서 정서 조절 능력을 지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 네,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는 아침을 꼭 챙겨 먹어야 된다. 이런 통계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은 요즘 통계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 민호 아나운서 어떠셨어요? 예,
5: 통계라는 것 자체가 정말 현실과 맞닿아 있고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4: 네.
5: 일단 뭐 안 좋은 통계도 있고 좋은 통계도 있었지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아침 꼭 챙겨 드시는 거는 기억하시고
4: 네.
5: 이번 주도 건강하게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4: 네. 내일 아침도 꼭 챙겨 드시고요. 청취자 네. 여러분도 함께 얘기 나누고 싶은 요즘 관심사 있으시면 오당재 홈페이지 월요일 게시판에 꼭 남겨주세요. 김윤호 아나운서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4: 김건모의 빨간 우산 5497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김건모의 빨간 우산, 5497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였는데요. 둥근 밥상에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으면 가족이 화목해진대요. 그래서 총각 때 쓰던 둥근 좌식 밥상을 아직도 쓰고 있어요. 30년 됐습니다. 가끔 다투기도 하지만 행복합니다 하면서 이 노래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예전에 둥근 밥상을 참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네모난 식탁보다 둥글게 앉으면 네모난 식탁 모서리가 있잖아요. 네, 둥근. 오늘 모서리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쨌든 둥근 식탁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둘러앉아서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와, 30년 동안 사용해온 밥상. 그 밥상에 정말 많은 추억이 묻어있겠죠. 그리고 오늘 근데 진짜 덕분에 새로운 사실들 많이 알게 됐어요, 여러분. 6954님은 장원학씨를 왔는데 입질이 없어서 찌먹만 하고 있네요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와, 진짜 캄캄한 저수지인 것 같은데 거기에 낚싯대가 앞에 여러 개 보입니다. 저희가 또 지난주에 우리 낚시 명인님께 수업을 잠깐 받았었잖아요. 찌멍. 그 찌를 보면서 멍 때리는 그 낚시인들의 그 재미라고 하죠. 선생님 강조해 주셨던 것처럼 여유,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낚시의 매력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6954님도 지금 그 찌멍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좀 어떻게 한 마리라도 입질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김춘임님은 뉴욕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20여일 다녀왔더니 지금 시차로 해롱거리면서 듣고 있어요. 뉴욕은 이제 오늘 아침이 시작됐을 듯. 친구의 하루가 떠오르네요. 보고 싶다 벌써. 와, 너무 좋으셨겠다. 어떻게 친구 보러 20일 넘게 뉴욕에 다녀오신 거예요? 와, 어디 가셨어요? 뭐 보셨는지, 뭐 드셨는지 다 궁금해요. 저도 뉴욕을 워낙 좋아하는 도시 중에 하나라서 우리 추님님은 뉴욕에 가셔서 뭐 하셨는지 궁금해지네요. 관광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뭐 센트럴파크 이런 데 가서 베이글도 드시고 뭐 이야기도 나누시고 그러고 오셨겠죠? 20여일이나 지내고 오셨으면 한동안은 한국에 와서도 좀 시차 적응하셔야 될 것 같고 몸은 여기 있지만 아직 마음은 뉴욕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드실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사람과 함께한 시간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또 추억이 되잖아요. 뉴욕에서의 20여일이 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그런 시간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만날 그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또 즐겁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7124님, 댄디 언니, 일요일에 있을 면접 준비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산문집을 다 같이 내는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세 번째 준비하는 면접이지만 많이 떨리네요. 잘할 수 있게 응원.

보내주세요. 와, 산문집을 다 같이 내는 프로젝트? 근데 요즘에 그런 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진짜 다 같이 뭐 인터뷰집을 내던가 아니면 산문집을 내든지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책 내는 그런 것들이 많던데 그런 작업을 우리 하시나 봐요. 7일 이사님도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4406님은 애궁 수영 추첨에서 떨어져서 간단하게 달걀 2개 먹고 근처 공원에서 걷고 있어요. 여기는 포항입니다. 주변에서 족구도 하고 황토길 걷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운동을 하고 있네요. 수영 추첨에서 떨어지셨다. 아, 수영장에 뭐 가려면 추첨을 해야 되나 보다. 그죠? 아마 그게 안 되셨나 봐요. 강의, 뭐 수강 신청하는 것처럼. 근데 아마 그 정해진 인원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안 되신 것 같은데 6월 첫날이라서 딱 그 오늘 한 달 앞두고 운동 신청하고 뭐 이런 시기인 것 같아요. 다음 달엔 꼭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수영 말고 또 할 수 있는 운동들도 꽤 있으니까 말씀대로 황토길 걷는 것도 괜찮고 저도 얼마 전에 그 상암동에 있는 한 공원에 갔는데 거기에 황토길이 있더라고요. 막 계속 물 뿌리면서 관리하시고 이런 거 보면서 황토길도 참 많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걷지는 않았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가지고 아, 네. 1004님, 천사님, 최근 들어서 불면증이 심해지고 있어요. 약 처방을 받고 먹고 있는데 먹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 뜬 눈으로 멀뚱멀뚱 천장만 바라보다가 출근하는 게 너무 고통입니다. 그나마 한 시간 자는 것도 다행이지만 어김없이 들려오는 층간소음 때문에 또 다시 강제 기상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는 게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어요 하고 글을 남겨주셨네요. 불면증 진짜 힘들죠.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늘 쭉 잠을 잘 자봤기 때문에 불면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얼마 전 한 몇 개월 전쯤에 진짜 잠이 안 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아 진짜 잠 못 자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천사님도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근데 그럴 때는 억지로 잠들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숙면에 도움이 되는 습관들 조금 조금씩 해나가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다 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늘 잠자는 시간 똑같이 정해놓고 하는 거 그리고 잠들기 전 한두 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아예 보지 않는 거 그리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따뜻한 뭐 우유를 드신다던가 카페인 줄이는 거 또 운동하면 확실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몸을 피곤하게 만들면 지쳐서 잠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신다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막 눈앞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다 막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프로젝트 막 시험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진짜 평소보다 잠이 잘 오더라고요. 막 해야 할 일이 쌓여 있을 때 이거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잠이 오지? 이러면서 5374님도 잠이 안 올 때 책을 읽어보세요 하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뭔가 나만의 방법을 좀 찾아가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천사님이 좋은 꿈 꾸시면서 푹 주무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볼 건데요. 요즘 내일 일기 참여율이 좀 저조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 계획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공유해 주세요. 권진원의 집으로 가는 길 신은희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시인과 촌장 풍경 5283님의 신청곡 들을 건데 문자 번호를 소개를 안 해드렸네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내일 일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올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단기, 코팅기, 서류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오피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워키.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이선희님은 내일은 아버지 모시고 병원 가야 해요. 복숭아뼈를 다치셨는데 잘 안 낫네요. 빨리 회복되셔서 그만 가고 싶어요. 처음 메시지 보냅니다. 잠이 안 와서 들어봤는데 재밌어서 자주 와야 할 것 같아요. 크크. 선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내일 아버님 오시고 병원에 다녀오셔야 되는군요. 복숭아뼈를 다치셨다고요. 아, 회복이 또 생각보다 더뎌서 걱정도 되시고 병원 오가는 일도 쉽지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뼈 다치거나 하면 인대도 그렇고 젊을 때보다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족들도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되고 아버님 빨리 나으시기를 저도 응원할게요. 그리고 남지혜님은 젠디 저 내일 영국으로 떠나요. 오, 국제 결혼을 해서 런던에서 살고 있는 여동생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러 갑니다. 아침 7시 30분 비행기라서 오당재만 끝까지 듣고 얼른 잠자리에 들어야 해요 하셨는데 와 설레는 소식이네요. 내일이면 영국으로 떠나시는 우리 지혜님 여동생 보러 가시는 거라서 더 행복한 여행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동생 만나서 또 런던도 구경하시고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아침 7시 30분 비행기면은 공항에 적어도 몇 시에 가셔야 되나? 4시? 새벽 4시에는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빨리 주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푹 주무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여행하고 오시길 바랄게요. 0219님은 동해바다 보러 여행 왔어요. 숙소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내일은 일출 볼 거예요. 너무 기대돼요. 오랜만에 바다 보니까 힐링되고 너무 좋네요. 역시 바다는 동해바다. 함께 여행 와준 사촌 언니에게 행복만 가득하길. 또 우리 0219님은 동해바다를 보러 떠나셨군요. 크, 너무 좋겠네요. 바다 보면은 왠지 좀 그런 마음이 좀 평온해지고 잡념도 사라지고 그런 기분 들잖아요. 가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도 다 풀고 오시고 힐링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굿뉴스 퀴즈 선물이 끝곡 선곡권으로 바뀌었잖아요. 아까 굿뉴스 퀴즈 당첨되신 7011님이 헉! 이 끝곡 선곡권이 선물보다 더 좋아요. 영광입니다, 젠디. 유유. 제 선곡은요? 샵11 밝은 밤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유하셨는데 어머 이렇게 기뻐해 주셔서 제가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7011님 오늘 끝곡 샵11의 밝은 밤 전해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0: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0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이 또다시 이란의 군사시설을 겨냥해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일 SNS를 통해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이란 고르크와 게슘섬에 있는 레이더와 드론 통제시설을 자위권 차원에서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이 국제수역 상공에서 작전 중이던 미국의 MQ-1 드론 격추 등 이란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 사고와 관련해 한화그룹이 특별대응 TF를 만듭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던 직원들이 숨지고 다쳤다는 소식에 애통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며 사고 수습에 전 그룹의 역량을 총동원하도록 그룹 차원의 특별대응 TF를 구성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나설 축구대표팀에 별도의 포상금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정 회장은 축구협회를 통해 대표팀이 토너먼트를 통과할 때마다 추가로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32강 진출 시 10억 원, 16강 진출 시 20억 원, 8강 진출 시 30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가 포상금은 협회 포상과는 별도로 정 회장의 기부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축구협회는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과천시 주암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등 11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두 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승용차와 승합차가 부딪힌 뒤 각각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차들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나 약물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쿄 주식시장에서 니케이 평균 주가가 전 주말 대비 604엔 오른 66,934엔으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소프트뱅크 그룹은 프랑스의 14조 엔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이 알려지며 주가가 14% 넘게 급등해 시가총액에서 도요타 자동차를 제치고 최초로 일본 국내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반도체 기업인 키옥시아 홀딩스 역시 골드만삭스가 목표 주가를 기존의 4만 8천엔에서 9만 3천엔으로 대폭 상향한 데 힘입어 한때 11%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불볕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20도 안팎을 보이겠지만 한낮에 서울은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 있는 6호 태풍 장미의 간접 영향으로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전까지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풍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비는 내일 오후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0: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4: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5: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6: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200시간 동안 쉬지 않고 택배를 분류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로봇이 인간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했다는 건데요. 여기에 서로 협업하는 로봇까지 등장하면서 AI가 마침내 몸을 갖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AI와 함께 진화하고 있는 로봇 기술, 잠시 후 테코노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제 은행 직원들이 드론을 격추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금융기관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쟁의 부담이 기업과 직원들에게까지 전가되면서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러시아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잠시 후 글로벌 리포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6월 1일 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딱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7: 투자전 상품서명서는 약관별도 원금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9: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8: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9: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에어렉스
10: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이 다섯 도둑놈을 비판한 김지아 씨 오적으로 56년 전에 강제 폐간된 대한민국 대표 잡지 사상계. 2026년에 신오적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간 사상계가 찾은 신오적, 새로운 다섯 도둑놈들. 어떤 놈들인지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2: MBC 라디오 전주이자 여러분, 크리스티나예요.
3: 아이고야.
4: 크리스티나 씨, 오랜만이에요. 우리 기억하죠?
2: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맞아요. 정선우 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2: 그러시구나.
4: 들어보셨어요? 지라 씨, 어때요?
2: 정말 재밌구나.
3: 지금 알았어요?
4: 역시 글로벌하다, 지라 씨가. 그치?
3: 매일 오후 4시 5분, 만국 공통 웃음 보장. 정선우 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2: 벌써 4시 5분이구나.
3: 아, 가시는 거예요? 지라 씨 들으러?
4: 같이 가요.
2: 그러시구나.
4: 아, 근데 우리 말 듣고 있는 거 맞아?
5: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는.
4: 아! 그럼 언제 때 얘기를 하노?
3: 됐다. 우리 지역 인재는 우리가 키운다.
5: 6월 20일 토요일 연세대

0: 김현철 교수와 함께하는 지역 명문대 부활 프로젝트 직어국 리턴즈. 신청은 6월 7일까지 손경제 홈페이지에서.
1: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크노미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2: 오늘은 피지컬 AI 이야기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3: 네.
2: 저도 영상 봤는데 야 무섭더라고요. 택배 분류를 뭐 밥도 안 먹으러 가는 눈치고 커피도 안 마시고 담배도 네. 안 피러 가는 눈치로 네. 한 20몇 시간 계속 분류만 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무려 9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이 생중계된 거라면서요?
3: 맞습니다. 거의 뭐 200시간 넘게 이제 작업을 한 거죠. 뭐 말씀하신 그 영상 아마도 워낙 화제가 돼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A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미 자기네 회사에서는 로봇들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SNS에 글을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아이 무슨 뭐 해봤자 몇 시간이겠지 그러길래 한번 보여줄까 하면서 유튜브 실시간 영상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로봇 피규어 03이라고 하는 거를 물류센터에 넣어놓고 유튜브 생중계를 했는데 원래는 8시간만 넘는 거 보여주겠다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의 근로 시간이 8시간이니까. 그런데 이게 며칠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로봇 한 대가 아니라 로봇 세 대를 같이 돌린 거고요. 밥 프랭크 게리라고 하는 로봇 세 대가 계속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한 대가 81시간 동안 10만 개 넘게 택배 분류를 했고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9일을 안 쉬고 일하면서 택배 분류를 25만 개를 최종적으로는 분류를 했고 뭐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이제 샴페인 터뜨리면서 이제 영상이 마무리됐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2: 네. 이 정도 분량이면 9일 동안 사람이 할 수 있는 양은 분명히 뛰어넘은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3: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로봇이 실제로 공장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좀 보여준 상징적인 영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사람이 조정하는 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택배 로봇들을 보면은 이제 택배 분류하는 건데요.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택배가 실제로 오게 되면 이 바코드를 찍어야 되니까 바코드 면을 뒷면으로 돌려주는 형태거든요. 근데 얘가 처음에는 잘 못해요. 근데 조금씩 하다 보니까 더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카메라 픽셀을 보면서 로봇이 직접 추론을 하면서 움직이는 거고요. 속도가 한 사람이 3초당 하나 정도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거의 그 수준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이는 사람은 8시간 동안 일하면 교대하거나 중간에 쉬거나 뭐 이렇게 뭐 물도 마시고 막 밥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로봇은 안 자고 그냥 하니까 200시간이면 사람 몇 명의 몫을 다 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뭔가 로봇 데모하면은 영상이 편집돼서 나오거나 뭐 두 배속이 나오거나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만큼 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긴 시간 동안을 실시간 유튜브 생중계로 보여주니까 해외에서는 이거는 예전에 애플 스티브 잡스가 하던 어떤 제품 시연 이후에 거의 뭐 최고의 시연이다라는 반응까지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그뿐 아니라 로봇이 두 대가 같이 침실을 정리하는 것도 화제가 됐다는데 이건 제가 못 봤습니다.
3: 네, 실제로 이제 로봇들한테 청소를 시킨 거거든요.
2: 네.
3: 그런데 방에서 이불을 정리를 하는데
2: 네.
3: 생각을 해보시면 침실에 있는 이불이 크니까 로봇 한 대가 할 수가 없잖아요.
2: 그렇죠.
3: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저 로봇이 둘이서 양쪽을 잡고 하나 둘 셋 하면서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꼭 마치 모포 피듯이 네, 저렇게 이제 쫙 피는 거예요.
2: 예.
3: 그리고 이제 호흡을 맞춰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불을 정리를 하니까 둘이 협력해서 침대를 정리하고 옷을 거는 걸 2분 안에 한다라는 게 이제 상당히 놀라운 거죠.
2: 네.
3: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한 로봇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로봇이 같이 하는데 이때 중앙 뭐 이렇게 센서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그냥 주고받으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로봇의 움직임만 보고 의도를 추론해서 호흡을 맞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서서 보여드렸던 택배 영상이 로봇이 얼마나 지구력 있게 하는가라는 걸 보여줬으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로봇끼리 이제 눈치도 잘 본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헬릭스라는 로봇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현이 돼 있냐면 안쪽에 보면 우리가 이제 뇌도 보면 대뇌가 있고 손해가 있잖아요.
2: 예.
3: 그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2: 그래서
3: 안에다가 대뇌라고 하는 이제 느린 추론을 하는 그러니까 아주 큰 동작을 하는 거 하나 그리고 빠른 실행을 하는 손해를 둬가지고 그 안에서 실제로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큰 작업도 따로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AI라고 하는 게 우리 생성형 AI 역시도 기존에 있었던 LLM 모델이 뭐 추론이 생

0: 이고 레그가 생기고 여러 가지 기술이 생기다 보니까 좋아진 것처럼 실제로 피지컬 AI에 들어가는 AI들도 조금씩 진화하면서 실제로 조금 더 효율성 있게 하는 쪽으로 진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건 이제 영상으로 일부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뭐 성공률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데모를 이제 보여주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 같습니다.
1: 제가 저 영상에서 궁금했던 건 그 사람이 중간에 어떤

0: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봇의 움직임만 보고 의도를 추론해서 예. 호흡을 맞췄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있으면은 만약에 로봇끼리 야 이거 로봇 두 대가 하자 아니면 거기 로봇 세 대가 있으면 야 세 대끼리 이렇게 펴자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음과 양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외국인 근로자 구하기 어려워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아 저런 거 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반대로 우리 일자리까지 침범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투자 입장에서는 방금 보여주셨던 이 로봇 만드는 회사에 네.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했다면서요.
0: 맞습니다. 이제 피규어 AI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 LG전자가 실은 투자를 했어요. 아. 그래서 실은 LG전자가 LG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룹사적으로 보면 실리콘밸리에 LG 테크놀로지 벤처스라는 이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운용펀드라는 데 1조 원이 넘거든요. 네. 거기에서 지금 피규어 AI에도 투자를 했고 또 중국의 휴머노이드 회사인 에지봇 또 미국 로봇 소프트웨어에서 이 회사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스킬드 AI라는 회사에도 이제 두루 투자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외에 또 뭐 베어 로보틱스에는 이제 아예 경영권까지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LG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거실에 있었던 백색 가전이라고 치면 네. 지금은 거실에 이제 백색 가전 대신에 로봇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좀 포트폴리오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방금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스킬드 AI 이 회사 이름도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요즘 핫한가요?
0: 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제 LG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서도 초기에 좀 투자를 했어요. 예. 소프트뱅크도 투자하고 뭐 엔비디아, 베조스까지 참여한 여러 이제 투자들을 받게 됐는데 이 스킬드 AI에는 좀 특징이 있는데 네. 나머지 이제 AI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로봇용 뇌, 뭐 드론용 뇌, 아니면 로봇 강아지용 뇌가 따로 있다라고 하면 네. 이 스킬드 AI는 스킬드 브레인이라는 걸 하나 만드는데요. 네. 이게 어떤 로봇이든 어떤 컨셉이든 두뇌를 통일해서 쓴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또 새로운 게 그렇기 때문에 뭔가 로봇이 변수가 생겼을 때 그 변수에 맞게 적응할 수 있는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로봇 강아지가 돌아다니다가 다리가 뭐 부러질 수도 있고 그렇죠. 다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균형을 못 잡는데 균형을 다시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게 이제 놀라움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는 건 하드웨어가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면 팔이 한쪽이 움직이거나 뭐 부러지거나 이러면 균형을 못 잡고 엎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 두뇌가 이른바 추론하는 AI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균형을 잡기 시작을 하니까 역간의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상황에 맞게 뭔가 밸런스를 다시 잡는다든지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이제 회복력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게 이제 상당히 흥미롭고요. 또 이제 스킬드 AI는 또 공부하는 방식도 좀 특이한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AI 이제 이런 피지컬 AI를 학습시킨다고 하면은 사람이 직접 데이터를 입력해 주니까 어떻게 보면 뭐 VR 기기 끼고 팔 움직이고 막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데이터 양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스킬드 AI는 어떤 시도를 하고 있냐면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가지고 한번 이 로봇 피지컬 AI에게 학습을 시켜볼까라고 하는 시도들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정확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빠르게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앞서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킬드 AI라는 회사가 네. 하나의 두뇌를 갖고 여러 개의 로봇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이 스킬드 AI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들어간 게 뭐냐면 ABB 로보틱스라고 하는 회사랑 유니버셜 로봇하고 손을 잡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엔비디아의 블랙웰 GPU 생산 라인에 로봇 8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로봇 8이 공장에 들어간다고 하면 큰 로봇 8 하나가 하나의 부품을 조립하고 또 그 다음 단계에서 조립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피지컬 AI가 이제 접목된 로봇 8은 아주 자그마한 로봇 8 하나가 있고 거기에 서버가 딱 앞에 오는 겁니다. 그럼 서버의 위치와 모양을 얘가 학습을 해놨어요. 네. 그럼 내 앞에 만약에 그냥 극단적으로 하면 H200 아니면 G200이 있다. 그럼 G200을 이 하나의 팔이 이 부품도 끼고 또 요 부품도 끼고 요 부품도 끼고 이걸 하나로 완성을 다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라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또 다른 게 왔다. 그럼 그 안에서도 작업을 하고 실제 이렇게 되면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로봇 라인이 판 하나만 있어도 되는 시기가 네. 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런 것들이 그 말씀드린 엔비디아의 라인에 좀 투자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또 새로운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야 공장의 작업 현장도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질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네. 정해진 합에 맞춰서 표준화된 작업을 반복적으로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다품종 소량 생산이면 이번에 내 앞에 놓인 모델은 뭐네? 칩 어떻게 껴야지? 다음번 모델은 뭐네?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죠.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이야, 놀랍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기업들이 그나마 미래지향

0: 적인 산업인 피지컬 AI 회사들에게 많이 투자도 하고 제휴도 맺어놨다는 건 좋은데 이런 얘기상에서 요즘 빼놓을 수 없는 회사가 현대차가 투자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인데
1: 그렇죠.
0: 여기는 최근 축구를 가르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 맞아요. 이것도 이제 상당히 흥미롭고 이제 재미있는 영상들이 좀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스쿨 오브 풋볼이라는 캠페인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북중미 월드컵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이게 이제 CES 때 공개가 됐었는데 양산형 모델이 공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 양산형 모델을 갖고 실제로 축구를 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영상을 보여준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영상을 보면 아틀라스가 이제 과거의 월드컵 명장면을 쭉 본 다음에 이걸 동작을 따라하는데 그중에서 제일 놀랐던 게 라보나킥을 합니다. 그러니까
0: 네.
1: 라보나킥이 뭐냐면 축구하시는 분 알겠지만 다리를 이렇게 이제 교차해서 뒤쪽으로 툭 차는
0: 알죠.
1: 동작인데
0: 예.
1: 그거를 얘가 해요.
0: 야.
1: 그러니까 단순히 어떠한 공을 차는 수준을 넘어서 이른바 묘기 같은 것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상당히 놀라했습니다.
0: 이제 궁금한 게요. 이게 우리 일반 조기 축구 해본 사람들은 알지만 이게 단기간에 되는 기술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로봇에게 이런 거 어떻게 학습시키는 겁니까?
1: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영상만 보고 따라했나라고 할 수 있지만
0: 네.
1: 실은 속을 보면 그건 아니고요.
0: 네.
1: 이제 실제로는 사람이 일단 축구의 동작을 아주 정밀하게 데이터로 분석을 해요. 그다음에 컴퓨터의 물리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가상의 운동장으로 이걸 가져가는
0: 예.
1: 거예요. 그래서 가상의 운동장에서 이 로봇한테 수만 번 동안 시행착오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0: 네.
1: 그러니까 동작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내가 한다고 그러면 가상으로 해보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이제 균형 잡는 원리나 제어 정책 같은 거를 배우면서 하는 거라 만약에 이 가상의 공간에서 로봇이 직접 몸으로 안 했지만 진짜 한 것처럼 계속 막 휘청거리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 하게 하는 거예요.
0: 네. 이제
1: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완성이 된 거를 다시 이제 이 로봇한테 실제로 한번 물리적으로 테스트를 시켜보는 거죠.
0: 예.
1: 그럼 물리적으로 테스트했을 때 조금 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0: 예.
1: 야 그럼 다시 가상의 시뮬레이션으로 가. 그래서 또 가상의 시뮬레이션에서 몇백 번 몇천 번 돌려보고
0: 네.
1: 다시 오는 구조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최근에 코스모스 같은 걸 하면서 월드 모델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0: 네.
1: 이렇게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시키고 그거를 현실에 가져오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가상에서 한 거를 현실과 맞추는 작업을 시뮬레이션 투 리얼에서 심 투 리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작업을 계속하면서 예전보다 아주 빠르게 이 동작을 익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원리는 어찌 보면 사람과 똑같이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해야 하는 건데 그걸
1: 네.
0: 가상 공간에서 먼저 한다는 게 우리랑 확실히 차이가 좀 있는
1: 그렇죠.
0: 거네요.
1: 그렇죠. 그리고 GPU는 많이 넣으면은 시간을 확 줄이니까.
0: 아, 그렇네.
1: 예, 우리는 실제 1시간 하는 시간인데 얘는 1시간 동안 예를 들면 사람을 치면 한 1시간 어치도 할 수
0: 네.
1: 있다라는 게 이제 놀라운 변화죠.
0: 야, 자, 그런 과정에서 현대차는 또 로봇 분야에서 가장 큰 화두이자 마지막 결정판이라는 게 이 손인데 이 손을 직접 개발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손, 그러니까 그리퍼에서 좀 이제 이 변화가 갈리는데
0: 네.
1: 왜냐하면 같은 팔이라도 어떤 손을 끼우는 자리에서 달라지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 중국 쪽에 좀 분석을 보면 지금 로봇 제조 원가의 이 손 자체가 원가의 30% 이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 이제 많이 차지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손을 만드는 작업이 중요한데 지금 현대차에서 특히 현대 모비스 계열사가 이제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로봇 관절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손도 직접 만든다는 방식을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로봇의 풀스택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대의 어떤 그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이렇게 피지컬 AI가 정말 우리 코앞에 와닿는 이런 순간들이 지금 계속 연이어서 보여지고 있는데
1: 네.
0: 이런 상황에서 이 행사들을 통해서 꼭 이제 어떤 결정타를 또 한번 날리는 게 이들 회사들의 행태잖아요.
1: 네.
0: 이번에 마침 대만 타이페이에서 뭐 중요한 행사가 열렸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대만 최대 IT 박람회 컴퓨텍스가 6월 2일 날 이제 개막을 하고 부대 행사로 엔비디아 GTC 타이페이가 열리는데 거기서 젠슨 황 CEO가 기조 연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상을 한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피지컬 AI나 혹은 PC와 관련된 이야기들 중에 핵심적인 것들이 나올 것을 좀 예상하고 있어요.
0: 네.
1: 제일 대표적으로 어쨌든 이 컴퓨텍스라는 행사가 PC 행사다 보니까 뭔가 마이크로소프트랑 엔비디아가 새로운 개념의 PC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요. 그 외에 또 피지컬 AI에 대한 힌트들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전 세계가 또 이제 젠슨 황의 입에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죠.
0: 네, 사실 컴퓨텍스는 그렇게 국제적인 행사가 아닌데 한 3, 4년 전부터 젠슨 황이 너무 큰 힘을 실어주면서
1: 맞아요.
0: 뭐 리사수를 비롯해서 정말 정말 전 세계가 이제 주목하는 행사가 돼버리고 있는데 우리도 새로운 행사를 하나 만들지 않았습니까? 깡부회동이라고? 이거는 또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1: 네, 이제 지금 아마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 컴퓨터

0: SpaceX나 이번에 그 GTC 타이페이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이유가 실은 이 행사 다음 때문이에요. 네. 이 행사가 일어나고 그 뒤에 실제 우리나라 대기업들하고 타이페이에서도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이후에 6월 5일부터 젠슨 황이 이제 방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말씀하신 대로 깐부회동 2가 일어날 것 같은 이야기를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LG 구강모 회장과 처음으로 만나고 또 이재용 삼성 회장 뭐 또 최태원 또 정의선 이해진 네이버 회장까지 이제 연쇄회동이 쫙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냐 특히나 피지컬 AI에 대해서 뭐가 나올 것이냐라는 거고 특히 대표적으로 두산 로보틱스와의 좀 미팅이 좀 관심이 있는데 네. 왜냐하면 지난 4월에 젠슨 황 딸인 매디슨 황이 직접 네. 두산 로보틱스 연구소를 찾았었거든요. 그래서 두산은 이미 엔비디아 시뮬레이션 도구를 써가지고 물류 로봇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데 그 관점에서 또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사실이 젠슨 황 CEO가 이번에 두산베어스 경기 야구 시구를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건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좀 재미있는 관심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1: 네. 야, 점점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발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도 좀 큰 행사도 하나 가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거든요.
0: 행사 이름 아예 깜부로.
1: 그러니까요. 우리 김덕진 소장님은 네. 전 세계 많은 이런 IT 최첨단의 행사들 많이 다녀보시잖아요. 네. 이런 거 육성할 때 행사도 중요하죠.
0: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행사를 조금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좀 아쉬웠던 건 이 행사를 말씀하신 대로 좀 글로벌로 키웠으면 했는데 네. 약간 아직은 이제 검증 단계다 보니까 이슈가 됐던 게 있어요. 뭐냐면 지난 5월 29일에 산업통상부가 맥스 컨퍼런스 M.AX라고 하는데 맥스 컨퍼런스 2회를 열었습니다. 이게 로보티즈 본사에서 열렸고 맥스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정부 기업 학계 수요 기업까지 한 280개의 이 피지컬 AI에 관련된 기관들이 묶여 있는 동맹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동맹에서 실제로 이번에 성과들을 좀 보여주는 행사를 했어요. 아. 근데 이제 이런 게 좀 더 오피셜하게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나온 기술들이 좀 공개된 것들을 봐도 상당히 흥미로운 게 많거든요. 네.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로보티즈가 상당히 많은 또 기술을 여기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번에 토종 휴머노이드라고 할 수 있는 순수 국내 기술, 그러니까 액추에이터나 이런 것도 다 국내 기술로 만든 AI 사피엔스라는 로봇이 공개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춤을 추는 고난도 동작까지 이제 선보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드린 관절 액추에이터를 국산화했다는 게 첫 번째로 중요했고 두 번째는 동작을 만드는 방식도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 뭐 AI한테 그러니까 로봇한테 춤을 추게 만들려면 뭔가 사람이 모션 캡처가 됐든 뭔가 동작을 한번 보여줬어야 됐거든요.
1: 그랬죠.
0: 근데 이제 엔비디아의 플랫폼이 하나 나왔어요. 키모도라는 플랫폼이 나왔는데 그 플랫폼을 연동하면 마치 우리가 챗GPT한테 글자 쓰면 영상 나오는 시대가 됐잖아요. 제미나이처럼. 근데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로봇한테 야, 너 이런 안무를 한번 해봐라고 글자를 치면 네. 그 안무의 모습을 시뮬레이션 데이터로 이 키모도가 만들어줘요. 그런데 그거를 당연히 학습을 시키긴 하고 로봇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예. 그 적용까지 해서 만든 걸 이번에 이 로보티즈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누구나 로봇의 동작을 상상하면 상상한 동작을 이제 만들 수 있는 단계가 왔다는 거예요. 네. 물론 그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사람이 반복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데이터를 만드는 솔루션까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보티즈가 이번에 보여준 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국산 기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걸 오픈소스로 내놨고 데이터를 모아야 되니까 같이 데이터 모읍시다 라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놀라웠던 변화를 또 보여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또 우리가 로봇 분야도 학습해야 될 시기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확 듭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0: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명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미국이네요.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새로운 피난처로 아르헨티나를 주목하고 있다? 어떤 내용입니까?
4: 네, 일단 억만장자들이 피난처로 아르헨티나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피터 틸이 있습니다.
3: 네.
4: 뭐 실리콘밸리 거물이자 공화당의 주요 후원자라도 알려져 있는데 뭐 페이팔과 팔란티어 공동 창업자기도 하고요.
3: 그렇죠.
4: 네, 포브스에 따르면 순 자산만 303억 달러고 이제 우리 돈으로 약 45조 6천억 원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부자 순위 79위에 올라와 있기도 한데요. 이런 피터 틸이 아르헨티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침실 6개가 달린 대저택을 구매했습니다. 뭐 단순히 부동산만 구입한 건 아니고요. 생활 터전을 옮긴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3: 네.
4: 일단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지난 4월부터 아르헨티나로 이사를 가 있습니다.
3: 네.
4: 자녀들은 현지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본인도 현지 축구 경기를 관람하거나 체스 대회에 참가하는 등 아르헨티나 생활을 즐기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3: 아니, 좋은 나라 많을 텐데 이 정도 부으면 왜 하필 남미 끝단에 아르헨티나로 이사를 했을까요?
4: 네,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3: 예. 이제
4: 가장 유력한 설은 피터 틸이 미국 내 리스크에 대비해서 새로운 피난처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피터 틸은 오랜 전부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던 인물이에요.
3: 예.
4: 뭐 특히 핵전쟁이나 AI 폭주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꾸준히 해왔는데요.
3: 네.
4: 이제 아르헨티나는 남반구에 있다 보니까 북반구에서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이나 핵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라고 본 겁니다.
3: 네.
4: 피터 틸은 자신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저택에서 현지 경제학자나 지식인을 초대해 놓고 뭐 자신이 믿는 종말론적 세계관에 대해 얘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피터 틸이 이렇게 다른 나라에 거점들을 만들어 놓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3: 아, 그래요?
4: 네, 2011년에는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기도 했고요. 4년 전에는 몰타 여권을 신청을 했습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할 때도 뭐 세계 종말에 대비해서 뉴질랜드에 도피처를 마련해뒀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3: 그렇군요. 아니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뭐 오세아니아에 하나 몰타면은 유럽에 하나 다 하나씩 만들어놓은 네. 것 같은데 무슨 미국의 뭐 정책적 변화가 있습니까?
4: 네, 이번에는 뭐 미국의 정책도 좀 아르헨티나 이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3: 네.
4: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가 바로 부자세인데요.
3: 네.
4: 피터 틸 같은 부유층한테 상당한 세금을 매겨서 이 세수를 의료보험 같은 데 쓰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11월에 주민투표가 붙여질 예정이고요. 만약에 부자세가 도입된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 거주자 중에서 순 자산 10억 달러 이상인 사람들은 자산의 5%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3: 네.
4: 뭐 일회성이긴 하지만 10억 달러로만 잡아도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50억 원을 내게 되는 건데요. 피터 틸도 이 부자세 도입에 굉장히 우려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세가 도입되기 전에 캘리포니아 밖에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해 두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3: 아니 이렇게 집도 많은 분이 조금 세금 좀 더 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민감하게 구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밀레이 정부는 오히려 규제 완화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었는데 그 점도 아르헨티나 행을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될까요?
4: 네, 지금 그 부분도 꽤 중요하게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캘리포니아 부자세 논의와 비교를 해보면 아르헨티나 밀레이 정부 는 정반대에 서 있는 정부예요.
3: 예.
4: 네, 피터 틸은 아르헨티나 대통령인 하비에르 밀레이의 자유시장주의 노선에 강한 지지를 보내는 인물입니다. 밀레이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는 작은 정부인데요. 뭐 피터 틸과 밀레이 대통령 모두 세금이나 사회주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3: 네. 네,
4: 일종의 이념적 동지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세금은 도둑질이다. 초부유층에 대한 부유세란 발상은 분명히 시기심에서 비롯됐다. 이런 발언들만 봐도 대통령의 가치관이 대략 이해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은 그 밀레이 대통령의 경제 개혁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3: 예.
4: 실리콘밸리 인사들은 밀레이 정부를 시장 경제 원칙을 시험하는 일종의 실험장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3: 네.
4: 왜냐하면 밀레이 대통령이 2023년 당선 이후에 공공지출을 4분의 1 이상을 삭감하고 또 수많은 경제 규제를 철폐를 했습니다. 피터 틸은 이런 정책 덕분에

0: 아르헨티나가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개선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도 아르헨티나 인플레이션율이 뭐 연간 최고치 290%에서 지난달 4월에 32%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1: 네, 사실 이것 때문에 전 세계 학자들 사이에서는 정말 놀랍다라는 평가도 받고는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요. 피터 틸과 밀레이 대통령이 그냥 정책 방향에 공감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실제로 두 사람 가까운 사이입니까?
0: 네, 지난 4월에 이 둘의 친분이 좀 더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 관저에서 만남이 있었다고 한데요. 밀레이 대통령은 현지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두 사람의 회동을 무정부 자본주의자 간의 훌륭한 만남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은 당시 만남에서 피터 틸이 부유세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고도 밝혔습니다.
1: 네.
0: 네, 이 둘의 인연이 시작된 건 사실 2년 정도 됐는데요. 피터 틸의 벤처 캐피털에서 투자받은 적 있는 아르헨티나의 한 사업가가 2024년에 처음 밀레이 대통령을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1: 네.
0: 피터 틸은 밀레이 대통령을 시작으로 아르헨티나의 경제부 장관, 규제 완화부 장관 등 참모진과도 좀 친분을 쌓고 있습니다.
1: 네, 두 사람이 꽤 가까운 사이라는 건 이제 알겠는데 밀레이 정부 입장에서도 단순히 친분만 쌓을 것 같지는 않아요. 세계적인 CEO이자 이제 투자자니까요. 네. 그럼 피터 틸 같은 인물을 통해서 아르헨티나 정부 또는 밀레이 정부가 기대하는 건 뭘까요?
0: 밀레이 정부는 일단 경제 개혁의 일환으로 황금 여권이란 프로그램을 추진 중입니다.
1: 이 뭔지 알아요?
0: 네, 아르헨티나에 대규모 투자를 예. 하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주겠다 이런 건데요.
1: 예.
0: 네, 밀레이 대통령 올해 초 의회에서 전 세계 모든 억만장자들은 새로운 자유의 땅인 아르헨티나에서 환영받을 수 있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사실 자본가나 기업가를 끌어들이겠다는 뭐 노골적인 표현인데 그래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피터 틸에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주려고 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 아르헨티나 정부는 부인을 한 상황이고요. 네, 결정적으로 이 둘이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공감대가 있습니다.
1: 네.
0: 밀레이 정부는 그동안 아르헨티나를 AI 오아시스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세워왔습니다.
1: 예.
0: 뭐 아르헨티나의 원자력 발전 역량이랑 데이터 센터 구축에 유리한 파타고니아 지역의 입지를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일단 파타고니아는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만한 넓은 부지가 많고요. 연준 기온도 낮은 편이라서 냉각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1: 네.
0: 또 풍력 발전도 최고 수준이다 보니 전력 확보가 비교적 쉽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데이터 센터랑 AI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기업과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건데
1: 네.
0: 이런 측면에서 피터 틸의 사업적 이해관계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피터 틸이 운영하는 벤처 캐피털은 인공지능부터 뭐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광범위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팔란티어는 이미 중남미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 지역에서 사업을 확대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1: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아르헨티나 정부 수뇌부하고 피터 틸은 의기투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현지 반응이 걱정인데요. 네. 어떻습니까?
0: 현지 반응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밀레이 지지자들은 피터 틸의 아르헨티나 이주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1: 네.
0: 뭐 아르헨티나가 해외 투자자나 글로벌 자산가들에게 매력적인 나라가 됐다는 증거로 보고 있는 건데
1: 예.
0: 반면에 비판자들 사이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자본주의에 굴복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뭐 내년 아르헨티나 대선에 개입하려 한다는 음모론도 퍼져 있고요.
1: 예.
0: 이제 피터 틸이 창업한 팔란티어가 이제 미국 정부랑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데이터 기업이잖아요.
1: 네.
0: 그렇다 보니까 아르헨티나 국민의 개인 정보를 좀 빼돌리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아르헨티나 내 피터 틸의 투자는 부동산 정도고요.
1: 예.
0: 그렇다 보니 이번 피터 틸의 아르헨티나 행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미국의 세금이나 안보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초부유층의 플랜 B 만들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1: 네.
0: 동시에 아르헨티나가 규제와 세금에 지친 글로벌 부자들에게 새로운 피난처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1: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러시아 소식이네요. 러시아에서는 이제 은행 직원들이 드론 격추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0: 네, 러시아 하원에서 은행 직원들이 드론을 요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 네.
0: 법안은 지난해 8월에 처음 발의됐고요. 아직 상원 승인은 안 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서명 절차까지 거치면 발효됩니다. 만약에 법안이 발효된다면 러시아 금융기관들이 자체 무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 네.
0: 러시아 중앙은행과 그 산하 현금수송협회, 최대은행인 스베르방크 등도 포함되고요. 은행들에는 전자교란 장치랑 방공망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직원들의 경우도 앞으로

0: 무기를 소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모든 직원이 이런 권한을 갖는 건 아닙니다. 이제 각 은행이 직접 훈련시킬 직원들을 정하게 되고요. 예. 이렇게 훈련받은 직원들은 보안당국의 승인이 없이도 은행 시설에 위협이 되는 드론이나 뭐 수중 지상 장비를 요격하고 또 전자교란 장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왜 하필 은행입니까?
0: 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드론을 활용해서 예. 러시아 주요 인프라 시설을 공격하는 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1: 예.
0: 사실 은행은 에너지 시설에 비하면 우크라이나 군의 주요 공격 대상은 그동안 아니었는데 이런데 최근에는 은행들이 드론뿐만 아니라 미사일 공격까지 받고 있습니다.
1: 예.
0: 뭐 실제로 크림반도의 주요 항구 도시인 세바스토폴에 있는 중앙은행 지점들이 공격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군은 이번 공격에 영국산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1: 예.
0: 이렇게 전쟁이 전선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과 민간 인프라 방어 문제로 확장되고 있는 건데요. 이제 러시아 의회에서는 우크라이나 공격의 강도가 세지고 범위도 넓어지다 보니까 중앙은행을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제 법안에는 러시아가 병합했다고 주장을 하는 그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 지역, 뭐 도네츠크나 루안스크 같은 자리에 있는 금융시설도 보호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이건 현실적으로는 민간 시설물인데 이 군이 날리는 드론을 방어하는 게 이게 가능은 할까요?
0: 네, 러시아 내부에서도 사실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법안의 구체적인 실행 내용에 담기지 않았고요. 은행 직원이 실제로 드론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합니다.
1: 네.
0: 또 은행에 방공 장비를 설치하고 직원을 훈련시키는 데는 엄청난 조직력과 비용이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1: 예.
0: 근데 이 비용을 은행이 자체 부담해야 됩니다.
1: 아.
0: 네, 국가 예산 지원이 따로 없는데요.
1: 예.
0: 근데 이전부터 러시아 정부가 민간 기업들에게 방공 역량을 강화하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1: 아니, 민간 기업들에게 네. 방공 역량을요? 하여튼, 네, 네. 맞아, 얘기 좀 해주시죠.
0: 네, 이런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러시아 기업들이 자체 그 자비를 들여서 드론 방어 체계를 갖추다 보니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미 비용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입니다.
1: 그렇겠죠.
0: 네, 실제로 지난 8월에는 러시아 최대 경제단체 수장인 알렉산드로 쇼인이라는 사람이
1: 예.
0: 기업의 드론 방어 비용 중 50%를 정부가 지원해 줄 걸 요청하기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또 쇼인은 푸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기업들이 드론 방어 비용을 부담할 의향은 있다. 그런데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이를 운용할 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보면 조금 다르게 해석해보면 방공망을 위해 민간까지 동원한다? 이건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 이제 방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0: 네, 맞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전쟁의 주도권을 잃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전세를 역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1: 네.
0: 뭐 지난달 러시아 열병식 때는 전차와 미사일 등 주요 군사 장비를 과시하는 기갑 장비 행렬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생략되기도 했고요. 바로 드론 공격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네, 드론으로 인한 그 병력 손실도 상당한데요.
1: 네.
0: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내 사상자 수는 110만 명에서 150만 명에 달합니다.
1: 예.
0: 러시아 전투 가능 연령대 남성 인구의 약 3% 수준입니다. 사상자의 80%가량이 드론 공격 때문에 발생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0: 특히 우크라이나가 새로 투입한 이 자유형 드론이 좀 효과를 내고 있는데요. 이 드론은 목표물을 향해서 급강하기 전까지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1인칭 시점 드론으로 불리는 FPV 드론의 공격도 좀 치명적입니다. 폭발물을 탑재한 이 드론은 주로 적군을 추적해서 의료 후송 과정을 방해하는데요.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의료 후송은 사실 우선순위 과제가 아니다 보니까
1: 네.
0: 부상자들을 전장에 방치하는 경우가 좀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사상자도 늘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병력 공백을 해결하는 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최우선 과제겠는데요.
0: 네, 네. 러시아는 병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실제로도 다양한 수단을 동원 중입니다.
1: 예.
0: 전선에서의 인력 손실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여성 수감자도 이제 전장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 국방부는 최근까지도 여성 교도소를 돌면서 수감자를 대상으로 모병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 네.
0: 네, 올해 3월 모스크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1년간 복무하는 대가로 200만 루블, 우리 돈 약 3천만 원 상당의 보수와 사면을 제한하는 방식인데요. 뭐 처음에는 저격수나 간호사, 드론 조종사 같은 보직을 내세웠는데 이제는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돌

0: 400대까지 여성 수감자를 이제 투입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더 충격적인 건 계약 조건의 변화입니다. 초기엔 6개월만 버티면 사면해주겠다 이런 조건을 내걸었는데 EU 계약이 전쟁 종료 시까지 자동 연장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1: 네.
0: 사실상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장에 계속 내몰리게 되는 셈입니다.
1: 그렇군요. 앞서 말씀해 주신 은행원을 동원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러시아가 사실상 끌어올 수 있는 인력이라는 게 이제 더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 네, 뭐 사실 은행 직원이 드론을 격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원한 것도 그렇고 러시아 정부는 입대 지원자를 늘리기 위해서 보상금을 계속 확대를 해오고 있어요.
1: 네.
0: 뭐 독일 국제안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 각 지역이 입대 지원금으로만 최소 5천억 루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조 원을 지불을 했습니다.
1: 예.
0: 대학생을 대상으로 드론병을 모집하기도 했는데요.
1: 네.
0: 이제 러시아 정부는 학생들이 드론 부대의 조종사나 엔지니어로 입대할 경우에 상당한 재정 지원을 약속을 하면서 입대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1: 네.
0: 네, 지난해만 40만 명이 자원 입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뭐 대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한 대학교는 학내 웹사이트에 드론 조종사가 연간 700만 루블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뭐 일부 대학은 휴학과 등록금 면제, 주거 지원을 조건으로 학생들의 입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러시아 내부에서도 전쟁의 영향이 깊어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러시아 국민들이 일상에서는 전쟁의 여파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데 굉장히 치중을 해왔어요.
1: 네.
0: 근데 이런 현재 러시아의 징집이나 방공 행태를 보면 전쟁이 러시아의 민간 영역으로 더 깊숙이 들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러시아도 전쟁이 길어지면서 참 여러 가지 부담감이 커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추억의 화가 얘기네요. 그림 참 쉽죠라고는 말로 유명한 화가 밤 로스의 작품이 최근 경매시장에서 아주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뉴욕 보넴스 경매에 나온 밤 로스 그림은 처음에 3만 달러에 출품이 됐습니다.
1: 네.
0: 경매가 시작되자마자 가격이 8만 5천 달러까지 뛰었습니다. 최종적 낙찰가는 19만 달러인데요. 같은 날 나온 다른 작품들도 각각 22만 달러, 16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1: 네.
0: 이날 총 4점이 경매에 나왔는데 9분도 안 걸려서 모든 경매가 끝났습니다. 또 최근 6개월 동안 이 보넴스 경매에 밤로스 작품이 총 3번 나왔는데요. 뭐 이전 경매에서는 작품들이 9만 달러에서 30만 달러 사이에 팔렸습니다.
1: 네.
0: 작년에는 100만 달러에 팔리는 작품이 나오기도 했고요.
1: 말씀 듣고 보니까 밤로스 작품이 요즘 인기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0: 네, 일단 뭐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네,
1: 이유가 뭐예요?
0: 네, 작품의 가치를 높이는 핵심 요소는 일단 추억입니다.
1: 네.
0: 경매에 나서는 고객들이 로스에 대한 개인적인 추억과 감정적 유대가 있다는 겁니다.
1: 네.
0: 사실 로스가 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는 아니지만 대중에게는 가장 사랑받는 화가 중 한 명인데요. 한국에서도 밥 아저씨라는 이런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0: 네, 로스는 1983년부터 1994년까지 미국 PBS에서 그림 그리기의 즐거움이란 프로그램을 이제 방영을 하면서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EBS 그림을 그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방영이 됐는데 네, 로스는 25분 동안 방송을 진행하면서 되게 차분한 말투로 시청자들에게 그림 그리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1: 예.
0: 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동시에 자신의 삶의 철학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많은 시청자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1: 네.
0: 뭐 실수는 없고 행복한 우연만 있다 같은 말도 여기서 나온 거고요. 이제 밤 로스의 그림을 사려는 사람들 중에서는 순수 투자 목적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어린 시절 TV에서 봤던 기억 때문에 작품을 소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은 겁니다. 네, 유튜브도 한 몫을 했는데요. 유튜버가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1: 예.
0: 로스는 1995년에 52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전히 그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로스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650만 명에 달하고요. 월 평균 조회수는 2천만 회를 넘습니다. 네, 이런 유튜브가 로스의 작품의 가치를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작품을 낙찰받은 사람들은 그가 실제로 이 그림을 그리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전문가들은 이런 점들이 다른 유명 화가와 구별되는 특별한 경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0: 단순히 그림을 소유하는 걸 넘어서 그 그림이 탄생하는 과정과 작가의 목소리까지 이제 함께 기억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1: 그러면 지금까지 실제 시장에 나온 작품은 몇 점이나 되나요?
0: 네, 밥 로스.

0: 로스의 작품 수 자체가 사실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닌데요.
1: 네.
0: 로스는 PBS 방송 기간 동안 총 1140점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1: 네.
0: 403개 에피소드마다 같은 그림 하나를 총 3번씩 그린 건데 촬영 전 참고용으로 하나를 그리고요. 방송용과 교재용으로 하나씩 그렸다고 합니다.
1: 네.
0: 근데 이렇게 그림을 알려주는 방송을 진행했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그의 그림을 쉽게 따라 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작품 하나마다 수천 점의 모자이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1: 네.
0: 그래서 그렇다 보니 진품 검증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밤로스 주식회사에서 직접 판매한 작품이 아니면 진위 확인이 어렵다고 합니다.
1: 아, 주식회사도 있군요.
0: 예. 네. 그런데 밤로스 주식회사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단 30점만 경매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예.
0: 생전에 그림 파는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고인의 뜻을 존중하기 위한 의도인데요. 이렇게 주식회사는 경매에 내놓는 작품의 수익도 공영방송 기금을 마련하는데 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 네, 이렇게 어떤 이유든 간에요. 미술 작품 하나, 특정 작가의 작품이긴 하지만 이런 게 잘 팔린다라고 한다면 미술 시장도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예전에 코로나19 이후 유동성 많이 공급됐을 네. 때는 미술 시장도 되게 뜨거웠는데 요즘 경매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0: 사실은 이제 밤로스 작품이 좀 이례적인 경우예요. 네, 코로나19 말씀 주신 것처럼 중간 가격대 미술품 시장은 여전히 침체돼 있습니다.
1: 네.
0: 코로나19 기간에는 유동성이 아무래도 풀렸다 보니까 미술품 가격이 많이 뛰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투기적 수요가 줄어들면서 구매 트렌드도 변했습니다. 뭐 실제로 세계 3대 경매사는 2022년에 젊은 현대 미술가 작품에 3억 4,700만 달러를 지출을 했는데 2024년에는 1억 100만 달러만 썼습니다.
1: 네.
0: 약 71%가 감소를 한 거죠. 특히 만 달러에서 25만 달러 사이의 중저가 작품들이 좀 타격을 받았습니다. 중간계층 구매자들은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따라서 구매력이 좌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과 이란 전쟁 영향도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는 미술품들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약 40%에서 60% 올랐다 보니까 운송비를 포함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도 있고요.
1: 네.
0: 포장재나 수입 목재, 캔버스에 쓰이는 알루미늄 틀에 관세가 붙은 건데 대법이 기각을 하긴 했지만 미술용품 공급망도 불확실성이 커진 겁니다.
1: 그렇군요.
0: 네, 이 때문에 가격에 민감한 중산층 컬렉터들은 구매 수요가 감소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1: 생각해보니까 미술 작품을 만드는 것도 원재료가 들어가는데
0: 네.
1: 그 원재료도 이렇게 관세가 붙는다 이 생각까지 못했네요.
0: 네.
1: 그러면 중저가의 시장들은 이 작품 활동을 이렇게 또 중저가라고 분류하는 것도 좀 송구하긴 합니다만 통상적인 얘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이런 건 이렇게 영향을 받지만 고가 작품 시장은 어떻습니까?
0: 네, 고가 작품 시장은 좀 정반대인데요.
1: 네.
0: 천만 달러 이상의 고가 작품들이 경매 시장에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엘리자베스 레더러의 초상이라는 작품이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2억 3,63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1: 네.
0: 역대 경매가 2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역대 최고가는 2017년 4억 5천만 달러에 팔렸던 레오나드로 다빈치의 작품입니다. 또 올해는 잭슨 폴록의 작품이 크리스티 경매에서 1억 8,120만 달러에 낙찰이 됐습니다. 당시 경매는 7분 만에 끝났다고 하는데요.
1: 네.
0: 이런 점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 경매 시장이 좀 K자형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경매 시장 분위기 역시도 양극화가 뚜렷하게 전개되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신기방기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명현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0: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야외현장, 야외현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지금 듣고 계신 곡은 김동률의 기억의 습작입니다. 밤로스의 작품이 이렇게 인기가 많다는 걸 보면서 참 추억도 이제 돈이 되는 세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곡해봤습니다. 저는 내일 밤 10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4: 뇌건강을 함께 SK

0: 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11시 뉴스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중국으로 발간한 자국 영토 관련 지도와 전자책에서 독도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그동안 독도를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며 관련 지도와 서적에 독도를 표시해왔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이소자키 아스이토 게이오대 교수는 북한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등 한미정상회담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협의가 내일 서울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오전 10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리는 첫 회의에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여하며 이후 양측 국가안보실 주도로 분야별 구체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비롯해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또 조선업 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방침입니다. 환자를 이송하던 사설 구급차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내 한 명이 숨지고 여섯 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정오쯤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사설 구급차의 측면을 SUV가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사설 구급차가 옆으로 넘어져 이송 중이던 90대 여성 환자가 숨지고 보호자와 구급차 운전자 등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또 SUV의 운전자와 탑승자 등 3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정오쯤 인천 서구 당하동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중국 국적 4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남성은 건물 8층에서 5층으로 추락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비롯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천장을 고치는 작업 중 추락한 60대 남성이 16일 만인 그제 숨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4일 오전 10시 반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천장을 개선하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9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지만 16일 만인 지난달 30일 결국 숨졌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인 남성은 당시 여객터미널 출국장 천장에서 자재를 운반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불볕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20도 안팎을 보이겠지만 한낮에 서울은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 있는 6호 태풍 장미의 간접 영향으로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전까지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풍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비는 내일 오후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0.6도입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0: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 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영국의 밴드 듀란 듀란은 80년대의 아이돌이라 불릴 만큼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누렸지만 미국 차트 성적에서만큼은 본국의 열풍에 비해서 다소 아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미국에서 처음 반응이 온 건 1982년에 나온 노래 Hungry Like the Wolf였는데요. 이 곡이 처음으로 빌보드 싱글 차트 3위를 하면서 미국 시장을 공략한 거죠. 그리고 1984년 드디어 듀란 듀란의 첫 빌보드 1위 곡이 탄생했는데요. 영국에서도 동시에 1위를 하며 그 해를 대표하는 히트곡이자 듀란 듀란의 명곡으로 남게 됐죠.

0: 6월 1일 월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듀란 듀란 The Reflex였어요. 이찬영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 노래가 듀란 듀란의 첫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곡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듀란 듀란 음악 중에서 차트 1위 한 거 빌보드에서는 영국에서는 더 있었는데 빌보드에서는 딱 두 곡이었습니다. 지금 들은 The Reflex하고 그리고 007 주제가였던 A View to a Kill. 물론 차트 성적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듀란 듀란 하면은 너무나도 이 대중적으로 크게 사랑을 받았었던 밴드이지만 사실상 아이돌 같은 그런 뮤지션이었기 때문에 뭔가 차트도 되게 막 점령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입소문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룹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곡이 두 곡이 있는 것도 이미 너무 대단한 일이기는 해요. 자, 그 중에 한 곡 들었습니다. 듀란 듀란 The Reflex였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뭐 차트 성적 상관없고요. 판매량 상관없고요. 물론 그런 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음악들이 더 많이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우리는 그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내 추억이 들어있는 음악을 조금 더 우대하고 있습니다. 추억이 있으면 올드팝이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에 여러분들의 추억 속 음악들 신청해 주세요. 문자 샵 8001번으로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외의 시간에 갑자기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났다. 그러실 때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로 들어와 주세요.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1: 철새의 왕 철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터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0: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 가스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노래는 The Rolling Stones' Jumping Jack Flash였습니다. 김성규님이 옛날에 우피 골드버그가 주연으로 나왔던 코믹 첩보 영화 Jumping Jack Flash를 보고 우연히 알게 된 롤링스톤스의 노래입니다. 좋아하는데요. 다음에 한번 들려주세요 하셨는데요. 그 다음이 바로 지금이었어요. The Rolling Stones' Jumping Jack Flash였습니다. 이성재님, 설거지하다가 눈높이 영어 테이프에서 나오던 서정적인 노래가 생각나서 신청해요. 데비 깁슨, Lost in Your Eyes 하셨는데요. 눈높이 영어 테이프, 이거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예전에는 이렇게 테이프에 영어가 녹음되어가지고 그거 카세트로 들으면서 영어 공부하는 그런 식의 네, 시스템이 많았잖아요. 중간중간에 이제 공부의 일환으로 팝송도 들어있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비틀스 음악을 뭐 같은 교재는 아니었겠지만 들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갑자기 났습니다. 이성진님 추억의 음악 데비 깁슨의 Lost in Your Eyes 그리고 문승호님이 듣고 싶다고 하신 스노우 패트롤의 Run까지 두 곡 이어서 들을게요.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시내림의 골든디스크.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처음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작년 2월이었습니다. 8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미국의 R&B 소울 가수 로버타 플렉의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로버타 플렉은 신인 때부터 이미 훌륭한 목소리를 들려줬던 가수였는데요. 1969년에 본인의 데뷔 앨범에서 Compared to What이라는 노래로 싱글을 내면서 데뷔를 했습니다. 이 노래는 원래 8분이 넘는 재즈곡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버타 플렉이 이 곡을 편곡을 하고 여기에 목소리를 입히면서 완전한 팝음악이 됐죠. 그러고 나서 The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라든가 또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이 노래도 로버타 플렉의 아주 대표곡이죠. 지금도 진짜 많은 분들이 이 로버타 플렉의 목소리로 이런 노래들을 찾아주고 계신데 이 로버타 플렉이 2012년에 본인의 15번째 앨범이자 마지막 정규 앨범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앨범이 비틀스 커버 앨범이었어요. 그러니까 비틀스의 노래를 다시 부른 리메이크로만 앨범 전체를 채운 거였는데요. 여기에서 마지막 싱글로 발표한 노래가 We Can Work It Out이었습니다. 사실 이 앨범이 나온 이후로 그 로버타 플렉이 70년대에 녹음해뒀던 미발표 싱글이 재발매된 적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현역 시절 마지막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노래를 듣는 게 우리 이 처음 그리고 지금의 취지에 더 맞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오늘은 2012년에 발표했었던 그 비틀스 리메이크 앨범에서 We Can Work It Out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어보시죠. 로버타 플렉의 데뷔곡 Compared to What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남긴 싱글입니다. We Can Work It Out.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로버타 플렉의 데뷔곡 1969년 작품 Compared to What이었고요. 이어서 로버타 플렉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발표한 앨범의 마지막 싱글이었던 We Can Work It Out이었습니다. 비틀스의 음악을 다시 불렀고요. 2012년에 발표된 음악이었고요. 6771님, 저는 56세 13년차 지하철 퀵서비스 매니저, 고객 자택, 직장, 단골 거래처만 픽업 배송하는 개인 배송 전문입니다. 회사 창고 사무실이 옛날에 영등포구청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으로 옮겼는데요. 그래서 매일 이 역의 창고로 출근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힘들게 합니다. 집에 돌아온 지금 이 시간에 신혜림의 골든디스크에서 빌리지 피플의 In the Navy 듣고 싶습니다. 신나는 디스코 팝송인데 잠시나마 힘든 피로를 풀고 싶네요 하셨어요. 창고는 동대문역 쪽에 있으시겠지만 또 이제 퀵서비스나 개인 배송 하시다 보면 정말 그 서울 전역을 계속 돌아다니시게 될 것 같아요. 예, 네, 당연히 피로가 쌓이고 또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드시겠죠.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래도 또 우리 6771님 같은 분이 계셔서 6771님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은 진짜 훨씬 더 편안하게 일상을 이렇게 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덕분이다 라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짐작을 좀 해봅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6771님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이 음악 빌리지 피플이에요. In the Navy.

0: 이 깊어가는 밤에 다들 잠 깨신 거 아니에요? 빌리지 페이플의 In the Navy에 이어서 들으신 음악 2377님, 3033님이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바하맨 Who Let the Dogs Out이었어요.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6월 1일 월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박시연 님이 안녕하세요. 마음이 한없이 공허한 밤이네요. 라고 얼마 전에 글을 올려주셨는데 그런 날이 좀 있죠. 그리고 그런 기분이 좀 지속될 때도 있고 그날의 기분으로 끝나고 다시 이제 평범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게 되기도 하고 시연님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여전히 좀 공허하신지 아니면 그날 유난히 좀 그런 기분이셨던 건지.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이야기들 그리고 같이 들은 음악들로 그 공허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채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The Velvet Underground의 Pale Blue Eyes 준비해뒀어요. 앞서서 제가 이 깊은 밤에 잠을 좀 깨워드린 것 같아서 다시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리듬과 함께 마무리해보겠습니다. The Velvet Underground, Pale Blue Eyes.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0: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제주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리키지.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내가 전에 올라가 보았던 작은 봉우리 얘기해 줄까? 봉우리. 지금은 그냥 아주 작은 동산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때 난 그보다 더 큰 다른 산이 있다고는 생각지를 않았어. 나한텐 그게 전부였거든.

혼자였지. 난 내가 아는 제일 높은 봉우리를 향해 오르고 있었던 거야. 너무 높이 올라온 것일까? 너무 멀리 떠나온 것일까? 얼마 남진 않았는데 잊어버려. 일단 무조건 올라보는 거야. 봉우리에 올라서서 손을 흔드는 거야. 고함도 치면서. 지금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위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늘어지게 한숨 잘 텐데 뭐.

봐. 고갯마루에 먼저 오르더라도 뒤돌아서서 고함치거나 손을 흔들어댈 필요는 없어. 난 바람에 나부끼는 자네 옷자락을 이 아래에서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또 그렇다고 괜히 허전해하면서 주저앉아 땀이나 닦고 그러지는 마. 땀이야 지나가는 바람이 식혀주겠지 뭐. 혹시라도 어쩌다가 아픔 같은 것이 점여올 때는 그럴 땐 바다를 생각해. 바다. 봉우리란 그저 넘어가는 고갯마루일 뿐이라고.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여기는 가요 1999.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하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방송 제1FM입니다.

초단파 89.1MHz,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Kayo 9299. Yoginen Kayo 9299.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잠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가나.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5: 휴렉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절세의 왕 절정.
6: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7: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6: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5: ISA는 삼성증권이다.
8: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여기는 가요 1999.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예전부터 민간에서 부르던 동식물 따위의 이름을 향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향명을 모아 엮은 책 중에 조선의 식물학자들이 기록한 조선식물 향명집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의 한자 이름을 따 화방초, 산해초라 불리던 것을 각각 금강초롱, 평양지모로 새로 쓴 건데요. 식물 주권을 되찾으려는 의지, 우리 식물을 우리말로 적는 것에서부터 시작됐겠죠.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0: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 가세요.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4: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6: 육상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 지도부는 차분한 기조 속에 막판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강원과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은 충청과 영남에서 마지막 선택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7: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 폭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오늘 오전 진행됩니다. 20여 명 규모로 꾸려진 전담 수사팀도 작업 중 안전조치 의무 등이 잘 지켜졌는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6: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세에 항의하며 미국과의 대화 중단을 선언해 종전 협상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중단시켰다며 이란과 빠르게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7: 코스피가 거침없이 상승하면서 9,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데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방한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폭등했습니다.
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 6월 2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6: 6.3 지방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막판 선거운동에 온 힘을 다할 걸로 보이는데요.
7: 민주당은 선거를 통한 내란 청산을,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을 앞세울 걸로 보입니다. 차우영 기자입니다.
8: 지방선거 당일까지 단 하루를 앞둔 오늘, 여야 지도부는 막판 총력 유세를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낮에 강원을 찾았다가 이후 경기와 서울 지역으로 이동해 주요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펼칩니다. 한병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무소속 후보가 강세를 보였던 전북을 찾아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집중 지원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충남 위주로 유세를 진행하며 마지막까지 중원 표심 잡기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송원석 공동선대위원장은 대구, 부산, 경남 등 민주당과 치열하게 맞붙은 영남 공략에 나섭니다. 선거가 가까워지며 여야는 서로를 향해 더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민주당 후보를 뽑아달라면서 이번 선거에서 내란 잔부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이른바 보수 영끌 행보를 두고선 과거로의 퇴행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9: 윤석열, 이명박, 박근혜 선거전 등판은 국민 무시입니다. 감옥 3인방을 역사 속으로 이제 보내야 합니다.
8: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에 맞서 정권 심판론을 계속 꺼내들었습니다. 장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거가 끝난 뒤 재판 취소와 세금 폭탄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0: 6월 3일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오만함에 대해서 반드시 엄중한 심판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 공식 선거 유세가 마무리되는 오늘 여야는 모두 서로에 대한 심판론을 강조하며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6: 서울시장 선거에선 안전과 부동산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정원호, 오세훈 두 후보는 선거 막판까지도 이 두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11: 본투표를 이틀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현 서울시장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안전 불감증, 무책임한 행정을 심판하는 선거여야 한다는 겁니다.
12: GTX 삼성역 철거 누락, 서소문 고가 철거 현장 붕괴 사고 앞에서 서울시 누구 하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11: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를 견제하겠다는 오 후보를 향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12: 이재명 정부 국무회의 56회가 있었는데 그중에 딱 두 번 참석한 분이 책임을 방기하신 분이 이제 와서
11: 또 서울시장은 중앙정부와 싸우는 자리가 아니라며 당선되면 재개발, 재건축 등 부동산 문제를 정부와 협력해 풀어내겠다고 자신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정 후보를 향해 함량 미달, 준비 부족 후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특히 전월세값 폭등 문제에 정 후보가 아무런 입장을 안 밝혔다며 대통령의 허수아비 시장이 될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2: 대통령에게 매우 순종적이고 그리고 코드 맞추는 데 열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의 준임명직 허수아비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11: 오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단순히 5선을 넘어 그 무게감이 남다를 거라며 정권 견제론을 재차 부각했습니다.
2: 오세훈의 서울시가 지켜졌다는 사실, 대통령에게 많은 무언의 압력과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11: 대전 폭발 사고 직후 오 후보는 율동과 음악 없이 차분하게 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고, 정 후보도 유세를 중단하고 유세차 대신 거리를 걸으며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6: 대구시장 선거 역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부동층 표심 확보가 승패를 가를 걸로 보입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3: 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51만 명으로 대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달서구를 누볐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외벽이나 창문을 향해 연설하는 이른바 벽치기 유세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13: 공항 이전하고 그 자리에다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20년, 30년, 40년 후에 대구 미래 먹거리 준비하겠습니다.
3: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SNS에 대구가 살아날 마지막 기회라며 거듭 김부겸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김 후보와 함께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이른바 샤이 김부겸의 표심을 얻기 위한 막판 총력전이 이어졌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는 오전 수성구를 시작으로 동구와 달서구까지 대구 시내 구석구석을 누볐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조정실장,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경험을 내세우며 보수 결집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14: 대한민국이 검증한 준비된 경제 전문가, 경제부총리 출신 추경호가 제일 잘한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
3: 초박빙의 대결이 펼쳐지는 대구시장 선거에서 두 후보 가운데 누가 부동층 표심을 얻느냐가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6: 우리나라 대표 방산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났습니다. 다섯 명이 숨졌고 다친 사람 두 명 중 한 명은 전신에 화상을 입어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은 오전 10시부터 합동감식을 벌입니다. 구나영 기자입니다.
15: 산 뒤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고 흰 연기 기둥이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의 한 건물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16: 펑펑 소리가 두 번 정도 나가가지고 바깥에 무슨 일 있나 뭔지 하면서 봤는데 같이 불길하고 이제 연기랑 쏟아가지고 이 폭발된 것처럼.
15: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2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불이 난 56동 건물은 세척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이곳에서 근무하던 7명 중 5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 1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중상자는 전신에 화상을 입어 중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7: 현재 그 건물이 다 그 폭발로 인해서 구조물이나 이게 다 그 낙하가 돼 있는 상태라.
15: 사고가 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항공과 방위산업 전 영역을 다루는 국내 대표 방산 기업입니다. 이 가운데 대전 공장은 대형 추진기관, 이른바 로켓 등으로 알려진 무기체계 개발이 진행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약 관련 세척 작업이 진행되던 건물 1층 미사일 세척장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2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담 수사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 취급 시 안전조치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잘 지켜졌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또 시신 훼손이 심각한 만큼 부검을 통해 사망자 신원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소방과 경찰, 국과수 등 관계기관은 오늘 오전 10시 합동 감식을 진행합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0: 입니다.
1: 사고가 난 한화 대전 공장에선 이미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폭발 사고로 모두 8명이 숨진 적이 있습니다. 폭발물을 다루는 방위산업 특성상 공정별로 건물을 띄엄띄엄 배치하긴 했지만 폭발이 난 건물 안에선 인명피해가 불가피한 구조였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2: 지난 2018년 5월 한화 대전 공장. 51동 충전공실에서 로켓 추진체에 넣었던 고체 연료에 불이 옮겨붙어 폭발하면서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9달 뒤 같은 공장 70동 2형 공실에서 이번엔 추진체에서 빼내던 화약이 폭발해 3명이 숨졌습니다. 7년여 만에 다시 이번엔 56동 세척 공실에서 폭발 사고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2018년 사고가 난 충전 공실 모습입니다. 한화 대전 공장엔 공실로 불리는 단독 건물 60여 개가 거리를 두고 배치돼 있습니다. 방위업종 성격상 폭발물을 다룰 수밖에 없다 보니 사고 피해를 최대한 제한하려고 실험 공정별로 거리를 두고 떼어놓은 겁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곳은 세척공실. 고체 연료가 담긴 추진제와 각종 공구들을 물과 전용 세제로 씻어 이물질을 제거하는 곳입니다.
3: 대개 화약은 물에 닿으면 위험성이 사라지는데 물로 세척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는데.
2: 다른 공실들과는 거리가 있고 공실마다 방화공사가 돼 있어 과거 사고 때처럼 피해가 다른 공실로 퍼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폭발이 난 공실 안에 있던 근로자들은 참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화 대전 공장은 보안이 강조되는 방위사업장 속성상 외부 공개가 어려워 안전점검 또한 부실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실제 지난 2019년 사고 뒤 특별 근로감독에선 법 위반 사항만 486건이 적발됐습니다. 사고가 난 공실은 미사일 성능 개선 실험이 이뤄지는 곳으로 제조 라인은 아니어서 제품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4: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 내 헤즈볼라 관련 시설을 철저하게 제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1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헤즈볼라가 우리 도시와 시민을 공격하는데도 다히에의 테러본부가 성역으로 남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히에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쪽 외곽에 시아파 무슬림 집단 거주구역이며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이곳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내 전선 확대가 명백한 휴전 위반이라면서 그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현지 시간 1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자행한 휴전 위반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전까지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북 남부 최대 20mm, 전북 북부 5mm 안팎, 대구와 경북 남부 최대 10mm로 예보됐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7.8도입니다.
5: 절세의 왕 절정.
6: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7: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6: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5: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동.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편장, 야외 현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지금까지 MBC 뉴스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0: 부족했습니다.
1: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최근 도심 곳곳에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많이 들리는데요. 이런 까마귀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의 머리를 콕 찍고 달아나는 건데 왜 그런가 봤더니 5월에서 7월 사이가 번식철이어서 예민해져서 하는 행동이라고 하네요. 둥지 방향으로 오는 사람들을 위협으로 인식해서 공격하는 거라는데요. 까마귀들은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고 심지어 동료들에게 위험 인물을 공유할 정도로 영리한 데다가 환경 적응력도 뛰어나서 도심에서도 개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일단 까마귀와 마주치면 눈을 마주치지 말고 모자나 우산을 써서 머리를 가리면 공격받을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6월 2일 화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8도, 부산 21도, 대구 22도고요. 대전 20도, 광주 20도, 강릉 22도, 제주 21도입니다. 태풍 장미가 일본 남쪽 해상으로 향하면서 남부지역과 제주에 호우경보와 풍랑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와 남해안에 최대 80mm 이상, 그 밖에 남부 내륙에도 5에서 60mm까지 내리겠습니다. 비는 대부분 오후에 그칠 전망이고요. 태풍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은 기온이 치솟으면서 많이 덥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해 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3: 6월 2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시간 선택제 공무원이 통상 근무 시간 내 초과 근무를 했다면 수당 산정 시 1시간을 일괄 공제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김모 씨 등 두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는데요. 이들은 통상 근무 시간보다 짧은 1일 4시간, 주 20시간을 근무하는 국립대 시간 선택제 공무원들입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시간 외 근무 수당 지급 시 전일제 공무원과 같이 매일 1시간을 일괄 공제했고 이들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는데요. 대법원은 이러한 공제가 식사 휴게 시간을 공제하려는 취지라며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 통

통상 근무 시간에 발생하는 선택적 공무원들의 근무 시간 외 근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을 붙잡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어제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 원

0: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촬영 사실을 사과하는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고 얼굴 부위를 15에서 17회 폭행했다며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B씨는 몰카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A씨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타벅스가 2주 동안 선불카드 잔액에 조건 없는 환불을 진행합니다. 어제부터 14일간 스타벅스 선불카드 잔액에 무조건 환불이 진행되고 매장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앱으로 환불 신청을 하면 7일 내에 입금이 되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 충전금은 4,200억 원대로 작년 이자 수익만 276억 원에 달했는데 대규모 환불로 스타벅스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전액 환불 조치에도 5.18 혐오 조롱 마케팅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5.18 민주화운동 단체들은 미국 스타벅스 본사에 항의 서한을 보내 진상조사와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알고 넘어가야 할 경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경제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코스피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이제는 90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지 역시나 반도체가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네요.
1: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천정을 뚫었다. 네. 천정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코스피가 지금 8780 8에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9000포인트까지 한 212포인트가량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어제도 장중한 때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0: 네.
1: 열기가 좀 뜨거웠습니다. 이러다 보니 코스피 시총은 7000조 시대를 열고 있는데요. 조정 없는 랠리의 원동력은 단연 반도체입니다. 5월 수출이 월간 기준 사상 최대인데요. 반도체 네. 수출이 무려 17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0: 네.
1: 여기에다 젠슨항 CEO가 차세대 AI 서버 베라 루빈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6세대 HBM4가 탑재된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0: 네.
1: 투자 심리가 더 뜨거워졌는데요. 삼성전자가 10% 급등을 했습니다.
0: 예.
1: 4만 9천 원, 장중 35만 원을 넘어서서
0: 네.
1: 국내 기업 최초 시가총액 2천조 시대를 열었고요. 반도체 이외에도 AI, 로봇 관련 종목들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지수를 견인했는데 그러나 불안 요인도 여전합니다. 거래소 시장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0: 네.
1: 상승 종목 수 170여 개, 하락 종목 수는 730여 개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지난달 45조 원 순매도한 데 이어서 어제도 3조 원 가까이 국내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가장 시장의 이제 불안 심리, 변동성 수준을 나타내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74까지 치솟았는데요.
0: 네.
1: 지난달 초 한 달 전만 하더라도 50대였던 걸 감안하게 되면 지금 지수가 오르는데 언제라도 급락 장세가 연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0: 네.
1: 하루하루 도장 깨기 하고 있는 코스피와는 달리 코스닥은 2.3% 가까이 떨어지면서 1050선으로 이제 주저앉았는데요.
0: 네.
1: 대형 반도체 주로만 돈이 쏠리다 보니 중소형 주로는 오히려 소외되는 좀 차별화 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0: 네.
1: 새벽에 뉴욕 증시가 또 사상 최고입니다. 나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악재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약 후강 역시 지금 중동전 불안으로 인해서 국제유가 한 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국채금리 올랐지만
0: 네.
1: 기술주가 랠리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지금 노트북용, PC용 이제 이 슈퍼칩 CPU 칩을 공개하면서
0: 네.
1: 6% 넘게 오르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좀 주도하고 있어서
0: 네.
1: 아마 이제 9000선 뭐 오늘 내일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0: 네. 근데 뭐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코스피 상승 이면에는 반도체 쏠림 현상이 워낙 좀 강하다 보니까 이 지적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1: 그렇습니다. 유진 투자증권이 어떤 보고서를 내놨느냐. 반도체
0: 네.
1: 거인의 그림자라는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0: 네.
1: 올해

0: 올해 코스피가 이제 전체 시가총액에서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봤더니 지난해 6월에는 한25% 수준에서
1: 예.
0: 올해는 54.6%까지 두배 넘게 뛰었습니다.
1: 네.
0: 전체 영업이익의 70%를 반도체 혼자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1: 네.
0: 자, 이렇게 되면 국내 코스피에서 반도체를 빼고 나면 코스피는 8,700이 아니라 반토막 수준 4,100선에 불과하다라는 분석인데요.
1: 조선일보가 그런 식으로 보도를 또 했더라고요.
0: 맞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이를 정면으로 지금
1: 네.
0: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축구 실력 빼면 손흥민도 보통 사람이다. 반도체는 우리 산업의 엄연한 핵심이고 왜 그걸 빼고 계산하느냐라는
1: 네.
0: 논리인데요.
1: 네, 원래부터 반도체가 주도를 하긴 했었는데요.
0: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는 국내 증시 이외에도 지금 미증시도 AI 열풍 속에 엔비디아, 이 빅테크가 시장을 좀 지도하고 있고요.
1: 네.
0: 일본 역시 반도체와 첨단 산업이 증시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습니다.
1: 예.
0: 이제 국가 산업을 대표하는 시장을 견인하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중요한 건이 반도체 쏠림 자체보다도 이런 상승의 에너지가 다른 산업으로 좀 확산될 수 있느냐.
1: 네.
0: 앞으로 이제 반도체를 들이울 AI, 로봇, 우주항공, 바이오와 같은 산업으로 좀 수급이 좀 확산이 되게 되면
1: 네.
0: 지금보다는 좀더 건강한, 건전한 강세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또 대폭 확대하기로 했더라고요.
0: 맞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이제 투자로 벌어들인 돈이 230조 원이 넘습니다.
1: 네.
0: 특히 이제 국내 증시 상승에 굉장히 많은 수익을 거뒀는데요.
1: 네.
0: 적립금이 1,600조 원으로 커졌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연못 속의 고래처럼
1: 네.
0: 너무 이제 이 국민연금의 비중이 커진 겁니다. 대형주들 대부분
1: 네.
0: 시가총액 높은 대형주들 국민연금이 1대주주 내진 2대주주가 돼버린 상황인데요.
1: 네.
0: 코스피가 8,000선을 돌파하자 시장에서는 야, 국민연금이 지금 기계적으로 자산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주식을 대거 매도하고 있는 게 아니냐, 매도 폭탄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는데요.
1: 네.
0: 다행히 이제 지난 주말 있었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기존의 14.9%에서 20.8%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1: 네.
0: 당장 이제 한 150조 원이 넘는 주식 매도 리스크가 이제 해소된 셈인데요. 다만 이제 물론 논란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증시 부양이 아니라 국민들의 노후 자금의 안정적 운용인데, 근데 지금 반도체 호황과 증시 강세 덕분에 수익이 나고 있지만 향후 이제 시장이 급락할 경우 국내 주식 비중이 높을수록 손실 위험도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이제 반대 여론도 있는데요. 실제로 2021년 이제 동학개미 운동 당시에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했다가 이후에 증시 하락으로 수익률이 크게 악화됐던 이제 전례가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번 결정은 매도 폭탄 우려를 잠재웠다라는 점에서 호재지만 장기적으로 수익성과 또 국민연금의 안전성이 균형을 얼마나 잘 맞출지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당분간은 뭐 만선 뭐 이렇게까지 보긴 하던데 앞으로 또좀 주의해서 살펴봐야겠네요. 국민연금도. 자, 이제 곧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하반기 증시는 어떨지 최대의 변수도 뭘지 좀 궁금해집니다.
0: 그렇습니다. 하반기 증시의 가장 큰 변수는 크게 세 가지를 꼽아볼 수 있는데요. 첫
1: 네.
0: 번째가 과연 이제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정말 얼마까지 더 이어질 것인가. 이게
1: 네.
0: 아마 이제 만선에
1: 예.
0: 가장 큰 이제 변수가 될수 있고요. 두 번째가 미국의 정책금리 변화. 세 번째가 투자 자금이 과연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유동성이 이동할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요.
1: 네.
0: 지금 코스피를 이끌고 있는 건 반도체와 AI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치거나 또 글로벌 AI 투자 속도가 좀 둔화된다라고 하면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1: 네.
0: 반면에 이제 새로운 기회는 오히려 코스닥에 있다라는 주장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1: 예.
0: 지금 AI, 로봇, 우주항공, 바이오와 같은 성장 산업의 기업들이 대규모 IPO가 예정돼 있고
1: 예.
0: 여기다 이제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게 국민성장 펀드입니다.
1: 네.
0: 이미 이제 올해만 30조 원 그리고 이제 국민 참여용으로 올해 6천억 원이 이미 소진이 됐는데요.
1: 예.
0: 본격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이게 집행이 되게 되면 실제로 관련 기업 상당수가 코스닥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네. 수급 개선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결국 하반기 증시는 반도체에 쏠렸던 자금이 코스닥 성장 산업을 얼마나 이제 분산화될 수 있는지
1: 네.
0: 또 이들이 실질적인 수급 개선을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추가 상

0: 상승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1: 네.
0: 특히나 이제 증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소수 주도주가 아니라
1: 네.
0: 시장 전반으로 온기가 좀 퍼져야 합니다.
1: 네, 그 온기가 다른 종목 그리고 코스닥까지 쭉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젠슨 황 얘기해 주셨는데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며칠 뒤에 이제 한국에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2의 깐부 회담이 또 예상이 된다는데 어떤 기업인들과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게 될까요?
0: 맞습니다. 전 세계 AI 시장을 지금 주락펴락하고 있는 젠슨 황 CEO가 이번 주 아마 이제 오는 5일 한국을 네. 찾습니다. 지난해 1차 깐부 회동에서는 삼성과 현대차, 그러니까 반도체와 모빌리티 부분 협력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1: 네.
0: 이번 제2의 깐부 회동은 반도체를 넘어서 AI 인프라와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 네.
0: 이미 뭐 성수동 삼겹살집이 예약이 되더라 라는 네.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1: 네.
0: 국내 총수 기업들 만날 예정인데요. 아마 이제 이재용 회장은 이제 해외 일정 때문에 빠질 것으로 보이지만
1: 네.
0: 앞서 이제 대만 방문에서 젠슨 황 CEO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국과 AI와 로보틱스 투자에 대해서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1: 네.
0: 이번에 가장 주목을 받는 인물은 LG그룹의 구강무 회장입니다.
1: 네.
0: 야, LG하고 엔비디아하고 이제 교점이 없는데라고 생각하실 텐데
1: 이번이 처음이 되겠군요.
0: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만나는 건 사실상 처음인데 LG전자가 사실은 이 모델
1: 네.
0: 로봇 모델을 지금 구현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가전과 전장을 뛰어넘어서 LG가 아마 지금 엔비디아 더불어서 피지컬 AI 협력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1: 네.
0: 또 젠슨 황 CEO가 이제 자랑스럽다라면서 극찬한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 또 네이버의 이혜진 회장,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 두산의 박정원 회장 등도 이번에 지금 만날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1: 네.
0: HBM 공급은 물론이고 로보틱스, AI 팩토리 전반에 협력을 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1: 네.
0: 이 젠슨 황은 사실 경계할 부분도 있습니다.
1: 네.
0: 대만에 한 200조 원이 넘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1: 네.
0: 아마 이제 AI 공급망 측면에서 아마 포트폴리오를 상당히 좀 다변화하면서 그 중에 한국을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로 좀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그리고 신현종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후 첫 금리결정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연내에 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0: 맞습니다. 신현종 총리가 이제 첫 금통위죠. 취임하고 난 다음 기준금리 연 2.5%로 동결했지만
1: 네.
0: 그러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 경제는 금리를 올릴 이유가 상당한데요.
1: 네.
0: 중동 여파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물가 압력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환율은 1,500원선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1: 네.
0: 반도체가 호황이다 보니까 경제성장률 전망을 오히려 올려잡고 있습니다.
1: 예.
0: 종전에 2.0%에서 올해 2.6%까지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금통위에서도 이제 전체 만장일치가 아니라 금통위원 7명 가운데 2명이 소수견이었습니다.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1: 네네.
0: 지난 회의 때까지는 만장일치 동결이었습니다.
1: 네.
0: 자, 이걸 감안하게 되면 이르면 오는 7월 기준금리를 인상 가능성까지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 네.
0: 이래 그칠 게 아니라 아마 이제 연내 두 차례 정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아침엔 경제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3: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4: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5: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시간.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5: 네, 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사고부터 좀 보겠습니다.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전신화상으로 중상, 또 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6: 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요. 이제 최초 신고 당시부터 폭발음이 들렸다, 뭐 연기가 많이 난다라면서 비슷한 시간대 119 신고가 30여 건 접수가 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 오전 11시 17분 소방 등 1단계를 발령을 했고 인력 100여 명, 장비 30여 대를 투입을 해서 화재 발생 50분 만에 일단 초진을 했고요. 네. 오후 1시 7분에 불을 완전히 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시 8분 이후로 소방 대응 1단계도 해제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불로 지상 1층의 544제곱미터 면적의 건물 한 동이 모두 불에 탔다라고 합니다. 네. 사망자들은 모두 폭발한 사업장 내에서 발견되었고 생산팀 소속 현장 근로자였다라고 합니다. 두 명은 20대 계약직 노동자였고 나머지 세 명은 정규직 근로자로 50대 두 명, 30대 한 명이었고요. 부상자 두 명은 자력으로 탈출을 해서 구조가 됐다라고 합니다. 네. 전신화상을 입은 중상자가 입원 치료 중이고 경상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라고 하는데요. 예. 이들은 어제 오전 8시부터 근무를 시작을 했고 규정에 따른 방염복을 입고 있었다라는 게 에어로스페이스 측의 설명입니다.
5: 네. 뭐 이제 사고 뭐 경위라든지 조사가 좀 잘 이루어져야겠지만 불을 금방 끄긴 했습니다만 너무 피해가 컸어요. 폭발 사고 원인이 뭐였을까요?
6: 네, 일단 이번 폭발 사고는 56동의 세척 공실에서 로켓 추진제 세척 공정 중에 폭발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5: 네.
6: 업체 관계자는 로켓 추진제 제조 과정에서 다양한 공구를 제작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묻은 화약을 세척하는 공정 중에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5: 이 화약을 세척하려면 또 화공약품을 써야 되나 보더라고요.
6: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해당 관계자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면서 2018년과 19년도 사고 이후 큰 비용을 들여서 해당 공정을 자동화, 정리화했는데
5: 예.
6: 이번에 사고가 난 공정은 당초 위험에 대해 별로 크지 않다라고 인지했던 사안이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5: 네.
6: 이 사업장 뭐 국가보호시설이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5: 예.
6: 경찰과 소방당국은 관계자들로부터 건물 도면 같은 것들을 확보를 해서 자세한 화재 원인도 조사를 할 예정인데요.
5: 네.
6: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이미 꾸려서 화재 발생 원인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5: 네, 여기가 이제 국가안보시설이기도 하고 이 대표적인 방산 기업인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도 이런 사고가 2018년, 19년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소방이 이 대전 사업장을 지난해와 또 올해에도 안전조사를 뭐 하긴 했었다면서요?
6: 네, 안전조사를 했는데 점검은 주로 이제 본관동 위주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5: 예.
6: 또 사업장은 연 2회 자체적인 소방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을 해야 하지만 이 연면적에 따라서 좀 차등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5: 예.
6: 규모가 작은, 그러니까 이번에 폭발한 건물은 소방서에 관련돼서 보고할 의무가 없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 사각지대였던 거네요.
6: 네. 소방당국 관계자는 대전 사업장은 건물이 수십 개도 나뉘어 있기 때문에 소방법상 개별적으로 모두 점검을 하기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폭발한 건물처럼 면적이 작은 곳은 자체 점검은 하지만 또 그 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보고할 의무도 없다라고 했는데요.
5: 네.
6: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 공장에서는 과거에도 두 번이나 폭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5: 예.
6: 안전불감증이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5: 네. 그래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전공장 현장을 방문을 했고 또 진상규명을 지시했습니다.
6: 네, 일단 사고 현장에 급파했던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산업안전보건실장을 만나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규명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노동부는 대전지청

0: 대통령이 중대산업재수사과,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근로감독관 등 2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도 구성을 해가지고 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경찰 수사팀과는 별도의 팀입니다. 네. 노동부는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폭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라면서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 취급 시 이 안전조치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엄정하게 조사할 것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1: 네.
0: 이 전담수사팀은 검찰과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을 해서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을 명백히 밝혀내겠다라고 했고
1: 네.
0: 또 하나그룹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1: 네. 이렇게 이제 큰 사고가 잇따르니까 안전 이슈가 또 막판에 선거 변수로도 떠오르고 있는데 여야가 모두 좀 차분한 자세로 선거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0: 네, 일단 민주당 정청래 대표 총괄 상임선대위원장 맡고 있죠. 즉시 전국 모든 후보들에게 유세를 일단 중단하라고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1: 네.
0: 원래 정 위원장은 어제 오전 충남 천안에서 회의를 주재를 하고 충북 괴산에 이어서 경북 안동과 울산을 차례로 돌면서 막판 포심잡기에 나설 예정이었는데
1: 네.
0: 괴산에 도착했던 정 위원장 불길 속에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마당에 우리가 기존 방식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는데요.
1: 네.
0: 조승래 총괄선대본부장도 민주당은 사고 수습에 적극 협조할 것이고 남은 선거운동 기간에도 차분한 유세를 이어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어제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과 송원석 공동선대위원장의 공개 지원 유세 일정이 일단 취소가 됐는데요.
1: 네.
0: 선대위 지도부는 원래 제주와 수도권 등 13 지역을 중심으로 돌면서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려고 했지만 서서문 고가 붕괴에 이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고까지 잇따라 나오자 로고송 사용과 율동을 자제하고 차분한 선거운동을 진행하라 이렇게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1: 네.
0: 장동혁 위원장 어제 있었던 울산 방문 계획을 취소를 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대전 사업장을 저녁에 방문했습니다.
1: 네. 또 국민의힘은 어제 사고를 고리로 해서 정부의 안전 초동 대처가 무능하다라고 공세를 펴기도 했어요.
0: 네. 정의용 선대본부장의 SNS에 사고 접수 후 불과 30여 분이 지난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SNS에 증시 관련 보도에 대한 반박글을 게시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라면서
1: 예.
0: 사고 수습을 지시하는 대통령 메시지가 먼저였는지
1: 예.
0: 증시 반박 SNS가 먼저였는지 그 전말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대구에 가서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또 했었는데 이걸 놓고 여야 공방이 좀 거센 상황입니다.
0: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두 번째 등판을 놓고서 여야 특히 대구시장 후보들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데요.
1: 네.
0: 민주당 김부겸 후보 측은 과거 권력에 기대는 정치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대구에 필요한 것은 과거 권력에 기대는 정치가 아니라 미래를 책임지고 준비하는 정치라면서 대구 시민들 특정 정치인의 방문만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아니다. 대구 시민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선택할 것이다 라고 나를 세웠고요.
1: 네.
0: 이를 두고 추경호 후보 측에서는 김부겸 후보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서문시장과 수성못 방문 또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평가절하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1: 네.
0: 대구 시민들께서 보여준 이 뜨거운 열기는 대구 경제를 다시 살려라 이런 절박함이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독주를 견제해달라는 것이다 라면서 대구 시민들의 선택과 열망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재단하려는 것은 대구 민심에 대한 무지이자 시민에 대한 무례다라고도 맞섰습니다.
1: 네. 분위기 좋은데 왜 그러냐라는 분위기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성동구의 서울숲을 찾았습니다.
0: 네. 이 전 대통령이 이제 부산에 이었고 이번에는 서울이었습니다. 어제 서울숲에서 젊을 때 미국 뉴욕에 출장을 가서 센트럴파크를 보면서 서울에도 이런 공원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라면서 이 거대한 도시에 제대로는 된 공원이 없었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1: 네.
0: 서울숲을 만들 때 정치적으로 너무 반대가 많았지만 결국 해놓고 나니 서울시민들에게 너무 좋은 공원이 됐다라면서 이제 다녀보면 서울숲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이 없더라라고 했습니다.
1: 이게 자신이 잘한 것 같다는
0: 그렇죠.
1: 얘기죠.
0: 본인의 치적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1: 네,
0: 내가 여기
1: 네.
0: 내가 한 거야.
1: 네.
0: 내가 할 때 처음에 반대도 좋잖아. 많았는데 지금 잘 됐잖아. 이런 거였습니다.
1: 예.
0: 그러면서 얘기를 왜 했냐. 지방선거가 있는데 선거운동하는 거가 아니라 일 잘하는 시장, 일 잘하는

0: 는 구청장을 뽑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말 잘하고 정치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면 지역이 발전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본인도 서울시장일 때 야당 시장이었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만 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우리 서울 시민들이 일 잘하는 시장, 구청장을 뽑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어쨌든 이 전직 대통령들이 광폭 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 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 직접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만나지는 않았지만
1: 네.
0: 사실 이미 지난 5월 15일에 한번 만나가지고 청계천을 걸은 적이 있었고요. 상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등판에 환영하는 목소리였고
1: 네.
0: 정원호 후보도 이제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1: 예.
0: 정원호 후보는 일 잘하는 시장 그 저의 캐치프레이즈인데요. 라고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를 지지해 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1: 네. 이 전직 대통령들의 선거 유세 지원이 어떤 효과를 낼지는 또 개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남지사 선거를 둘러싼 딥페이크 영상 관건선거 의혹 공방도 있었는데 이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0: 네, 지금 이제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캠프와 박완수 지사 후보 캠프가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 관건선거 의혹을 두고 막판에 공방을 아주 뜨겁게 벌이고 있습니다.
1: 네.
0: 이미 지난달 29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를 하는 등 두 캠프가 이제 서로 고발로 또 이어지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공직선거법을 보게 되면 선거 90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불법 AI 가짜 영상을 제작, 편집, 유포하는 걸 금지하고 있고
1: 네.
0: 특히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이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0: 박완수 후보 캠프의 영상 제작에 참여했던 A씨가 폭로를 한 겁니다. 지난 3월 중순께부터 김경수 후보를 비방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한 불법 AI 영상을 30여 개 제작을 해서 지난 4월 말 지금은 삭제된 비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라고 선관위에 제보를 한 겁니다.
1: 네.
0: 또 본인이 개설한 별도의 채널에 올릴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김경수 후보를 공격하는 내용으로 영상 제작을 지시하고 도청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등 개입했다라는 주장이었고 김경수 후보 이걸 두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1: 박완수 캠프 측의 해명이 어땠을까요?
0: 일단 박완수 캠프 측에서는요. 선거 막판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다라면서 오히려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 예.
0: 이 선거 캠프의 유해남 대변인은 박완수 캠프 측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유포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증거 영상이 하나라도 있다면 제시를 해봐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 예.
0: 김 후보 캠프는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과 보도 뒤에 숨어서 의혹만 키우고 있다라며 선관위가 수사 의뢰를 한 걸 마치 범죄가 확정된 것처럼 포장을 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캠프 전체를 부정선거 세력처럼 몰아가고 있다라면서 일종의 공작 정치라는 게 국민의힘 측의 반응입니다.
1: 네. 이 불법 AI 가짜 영상 뭐 최근에 김수현 씨 사건도 있었고 이 영상을 봐도 이제는 이게 진짜야 가짜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데 좀 불안감이 여러모로 커지는 것 같네요.
0: 네. 실제로 사실 일반 지지자나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선거 관련해 갖고 AI를 올린다고 하면 바로
1: 네.
0: 지금 선관위를 통해 가지고 제재 조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네.
0: 캠프 측에서 했다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형사적인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1: 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방선거 직후에 사의를 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김 총리 행보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대표에 도전할 것 같아요.
0: 네. 민주당의 시기는 이미 8월 전당대회에 맞춰져 있습니다.
1: 네.
0: 김민석 총리가 차기 당대표 경쟁에 나서기 위해서 적어도 이번 6월달 안에는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1: 네.
0: 이재명 정부도 출범 1년이 이제 지나기 때문에 2기 체제로 전환할 타이밍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 네.
0: 김민석 총리 국무위원들과 만찬을 하는데
1: 네.
0: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마련한 자리라는 게 공식 설명이지만 김 총리의 향후 진로에 따라서 고별 만찬인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게 되고요.
1: 네.
0: 정치권에서는 김 총리의 후임으로
1: 네.
0: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김용국 정책실장의 기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4: 키움으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7: 키움 증권.
8: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디벤치.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3: 저축은행.
4: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5: 기대세요.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6: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7: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8: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9: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알사이언스.
1: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연민주 리포터 전해주세요.
3: 네, 오늘 중부와 남부지방 하늘 표정이 서로 다르겠습니다. 일본으로 북상 중인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와 전남 해안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전까지 전남과 경남, 제주에 최대 80mm, 울산과 경남 서부에도 10에서 40mm, 경북과 전북 남부에는 5에서 10mm가 더 내리겠고요. 제주 바다를 포함한 남해상에도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맑은 반면 충청 이남 지방은 오후에 차차 하늘 개겠는데요. 한낮 기온 서울 33도, 춘천 32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더 덥겠고 반면 남부지방은 대체로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 4061 쓰시는 분이요. 힘든 나날을 보내던 중에 우연히 듣게 된 노래입니다. 모두 다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아, 힘드신가요? 왜요? 오늘 하루 그래도 시작에 힘나시라고 청해 주신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청해 주신 곡 오늘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야외 수영장에는 다양한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커다란 바구니로 물을 쏟아붓는 물폭포가 대표적인데요. 수영장 바닥에서 물을 빨아들인 다음 이 물을 위로 보내서 퍼붓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자칫 안전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죠. 물을 빨아들이는 취수구 쪽에 수압이 강해서 아이들의 몸이 끼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 3년 전에 한 아이가 안전장치가 없었던 취수구에 팔이 끼어서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습니다. 물놀이를 많이 하는 여름이 시작됐는데요. 안전을 잘 살펴서 생명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3: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전기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사고로 인한 감전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 전기 안전 캠페인은 송하 전업사와 함께합니다.
2: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7시 뉴스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1일 성명을 통해 헤즈볼라가 우리 도시와 시민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베이루트의 테러 목표물을 공습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 헤즈볼라 양측과 생산적인 통화를 했다면서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며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란의 대미 협상단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항의하기 위해 미국과의 대화를 중단했다고 이란 반관영 매체인 타스님 본주스가 보도했습니다. 타스님 뉴스는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의 범죄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레바논이 휴전의 전제 조건 중 하나였음을 고려할 때 휴전이 위반된 만큼 이란 협상단은 중재자를 통한 대화와 문건 교환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 군대가 침략적이고 야만적 작전을 즉각 중단하고 레바논 점령지에서 철수해야 한다면서 이란과 저항의 축의 요구가 충족될 때까지 어떠한 대화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항의해 이란이 미국과 종전하는 협의를 중단한다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IC 선물 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4.98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4.2%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 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92.16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5.5% 상승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중단 우려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46.42포인트 0.09% 오른 51,078.8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26% 오른 7,599.96에 나스닥 지수는 0.42% 오른 27,086.81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 전남, 부산 경남 지역이 최대 60mm, 울산과 경남 내륙이 최대 40mm, 대구 경북 남부와 전북 남부 지역이 최대 10mm, 제주도는 최대 80mm로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대전 31도, 부산 24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3도 사이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 앞바다에서 최대 2.5m를 일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7.7도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2: 잠깐만. 안녕하세요. 엄마 남인혜입니다. 고백하건대 저도 사춘기 아이 방문 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이 노크한 다음 할 말만 하고 쌩 도망칩니다. 애들 그러는 거 우리 이유도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도 알아요. 그게 다 홀로 속 연습하는 거니까 억지로 열지 말고 네 방은 안전한 너의 공간이야 하면서 기다려주기. 쾅쾅 두드려봤자 아이 속도 아프고 내 손날뼈는 더 아프다는 사실 아셨죠?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어제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이원택 민주당 후보 만나겠습니다. 2부에 전화 연결합니다. 3부에서는 레드캠프 준비되어 있는데요. 성일종 의원에게 국민의힘이 진단하는 선거 막바지 판세 들어보겠습니다. 6월 2일 화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1: 건강에
2: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장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6: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0: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 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11: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2: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김창면 님이 JB 오늘을 폭풍 전야라고 해야 할까요?
11: 선거 전날이기 때문에
12: 네,
11: 폭풍이라고는 비유가 맞을까요? 근데 아유, 뭐 뚜껑 열고 나면 알게 되겠죠.
12: 그러니까
11: 네,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한 표 행사하시면 됩니다. 네.
12: 네, 이 구이님은 오늘 30분 늦게 일어나서 고양이 세수하고 출근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늦잠의 후유증인지 버스 내리면서 카드를 안 찍어서 환승이 안 되었습니다.

0: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1: 네, 정신 차리세요. 네.
0: 아, 요거 되게 아깝거든요. 요거 되게 아깝습니다. 저는 카드를 찍는다는 게 하차할 때 찍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찍는다는 게 다른 카드를 찍어가지고 새로 승차가 된 거예요.
1: 정신 차리세요.
0: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292님 정신 차리세요. 화이팅. 그리고 EJSEO님 JB 축하해주세요. 아들이 취업했습니다. 오. 취업 준비한 아들 그동안 수고했고 축하한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1: 아이고 요즘 진짜로 구직난인데 아이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한시름 놓으셨겠네. 부모 입장에서 그죠? 그럼 한 달 뒤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0: 아, 또 기다려야 됩니까?
1: 요즘 빨간
0: 취업 축하금 먼저 주시면 안 돼요?
1: 축하금 이제 월급 받는데 뭐 축하금이 어디 있어요?
0: 네. 네.
1: 빨간 내복은 빼고. 네.
0: 반면에 임재필님이 JB 오늘 저희 딸이 킨텍스에서 필기 통과 후 면접을 봅니다. 힘 좀 주세요.
1: 직장이 킨텍스라는 거예요. 시험장이 킨텍스라는 거예요.
0: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오늘 면접은 보신답니다.
1: 아, 뭐 저희가 합격 맛집이지 않겠습니까? 합격하실 겁니다. 네, 화이팅 네. 하시고요. 네.
0: 오랜만에 합격 맛집의 기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가볼 텐데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2: 대전에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직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3: 불이 난 공장은 세척 작업이 이뤄지는 56동인데요. 당시 7명이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가운데 5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 1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미사일 세척장에서 화약 재료의 공구를 세척하는 공정 중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형 무기와 로켓 등을 연구 개발하고 생산하는 해당 사업장은 앞서 2018년과 2019년에도 폭발 사고가 잇따라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0: 네, 인명피해가 또 나왔습니다. 2018년에 5명, 2019년에 3명이 사망을 한 곳인데요. 또 사고가 났어요.
1: 두 가지 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 이 뉴스 리포트에 지금 담겨 있습니다. 2018년과 19년에도 폭발 사고가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만 폭발 사고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라는 겁니다. 이 점 먼저 확인하고요. 두 번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이 밝힌 사고 원인은 로켓 추진제를 만드는 데 쓰인 다양한 공구를 세척하던 도중에 공구에 묻어있던 화약을 정리하고 세척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보인다라는 건데 그 다음 말이 눈길을 끕니다. 그 화약은 물과 접촉하면 무력화되는 것으로 사고 난 공정은 당초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당혹스럽다. 회사 측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사고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만사 불여 튼튼하고는 거리가 멀었다는 점을 회사 측 스스로 지금 밝히고 있는 셈인데 이게 왜 심각하냐면 자, 이곳은 무기를 생산하는 다시 말해서 보안을 최우선시하는 국가 보안시설입니다. 따라서 외부에서의 접근, 체크, 감시가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는 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이렇게 말해버리면 좀 약간 과정에서 얘기하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가 났지 회사도 모르고 있는데 그럼 외부에서 뭘 할 여지도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자라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이 점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고 사고는 이곳에서만 난 게 아닙니다. 어제 또 하나의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뉴스 들어보시죠.
2: 충북 청주시 SK하이닉스 4캠퍼스 가스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돼 불길은 곧장 잡혔지만 독성이 있는 불화수소가 누출돼 직원 6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화재 직후 직원들이 일제히 대피한 가운데 SK하이닉스 측은 공정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 하나와 SK 모두 국내 굴지의 대기업입니다. 이런 대기업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도대체 뭘까요? 중대재해를 일으킨 중소기업 대다수가 안전설비에 돈 쓰는 게 아까워서 버티다가 사고가 났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통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설마 대기업도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유가 뭐냐? 지금 이걸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아니 특히나 어떤 생산공정에 대한 관리나 이런 측면이라고 하면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더 잘 돼 있어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안전설비도 더 잘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루에 대기업 두 곳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0: 네,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이 사고 후에 사고 수습을 위해 그룹 차원의 특별대응 TF 구성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 특별대응 TF에 원인 진단은 물론 향후 대책까지 좀 꼼꼼하게 담겨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현주님, 폭발 사고로

0: 돌아가신 분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화상으로 중태에 계신 분도 좋은 소식이 빨리 전해오길 기원합니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담쟁인 언클님은 솜방망이도 이제는 다 닳겠네요. 이젠 강력한 처벌만이 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1: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가 어제 성명을 통해서 폭로한 게 있습니다. KBS가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진행을 해서 26일 홈페이지에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보도를 했는데요. 공표 전에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캠프에 이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이 됐다는 겁니다. 유출자는 이상준 부산총국 보도국장이었고 전달받은 사람은 박형준 후보 캠프에서 공보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은창 전 KBS 부산방송 총국장이라고 하는데 이전 여론조사 자료도 정은창 전 총국장에게 사전 유출했다고 이상준 국장이 실토를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박장범 사장과 김대용 보도본부장이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게 노조의 주장인데요. 더 있습니다. 부산 KBS 기자협회가 성명을 통해서 폭로한 것도 있는데 박형준 후보 캠프 측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회사에 항의했다. 이런 내용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0: 네, 파문이 좀 커질 것 같은데요.
1: 자, 제3자적 시각에선 당연히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이상준 부산총국 보도국장이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보통 언론계에 여론조사하고 나면 30분 전쯤에 캠프에 알리는 관행 아닌 관행 같은 게 있었다.
0: 관행?
1: 특정 정당의 편을 든 건 아니었다. 국민의힘에서 기사 출고 30분 전에 먼저 전화가 왔고 좀 있다가 한 20분 전쯤에는 민주당에서도 전화가 왔다. 같은 정보를 알려줬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에도 보도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줬다고 자기 입으로 말한 건데요. 이상준 보도국장의 말에서 이 밑줄 쳐야 하는 게 바로 관행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정원 유착을 관행으로 물타기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근데 어쩌면 이게 참 솔직한 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이런 평가를 하느냐. 보통 유착 내지 결탁의 행태에 동반되는 자기 합리화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한두 번도 아닌데 뭘 그래? 이런 거 아니면 뭐 다 알면서 왜 그래? 이런 식의 언어를 씁니다. 이상준 보도국장은 지금 바로 이걸 말한 겁니다. 관행이라는 두 글자를 통해서. 계속 해왔는데 뭘 새삼스럽게 왜 그래? 지금 이 뜻을 갖고 지금 자기 정당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보도국장이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는 거. 이게 사실은 현실의 한 단면이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정원유착의 고리 역할을 누가 한 겁니까? 전임 보도국장이 한 겁니다. 아니, 전임 보도국장이죠. 전임 총국장이죠. 총국장이 했습니다. 관가에 전관이 있다면 언론계에 전직이 있는 건데요. 입이 닳도록 지적되어 온 문제가 있습니다. 폴리널리스트라고. 이 단어 기억하시죠? 정치권으로 펄짝 뛰어넘어간 언론인들을 두고 폴리널 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이 폐해가 다시 한번 확인된 셈입니다. 이 점도 함께 봐야 된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0: 네, 김동준 님이 관행이라고 물음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카리 님은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관행이요? 뻔뻔한 솔직함이네요. 목성님, 관행으로 본질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신영관님은 이것도 조그만한 파우치입니까? 라고 물어주셨고 역기토끼님은 공영방송이 명태균 역할을 한 겁니까? 라고 물어주셨는데
1: 아니 관행이라고 한다면 선거 때마다 선거 여론조사 해가지고 캠프 쪽에 사전에 알려줬다. 계속 그래왔다라는 뜻이잖아요. 저는 보도국장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저런 해명을 했는지 참 기가 잘 노르시다.
0: 근데 이 해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뭐 추가적인 조치들이나 뭔가 뭐 조사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뭐
1: 당연히 노조적인 그 조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상 규명 당연히 해야 되고 책임자 문책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방송사는 공정방송위원회라고 이 보도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사가 같이 이야기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가동해야 된다 이런 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뒤따라야 되는 후속 조치가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 책임을 묻는 그 대상에 조금 전에 전해드렸잖아요. 박장범 사장도 알고도 아무 조치 취하지 않았다라고 한다. 그럼 이것

또 좀 예를 들어서 자기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는 회사 안에서 뭔가 논의가 돼야 되는 거지만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이 지금 행태가 그러니까 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0: 네, 이때 나왔던 진술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29일 김명수 전 의장을 관저로 불러서 내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김명수 전 의장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명령이면 충성하겠다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으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책상을 치고 격노하면서 총을 가져와 내 머리에 쏴라 라고까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날은 김명수 전 의장이 합참의장으로 취임한 지 나흘 뒤였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임명했으면 뭐든 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김명수 전 의장을 1시간가량 질타했고 사퇴하라라는 격한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1: 네, 사실일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자, 우선 확인할 점이 있는데요. 김명수 전 의장이 특검에 불려가 조사받은 이유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혐의의 기초에서 김명수 전 의장의 진술을 해석을 하면 자신이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저런 진술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면전에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명령이면 충성하겠다고 답변한 내가 내란에 가담했겠느냐라고 하는 취지의 주장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진술은 교차 검증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명수 전 의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모의가 2023년 11월에 이미 상당 부분 진척돼 있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까 말까 고민하는 수준을 넘어서 하기로 작정을 하고 김명수 전 의장을 포섭하려 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위원 재판부가 규정을 했던 뭐든가 뭐 내란 시작점이 어디냐 이것보다도 한참 더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부수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이 임명했으면 뭐든 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자기가 왕인 줄 알았다. 라고 하는 평가까지 함께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1: 네, 그래서 촌철님들이 군대가 사병입니까? 라는 비판적인 댓글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독도님, 윤석열 전 대통령 영화를 너무 많이 봤네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어쨌든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내란을 거의 1년 전부터 계획했다. 이게 지금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한편 종합특검이 6일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 출석을 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 출석 장면을 언론에 공개하겠다라고 어제 브리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이 출석 시 수갑을 착용할지는 아직 협의 중이다. 수갑 등을 착용하게 하면 못 나간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뒤에 특검이 브리핑 내용을 정정하겠다. 출석 장면 공개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과 협의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출석을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0: 밀당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1: 아직도 밀당이군요.
0: 네.
1: 제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스타벅스 코리아가 어제부터 카드 환불을 시작을 했습니다. 앱과 매장에서 모두 가능한데요. 무기명 실물 카드의 경우 매장에서 환불받을 수 있어서 찾아오는 고객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앱을 통해 환불을 받은 인증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자 6월 14일까지죠. 환불 기간이. 자, 이 14일이 지나면 얼마나 환불받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건데 자, 그 규모를 보면 자발적 스타벅스 불매운동의 규모와 열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1차 관전 포인트로 뽑아내겠고요.
1: 네.
0: 또 다른 소식이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 그러니까 부상자회, 공로자회, 유족회인데요. 이 단체들이 미국 스타벅스 본사 최고 경영자와 이사회 앞으로 영문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서한을 통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 스타벅스 본사는 자 그러면 뭘 보려고 할까? 그다음에 스타벅스 코리아는 뭘로 방어하려고 할까? 이걸 지금 재야 되는 건데요. 그게 어쩌면 환불 규모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환불 규모가 적으면 스타벅스 코리아는 그 탱크데이에 대한 반발이 과장됐었다. 또는 반발이 가라앉고 있다. 이제 문제 해결되는 국면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본사에게 이렇게 설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는 연결되어 있다. 이 말씀까지 드리는 겁니다.
1: 네, 일단 어제 얼마나 환불을 해갔는지 그 규모는

0: 스타벅스 코리아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LPG 보통 서민 연료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LPG의 두 종류 프로판 가스가 있습니다. 프로판 가스를 주로 어디서 많이 씁니까? 식당, 푸드트럭 이런 데서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부탄 가스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LPG 차량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LPG를 서민 연료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국내 LPG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LPG 수입사들이 지난달에 공급 가격을 킬로그램당 최대 140원 인상을 했고요. 이번 달에도 30원을 추가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세소 상공인들, 당연히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고 봐야 되고요. 그것만이죠. 택시 쪽에도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지금 전국 택시 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에 따르면 전국의 택시가 25만 대 정도 있는데 약 21만 대, 그러니까 85%가 LPG 차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LPG 가격이 오르면 택시 한 대당 월 10만 원이 넘는 추가 부담이 생기는데 이걸 고스란히 기사가 지금 떠안아야 된다고 합니다. 버스나 화물차 연료인 경유는 유가 급등 시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지만 LPG는 이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택시 기사분들이 LPG 가격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분 이거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건 좀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바로 따라붙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정책의 빈 구멍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좀 보완 대책을 좀 정부가 내놓아야 될 것 같다. 이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지금 이런 전쟁의 여파가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 근데 여기는 왜 지원에 대해서 좀 인색했을까? 이거 좀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1: 정부가 지원을 아예 안 했던 건 아닌데요. 네. 뭐 지원을 좀 하기는 했었는데 이게 좀 제도상 그러니까 경유와 LPG가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대적 그러니까 부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 이 말씀입니까?
0: 그러니까요. 이사나님이 설마 가스 가격까지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네요. 다솜님 올릴 때는 번개네요. 뭐 안 오르는 게 없네요. 이런 의견들 많이 올라오고 계시고요. 데이지님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이인수님은 개인 택시 운행하는 지인이 영업을 그래서 요즘은 일찍 마친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몰면 몰수록 손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 좀 자세히 들여다봐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제이비타임즈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0: 고맙습니다.

0: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균형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3: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2: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4: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5: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7: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0: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1: 네, 전북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관영 무소속 후보 어제 만나봤는데 오늘은 이원택 민주당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합니다. 자, 후보님 나와 계시죠?
2: 예, 안녕하세요.
1: 예.
2: 이원택입니다.
1: 네, 어유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2: 예, 목이 좀 쉬어가지고.
1: 그러니까요.
2: 예, 예. 네. 아마 좀 이 인터뷰하는 동안 변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 날계란 하나
2: 들렸다 안 들렸다.
1: 날계란 하나 깨서 드세요. 목이 좀 풀리지 않겠습니까?
2: 아니 뭐 막 여러 가지 알려주시는 요법대로 하는데 네, 잘 안 되는 거죠.
1: 네, 가장 근본적 해법은 오늘만 지나면 됩니다. 그죠, 부부님?
2: 네,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1: 자, 사전 투표율이 예.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요, 전라북도에서. 그 원인을 네.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후보님은?
2: 아무래도 사실 이제 전라북도 도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의 현대차 구조 등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기대 심리가 많았었고요.
1: 네네.
2: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이제 민주당 후보하고 무소속 후보하고 대결이 이제 격화되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을 사랑하고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걱정이 돼서 아무래도 국가의 선악부하고 벌처를 하면 집권 여당 후보가 돼야 되는데
1: 네네.
2: 무소속으로는 국가의 선악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1: 네.
2: 걱정이 돼서 많이 나오신 것이 아닐까 저희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혹시 인터뷰 도중에 자꾸 이제 그 좀 이게 목이 안 좋으시면 중간중간에 물을 드셔도 됩니다, 후보님. 네. 그러면 지금 후보님이 지금 자가 진단하는 판사는 어떨까요?
2: 예, 저희들이 보는 체감은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층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고 이걸 뒷받침해야겠다는 생각 하나.
1: 네.
2: 또 하나는 전북발전의 무속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이런 인식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제가 말한 바로는 뭐 충분히 승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막판에 뭐 그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제 많이 왔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예, 예, 좀 예. 도움이 좀 된다고 보세요?
2: 지금 이제 막판이라기보다는 중반에 이제 오셨는데
1: 네.
2: 예, 저는 뭐 도움이 된다고 봤었습니다.
1: 그래요.
2: 예.
1: 알겠습니다.
2: 그 예를 든다면 불공정하다 이런 주장은 사실 거짓 프레임입니다. 이제 무소속 후보의 거짓 프레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당의 공천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주장 하나.
1: 네.
2: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했다는 거 하나.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1: 그럼 저도
2: 다 그 거짓말로 확인된 사실이들.
1: 저도 그 질문을 드리는데 그 좀 하나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일단 지금 공천이 공정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후보님은.
2: 아이 그럼요.
1: 그런데 이제 김관영 후보는 어제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래서 본인에게 대립이 지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원택 후보님에게는 식사비 대납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공천이 처리될 수 있냐 이 점을 강조하던데 이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2: 네, 그것은 참 이제 그 어불성설인데
1: 네.
2: 이제 대립이 지급이 아니라 현금 살포고요. 자기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현금 살포인데 대리비 지급으로 둔갑을 시키는 거고 그건 모든 국민이 다 봤잖아요.
1: 네.
2: CCTV도 확인된 사실이고 본인도 자백을 했고 그런 사안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행법상 상당히 공직법상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당선 무효용에 해당되는.
1: 네.
2: 그걸 인정을 해야죠. 인정을 안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제 건 식사 대리비 의혹은 저는 기획된 사건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 네.
2: 저는 지금 경찰 수사가 끝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1: 네.
2: 그 어떤 증인, 진술인 증거도 없어요. 제가 양심, 모든 양심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마치 대비를 낸 것처럼 주장하고 네. 있는 겁니다.
1: 예.
2: 그래서 제가 억울해서 잠을 못 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같은 사안입니까? 확인된 사실하고 사실이 아닌 거하고 비교하면서 억울하다.
1: 네.
2: 또 하나는 경선 과정이 억울하다 그러는데 본인은 그걸로 거듭 부딘 거고 아니 그것을

0: 만약에 살려졌다고 생각하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대전시장 네. 이런 선거에 전국적 선거에 우리가 위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본인은 경선이 아니고 네. 본인 불찰로 인해서 컷오프 된 거고 경선 과정은 안우영 의원하고 저하고 경선을 했던 거고 네네. 그 경선 과정을 통해서 이긴 거죠. 그것이 저 본인이 불리했다고 주장하는 건 안 맞는 거, 어거지 놀린 거죠.
1: 알겠습니다.
0: 본인 경선에 못 들어왔던 거거든요.
1: 알겠습니다. 두 번째 네, 질문 드릴 테니까 그 사이 잠깐 좀 물 좀 드시고요, 후보님. 그 네. 김관영 후보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상의한 적이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이거 허위 사실이다. 라는 지금 비판이 나왔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렸더니 김관영 후보는 최종 선거는 후보자와 유권자의 몫이다.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청와대의 메시지도 있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던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0: 그냥 물타기 하는 거죠. 사실 그것을 청와대를 끌어들인 건 본인이거든요.
1: 네네네.
0: 본인이 청와대를 끌어들였고 사실 수면 아래서는 뭐 친 이재명이 나오라고 그랬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복당시켜주겠다. 이런 루머들이 아주 횡행하게 많았어요. 이걸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네. 그건 뭐 이제 수면 아래였으니까 끝났지만 본인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끌어들인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와서 정쟁화하지 말라. 아 그러면 대통령 끌어들였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청와대에서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정쟁화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후안무치한 케이스죠.
1: 알겠습니다.
0: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끌어들였고 자기가 이제 사실이 아니라고 드러나니까 끌어들이지 말라, 정쟁화하지 말라. 이것은 저는 앞뒤가 안 맞는 논리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1: 송영길 전 대표가 그 우리 후보님은 물론이고 김관영 후보도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할 사람이다. 이런 요지에 말을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0: 저는 뭐 아니 그러면 우리 당의 모든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하는 사람 아닙니까?
1: 네네.
0: 에?
1: 네.
0: 아니 그러니까 뭐 우리 당의 모든 후보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그 중에는 당에 있었던 사람 중에 제명된 사람, 탈당한 사람 다 이재명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1: 네.
0: 그 원칙을 지키려면 똑같이 하시든지. 에? 누구는 예외로 하고 누구? 그 의외로 하지 않고 이런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런 거고요.
1: 예.
0: 또 하나 송영길 후보의 문제점은 제가 전화를 한 3, 4일간 한 하루에 대여섯 통 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3명을 드리려고. 어떻게 확인된 사실하고 의혹도 없는 사실하고 그걸 동급으로 취급합니까? 본인도 돈봉투 사건 때문에 억울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난리를 치셨는데
1: 예.
0: 그 억울하다고 난리를 치셨는데 어떻게 이걸 동일하게 취급합니까? 제가 그래서 제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1: 아 그래요?
0: 저는 객관적 사실 자체를 확인하지 않고 발언은 아주 무책임한 발언이고 결과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발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본인 스스로 책임져야 할 날이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1: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김관영 네. 후보는 정청래 대표가 우리 후보님을 사실상 밀어준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면서 정청래 대표가 계속 나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것이다라고 우리 후보님이 주변에 말한 적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어제 밝혔는데 이 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0: 그 제가 하나 거꾸로 물어볼게요. 제가 수없이 들은 건 뭐 예를 든다면 김관영 무소속 후보는 친명에서 나가라고 했다.
1: 네.
0: 이재명 대통령이 복당 뭐 시켜준다고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야죠? 그건 어떻게 생각해야죠? 그건 공정한가요? 그러면 예, 그게 예. 맞다고 하면?
1: 예.
0: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주변에 권위도 있고 반대도 있고 뭐 이런 게 상호작용하지 않겠습니까?
1: 예예. 예, 예.
0: 저도 출마할 때 이래저런 의견을 많이 들었고 권유를 받기도 하고 또 신중하라는 얘기도 듣게 하고 그런데 저도 거꾸로 반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대통령과 상의했다고 말을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청와대에서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거짓말을 드러났잖아요.
1: 네네네.
0: 예예. 예. 그래서 대통령도 속이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도 거짓말로 속이는 그런 부채정치는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1: 그러면 종합해서 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을 하면 그냥 후보님과 김관영 후보의 지금 판세가 그냥 박빙이라고 할게요. 왜 박빙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0: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뒤늦게 출발한 후보거든요.
1: 네.
0: 제가 뛰어든 지 7개월 뿐이 안 되고, 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현직 지사고,
1: 네.
0: 그 현직 지사고, 뭐, 알다시피 현직 지사의 프리미엄이 있고, 또, 현직 지사 4년 하다 보면, 각종 단체들, 또는 지원 부분이, 막강한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1: 지금 이제 조직력이 좀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0: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여론조사가 저는 에스컬레이팅하는 여론조사 기법이 도입된 게 아닌가 사실 의심을 합니다. 저는
1: 예, 예.
0: 왜냐하면 그 중에 한두 가지는 저희가 지금 고소고발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1: 아, 여론조사에 불법적, 대해서?
0: 예, 불법적 사항을 우리가 인식했기 때문에 지금 고소고발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고 또 고발 이미 제가 하나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예, 예, 예. 아, 그래요. 그렇게 보시는 거고.
0: 네.
1: 그
0: 한국갤럽이 우리가 뭐 요청하지도 않는데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한 건 저희가 8% 이기는 걸로 나왔거든요. 마지막 여론조사.
1: 아, 알겠습니다.
0: 예, 예.
1: 잠깐 우리 제작진은 좀 그거 좀 또 이제 조사기업 찾아주셔야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김관영 그 도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예를 든다면 김관영 도지사 아니 그 무소속 후보의 4년을 보면
1: 네.
0: 전라북도 인구가 6만이 빠져나갔어요.
1: 오.
0: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지역 내 총생산이 전국 최하위권을 머물고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지표만 보더라도
1: 네.
0: 어떤 처방을 사냈는가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다 알지만 효과가 있었느냐
1: 네.
0: 효과가 없었던 거죠.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4년에 6만이 빠져나갔다는 큰 사건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지금 도의 경제정책, 경제전략 자체가
1: 네.
0: 사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을 막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다. 그래서 경제전략이나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해왔던 거고요.
1: 예, 예.
0: 지역 내 총생산이 계속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데 이걸 반전시킬 만한 경제 정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1: 네네. 그러면 지금 1호 네. 공약으로 전북 성장공사 설립을 제시를 하셨잖아요.
0: 예, 예.
1: 이것도 그럼 연결되어 있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0: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왜 전북 성장공사가 필요하냐면 사실 우리 전라북도는 지난 30년간
1: 네.
0: 기업 유치 투자 유치를 핵심 슬로건으로 왔어요. 근데 그게 성공했다면 인구도 늘고 경제도 성장했겠죠.
1: 네.
0: 그러나 전라북도 인구는 계속 줄어왔고 성장률도 타도시에 비해서 떨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또 기업 유치 투자 유치하려면 영구적으로 기업이 여기에 와야 되는데 기업이 막상 MOU 투자 예방은 많이 하지만 들어오는 건 적었던 거거든요.
1: 예.
0: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17조 이제 어느 기준으로 해서 17조 했으면 4% 온 거죠.
1: 네.
0: 그러니까 기업이 적게 들어오는 거예요. 전라북도에.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1,000개 망할 때 밖에서 1,000개 들어오면 좋은데
1: 네.
0: 사실 한 50개 정도 들어오는 거죠.
1: 아, 예, 예, 예.
0: 그러니까 950개 기업들에 있었던 인구는 어디로 갔을까요? 떠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핵심적인 문제가 우리 전라북도 경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1: 네.
0: 경제 주체들에 대한 지원과 성장, 혁신이 약했던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 우리 기업 생태계가 약화한 거죠. 경쟁력을 상실하니까 문을 닫고 떠나게 된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기업들에 대한 혁신과 성장을 두텁게 지원하면서 기업 유치 투자의 지배 산업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우리 기업들이 계속 약화되면서 기업 유치 투자 유치만 매몰리면 기업 유치 투자 유치가 막 성과적으로 진행되면 모르지만 그렇게 지난 30년간 안 돼왔거든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우리 기업은 기업대로 죽고 기업 유치 투자 유치되는 투자 유치로 안 되고 그러니까 전북 경제 생태계가 약화되어 온 거거든요.
1: 그래서 이제 특화시켜서 집중적으로 정책을 펴려면 이게 이제 특화 조직도 필요하다 이 취지시겠네요. 그러면.
0: 그렇죠. 우리 기업들을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1: 예, 예.
0: 전북의 현실에 맞게 이제 성장공사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1: 알겠습니다.
0: 지금 예를 든다면 뭐 벤처펀드 1조를 했다. 그거 하면 투자운용사 다 외지 업체들이 합니다.
1: 알겠습니다.
0: 우리 지역 기업들이 투자 협약을 맺으면 노예 계약을 맺다시피 해요.
1: 알겠습니다.
0: 기업의 어떤 실수요 반영이 안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목 간수 잘하시고요, 후보님.
0: 예.

0: 말씀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이원택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였고요. 조금 전에 이원택 후보가 이야기했던 그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한국복지신문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였는데요. 여기서 이원택 후보 지지율 46%, 김관영 무소속 후보 지지율 38%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0: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0: 어떤 내용일까요?
4: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국한 모스탄 교수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1시간 넘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또 늘어놨습니다. 선관위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불식하겠다고 사전투표한 받침대를 투명하게 바꿨는데 그것까지 문제를 삼았고요.
0: 네.
4: 또 여러분의 조국과 행복,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선관위와 싸우라라고 이 지지자들과 유튜버들을 선동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현재 모스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고요. 입국 당일에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수사팀 기피 신청을 제출하면서 수사에는 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0: 네.
4: 또 지방선거 이튿날인 4일에 출국 예정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결국 어제 그래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또 도주 우려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모스탄 교수를 재소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제부터 어떤 경우에 수가 있을지 그 법적인 절차를 조금 짚어봤습니다.
0: 저는 이제 법무부 판단이 남아있는데 네. 출국 정지 요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 출국 정지가 크게 이제 긴급 출국 정지와 일반 출국 정지가 있는데요. 모스탄 교수 같은 경우는 일반 출국 정지가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 네, 네, 네.
4: 왜냐하면 긴급 같은 경우는 범죄가 징역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지금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일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0: 네.
4: 이게 이제 법무부가 필요성을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인 건데 이 범죄 수사를 위해서 국내에 머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외국인에 대해서 일정 기간 출국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0: 네.
4: 실제 사례도 있었던 게 그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기행을 보였던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있었죠.
0: 기행이 아니라 만행이죠.
4: 만행이었죠.
0: 만행.
4: 네. 네. 만행과 논란을 빚었는데 조니 소말리 같은 경우도 출국 정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이 됐었고 이 불구속 송치가 된 다음에 실형을 선고받은
0: 그렇죠.
4: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국 예정일이 나온 만큼 이제부터 시간 싸움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법무법인 덕수의 김성주 변호사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5: 다만 이제 수사상으로 이 출국이 부적당하다라는 부분이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명예훼손 혐의도 수사 필요성이 있고 밖으로 출국하면 소환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일반 출국 정지 절차로 막을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 장관 심의와 결정 절차의 시간 싸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절차가 연결이 될 수 있다면 출국 정지 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소마리 사건 같은 그런 어떤 케이스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0: 근데 체포는 안 돼요?
4: 체포도 법조계에 따르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0: 예.
4: 그러니까 체포 요건이 사실 국적에 따라 달라지는 건 당연히 아니고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어야 하고 요건 되고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점도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0: 그것도 안 했고.
4: 네. 그러니까 모스탄 교수 같은 경우는 지난 29일 날 경찰이 공항에서 직접 당사자한테 출석을 요구를 했고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는 그런 기록이
0: 그렇죠.
4: 있는데요.
0: 예.
4: 그러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강제 수사 절차를 밟기 위한 빌드업이었다. 그러니까 좀 그 근거를 쌓기 위함이었다라는 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출석 사유서나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을 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출석의 의무가 사라지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강제 수사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둘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김성주 변호사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5: 조사를 받는 걸 전제로 불출석 사유를 제시한 게 아니라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강제 수사로 전환해서 체포영장 신청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기피 신청이라는 거는 보통 수사 절차에서 하는 기피 신청은 담당 수사관이 수사를 갖다가 너무 강제적으로 하거나 불공정하게 해서
4: 네.
5: 나 이 수사관 마음에 안 들어, 나 이 수사관 기피할래라고 할 때 기피 신청하는 거거든요. 근데 수사가 개시는 됐으나 당사자가 피의자가 출석

0: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단계도 아닙니다, 지금.
1: 그다음에 또 하나의 경우 있어. 근데 출국 정지가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안 돼서 나갔어요. 미국으로 갔어요.
2: 네.
1: 근데 다시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걸 우리가 입국 금지를 시키는 네. 유승준 씨, 스티브 유
2: 네.
1: 케이스처럼 입국 금지를 시키는 방안 가능합니까?
2: 그 또한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라는 입장들이 있었는데요.
1: 네.
2: 왜냐하면 그 출입국 관리법상 입국 금지 사유 가운데 하나가 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 경우죠.
1: 그러니까
2: 모스탄 교수 같은 경우도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부정선거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의 핵심 근간인 선거에 대해서 불신을 확산시키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1: 네.
2: 따라서 대한민국의 이익 그리고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인물로 충분히 평가가 될 수가 있고요. 입국 금지 조치도 이제 향후 법무부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카드다라는 설명들이 있었습니다.
1: 네, 가장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의문은 도대체 뭘 믿고 입국했느냐. 모스탄이라는 사람이.
2: 네.
1: 그죠? 경찰 체포, 그러니까 체포가 아니죠. 수사 대상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한데 뒷배가 있다고 믿나 보죠? 미국에?
2: 네.
1: 그죠? 근데 미국의 뒷배가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그럼 미국이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지금 침해하는 행위라는 걸 본인이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2: 그렇습니다.
1: 그런 점에서 이중적 도발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보는데 아무튼 네. 우리 경찰이나 법무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마 지켜보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 점 잊지 말라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지금까지의 얼음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우리 동네 내일 누가 만들까요?
4: 바로 여러분의 한 표가 만듭니다.
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4: 선거권자는 18세 이상 국민으로 2008년

0: 2024년 6월 4일생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신분증 꼭 지참하시고요. 투표용지 7장 모두 신중한 기표 부탁드립니다.
0: 지역구 기초의원의 경우 정당이 같더라도 후보자 한 명에게만 기표해주세요.
1: 미래를 위한 선택.
0: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꼭 투표하세요.
2: 네. 시선 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3부에서는 성일종 국민의 무용과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0: 실록이 저마다의 빛으로 깊어가는 계절입니다. 5월은 모든 것이 제 나름의 속도와 방향으로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견주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제 빛깔로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500여일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교실 안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자 했습니다. 참된 교육은 정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의 하루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가고 싶은 학교, 배움이 즐거워지는 교실, 선생님이 당당해지는 자리, 이 작은 변화들이 하나 둘 모여 서울 교육의 큰 방향이 됩니다. 지혜로운 눈길로, 따스한 손길로, 더 낮은 곳으로 향하는 발길로 서울 교육을 이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근식 울림.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 힘줄이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4: 목포 신안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5: 보고 즐기고 맛보는 유기농 축제 2026 제4회 유기농 데이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행사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학중앙공원에서 열립니다. 전남 광주 친환경 농업 생산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신선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체험 부스와 유기농 먹거리, 초청 가수 공연, 가족이 함께하는 유기농 장학 퀴즈까지 건강한 먹거리와 즐거움이 가득한 축제 2026 제4회 유기농 데이 6월 13일 토요일 남학중앙공원에서 만나요.
6: 전국 탑지구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7: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8: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7: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연민주 리포터.
2: 네, 오늘 남부지방은 폭우를, 중부지방은 폭염급 더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일본으로 북상 중인 태풍의 영향으로 남해상에는 풍랑특보와 태풍특보가, 제주와 남해안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전까지 전남과 경남, 제주에 최대 80mm, 울산에도 10에서 40mm, 경북과 전북에도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 지역들 낮 기온은 30도를 밑돌겠고 오후부터 하늘 차차 개겠는데요. 반면 중부지방은 하늘 맑은 가운데 고온다습한 바람이 유입되면서 서울 33도, 춘천 32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0: 보수의 눈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봅니다. 국민의힘 레드캠프 출발합니다.
1: 네, 레드캠프 오늘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3: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성일종 의원입니다.
1: 어떻게 지역에 계세요?
3: 예, 그렇습니다.
1: 예, 그러면 이 질문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고가 지금 대전공장에서 있었고, 또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도 사고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충청권입니다.
3: 지금 예, 그렇습니다.
1: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면 선거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그 좀 변화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3: 아무래도 이제 그 스피커를 틀고 율동하고 하는 건 좀 자제를 하고요.
1: 예, 예.
3: 우선 이 그 참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추모하면서
1: 네.
3: 이렇게 저희가 좀 자중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그래야 되겠죠. 예. 그러나 좀 어떻게 좀 충남 지역의 판세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3: 충남 지역의 민주당 지도부가 아주 구두발이 갈 정도로 내려오고 계신 것 같아요.
1: 네.
3: 그거는 아마 이 충남 지역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는 반증이 될 거고요.
1: 네.
3: 실질적으로 김태흠 지사가 경쟁력이 있는 후보입니다. 그래서 전임 지사에 비해서 전임 지사가 투자 유치도 한 14조 정도 했던 것을 김태흠 지사에 와서 50조를 했고
1: 네.
3: 또 국가 예산도 8조였는데 12조로 약 한 50% 가까이 이렇게 올라갔고 또 선거가 시작이 돼서 그 이 저 방송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 대전 MBC에서 모두 발언을 아주 이걸 또 편집을 해가지고 빼내는 이런 사태가 있었거든요.
1: 네네네.
3: 또 선관위 공보물 같은 경우가 미부착이 돼서 이러한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 후보의 어떤 이러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대비가 되니까
1: 네.
3: 저는 굉장히 지금 현재 앞서 있다. 또 이 도민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움 속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지금 현재 먼저 그 뉴스핌에서 리얼미터에 의한 건 43.5대 43.9로 0.4% 정도로 앞선 게 나와 있었거든요.
1: 네.
3: 저희는 굉장히 그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김태흠 후보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1: 네.
3: 상당히 그 연민을 가지시고 이런 마음의 표현이 이런 지지율의 상승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1: 좀 그러니까 충남지사 선거는 좀 뭔가 그 우세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그 말씀이시네요.
3: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이 거론했던 여론조사 그 개요는 좀 올려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전국 판세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한 몇 대 몇 정도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3: 저희가 제가 볼 때는 어제도 제가 대구를 좀 다녀왔고요.
1: 네.
3: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15대 1로 민주당이 낙선한다고 낙관을 한다고 이렇게 그 다들 예측을 많이 했었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민들께서 아 이게 균형을 좀 맞추셔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모아지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1: 예.
3: 공소취소 같은 전대미문의 이게 국가 파괴 행위가 이루어지는 이런 행위와 또 대통령께서 이 투표지를

0: 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오시고 참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런 일. 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9개를 가셨더라고요. 또 바다의 날도 5월 31일인데 27일을 땡겨서 이렇게 1박 2일로 하면서 여러 가지를 볼 때 대통령께서는 뭐 그 전에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뭐 시장 한두 번씩 다닌 거는 있었습니다.
1: 네.
0: 또 여야가 그때 비판도 하고 했었죠. 그런데 이게 투표용지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급하시구나 이런 저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보면은 한 5곳 정도는 저희가 앞섰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1: 오, 5곳이요?
0: 예, 서울과 부산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예,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부 이제 저 이게 추격하는 쪽이 좀 선거에 막바지 오면 유리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희는 한 7~8곳은 저희가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 조금 전에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은 선거 지원,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그러면
0: 그렇습니다. 이러한 선거를 노골적으로 개입한 대통령은 없으셨지요.
1: 그래요.
0: 예, 저는 이게 투표용지를 갖고 들어가셔가지고 이걸 갖고 나온다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표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반만 찍혀도 다 인정받습니다.
1: 선관위는 문제 없다고 하던데요. 근데.
0: 문제가 없지요. 문제가 없지요. 거기에 그 난에 반밖에 안 찍혔는데 그걸 갖고 나왔는데 그 반만 찍혀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신 거는 들고 나온 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투표용지를 어떻게 들고 나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너무 이 바다의 날 행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땡겨서 그 격전지에 가가지고 1박 2일씩 계시면서 이런 행사를 하고 하는 것들이 저는 대통령으로서 과연 공정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가장 책임 있는 분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1: 네네.
0: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국민들한테 역풍을 맞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2024년 총선 때 민생 토론의 명목으로 전국 동거 뭐냐 이 얘기하던데요.
0: 아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통령께서 그런 한두 개를 하는 거 여도 야도 다 해왔습니다.
1: 네네네.
0: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야당일 때 여당을 비판했고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 그런 걸 비판한 것들이 있었죠. 선거 때. 그런데 지금 투표지를 가져오고 이 바다의 날 행사 같은 경우를 이거를 땡겨서 행사라고 거기서 1박 2일을 하고 이렇게 9개나 되는 전통시장을 이렇게 다니고 SNS를 통해서 갈라치게 하고 이렇게는 안 하지 않았습니까?
1: 그러면 좀 바꿔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판을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의원님?
0: 아니 그분들은 자연인이시잖아요. 자연인이 지금 현직 대통령이 예를 들면 바다의 날 같은 경우를 땡겨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연인이십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도우시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돌고 계신데 이재명 대통령도 퇴임한 후에
1: 네.
0: 그거 다 돌아다닌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1: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일각에서는 이 두 전직 대통령이 사실은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이유로 사면을 받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부응해서 통합의 행보를 하는 게 아니라 특정 당파, 특정 후보 지원에 나선 것은 사면을 해준 취지에 그 반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0: 그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요? 사면한다는 것 자체는 자유가 보장돼 있는 겁니다.
1: 네네네.
0: 참정권이 보장돼 있고 누구 지지하고 정치적인 의사, 헌법에 표현의 자유나 자기의 정치적인 모든 자유가 보장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뭐 비판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1: 하나만 더 유영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단종처럼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0: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주에 오셨었거든요.
1: 네.
0: 제가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주 젊은 층도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제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뭐 고령층만 이렇게 오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20대, 30대, 40대도 이렇게 많이 있는 거

0: 제가 봤거든요.
1: 네.
0: 지금 유영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말하고 뭐 굳이 연결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래 제 나름대로 이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퇴임한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긴 거리에 수만 명이 모이셨었는데 아마 공주 역사상 처음일 거예요.
1: 네.
0: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도 받고 또 지금 이 재판 중지라든가 저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국정 운영하는 거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대비 네. 파괴되고 있는 그런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탄핵을 당했었던 미안함 또 애틋한 연민 같은 것들이 이게 세대를 불문하고 이렇게 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 그런 현상이 아니겠나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유영하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일치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지만 어쨌든 네, 그러한 흐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1: 일치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뭐 정색하고 여쭐 건 아닌데,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반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자연인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유영하 의원은 걸어다니는 헌법기관 아닙니까?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이 또 다른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내린 탄핵 판결을 사실상 부정하는 이런 발언을 해도 되는 겁니까?
0: 이러한 국민들의 신뢰나 또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한 해석의 문제니까
1: 네.
0: 뭐 그것까지도 막을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유영하 의원이 이야기하는 게 실정법에 위배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그러한 국민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랑과 애정의 그런 네. 부분들은 얼마든지 전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평택을로 좀 가보겠는데요. 먼저 그 진보 후보 단일화 말고 보수 후보 단일화 있잖아요.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와 황교안 자유화 혁신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고 보세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0: 우선 그 지역에 보면은 유이동 의원 이외에는
1: 예.
0: 다른 분들이 다 외지인이시지요.
1: 예.
0: 예. 그래서 우선 아마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그러한 표심에서는 상당히 저는 다르게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도 이제 수도권이나 도심권 같은 경우는 그런 외부에서 오셔서 이렇게 사시다가
1: 네.
0: 또 전략적으로 공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사회의 기반이 남아있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주로 공천을 해주고 또 지역을 잘 아는 분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그게 예의죠. 거기에 적합한 후보가 제가 볼 땐 유이동 후보입니다.
1: 네.
0: 그런데 아무래도 투표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이동 후보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기다린다고 그랬는데 아마 그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도 그 총리까지 역임을 하시고 또 당의 대표도 하셨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런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한번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도 대승적 측면에서
1: 예.
0: 그런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그런 결정이라 하면 결국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황교안 후보가 알아서 자진 사퇴하는 카드 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0: 지금 나오는 지지율로 보면은 그렇게 봐야지요.
1: 여지가 있다?
0: 예, 저는 뭐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의 그 가능성은 늘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러면 관심 지역 또 한 군데 부산 북갑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그래도 한동훈 후보가 제일 나은 것 같은 그러한 데이터를 지금 계속 내보내고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한동훈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또 어제 보니까 그 한동훈 지지자들이 전국에서 몰려가지고 북구에 약 1,070명인가요? 이렇게 네. 새로 전입한 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하면서부터 네.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또한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1: 아, 그게 오히려 선거의 악재가 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0: 이게 선거라고 하는 게 하루하루가 그렇게 호재와 악재가 이렇게 겹쳐서 일어나고 있는데
1: 그렇긴 하죠. 네.
0: 예, 아무래도 이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현재 트렌드로 봤을 때는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
1: 네네.
0: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
1: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 당에 복당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0: 제가 볼 때는 그게 뭐 복당을 그렇게

0: 풀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1: 오, 예.
0: 이게 정치의 경험을 오래 한 분들은 서두르다가 되게 집니다. 또 실기를 하게 됩니다.
1: 네네네.
0: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좀 여유 있게 프로세싱을 하고 해야지.
1: 네.
0: 그렇지 않고 이게 서둘러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또 뭐 당선되자마자 복당 이야기가 바로야 나오겠습니까?
1: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장동혁 대표 주인공 시점에서 광역단체장 선거를 기준으로 몇 석 정도를 획득하면 선전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0: 여러 기자분들께서도 그러한 질문을 좀 주셨어요.
1: 네.
0: 그런데 그 질문이야 결과도 안 나왔는데
1: 예.
0: 지금 그 이야기를 대답하는 것 자체가 참 제가 볼 땐 그 뭐라 할까 참 가볍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1: 근데 선거 후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0: 대답을 네. 대답을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 네.
0: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난 이후에 네. 또 평가들 할 문제죠. 국민들께서 평가하시지 않겠습니까?
1: 알겠습니다. 그럼 그 문제는 선거 후에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의원님.
0: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고요. 인터뷰 과정에서 나왔던 여론조사 개요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달 18일부터 19일까지 무선 100%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박수현 민주당 후보가 43.5%, 김태현 국민의힘 후보가 43.9%가 나온 여론조사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2: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정부와 한전이 6월부터 일부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체계를 손본다고 합니다. 지난 3월에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이 나왔었는데요. 전역 장사 비중이 큰 업종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요금제 선택권을 넓혔다고 하는데 자, 좀 있으면 이제 에어컨 본격적으로 틀기 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또 전기요금 부담이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현민 한국전력공사 요금 전략 처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3: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3: 아,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는 6월 1일부터 재생에너지 출력이 많은 낮 시간대의 전력 수요 이전과 국가에너지 소비 효율 제고를 위해서 시간대별 요금제를 저희가 개편을 했습니다.
1: 네네네.
3: 그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분들은 고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영업을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1: 네.
3: 이런 시간대별 요금에 따라서 전력 소비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점과 특히 이런 소규모 자영업자분들은 이런 전력 소비 이전 실익이 크지 않은 측면을 고려를 해서
1: 네.
3: 시간대별로 달라지는 요금에 더해서 저희가 단일 요금제를 신설하고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1: 그러면 다시 한번 그 확인차 질문 드리면 시간대별 요금제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3: 네, 종류별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
1: 그래요. 그러면 그중에서 네. 자영업자 사장님이 그러니까 나의 네. 어떤 피크 타임을 생각을 해서 어느 시간대 요금제든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3: 네네 그렇습니다.
1: 오, 그래요? 근데 시간대별 요금이 좀 많이 다른가요?
3: 아니요. 그 요금의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1: 네.
3: 미세하나마 고객분들께서 주로 영업하는 시간대에 초점을 맞춰서 쓰실 수 있도록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1: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녁 시간대 손님이 몰리는 업종의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네. 전기요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만약에 낮 요금제를 선택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요금 절감 효과가 있게 되는 걸까요?
3: 그거를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은 어렵고요. 왜냐하면 네. 낮 시간대가 아니라 저녁 시간대 많이 전력 소비를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저희가 밤 10시까지는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영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1: 그렇죠.
3: 그때까지만 영업을 하시면 전기요금 부담이 좀 커질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저희가 하루 중에서 가장 낮은 요금을 적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 예예.
3: 그래서 또 밤 늦게까지 영업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또 요금 부담이 줄어드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패턴으로 전력을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1: 네네.
3: 업종이 아니라 네, 유불리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예를 딱 하나만 뽑아서 혹시 좀 설명 가능하실까요?
3: 어떤 부분?
1: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어떤 경우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한지 혹시 업종별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나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아, 네. 뭐 한간에는 뭐 식당이나 카페에서 전력이 부담이 커진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우선 그런 저녁 시간에 장사를 많이 하는 가게라고 해서 전력금 부담이 더 커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0: 을 시행하더라도 영향이 전혀 없게 되고요.
1: 네.
0: 나머지 약 9% 정도 되는 분들이 이런 시간대별로 요금이 변하는 요금제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다만 저희가 시간대 이번에 변경을 할 때는 올라가는 시간대가 3시간이었고요.
1: 네.
0: 내려가는 시간대도 3시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1: 네.
0: 똑같이 저녁 손님이 많은 식당이나 카페라고 하더라도
1: 네.
0: 뭐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업소용 냉장고라든지 냉동고 그리고 낮부터 냉방기기나 난방기기를 켜놓으시기 때문에 저녁 요금이 오르더라도 낮 시간대에 낮아지는 요금의 절감액이 반영되기 때문에
1: 네.
0: 전체 요금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많이 보이기는 했습니다.
1: 그런데 이렇게 한 요금 시간대별 한 요금을 만약에 선택을 하면
0: 네.
1: 그게 1년 사시세서처럼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한시적으로 특정 기간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0: 아, 네.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1: 예.
0: 저희가 이번에 그 단일 요금제를 선택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선택지를 내놓기는 했는데
1: 예.
0: 자영업자분들은 단기간에 빨리 이제 본인들의 전력 소비 패턴을 파악하시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저희가 지금 6개월 동안은 다시 말하면 6월분부터 11월분 요금까지는 저희 한정에서 자동적으로 전기 요금을 각각 계산해서 유리한 요금제를 이제 적용을 해드리고요.
1: 비교해서 뽑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0: 네네, 예, 그렇습니다.
1: 예, 예, 예.
0: 그런 비교한 요금제도 상세하게 청구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재를 해서 고객분들이 차후에 요금제를 선택하는 근거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1: 네.
0: 했고요.
1: 예.
0: 12월분부터는 고객분들이 선택하신 요금제가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1: 그렇게 되는 거고. 그나저나 네. 지금 올 여름이 장난이 아닐 것 같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올 여름에 지금 전력 수요량 예측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0: 글쎄요. 아직까지 저희가 뭐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물론 수시로 그 바뀌는 기상 상황을
1: 네.
0: 감안을 해서 전력 소비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아무튼 그러면 다시 자영업자 얘기로 들어가서
0: 네.
1: 시간제별 요금제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런데
0: 네.
1: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그게 그거라면 굳이 이걸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영업자
0: 네.
1: 입장에 조금이라도 이게 뭔가 좀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0: 아, 맞습니다. 뭐 저희가 91%가 이미 개편하는 요금제와 무관하고 나머지 9%의 자영업자분들도 그중에서도 사실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시간대별 요금제가 훨씬 더 유리한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1: 네네네.
0: 네, 다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연료를 이제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소비해야 되고 시간대별 요금제 개편은 뭐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 속에서 꼭 나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1: 예예. 예.
0: 다만 구조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시간을 바꾸기 어렵거나 이전 실익이 적은 자영업자분들의 현실적 한계를 지나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냥
0: 휴대폰 확대 측면에서 추진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보통 휴대폰 사용자가 자기 사용 패턴에 따라서 요금제를 선택하잖아요.
0: 네,
1: 그런 거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0: 네네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천현민 한국전력공사 요금전력처장이었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썩어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1: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이 다섯 도둑놈을 비판한 김지아 씨 오적으로 56년 전에 강제 폐간된 대한민국 대표 잡지 사상계. 2026년에 신오적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간 사상계가 찾은 신오적. 새로운 다섯 도둑놈들. 어떤 놈들인지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4: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5: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6: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본방 보도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목포 신한비치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2: 알쏘! 좋다!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2: 얼쑤 신난다.
3: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5: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4: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6: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4: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7: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4: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8: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0: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SK하이닉스의 노동조합이 삼성전자와 비슷한 수준의 사내 주택 대출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내 복지제도의 일환이니까 그거야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근로자들 사이의 소득 격차가 이미 커진 상황에서

0: 사내 대출로 자산 격차까지 더 크게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개인용 컴퓨터를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를 공개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이어서 PC 시장까지 진출을 하겠다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인공지능용 반도체들 전반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질 거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장례 업계에 폐업이 꽤 늘고 있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매년 계속 늘고 있고 이렇게 커지는 시장일 텐데 상조회사 장례식장들은 왜 오히려 줄어드는 걸까요? 잠시 후에 좀 이유를 들어보죠. 6월 2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0: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손희의 김치형 두 분의 경제 뉴스 큐레이터 나와 계시고 아시아경제 이승영 기자까지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오늘은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사내 대출이 또 이번엔 하이닉스로 불똥이 튀어서
2: 네.
0: 우리도 그거 해주세요.
2: 이게 사실 시작은 SK 하이닉스에서 이익에 연동된 성과급을 달라 이게 삼성으로 갔다가 삼성에서는 거기다 플러스해서 사내대출 복지가 하나 더 생기니까 다시 SK 하이닉스가 우리도 사내대출 복지를 달라 이렇게 서로 핑퐁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조금은 있습니다.
0: 예, 예. 그거군요. 결국은 네. 뭐 얼마나 빌려주는 건데 그래요?
2: 삼성전자가 그 무주택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급 플러스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연 1.5%의 금리로 빌릴 수 있는 사내대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0: 예.
2: 그렇다 보니까 1.5%면 굉장히 저금리인데다가 최대 5억 원이니까 이것까지 활용할 수 있으면 뭐 이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혜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예. 보니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서도 이걸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정부가 이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좀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0: 네.
2: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대기업 직원들의 수억 원대의 성과급에 더해서 최대 5억 원의 저리 사내대출까지 더해지고 또 이제 반도체 호황이 주택금융 격차까지 그럼 벌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규제에서 벗어난 이런 사내대출 혹시 주택시장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뭐 이런 일이 한 10년쯤 전에 벌어졌으면 뭐 왜 은행 가서 대출 받지? 왜 굳이?
2: 네.
0: 뭐 그 이자 많이 싸요? 뭐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요즘은 은행 가도 대출을 안 해주는 상황에서
2: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빌려야지 뭐 이거 아니면 답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회사는 몇 억씩 이렇게 빌려주면 그거는 이자가 싸니 비싸니 따지기 전에 큰 혜택일 수 있죠. 집을 그렇죠? 먼저 살 수 네. 있네 뭐 이런 거니까
2: 돈을 어디서 구하느냐 어디서 가져올 수 있느냐도 네. 하나의 중요한 요소니까요.
0: 그러면 네. 얼마까지 5억까지 빌려줄 수 있으면 회사가
2: 네.
0: 예를 들면 그럼 삼성 직원이 이건 주기로 했으니까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은행에서 6억을 빌려주면
2: 네네.
0: 모자란 돈 4억은 회사에서 빌려서 자기 돈 하나도 없어도 집을 살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2: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고가주택 규제가 15억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0: 예.
2: 주택구입 목적 대출 한도가 최대 6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예. 이제 6억이라고 표현한 거는 은행에서 최대로 6억 빌리고 나머지 부족한 거는 회사가 최대 5억까지 빌려주니까 4억 빌리면 딱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지금 삼성전자가 사내대출의 근저당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우리가 사내대출을 하게 되면 개인의 신용도나 아니면 퇴직금이나 뭐 이런 걸 담보로 해서 회사가 한 뭐 1억 내외에서 많으면 진짜 1억 정도까지 이렇게 해주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나중에 이제 이 회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담보권을 담보를 잡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회사에서 이걸 담보를 잡아놓으면 이 담보 물건에 대해서 은행에서 또 한 번 대출을 받으려면 이 담보가 이미 저당이 잡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0: 그러니까 후순위 대출은 해주냐 안 해주냐가 이슈이겠네요. 은행은 잘 안 해주려고 할 거고 1금융권에서는.
2: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LTV 규제 주택 담보 인정 비율 40%거든요. 이것도 결국에는 그 안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 금액이 어느 정도는 제한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6억은 은행에서 빌리고 은행에서 4억 빌리고 이렇게 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0: 삼성전자가 먼저 빌려준 상태에서 은행 가서 저도 돈 빌려주세요라고 하면 은행은 안 빌려줄 가능성이 꽤 높은데
2: 이미, 예.
0: 선순위로 삼성전자가 근저당 설정을 했을 테니
2: 네 그렇습니다.
0: 은행에서 돈 빌리고 난 다음에 오후에 삼성전자 사내대출 신청하면 과연 삼성전자 인사팀에서 이거는 안 됩니다 할지 에휴 어차피 임직원 대출

0: 그리고 아파트도 10억 넘는 건데 대출 10억이면 큰 설마 떼이지는 않겠네요. 받아가세요. 할지.
1: 네.
0: 뭐 그거는 또 이제 노조에서 요구하면 또 해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그거 안 해주겠냐 생각하면 또.
1: 뭐 이제 회사에서 뭐 이제 판단할 문제고 뭐 약간의 있겠고.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저당 잡겠다라고 한 것 자체도 여기서 너무 큰 구멍이 생긴다라는 이 논란을 좀 막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자율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0: 얼마예요? 연 몇 퍼센트 이자?
1: 연 1.5%로 빌려주거든요. 아. 그러면 지금 은행에서는 적어도 연 4%에서 6%대 지금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형성돼 있는데 하반기에는 또 지금 강하게 또 금리 올린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0: 그런데 한 연 1.5가 고정이라는 거죠.
1: 네.
0: 5억 그럼 빌려가면 시중 이자 시중 은행에서 빌린 거랑 이자 차이가 연 한 2천만 원 가까이 나겠네요.
1: 그렇습니다. 그죠? 뭐 1,500에서 한 2천 정도.
0: 사이에.
1: 네.
0: 그 정도는 회사가 그냥 보너스로 주는 건데.
1: 네. 그렇다 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뭐 같은 금액이라고 하면 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게 훨씬 쌀 수 있죠.
0: 예,
1: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어쨌든 직원들이 복지 혜택을 받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0: 그래서 항상 이게 회사가 직원들에게 해주는 복지 혜택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까지는 워낙 회사가 직원들한테 복지 혜택 해주는 케이스들이 많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해주세요. 회사 안에서 어린이집도 만들고 회사에서 직원 식당도 하면 좋고
1: 네.
0: 뭐 회사에도 수영장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거 하나하나가 다 돈이고 회사는 비용 처리하는 거 직원들은 그냥 공짜로 받아가는 거 이제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세금 냅니다만 물론 이제 그 이자 차익에 대해서는
1: 네네네.
0: 그래서 어디까지 이게 해주는 게 맞냐 하는 것도 또 이제 새로운 토론거리가 되고 있네요.
1: 그러니까 이제 창고 있는 그러니까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아무래도 돈을 많이 버는 곳이 직원들한테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면서 그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이 격차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건데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까 이 그 직원 사내 대출과 관련된 이자 차익과 관련돼서는 인정 이자 과세라는 거가 물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상 돈으로 지원하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자 덜 내는 거는
0: 파격적이니까 네. 시중
1: 그래서
0: 이자에
1: 지금 현재 인정 이자 과세율이 4.6%입니다. 그래서 이 4.6%로 계산을 해가지고 한 아까 1,500만 원 정도에 대한 이자율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그 세금으로 걷어내거든요. 그래도 1.5% 이자를 그렇게 계산해서 실제로 이걸 대출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한 3% 중반대의 대출 금리가 나오니까 시중은행보다는 훨씬 싸다고 봐야 되겠죠.
0: 그리고 좀 더 비싼 아파트 살 때는 은행 대출은 더 안 나오니까
1: 그렇습니다. 뭐
0: 이것도 혜택일 수는 있는 거고.
1: 네.
0: 다만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혜택 준다는 걸 그걸 또 제3자가 뭐라고 하기는
1: 정부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0: 그건 쉽지는 네. 않은 것 네. 같기는 하고 주주들이 뭐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요즘은 뭐 주주들은 그냥 얘기 안 하는 분위기고
1: 주주들도 해피한 상황이죠.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요.
0: 주가는 오르거나 말거나
1: 네. 그러니까
0: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여야 되는데 우리는 주가가 내리면 되는 일 안 되는 일 다 나쁘다고 하고 주가가 오르면 되는 일 안 되는 일 다 괜찮다고 하는 경향은 있어 보여요.
1: 우리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가 이제 좀
0: 네, 알겠습니다.
1: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네.
0: 요즘 그 반도체 회사들
1: 네.
0: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제 서울 외곽에 있으니까 여기 직원 셔틀버스 다니는 지역을 셔틀버스 다닌다고 해서 셔세권 이렇게 부르면서 이 동네 부동산 뜬다.
1: 네.
0: 뭐 성과금 몇 억씩 받은 분들이 셔틀버스 가까운 곳에 집 사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인가 봐요.
1: 실제로도 조금 뭐 부동산 시세가 움직이는 면도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성과급 플러스에서 이 사내 대출과 관련된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평택이나 용인, 동탄 이런 곳들 이른바 반도체 벨트라고 하는 곳들의 부동산이 좀 움직일 거다라는 전망도 있고 특히 이쪽이 이제 4억에서 6억 원대 아파트는 꽤 수요가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쪽 시세에는 조금 영향이 미칠 거다라고 하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사내대출 문제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집값을 자극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저당 설정 등이 있어서 사실 전체 대출 규모에서 미칠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사내대출 같은 경우에는 은행처럼 30년 만기는 아니거든요. 보통은 10년에 나눠갚는 정도이기 때문에 또 이거 회사에서 많이 빌렸다가 10년 동안 나눠갚는 건 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일단은 실제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뭐 이 셔세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꽤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0: 그러니 이 동네에서 내집 마련하려는 일반

0: 회사 다니는 분들도
1: 네네.
0: 빨리 사야지 안 그러면 집값 먼저 오른 상태에서 또 고민되겠다 할 수도 있겠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예, 여러 가지 또 다양한 현상으로 번지고 있는 대기업 성과급 이야기였고 이승영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엔비디아가 네. 갑자기 PC 사업을 한다고 해서
2: 네.
0: 이건 또 뭔 얘기인가 싶어요. AI PC라고 하기는 하는데
2: 네.
0: 어떤 PC를 쓰면 인공지능이랑 대화하는데 더 잘 되냐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설명 좀 해주시죠.
2: 네, 엔비디아가 말씀하신 AI와 PC 시장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지금 AI 산업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회사를 하나 꼽으라면 말씀하신 엔비디아를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0: 예.
2: 지금 시장에서는 젠슨 황 CEO의 언급 하나하나가 AI 산업의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처럼 여겨질 정도니까요. 그 어제 엔비디아가 대만에서 열린 GTC 타이베이라는 행사에서 젠슨 황 CEO가 여러 가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AI가 데이터 센터를 넘어서 개인용 PC와 로봇으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메시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특히 엔비디아는 처음으로 AI PC용 칩을 공개하면서 AI PC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고요. 동시에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AI가 데이터 센터 서버 안에서만 돌아가는 기술이었다면 앞으로는 PC 안으로 들어오고 나아가 실제 움직이는 로봇으로까지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미래를 보여준 행사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0: 말씀하신 대로 지금 PC나 노트북을 쓰면서 AI와 대화를 하려면
2: 네.
0: 그래 그 PC의 키보드를 통해서 AI하고 대화를 하면 우리가 이제 요구하는 게 그쪽 AI가 있는 서버 쪽으로 가서 또 우리한테 통신망으로 사실은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 네.
0: PC에다가 젠슨 황이 만든 칩을 넣은 이른바 젠슨 황 PC를 사면
2: 네.
0: 뭐가 좋아져요? 뭐가 좋은지 알아야 이런 제품 만든다고? 라고 우리 이해할 수 있을 텐데
2: 젠슨 황 CEO가 특히 강조하신 거는
0: 예.
2: 그 PC가 당신의 에이전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PC용 칩을 공개하면서 AI 당신의 비서가 될 AI 예. 에이전트를 이제 컴퓨터 시장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진출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특히 그 PC 시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인텔과 AMD가 주도해온 시장이에요.
0: 그랬죠.
2: 네, 여기에 엔비디아가 정면으로 AI 에이전트라는 것을 들고 들어온다는 것이고 이 자체가 큰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젠슨 황 CEO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개인용 PC를 다시 발명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텔 CPU 들어간 것도 우리가 인공지능이랑 대화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2: 네.
0: 그렇잖아요. 뭐 게임 돌리듯이 뭐 성능 좋아야 되는 것조차 아니니까.
2: 네.
0: 그런데 젠슨 황 PC를 쓰면 뭐가 더 좋길래 젠슨 황 PC가 새로운 제품이냐 하는 게 궁금하다는 거죠. 나와봐야 알까요? 그게 뭐 그 안에 인공지능이 들어 있어서 예를 들면 인터넷망이 꺼져도 우리는 돼요. 그러면 이건 새롭다 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다만 일반 PC보다는 메모리를 더 많이 쓰게 설계가 돼서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는 또 호재네라는 반응은 있더군요.
2: 네, 맞습니다. 특히 시장이 주목한 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엔비디아가 그 AI용 PC, AI용 PC의 칩에 진출하면
0: 예.
2: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젠슨 황 CEO가 발표한 AI PC용 칩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메모리가 탑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0: 네.
2: 눈에 띄는 건 메모리 용량입니다. 총 128GB 수준의 메모리가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0: 128?
2: 네네. 이게 일반적으로는 보기 힘든 수준의 대용량입니다.
0: 일반적으로 한 64 정도 들어가면 꽤 넣네 이런 얘기 듣는
2: 네네네.
0: 거죠?
2: 맞습니다. 그래서 예. 관련 업계에서는 AI PC 시장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AI 개발해서 어디다 써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슬슬 하고 있는데 업계에서 로봇에다 일단 쓰면 돈이 좀 될 거야가 이제 첫 번째 답인 것 같기는 해요. 이번에도 그 얘기가 좀 나왔다고요?
2: 네네. 로봇으로 확장하게 되면 좀 더 우리가 칩을 많이 사용하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인데 엔비디아가 어제 이제 행사에 참석한 엔비디아 관계자들이 우리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인 유니트리와 협력해서 연구용 로봇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언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예.
2: 이게 요즘 AI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인 피지컬 AI와 연결되는 건데요.

0: 피지컬 AI라는 건 컴퓨터 화면 속에서 우리가 LLM 모델과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AI가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공장에서 24시간 지치지 않고 일하는 로봇. 우리가 집에서 하기 귀찮은 집안일들을 대신해주는 휴머노이드 같은 것들이 모두 피지컬 AI에 해당합니다. 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앞서 말씀드린 중국의 유니트리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한국 기업들과도 비슷한 로봇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아직 구체적인 기업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내 로봇 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1: 그렇군요. 일단 뭐 상상하기에는 집에 가사 좀 해주는 가사 로봇 들어오면 딱 좋겠네.
0: 네.
1: 우리 그 가사 도우미 한 분 모셔서 하려면 돈 꽤 들잖아요. 로봇이 해주면 딱 좋은데 그 로봇이 지금 이런 인공지능 두뇌도 그렇지만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접시를 닦고 청소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데이터가 아직 안 쌓여 있어서 그제 들은 얘기는 미국의 어떤 회사는 직원이겠죠. 직원이든 누구든 집에다 연락을 하면 공짜로 가서 집안일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가사 도우미를 불렀는데 돈을 안 내도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돈은 물론 회사에서 내겠죠. 조건은 이제 카메라 머리에다 그 도우미 분이 와서 카메라를 다 달고 네.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그 대신 다 가져갈 거야. 당신네 집 그 설거지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건지 청소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데이터 다 쌓아야 이제 로봇한테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런 또 일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 진짜 만들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네요. 젠순왕 CEO가 한국 방문한다는 소식도 화제가 되고 있고 어느 회사 만나는지에 따라서 요즘 주식시장은 난리예요.
0: 네.
1: 만나봐야 알긴 하겠는데. 알겠습니다. 소니의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죠. 요즘 장례식장 상조회사들이 줄줄이 문 닫고 있다는 뉴스인데
2: 네.
1: 왜 고령화에 돌아가시는 분 숫자는 계속 매년 늘어날 텐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2: 네. 전국 장례식장 수가 2021년도에 1,107개였는데요. 25년도에는 1,075개로 무려 32곳이나 줄었어요. 상조회사는 심지어 비슷한 시기 동안에 절반 이상 급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망자 수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은 연간 기준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정작 장례 관련 업체들은 이제 계속 폐업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1: 예.
2: 가장 큰 이유,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무빈소 장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전통적인 장 하면 3일장 많이 떠올리시는데
1: 예.
2: 장례식장 이용료랑 식음료 접대비 그리고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이런 3일장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1,500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서울 기준에선 2천만 원 훌쩍 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다들 살기가 좀 팍팍하다 보니까 빈소를 생략하고 안치실 과 입관실만 빌려서 2일장으로 치르는 무빈소 장례를 많이들 이제 좀 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요건 한 3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1: 아, 그러면 손님 받을 공간 이런 것도 필요 없이
2: 맞아요.
1: 그냥 우리끼리 그냥 조용히
2: 맞습니다.
1: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알리기만 하고
2: 그렇죠.
1: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뜻이네요.
2: 맞아요. 점차 바뀌고 있고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사실 조문객들 와가지고 소비하는 식음료 비용 그리고 빈소 사용료 이게 핵심적인 주 수입원인 건데 이게
1: 예.
2: 사라지는 거니까 직격탄을 맞으면서 좀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거죠.
1: 그래 요즘 뭐 3일장 잘 안 하는 분들도 꽤 있고
2: 맞아요.
1: 그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간소하게 하지 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주변에 이제 요즘은 분묘 안 쓰고 화장하는 경우 많으니까
2: 네.
1: 화장시설에 갑자기 사람 몰리면 저 3일장 하면 안 되시고 4일이나 2일장
2: 맞아요.
1: 하셔야 돼 딱 맞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면 이제 또 그런 선택해야 되는
2: 저도 실제로 겪어본 적 있습니다.
1: 그런 일도 네. 있고 그렇다 하더군요. 전통적인 3일장 문화도 그렇게 좀 이런저런 이유로 사라지고 있는 모양이네요.
2: 네. 아무래도 또 1인 가구도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고독사도 크게 늘고 있거든요.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가 이제 거의 4천 명에 육박을 했습니다. 2017년 관련 조사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을 한 거거든요.
1: 예. 그러니까
2: 유족이 없거나 가족과 단절된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상주가 주관해서 이런 3일 동안 조문객 맞는 장례 방식 자체가 좀 성립되기 어려워진 거고요. 또 한편 정부가 상조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15억 원으로 대폭 올리는 등 규제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들은 폐업을 하게 되는 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가입하신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보니까 매달 성실하게 돈을 납입하던 소비자들 피해 좀 막기 위해서 할부거래법 개정안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상조업체가 폐업할 때 피해 보상금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했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됐던 게 이 상조업체 쪽에서 오너

0: 일가에게 회사 돈을 빌려주는 한도를 좀 거의 무제한으로 여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을 자본금의 50% 이내로 엄격하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너 일가가 회사 자금 다 빼다 쓰고 고의로 폐업해버리는 그런 꼼수 이제 원천 찬단할 수 있는 방어막이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항저에서 차려놓고 돈 받은 다음에 저 회사 망했어요 그러고 만다는 거죠?
0: 맞아요.
1: 어떻게 망했어요? 그러면 대주주가 다 갖다 뺐어요. 맞아요. 뭐 연락 안 되세요.
0: 그거를 이제 막겠다는 거죠.
1: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들은 다 이유도 있고 뭐 할 만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지만 상저 회사만큼은 지금도 왜 가입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달에 뭐 10만 원씩 내다가 석 달 부었는데 돌아가시면 30만 원 부었잖아요. 네. 보험은 석 달만 붓고 30만 원째 사고가 당하면 그 30만 원만 낸 걸로 보상금을 받으니까
0: 그쵸.
1: 보험의 의미가 있는데 상저회사는 30만 원 붓다가 그 상을 당하면 40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 거면 나머지 370만 원은 내라고 해요.
0: 맞아요. 추가로 내잖아요.
1: 그럴 거면 적금을 붓지? 그 뭐가 다르지? 네, 라는 생각이고 적금을 붓는 분은 그럼 상저회사한테 연락하면 안 오시냐? 아니요. 저 적금 붓고 있다가 갑자기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무슨 땡땡 상조시죠? 이쪽에 저 한 팀만 좀 보내줄 수 있습니까? 하면
0: 바로 오죠.
1: 부지런히 오세요. 좋은 분이. 그럴 거면 왜 먼저 가입하지? 가입했다가 그 돈 다 이렇게 사고 나고 못 찾고.
0: 포지션이 참 애매합니다.
1: 그러니까 미리 가입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괜히 불안하니까 사람들 가입시키고. 크루즈로 바꿔드려요. 이런 전화나 하시고.
0: 맞아요. 요즘 다양하게 사업 확장하고 있죠.
1: 어떻게 좀 다른 분야로도. 눈길을 돌릴 텐데 일단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는.
2: 아! 그럼 언제 쪽 얘기를 하노?
3: 됐다. 우리 지역 인재는 우리가 키운다.
4: 6월 20일 토요일 연세대 김현철 교수와 함께하는 지역 명문대 부활 프로젝트 직어국 리턴즈. 신청은 6월 7일까지 손경제 홈페이지에서.
5: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6: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5: 잠시 후 9시 5분
6: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0: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봉합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래 그 위대한 비상이 광주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으로 시작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대타협의 결실 예비 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행정통합 하나된 이름으로 약속된 지원을 실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9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일주일 안에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미 A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답하면서 여전히 추가적으로 몇몇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양해각서에는 휴전을 60일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의 통항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핵심